0: 할아버지, 안 그래도 찾았는데 어디세요?
1: 실은 내가 그 옛날 광산 위치를 찾아낸 것 같아.
0: 우와, 축하드려요.
1: 근데 팔이 묶였어. 정글에서 빙빙 돌고 있지.
0: 정글 구경도 좋죠.
1: 그런 뜻이 아니야. 봐봐. 누가 한 건지 몰라도 사람들을 못 오게 하려고 작정했나 봐. 여기서 내려가야 광산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
0: 저희가 얼른 가서 내려드릴게요. 어디시죠?
1: 에, 나도 모르겠어. 주변을 둘러봐도 다 나무밖에 없어서 말이야.
2: 전부 다 나무라고요? 이 정글에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길을 잃으셨나 봐.
1: 저리 가! 간지럽잖아! 라이더, 나 웃겨서 웃는 거 아니다. 빨리 와줘!
0: 알겠어요. 아시죠?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할 수 있단 거려.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2: 볼링 대회하면 1등은 난데.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오티스 할아버지가 위험하셔. 사라졌다는 금광을 찾으려고 정글 깊이 들어가셨다가 그만 덫에 걸리셨대.
2: 좀 위험한데?
1: 할아버지를 찾아서 도와드려야 돼. 그래서 누가 갈 거냐면 체이스? 넌 드론을 띄워서 정글을 다 수색해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트래커? 너도 케이블이랑 큰 귀를 활용해서 오티스 할아버지를 찾아줄래? 찾게 되면 다용도팔로 나무에서 내려드리면 돼.
3: 다 들린다! I'm all ears!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왜 자꾸 오는 거야? 바나나 아니거든? 가! 원숭아, 내가 불타지 있는데 이 귀찮은 앵무새 좀 저리 쫓아줄래? 제발!
1: 이쪽으로 가셨던 건 분명한데 둘 중 어떤 길이지? 체이스, 이쪽으로 드론을 날려서 할아버지를 찾아볼래?
2: 알았어. 락! 드론!
1: 트래커, 넌 저쪽으로 날면서 오티스 할아버지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봐줘.
3: 오케이. 아, 케이블! 할아버지, 계세요? 벌써 날이 저무네. 곧 어두워지겠어. 그래도 괜찮아. 할아버지를 찾아야지. 저기요, 라, 누구 안 계세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할아버지!
0: 호호호, 이런, 반가워서 눈물이 다 날 것 같구나.
3: 그럼 내릴게요.
0: 이제 살았다.
3: 아, 다용도팔!
0: 땅 한번 단단하네. 그래도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낫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고맙다. 자, 그럼 이제 금을 찾으러 들어가 볼까?
3: 근데 어둡잖아요. 광산이 있는 데는 알았으니까 내일 아침 날이 밝은 다음에 다시 찾으러 오세요.
0: 듣고 보니 그렇긴 해. 허허, 하지만 광산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3: 라이더한테 여기 위치를 알려줄게요. 라이더, 찾았어! 아, 할아버지, 안 돼요! 물러나세요!
0: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닥이 자꾸만 아래로 꺼져서.
3: 괜찮으세요?
0: 그럼 너는?
3: 저도요. 케이블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어떡해. 광산 벽이 너무 약해서 케이블이 안 박히네요. 라이더! 라이더!

0: 트래커, 지금 어디야?
1: 오티스 할아버지랑 광산 안에 있어.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 광산에.
2: 그래, 너네 덕분에 그래.
0: 신호 추적하게 계속 얘기해줄래?
1: 앞에 있는 더 조심해. 아까 할아버지가 걸린 거 알지?
0: 미안, 잘 안 들리네. 일단 어디쯤인 건지는 알겠어.
3: 아까 날린 드론 트래커가 간 방향으로 보낼게.

0: 여긴가 봐. 어서 들어가자.
1: 치스, 조심해.
0: 어! 휴, 이런. 고마워.
2: 라이더, 우리 여기 있어.
0: 트래커다.
2: 조심해, 체이스! 조심해, 라이더! 바닥이 약해서 부서져!
1: 체이스, 차를 갖고 와서 견인고리를 내리면 어떨까? 트래커가 케이블로 잡으면 모두 위로 끌어올릴 수 있잖아.
0: 좋은 생각이야. 알았어.
3: 혹시 착한...
4: 얘들아! 내가 뭘 찾았거든! 병뚜껑이네.
2: 뭐야? 이거 왜 이래?
4: 기다려! 잡아주마!
1: 체이스, 수레가 어디로 가는지 보게 손전등을 비춰줘.
0: 어? 손전등?
1: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선 철로 끝이 안 보여. 일단 드론을 보내서 확인하자.
0: 알겠어. 어? 드론?
1: 어떡해! 이대로면 벽에 부딪힐 거야!
0: 지금 쫓아가서 잡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광선에 길이 하나 더 있으면 모르겠지만.
1: 아, 방법이 있겠어. 로키, 러블, 지금 최대한 빨리 산기슭으로 달려와 줄래?
5: 초록 에너지 출동!
6: 노랑 에너지도 출동!
1: 정말 서둘러야 돼, 얘들아. 러블, 너는 불도저로 이 산에다 구멍을 좀 파줄래?
6: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이 정도면 돼?
1: 크긴 좋은데 너무 높긴 하네. 철로랑 거리가 꽤 되잖아. 이래선 그 수레가 지나가도 구하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해볼까? 지금 저 아래에 있는 철로를 연장하는 거야. 수레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5: 어우, 그래. 꼭 롤러코스터처럼.
1: 로키, 철로로 쓸 파이프들 좀 꺼내줄래? 최대한 빨리 철로를 만들어야 돼.
4: 가끔 짜릿한 모험을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1: 서두르자, 얘들아. 시간이 없어. 됐다!
2: 준비되셨죠, 할아버지? 절 꽉 잡고 계셔야 돼요.
4: 그거야 도마라는 잔소리지. 고맙구나, 퍼피 구조대.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거 참 미안하다.
1: 별 말씀을요. 혹시 또 정글 광산에서 길을 잃으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4: 이래서 옛말에 우정은 황금보다 귀하다고 한 건가 보구나. 집에 좀 데려다 줄래? 여기 계속 있어봐야 캘금도 없는데.
6: 그럼 이제 산을 처음 봤던 원래 모습대로 돌려놔야지.
5: 오두막에 갇힌 모티스 할아버지.
4: 왜 이러지? 이놈의 열쇠가 녹슬어서 드디어 맛이 간 건가? 얘기는 고맙지만 어쩌지? 아까 벌써 최고의 기술자를 불렀거든.
7: 그 현관문이 또 꼼짝 안 한다고요?
4: 맞아! 오늘 밤도 비버들한테 신세 질 순 없으니까 제발 어떻게 좀 해봐.
7: 이제 됐죠? 그리고 이 기회에 아예 집을 싹 스마트 홈으로 바꿔드리면 어떨까요?
4: 오호호! 그럼 나야 좋지! 그런데 그게 정확히 뭔데?
7: 최첨단 장치를 달아드리겠다는 거예요. 문이랑 창문도 자동으로 여닫아주고요. 불도 켜주고 전화도 다 걸어주니까 얼마나

0: 속이 좋아지겠어요.
1: 오, 그 듣기만 해도 벌써 신나는구만. 좋아, 부탁하지. 난 숲에 가서 땔감이나 좀 주워올게.
0: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해? 그래, 요즘 누가 설명서를 읽어? 이런 게 좀이야 감으로도 하지.
2: 강아지 옷에 거의 다 됐어.
3: 근데 너희는 지붕에 깃발을 달러 올라가기엔 아무래도 무겁지 않을까?
4: 다람쥐가 해주면 되지. 축축! 우리 요새에 깃발 좀 꽂아줄래, 다람쥐야?
5: 대단하다, 마샤얼. 너 다른 동물들 날 진짜 잘하는데?
4: 고마워. 나도 칭찬해줘야겠다. 다람쥐야? 찍찍!
1: 어디? 일은 잘 되가나? 오, 창문도 달았네. 집이 벌써 스마트해진 것 같구만.
0: 그쵸? 이런 해가 많이 들어서 초를 켜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1: 어떤 집일지 기대되네.
0: 요새 누가 문을 열쇠로 열어요? 그 대신
1: 사부장. 그래, 스마트, 우리 집 현관문 좀 열어줘.
6: 안녕하세요, 스마트 오두막 3000입니다.
1: 고맙네, 친구.
0: 또 어떤 게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마티, 모든 창문에 커튼 좀 쳐줄래?
6: 사생활 보호 모드 작동.
1: 와, 이런 건 난생 처음 보네.
0: 스마티, 우리 음악 좀 골라서 들어줄래?
6: 오늘은 유쾌한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1: 좋아, 집에서 파티를 열다니.
0: 근데 집안이 좀 덥네. 스마티, 실내 온도를 좀만 더 낮춰줄래?
6: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2도 낮춥니다.
1: 우리 집에 에어컨도 달았나?
0: 이것도 설치해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아마 여기 부품인 것 같은데.
6: 강력 보안 모드 작동.
1: 이건 또 어떤 모드지? 이거 왜 이래? 갇힌 거야?
6: 지금부터 안전을 위해 스마트 오두막 3000의 출입을 차단합니다.
0: 걱정 마세요. 퍼피 보조대를 부르면 되지요. 스마티, 라이더하고 통화할게.
6: 라이버, 맞나요?
0: 아니, 스마티, 라이더.
6: 히터로 실내 온도를 더 높입니다. 찜질방 모드 작동.
1: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지 그래. 큰 소리로 외치자고. 사람 살려!
5: 저기 혹시 그 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1: 그래, 지금 오두막에 둘이 갇혀있어. 스마티란 최첨단 장치가 우릴 가둬버렸거든.
6: 잡상인 감지, 즉시 쫓아내겠습니다.
5: 즉시 쫓아내겠다고? 여기로 퍼피 구조대를 부를게요.
3: 에베레스트, 웬일이야?
5: 윙넛 아저씨가 오티스 할아버지 댁에 설치한 스마트 홈 시스템이 두 분을 안에 가뒀나 봐.
3: 갇히셨다고? 바로 갈게.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8: 조심해!
4: 패션 이따 완성됐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아, 고마워. 윙넛 아저씨가 오티스 할아버지 댁을 고치다가 일이 꼬여서 두 분 다 오두막안에 갇히셨대.
2: 세상에, 드실 게 없으면 어쩌지?
1: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가 꺼내드려야지. 그래서 누가 가냐면 마셔스. 넌 집 현관문 위에 달린 창문 쪽으로 사다리를 대줄래?
3: 불자동차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사다리를 타고 창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연장으로 오티스 할아버지랑 윙넛 아저씨를 구출해줘.
3: 초록 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커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마셜, 사다리를 저기에 대줘.
1: 알겠어. 사다리!
0: 로키, 넌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면 돼.
2: 좋았어. 지금 올라갈게. 이제 들어간다.
3: 위쪽 창문에서 침입자 감지.
4: 로키가 무슨 침입자야, 스마트! 우릴 도와주러 온 건데!
2: 쭉! 고맙습니다! 아, 왜 이렇게 더워요? 제어판은 어디 있죠?
5: 고장난 제어판이야, 여기 있는데.
2: 프론트 패널을 뜯어야 끄는 법을 알겠는데요? 와! 드라이버!
5: 맞다! 꺼짐 방지 옵션이 있어서 일단 그걸 꺼줄게!
2: 아니요!
3: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영하까지 내립니다.
4: 아, 춥다.
2: 진짜 추운데요. 털옷까지 입었는데도요.
0: 로키, 안에 무슨 일 있어?
2: 제어판을 끄는 일이 쉽지가 않아.
5: 아, 저거를 헷갈렸네. 바로 이게 마스터자는 스위치지, 아마도.
2: 잠깐!
3: 휴가 모드로 변경합니다.
2: 저 휴가 모드라는 건 어떤 모드예요?
5: 아, 휴가 때처럼 여행을 떠나는 걸 거야.
0: 모두 오두막을 쫓아가자!
2: 안 빠져!
4: 오두막이 걸음만 멈추면 내가 가서 꺼내주마! 근데 잠깐, 내 집이 왜 컸지?
5: 그게 설명서를 보니까 여행 휴가도 집에서 편히 보내게 집이 움직인다네요! 위하! 진짜 멋지지 않나요?
4: 멋지긴 얼어죽겠구만! 얼른 고쳐야지. 이러다 지금보다 더 빨리 가면 어떡해?
3: 더 빨리 갑니다.
0: 이런, 빨리 오두막을 세워야 돼. 봐! 에베레스트, 갈고리 줄로 속도를 늦춰줘.
2: 아, 갈고리 줄! 잡았어!
0: 좋아, 브레이크를 밟아!
1: 얼마나 더 오래 버틸지 모르겠어.
0: 맞아. 마셜, 모두 얼른 집 밖으로 나오게 해야 돼.
1: 오두막은 잠겼잖아. 새 창문만 빼고.
6: 창문이 크지 않아서 아저씨랑 할아버지는 창문으로 못 나와.
0: 마셜, 비버들한테 탈출구를 하나 뚫어달라고 말해줄 수 있어?
1: 한번 말해볼게. 안녕, 비버들아. 네! 네! 네! 네! 네! 네! 자, 이 사다리 타. 네! 네! 네!
0: 잘했어, 마셜. 근데 같이 한 군데를 파야지. 나눠 파면 너무 작을 거야.
1: 알았어. 한번 얘기해볼게.
6: 어쩌지? 끌려가.
0: 로키, 너도 톱으로 구멍을 같이 파줘.
2: 고맙습니다. 알겠어, 라이더. 어? 동날! 위험하니까 잠시 비켜줘. 어서 나오세요. 이제 아저씨 차례예요.
5: 늦은 거 아니야?
0: 로키, 사다리를 타고 집게팔로는 다른 구멍을 잡아봐.
2: 어? 집게!
0: 준비됐지?
2: 그럼.
0: 좋아, 지금 당겨!
5: 우후, 다들 고맙다.
3: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5: 최첨단 오두막을 만들려다 전부 다 떨어뜨릴 뻔했네요.
4: 아, 난 괜찮아. 그런 비싼 장치 없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냥 현관문만 잘 잠기면 되는데.
2: 됐어요. 꼭 문 새로 단 거 같죠?
4: 아, 아날로그가 훨씬 어울리는 우리 집을 구해줘서 고맙다, 얘들아.
0: 정말.

0: 정말요. 오두막이 다시 스마트해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친구들
5: 고이라.
4: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5: 20까지 함께
6: 우리 같이 놀자.
4: 5월 3일 만나면
6: 8이야.
4: 당신
6: 우리 모두 8.
4: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6: 함께 놀아요.
4: 넘버블럭스 4대 가족.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빠, 저게 뭐야?
6: 혹시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덮덮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3: 얼굴엔
2: 순한 킹킹.
3: 진물엔
2: 덥덥한 말.
4: 순하게
2: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커피 구조대 스카이다이버를 구해라.
7: 오호, 보기만 해도 벌써 짜릿해. 우리 치카레타도 너무 설렌대요.
8: 안전수칙 전부 다 꼼꼼히 확인했고 첫 스카이다이빙할 준비는 되셨죠 여러분?
7: 그럼 언제든 말만 해. 근데 살짝 무섭긴 하네. 혹시 떨리지 않으세요?
9: 저야 뭐 곡물탑 청소하러 높은 데 하도 많이 올라가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팁 하나를 드리자면 절대 밑을 안 보면 될 거예요.
7: 진정하시고 저 용감한 데니엑스가 한 말을 떠올려봐요.
10: 더 높을수록 좋은 건 더 오래 떨어지기 때문이죠.
9: 그래도 더 올라가는 건 아니죠.
11: 내 거라고.
12: 무슨 내 거야.
11: 저 정도면 금방 내려.
12: 비켜봐, 내가 해볼게. 와, 재밌어 보이는데. 우리도 해볼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13: 역시 스카이야.
14: 너 표정이 왜 그래?
11: 이 놀이 진짜 재밌는데 장난감을 내렸으니까 이제 또 못하잖아.
14: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면 뛰어내리기 천만이 위험한데. 기다리세요. 지금 뛰어내리는 건 안 돼요.
7: 지금 뛰어내려? 좋았어.
14: 안 돼. 조심하세요.
9: 실장님, 이제 낙하산을 좀 펴야겠어요. 내려야 할 땅이 거의 코앞이거든요.

0: 내릴게요. 좋아요. 한번 해보죠, 뭐. 네? 오, 이런 코스도 짜릿한데요.
1: 예전에 제 말이 벌통을 깔고 앉았을 때처럼 진땀이 쫙 나네요.
0: 전 다시 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산토끼 갇힌 거 맞죠?
1: 거기다 다른 친구도 있네요.
0: 저 사자 아무래도 보통 성질이 아닐 것 같은데요. 라이더를 불러볼게요.
2: 우리가 재밌는 게임 만들었는데 한번 볼래? 일단 장난감을 나무에 걸고.
3: 뭐야?
2: 미안해 마셜, 다시 걸어볼게. 좋아, 됐다.
3: 내 꼬리가 아주 큰 역할을 했어.
4: 네, 구대시장님, 웬일이세요?
0: 문제가 있어서. 셋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이 산턱으로 내렸거든.
1: 아직도 바람이 심하게 불어. 우리를 계속 노려보는 사자도 있고.
4: 사자요?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3: 나 좀 봐!
2: 마셜!
3: 어디 갔어? 여기 배달이요.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어, 빨리 와줘서 고마워. 구대 시장님이랑 알 아저씨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다가 산통에 잘못 내리셨대.
2: 우와, 진짜 위험한 상황 아니야?
1: 맞아. 길이 없어서 직접은 못 내려오실 거야. 더 심각한 건 근처에 사자도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이번엔 누가 가냐면 스카이, 넌 벨트로 시장님이랑 아저씨를 저 산턱에서 땅으로 옮겨드릴래?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그리고 한 명 더, 스파이 체이스. 찍찍이 신발을 신고 산에 올라가서 확성기로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줘.
0: 특급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위치 보여, 스카이?
1: 아직! 어? 저기 계셔! 산꼭대기 바로 밑이야!
2: 우리 여기 있어, 스카이!
3: 라이더, 찍찍이 신발을 신더라도 여긴 사자를 피해서 올라갈 만한 데가 안 보여.
0: 그럼 찍찍이 신발은 빼고 확성기만 쓰자.
4: 어?
3: 확성기? 저리 가, 사자야! 어서! 아기 사자들을 돌보는 엄마 사자인 것 같은데?
0: 그럼 누구든지 가까이 오는 게 엄청 싫겠네. 우리가 사자 가족을 피해서 구하자. 차를 타고 저쪽으로 가면 어때? 시장님이랑 알 아저씨는 보이면서 사자군 거리를 충분히 벌릴 수 있잖아. 스카이, 이제 거기서 한 분씩 구조해줘.
1: 알았어!
5: 오, 반가운 우리 헬리콥터가 왔어요. 구대인 시장님, 먼저 가시죠.
2: 참 친절하기도 하시지. 자, 가자, 치카레타. 오, 조심해, 치카레타.
5: 어디 가요, 깜찍이. 좀 위험한데. 살았대. 고맙다, 스카이.
2: 내 새끼 잘 좀.

0: 잘 왔어요, 실장님.
1: 고마워요. 지카레터, 엄마도 금방 갈게, 기다려.
2: 네, 저희가 시장님도 금방 내려. 사자가 그대 시장님 계신 데로 올라가고 있어. 얼른 시장님을 구해야 돼.
3: 지금 바로 갈게.
2: 뒤로 물러나, 스카이. 바람이 너무 심해서 무리야.
3: 그럼 구대의 시장님은 어떡해?
2: 우리가 구할게. 체이스, 저쪽으로 짚라인을 쏴줘.
4: 어, 알았어. 짚라인.
2: 딱 좋은데?
4: 확성기. 구대의 시장님, 그 앞에 있는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세요.
1: 오, 스카이다이빙에 이어서 이제 짚라인까지 타는 거야? 꼭 모험가가 된 기분인데? 근데 아무리 모험이 좋아도 사잔 좀 그렇다.
5: 짚라인을 저렇게 타는 건 처음 보네. 걸어서 여기를 어떻게 오시려는 거야?
4: 무대인 시장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1: 근데 이 방법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6: 벌써 왔잖아. 쟤도 짚라인을 타면 어쩌죠?
5: 에이, 사자는 절대 그런 짓 안 하니까 걱정 마. 그 대신 저런 짓을 하는 애들이라 문제지.
1: 아기 사자들이네. 깜찍해라. 간지러워. 이렇게 여미들. 정말 무섭게 왜 그래.
6: 라이더, 이젠 어떻게 구하지?
2: 마셜이 사다리 뻗으면 될지도 몰라. 마셜, 지금 바로 산으로 와줘.
3: 바로 갈게.
2: 좋아, 일단 저 엄마 사다를 시장님한테서 멀리 떼어놓자. 제이스, 공 던지게 준비해줘.
4: 알았어. 발사 준비.
2: 테니스 공으로 아기 사자들의 관심을 끄는 거야.
4: 그거 좋은데?
1: 그래, 잘한다. 매달린 시장보단 테니스 공이 훨씬 재미있지.
2: 마셜, 시장님 계신 대로 사다리 뻗어줘. 주변의 사자들 조심하고.
3: 사다리! 사자!
2: 그대 시장님, 사다리 꼭대기를 잡으세요.
1: 오, 안 돼, 오지 마. 너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오, 어쩜 이렇게 동풍에 쏙 하고 안기니.
3: 제가 엄마 사자한테 데려다 줄게요. 자, 여기 귀여운 아가.
2: 정말 잘했어, 마셜.
1: 맞아, 구해줘서 고맙다. 저 사자들이 아무리 귀여워도 저한텐 역시 달기 최고인 것 같아요. 이리 온 귀요미.
7: 안녕, 라이더. 구대의 시장님이랑 아라저씨가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대.
2: 우와.
1: 어떤 일, 라이더? 산턱에 갇혔던 우리를 구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방금 너희만을 위해 특별히 시도한 점프였거든. 여기 RC랑 치카레타랑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2: 별 말씀을요. 혹시 또 센 바람에 밀려 날아가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1: 치카레타만 내려오면 끝인데. 아까 엄마하고 연습한 대로만 해야지. 뭐, 내렸으면 됐다.
7: 알렉스의 컵케이크.
3: 자, 누구 나랑 이거 할 친구? 꾹꾹꾹이 댄스!
7: 얼른 하자!
3: 알았어, 날 따라해봐. 신나게 흔들다가 오른쪽 살짝, 반대로 살짝.
2: 얘들아, 아침 먹자!
8: 꾹꾹꾹이 하는 날은 항상 왜 이렇게 밥이 당기는지 몰라.
9: 저 포터 씨, 제가 원리 주려고 부탁드린 생선 간식은 다 준비됐나요?
10: 네, 그럼요. 거기 밖에 있는 탁자에 놨어요.
9: 어, 네. 고마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10: 알렉스, 양치는 했니? 가방에 도시락은 담았고?
3: 네. 오늘 학교에 컵케이크 가져가야 하는데 제가 블루베리들로 장식해놓은 거야.
10: 저 상자에 담아놨단다.
3: 우와. 아, 시간이 좀 남는데 버스 오기 전까지 놀아도 되죠?
10: 물론 되지. 멀리 가지는 마라.
3: 우와, 저 나비 예쁘다. 응? 무슨 냄새지? 비린내. 컵케이크가 아니네. 그럼 내 꿈? 그래, 걔네 부르면 되겠다. 미미고저대, 누가 내 컵케이크를 가져가고 대신 이 생선 간식을 남겨놨어.
0: 미야우.
3: 우린 어서 그 컵케이크를 찾아야 돼. 학교에 가져갈 수 있게. 그럼 미니구조대 출동하자.
11: 미니구조.
3: 마지막은 나. 준비는 됐지? 예. 왜 그래 치카레타? 블루베리? 나도 내 컵케이크에다 블루베리 장식했는데. 저 앞에도 있네. 저기에도. 좋아. 다 같이 저 블루베리들을 따라가자.
9: 월리랑 월린다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내 정신 좀 봐. 걸레를 가져가야 등대 렌즈에 낀 때를 박박 닦을 텐데.
3: 블루베리가 도다리 요원으로 줄줄이 이어져 있어. 가자. 와, 저기도 블루베리가 있잖아. 출동하자. 우리의 컵케이크를 찾으러.
9: 어? 오, 이런. 갑판문을 활짝 열어놓고 물개성까지 갈 뻔했네.
3: 갑자기 뭐야? 우와, 우리 지금 바다로 나가나 봐, 얘들아. 이거 진짜 짜릿한 모험이 될 것 같지 않아?
10: 알렉스, 스쿨버스가 왔어. 알렉스? 알렉스!
9: 어? 자전거가 없네. 허피 구조대 불러야겠어.
2: 네, 포터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10: 어쩜 좋지? 알렉스가 스쿨 버스도 안 타고 사라졌거든.
2: 걱정 마세요. 허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허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2: 라이더가 부른다! 신나게! 근데 우와!
13: 조심해 마셔.
3: 누가 봐도 춤에 참 진심인 것 같지 않아?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모두들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알렉스가 스쿨버스도 안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대.
2: 저런.
3: 이거 큰일이네.
1: 우리들이 찾아내면 되지. 그래서 누가 가냐면 제이스? 확성기 이용해서 알렉스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한번 찾아봐줘.
0: 교통경찰 제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 헬리콥터 타고 하늘에서 고글로 알렉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래?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라이더, 웬만한 곳은 다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안 보여.
1: 저희가 찾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세발 자전거라 근처일 거예요.
2: 단서가 있나 볼게. 비린내!
0: 터보 선장님이...

0: 터보 선장님이 들고 가신 게 알렉스 컵케이크 상자였나 봐.
1: 그 추리가 맞는 것 같아, 제이스.
2: 라이더, 바닥에 블루베리가 꽤 많아. 혹시 블루베리 컵케이크였어요?
3: 아, 맞아. 알렉스가 직접 장식한 거야.
2: 오, 블루베리 따라왔더니 선착장이 나왔어. 알렉스도 이걸 따라왔겠지?
1: 거기서 만나자, 스카이.
3: 혹시 또 모르니까 난 식당에 있으마.
1: 네, 좋아요. 선장님 상잔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2: 라이더, 알렉스의 자전거하고 짐수레가 선착장에 있어. 알렉스는 안 보이고.
1: 도다리 호가 없는데? 아마 알렉스도 그 배에 탔겠지? 한번 여쭤봐야겠다.
4: 어, 안녕 라이더, 웬일이야?
1: 터보 선장님, 혹시 거기에 알렉스 있나요?
4: 아니, 오늘 난 그 천방지축 알렉스를 한 번도 못 봤는데.
0: 그럼 대체 어디 갔지?
5: 선장 알렉스 또 선언! 아우, 다 같이 항해해. 찍찍이 선언, 낯갈렸어, 뭐란 거야. 내 컵케이크네? 학교에 가져가기로 한 거. 학교! 터보 선장님! 여기 간판문 좀 열어주실래요? 터보 선장님! 내 소리가 안 들리시나? 후티, 네가 선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알려줘.
6: 후티? 대체 이렇게 먼 바다엔 어떻게 왔어? 알렉스! 동물들이랑 가래에 내려가서 뭐하고 있는 거야?
5: 선장님이 제 컵케이크 상자를 가져가셨어요. 생선 간식인 줄 알고서요.
6: 오, 그럼 두 상자를 원래대로 바꾸고서 얼른 돌아가자. 할아버지가 기다리시겠어.
5: 와우! 찍찍아!
6: 생쥐하고 저 상자는 내가 잡을게.

0: 빨리 도다리오를 세워야 돼. 근데 어떻게 세우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응? 찾았어, 라이더! 여기!
1: 근데 알렉슨의 구조대 같은 도다리호가 너무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 어, 저런. 터보 선장님하고 토끼 찍찍이가 물에 빠져있는데?
2: 지금 갈게. 구명조끼 작동! 스카이, 벨트로 알렉스랑 동물들을 그 배에서 들어줄래? 주마, 지금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물개성 근처로 와줘.
3: 해양구조 주마 출동!
0: 알렉스, 금방 구조해줄 테니까 준비해.
4: 점점 팔이 아파서 이 상자를 그렇게 오랜 못 들어.
3: 제가 구하러 왔어요.
0: 큐브.
4: 고맙다, 주마. 덕분에 동물 친구들이랑 컵케이크 모두 바닷물에 안 빠졌어.
2: 선장님, 여기 뒤에 타세요.
4: 고마워. 근데 내 도다리호 좀 세워줄래? 물개섬에다 부딪히기 전에.
2: 너한테 부탁할게, 주마.
3: 알았어. 아까 스카이하고 점프 연습한 걸 지금 작전에서 써먹으면 되겠다. 호버크래프트 자동운전 모드. 헛차. 이걸로 뱃머리만 돌리면 되겠지? 물개섬에서 다시 멀어지게.
4: 완성!
3: 예!
0: 케이크 그대로 학교에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4: 난 드디어 월리랑 월린다한테 이 생선 간식을 줄 수 있게 됐고.
0: 아, 할아버지, 아깐 아무 말도 없이 가서 죄송해요. 이 컵케이크랑 우리 미니 구조대 구해줘서 고마워.
2: 에이, 고맙긴 뭘.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릴 불러줘.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0: 넘버블럭스 특이한 오리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0: 출발한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1: 출발!
2: 대머리가 도망간다!
1: 3인조 차가야지!
0: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 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옥스퍼드 팡!
2: 해보고!
4: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4: 향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순물엔
7: 독특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N 포키제?
13: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순물엔
7: 독특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하게
8: 주물엔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숲속에 가자.
11: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기장소
12: 2층입니다.
11: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달콩아, 언니 지금 아기 돌보기 놀이할 건데 같이 할래?
1: 응. 아기, 아기.
0: 응애, 응애. 어? 아기가 울잖아. 우리 아가 왜 울어? 배고파?
1: 엄마, 엄마.
0: 쭉쭉쭉.
1: 언니, 언니, 아기 맘마 먹어.
0: 아유, 우리 아기 배 많이 고팠구나. 응애, 응애. 어? 아가, 왜 또 울어?
1: 맘마 또.
0: 어? 아니야. 맘마는 방금 먹었잖아. 봐, 이번엔 응가 있구나.
1: 응급뿡, 응급뿡.
0: 맞아, 응가뿡했어. 아, 냄새. 조금만 기다려, 기저귀 갈아줄게.
1: 왜 이거야? 기저귀.
0: 뭐야, 달콩이 네 걸 주면 어떡해. 인형 걸 줘야지.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인형이 우는 건 아닌데. 그럼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어? 1층에서 아기 소리가 나네. 우와, 하늘이다. 하늘이가 왔어. 아, 귀여워. 정말로 우리가 하늘이를 봐주는 거예요?
2: 이모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하늘이 좀 봐달라고 했어.
1: 아기, 아기.
2: 그래, 아기야. 어때, 예쁘지?
0: 네.
2: 잠깐만. 이렇게. 자,
0: 이렇게 하니까 하늘이가 더 잘 보여요. 인형이 아니라

0: 돌보게 되다니.
1: 달림이도 달콩이도 이렇게 작은 아기일 때가 있었는데.
0: 까꿍 까꿍.
2: 아기 장난감 줄 거야. 장난감.
0: 딸랑이 말고 누나가 더 재미있는 장난감 갖다 줄게. 자, 엄마 엄마 이거 마누리한테 줘.
1: 우르르르르 우르르르르 우르르르르르.
0: 엄마 왜 그래요?
1: 하늘이가 갑자기 울어서. 이상하네. 너랑 달콩이 이렇게 하면 안 울었는데.
0: 배고픈 거 아닐까요?
1: 아니야. 우유도 안 먹어.
0: 아! 쉬나 응가 싼 거 아니에요?
1: 기저귀도 확인해봤어.
0: 그렇다면 심심해서 그럴 거예요. 응? 하늘아, 이거 봐봐. 이거! 재미없어?
1: 안 되겠다. 엄마가 할게. 달림아, 엄마가 하늘이 볼 테니까 넌 달콩이랑 놀고 있어. 하늘아, 왜 그래? 밖에 나가볼까?
0: 쉬, 달콩이 말고 아기 봐주고 싶은데.
1: 잠깐만 달콩아.
0: 엄마 엄마 내가 타줄게요.
1: 뜨거워서 안 돼. 팀장님이세요? 네네.
0: 엄마 엄마 내가 줄게요.
1: 그래 조금씩 천천히 줘야 해.
0: 네.
1: 그것 봐, 엄마가 한다니까.

0: 조심해야지.
1: 치! 나도 아기 잘 볼 수 있는데. 하늘이는 잘 놀고 있나?
2: 살짝 가볼까?
1: 하늘아! 잘 놀고 있어?
3: 어?
1: 자고 있네. 어? 엄마도 잠들었잖아.
0: 휴대폰. 아기 깨면 안 되는데. 여보세요? 아, 팀장님. 네? 지금요? 아, 잠시만요. 달림아, 하늘이 깨지 않게 엄마 나가서 전화 좀 받고 올 테니까 잠깐 하늘이 보고 있어.
3: 네? 아, 네!
0: 얼른 받고 올게. 아, 하늘이 앉거나 위험하게 하면 안 돼?
3: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0: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3: 우와! 드디어 내가 아기를 보게 되다니! 너무 귀여워!

보지 말라니까. 엄마가 봤나? 엄마한테는 안 들리겠지? 자, 하늘아, 울지 마. 까꿍, 까꿍. 배고파? 우유 줄까? 어? 뭐지? 이게 재밌나? 어디? 한 번 더! 좋았어! 그럼 이건 어때?

0: 하늘이 아직 안 깨...
1: 하늘아! 누나 봐라! 이렇게!
2: 너야 왜?
0: 이렇게 잘 놀아줬구나. 그래, 하늘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고마워, 달림아, 달콩아.
1: 이모, 다음에도 무슨 일 있음 언제든 하늘이 데려오세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0: 이거 완전 든든한데?
1: 아, 엄마, 아기 한 명 더 낳아주면 안 돼요?
0: 뭐?
1: 동생 한 명 더 낳아주세요.
2: 네?
0: 그래도 그건 좀...
1: 엄마! 네?
2: 네?
0: 갑자기 무슨 동생이야? 얘가 좀...
1: 그치만 오늘의 아기 돌보기는 성공!
3: 자, 오늘은 숲속에 사는 곤충 친구들을 관찰해 볼 거예요. 모두 조심하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알겠죠?
1: 네! 어? 달팽이다, 달팽이!
2: 우와? 정말 달팽이네?
4: 우와! 귀여워!
1: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달팽이가 많이 보이네? 어?
5: 그건 말이야. 아침에 비가 와서 그래.
1: 비가 와서?
5: 비가 오면 땅속이 젖어서 숨쉬기가 힘들거든.
1: 아, 그렇구나. 근데 별이 넌 어떻게 그렇게 곤충을 잘 알아?
2: 진짜 곤충 박사 같다.
5: 그거야 책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달팽이는 곤충 아니거든. 달팽이는 연체동물이라고 해.
2: 그렇구나.
1: 어? 근데 별이 네 어깨에 있는 건 뭐야?
2: 응?
1: 벌레잖아! 무서워! 이거 좀 떼어줘!
2: 뭐야? 뭘 그렇게 놀라?
1: 난 곤충은 무서워. 아니, 싫단 말이야!
2: 진짜?
1: 아니, 왜?
2: 이렇게 귀여운데? 사슴벌레야?

0: 그래? 안녕, 장수풍뎅이야. 너 뿔 진짜 멋지다. 와, 귀엽다.
1: 책으로 보는 게 훨씬 좋은데 뭐. 설명도 자세히 써 있고 사진도 있고. 어디 보자. 장수풍뎅이. 이게 무슨 소리지? 응? 가방 안에서 소리가.
2: 저게 아까 그 장수풍뎅이잖아. 어떡해. 너 밖으로 나가. 얼른 나가라고.
3: 별이야, 무슨 일 있니?
2: 빨리 나가.
3: 어? 아니, 가방을 왜 창문에다가.
2: 엄마, 가방 위에 장수풍뎅이가 있어요.
4: 벌레잖아. 어머야.
2: 벌레가 아니라 이건 장수풍뎅이.
4: 어떻게 집안에 벌레를.

0: 엄마 어떡해.
1: 엄마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밖으로 나갔나 봐요. 엄마 풍뎅이가 이리로 오고 있어요. 엄마 얘 밖으로 나가기 싫은가 봐요. 어쩌죠?
2: 글쎄 원래 있었던 대로 데려다 줘야 하는 거 아닐까? 아빠가 출장 갔다가 오시면 숲으로 다시 돌려보내줘야겠지?
1: 그럼 아빠 오실 때까진 어떡하지?
3: 뭐?
4: 장수 풍뎅이가 가방에 들어가서 집까지 따라왔다고?
1: 오, 엄마가 겨우 잡아서 통에 넣어주셨어. 자는데 내 얼굴 위로 기어가면 안 되니까.
4: 그럼 이제 네가 키우는 응? 거야?
1: 아니, 주말에 아빠 차 타고 숲에 가서 다시 놔줄 거야.
4: 왜? 그냥 네가 키우지.
1: 안 돼, 난 곤충 무섭다니까.
4: 이름은 뭘로 할 거야?
1: 아이, 키울 것도 아닌데 이름은 무슨. 우와, 대단한데? 역시 장수풍뎅이는 책에서 본 대로 힘이 세구나. 금방 보낼 거긴 하지만 뭐 힘도 엄청 세니까 장군이라고 불러볼까? 일단 이름도 필요하니까. 장군아! 얼른 일어나! 어떡하지? 도와줘야 하나? 안 돼. 그러다 나오면. 그래, 이걸로 장군이를 도와줄 수 있겠다. 절대 나오면 안 돼. 알겠지? 됐다! 뭐 계속 보다 보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안녕 장군아, 아침밥 넣어줄게.
4: 손에 올라왔어!
1: 안 돼! 장군아! 들어가! 얼른!
4: 장군아! 집으로 들어가! 들어가라고!
1: 장군이가 내 손에 있어.
2: 별이야, 친구들 왔다.
4: 별이야, 뭐해? 우리 장수풍뎅이 보러 왔어. 잘 있는 거야?
5: 우와, 멋있다.
1: 어서 와. 소개할게. 얘 이름은 장군이야.
5: 우와, 장군이?
1: 응, 장군이.

0: 너도 새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겠다.
1: 응, 내일은 곤충 가게에 가서 새로운 먹이를 사줄 거야.
2: 별이야, 토요일에 숲에 몇 시쯤 갈까?
1: 네? 맞다. 어? 숲엔 왜 가는데요?
2: 어, 별이 아빠 출장 갔다 오시면 장군이를 숲에 놓아주기로 했거든.
0: 그럼 장군이하고 곧 헤어지는 거야?
1: 어떡해. 장군이랑 이제 좀 친해졌는데 어떻게 하지?
0: 뭐야, 데려다 주기 싫음 계속 키우면 되지. 너 장군이랑 많이 친해졌잖아.
1: 어, 그치만
0: 장군이가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서?
1: 어, 장군은 원래 숲에 살았으니까.
0: 그래, 통화는 너무 좁을 거야.
1: 장군아, 숲에 가서 잘 지내야 해. 알았지?
3: 자, 얘들아, 여기가 장군이가 살던 숲 맞지?
4: 네.
1: 장군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0: 장군이도 아마 고마워할 거야.
1: 잘 가, 장군아. 어서 가, 장군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서.
4: 잘 가.
1: 또 놀러 올게. 안녕.
0: 뭐? 어, 근데 별이야. 거기 잠자리.
1: 뭐? 잠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5: 얼굴엔
4: 순한 킬킬,
5: 중물엔
4: 덥덥한
6: 순하게
4: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7: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젤?
12: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옥스포드 탕!
2: 해보고!
1: 주소 사고발생! 혁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무지개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크리스마스는 너무 좋아.
5: 맞아, 이렇게 예쁜 트리도 만들고 멋진 선물도 받잖아. 난 그게 제일 좋아. 나도.
6: 장난감, 장난감.
5: 달콤아, 안 돼, 망가져.
6: 길고, 길고.
5: 안 된다니까, 저리 가서 놀아.
4: 달림아, 소원 카드는 안 달 거야.
5: 달아야지.
7: 우린 카드 준비 안 했는데.
5: 내가 특별한 카드를 준비했어. 크리스마스 소원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 카드가 있거든.
7: 녹음 카드?
4: 어떻게 하는 거야?
5: 내가 보여줄게. 안녕, 나는 달림이야. 자, 안녕, 나는 달림이야.
4: 우와, 신기하다.
5: 이번에는 진짜 소원을 빌어봐야지.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엔 예쁜 캐릭터 자전거 선물로 보내주세요. 네, 꼭이요.
6: 따가, 따가.
5: 달콩아, 안 돼. 이거 사고 아니야.
6: 사과줘, 사과줘.
5: 사과 먹고 싶어? 이따가 엄마한테 달라고 할게.
4: 달림아,
5: 어?
4: 우리 카드 같이 만들자.
5: 응, 알았어.
6: 어? 어?
5: 나는 카드에다가 예쁜 스티커를 붙여야지.
7: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스티커는 어때?

0: 진짜?
1: 사과, 사과.
2: 달림아, 무슨 일이야?
0: 달콩이가, 달콩이가.
2: 응? 달콩이가 뭐?
0: 엄마, 이것 좀 보세요.
2: 어떡해. 엄마. 달콩아, 뭐 하는 거야?
0: 내 가방.
2: 아이고, 이게 잘 안 지워지네.
0: 달콩이, 너 나빠.
3: 달콩아, 언니 거에 막 낙서하면 안 되지. 빨리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달림아, 달콩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2: 그래, 달림이가 언니니까.
0: 치!
2: 달콩이가?
4: 너!
0: 달콩이 정말 미워. 어제도 틀이 다 망가뜨리고.
5: 응? 그래도 귀엽잖아.
0: 아니, 하나도 안 귀엽거든. 맨날 내 거 다 망가뜨리고 당하고. 얼마나 귀찮은데.
5: 나도 동생은 사양할래. 동생이 있으면 엄마 아빠도 나랑 조금밖에 못 놀아주잖아.
0: 맞아. 너인 좋겠다. 동생 없어서.
6: 자, 어? 오늘은 우리 가족 그리기를 해볼까요? 스케치북에다 가족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0: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달콩이는 그려주기 싫어. 엄마,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요!
1: 너구리, 너구리!
2: 우리 달콩이 너구리 인형이 좋구나.
0: 어? 저거 내 건데! 내 거야! 줘!
2: 달림아, 넌 이제 안 갖고 노는 거잖아.
0: 아니에요! 가지고 놀 거예요!
2: 아니, 제가.
0: 다 됐다.
1: 나도.
0: 너 또 나 방해하러 온 거지?
1: 나도.
0: 안 돼. 절로 가.
2: 왜들 그래? 무슨 일이야?
0: 아니, 그게...
2: 달림아, 네가 그랬어?
0: 아니, 일부러 민 게 아니라...
2: 달림이, 너 정말 계속 이럴 거야? 아무리 달콩이 때문에 화가 났어도 그렇지, 계속 그렇게 못되게 굴면 어떡해?
0: 아니, 그게 아니라...
2: 언니가 돼가지고 그럼 되겠어?
0: 엄마!
2: 달림아!

0: 크리스마스 소원이 바꾸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 캐릭터 자전거 선물 말고 달콩이를 데려가 주세요. 저도 써니랑 별이처럼 동생이 없으면 좋겠어요.
1: 뭐? 달림이가?
2: 속이 많이 상했나 봐. 달림이도 아직 어린데 언니라고 맨날 양보하고 참으라고 했으니.
1: 어떡하지? 달림이 마음 풀어줄 방법 뭐 없을까? 똑똑. 달림이 자.
2: 달림아, 아직도 화났어?
0: 몰라요.
1: 그래, 엄마랑 아빠도 달림이 마음 알아.
2: 달콩이 때문에 속상한데 엄마가 달림이한테만 뭐라고 해서 정말 미안해.
0: 치.
2: 내일 우리 겨울 캠핑 가는 거 어때?
0: 겨울 캠핑이요?
1: 그래, 멋진 캠핑 가이서.
0: 우와, 캠핑카. 좋아요.
1: 여보, 준비 다 됐어?
2: 어, 다 됐어. 어. 달림아, 안전벨트 매야지.
0: 네. 아빠, 빨리 빨리. 늦겠어요.
1: 그래, 그래. 자, 그럼 출발해 볼까?
0: 출발! 출발!
1: 자, 출발!
0: 우와, 캠핑카 멋져! 우와! 침대도 있고. 크리스마스를 캠핑카에서 보내다니. 우와.
1: 아빠도 크리스마스에 캠핑은 처음인데 너무 멋지네.
3: 날씨도 좋고 말이야.
1: 자, 그럼 우린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해볼까?
0: 우와. 재밌겠다. 그럼 준비하는 동안 저기 가서 놀아도 돼요?
1: 그래.
4: 달콩이도, 달콩이도. 언니.

0: 안 돼. 넌 아직 어려서 위험해.
1: 싫어, 싫어. 달콩이도 딸래.
0: 아이, 참. 위험하다니까. 이러면 나도 못하는데.
1: 아, 맞다. 너구리다.
0: 넌 여기서 너구리 썰매를 끌어주는 게 좋겠다. 너구리도 썰매 타고 싶대.
1: 너구리, 너구리.
0: 나도 이제 타러 가야지.
2: 자, 안녕. 너도 썰매 타러 왔구나.
0: 아, 안녕.
2: 괜찮아? 난 올라가서 썰매 더 탈 건데 같이 가자.
0: 괜찮겠지? 그래, 같이 타러 가자.
2: 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는 거야.
0: 오케이.
2: 하나, 둘, 셋. 맞아, 맞아. 자, 간다. 야호! 달리마, 괜찮아?
0: 괜찮아. 엄청 재밌어.
2: 네, 엄마. 나 이제 가봐야 해.
0: 어?
2: 나중에 또 놀자.
0: 그래, 나중에 또 놀자. 맞다, 달콩이. 어디 갔지? 달콩아, 달콩아. 저건. 달콩이가 갖고 놀던 썰매인데. 아, 달콩아! 어디 갔어, 달콩아! 어떡하지? 엄마 아빠한테 혼날 텐데. 아, 저건 너구리 인형! 달콩아! 달콩아! 어디 갔어, 달콩아! 달콩아! 내가 나쁜 마음으로 빈 소원 때문에.

0: 언니가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1: 뭐? 뭐?
0: 달콩아, 다신 혼자서 가면 안 돼. 늦었다고.
1: 눈동이 탔다.
0: 안 된다니까.
1: 언니, 눈

0: 얘들이 대체 어디 간 거? 어? 달림아! 달콤아!
1: 오빠! 아빠!
0: 뭐야, 괜히 걱정했네. 둘이 이렇게 잘 놀고 있는걸.
2: 그러게, 역시 캠핑 온 보람이 있는걸.
1: 어? 우와! 불이 들어왔어요!
0: 우와, 정말 멋지다!
1: 아, 맞다! 달콩아! 어? 너 이거 가져! 너구이! 너구이! 이젠 네 거야! 언니, 고마워!
0: 예쁜 우리 딸들
2: 메리 크리스마스.
1: 엄마 아빠도요. 달콩아 너도 모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한
4: 덤덤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부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8: 클릭소.
9: 클릭소 얼마 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8: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0: 자석으로 만드는 이체 세상.
8: 클릭소
10: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죠.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11: 얼굴엔
9: 순한 길길
11: 순물엔
9: 덕덕한 말
12: 순하게
9: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남방구는 북방구와
1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피크닉 놀이터 가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기
1: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어이, 안녕.

Thank you.

맞네? 이빠 친구들, 어디 검사 좀 해볼까? 어디 아픈 데 없어? 입 좀 벌려봐. 어디 보자.

주사 한 방이면 병이 깨끗이 사라질 거야.

어딜 가려고? 치료육과는 있어? 이놈, 환자들이 도망쳐버렸네. 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0: 한바탕 뛰고 났더니 배고픈데. 이게 뭐지? 수프인가?
1: 이런, 아니지.
0: 기다려봐, 새로 만들어줄게.

뿅!

뭐야, 또야? 다른 건 없을까? 이런, 1년은 먹고도 남겠네.

여기 숨었구나. 찾았다 찾았다. 내가 찾았다. 찜 찜. 고마. 이제 네가 찾을 차례야. 어서 어서 어서. 빨리 벽에 붙어. 잡지는 나중에 보고 훔쳐보면 절대 안 돼. 꼭꼭 잘 숨어야지.

나보고 다시 찾으라고? 그래, 다시 하자. 다시 해, 어서 숨어.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좋아, 그래, 알았어.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제 다 숨었지? 찾는다. 응?

끝!

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게 너도 알다시피 그냥 그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썰매 타기 아주 좋은 날씨인데?

멋있는데?

0: 어, 이런 또잖아.
1: 누가 좀 멋지게 도와줘. 꼬마, 나 좀 세워줘. 이제 무섭단 말이야. 어이.
2: 멈췄네.

브릉 브릉.

다리 비켜! 지금이야, 어서 왼쪽으로 틀어! 고마, 나무야, 나무! 고마, 내 말 들려? 나는 안 다쳤어! 도와줄래? 이제 정말 잘할게, 잘할게! 잘한다고! 네가 원하면 또 가져?

0: 잘못했지 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생명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콩순아, 그렇게 맛있어?
1: 도토리.
2: 콩순아, 너 진짜 귀엽게 나왔다.
3: 정말? 나도 볼래. 우와, 코디, 그게 뭐야?
2: 아, 콩순이 머리띠야. 내가 너희들 것도 만들었어. 하나씩 가져가.
1: 우와, 코디 최고.
4: 너무 귀엽다. 난 잠들 때도 쓰고 잤네.
3: 뭐?
4: 어? 우와, 콩순이네.
5: 우와, 콩순아, 같이 놀자.
4: 콩순이가 어디로 갔지?
1: 콩순아.
3: 우와, 내 인기가 이렇게 많아지다니.
6: 어? 콩순이 지나가십니다. 잠깐, 지금은 바쁘셔.
3: 얘들아, 먼저 갈게.
6: 조심조심 가세요.
3: 스타란 정말 피곤하다.
6: 맞아.
2: 슈퍼 콩순이, 여기 한번 봐주세요.
3: 어머머.
6: 아이쿠.
2: 얘들아, 이것 봐!
4: 어? 뭐야? 이 사진 진짜 웃기다, 뭉치.
7: 어쩌다 찍힌 거야?
6: 재채기 하다가.
4: 뭐라고? 재채기?
2: 자, 각자 하나씩 가져가.
4: 우와. 너무 맞죠? 뭉치야, 나 사인 해줘.
3: 티미, 나야 콩순이.
7: 어서 와. 어? 어. 왜 그래, 콩순아? 무슨 일 있어?
3: 며칠 전엔 내 인기가 제일 많았는데 이젠 뭉치 인기가 제일 많잖아.
7: 아, 아니야. 다들 여전히 널 좋아해.
3: 예전만큼은 아니잖아. 나 다시 인기 스타가 되고 싶어.
7: 다시 인기 스타가 되고 싶다고? 어? 어? 뭉치야.
3: 뭐? 애들이 다시 돌려줬다고?
6: 필요 없대.
7: 그래서 지금은 큐리 옷이 인기라는 거지?
8: 이야, 이번에는 귀여운 콩콩이 사진이 붙었네.
3: 어? 이건 아빠 목소리인데?
2: 방금 만들었는데 한 장 가져가세요.
0: 고맙다, 코디.
3: 인기는 원래 이렇게 빨리 바뀌나?
7: 콩순아, 왜 인기를 얻고 싶은 거야?
3: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 인기도 좋긴 한데 그냥 너희들이랑 같이 놀 때가 제일 재밌고 행복했어.
6: 나도.
7: 고민이 해결돼서 다행이다.
3: 얘들아, 나랑 같이 춤추러 갈래?
7: 춤? 어디로?
3: 따라와.
0: 자, 다음엔 어떤 게 나오려나?
3: 함께 춤추자. 춤추, 너도.
7: 부끄러워. 너네 네잎클로버잖아.
3: 보미, 이거 받아. 티미, 조심해.
7: 왜 그래, 콩순아?
3: 티미, 방금 공을 보지도 않고 피한 거야?
7: 어? 내가 그랬어?
4: 콩순아! 어? 핑! 공 찾았어!
7: 우와, 행운의 네잎클로버 덕분인가 봐.
3: 행운의 네잎클로버?
7: 그러게. 행운의 네잎클로버야, 여기서 편히 쉬고 있으렴. 밭에서 샌드위치 만들 재료 좀 따올게.
4: 이 풀이 진짜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3: 응, 벌써 두 번이나 행운이 있었다고.

0: 그럼 나도 잠깐 들려볼까? 행운이야? 행운이야? 나한테도 와줘.
1: 나도 나도!
2: 나부터야!
1: 나부터! 어떡해!
0: 세이클로버가 돼버렸네. 이렇게 붙이면 어때? 다시 네이클로버가 됐지?
1: 우리 때문에 희미의 행운이 사라지면 어떡해?
0: 에이 설마. 희미
3: 호수가 고장난 건지 갑자기 물이 뿜어져 나와서 행운의 네이클로버가 있는데 이상하네.
0: 이제 어떡하지?
1: 어떡하기? 우리가 네이클로버 대신 희미의 행운을 지켜줘야지. 희미, 우리가 좀 놓아줄까?
3: 어? 괜찮아.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기만 하면. 역시 네이클로버야. 네이클로버 최고.
0: 잘 먹었습니다.
3: 어? 비가 오려나? 얼마 전에 우산 잃어버렸는데. 행운의 네이클로버야, 잃어버린 내 노란 우산을 찾아줄래?
1: 뭐가 꼭 찾아줄 거야, 팀이.
0: 그럼 그럼.
1: 노란 우산을 어디서 찾지?
0: 찾았다.
1: 저기야, 효리, 잠깐만.
0: 효리. 이렇게 멋진 우산 본 적 있어?
1: 내 우산이랑 바꿀래, 큐리? 티미! 여기! 티미 우산 찾았어!
3: 어?
1: 노란 우산을 찾았네.
3: 우산을 여기에 뒀던 게 갑자기 생각났지, 뭐야?
0: 뭐야? 그럼 이 노란 우산은?
3: 우와, 네이클로버야.
1: 팀이, 그게 네이클로버를 망가뜨릴 생각은 없었어. 정말 미안해, 팀이.
0: 미안해, 팀이.
3: 그럼 이제까지 다 네이클로버가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준 행운이었다는 거야? 정말 고마워.
1: 뭐라고?
3: 네이클로버 없어도 돼.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있다는 게 최고의 행운이니까.
1: 우와! 붕어빵 맛있겠다.
4: 간식으로 붕어빵이나 먹을까?
1: 네.
5: 어서 오세요. 몇 개 드릴까요?
4: 열 개 주세요.
5: 자,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3: 빨리 먹어.

0: 개 오지가.
1: 따라가 보자.
0: 규리야, 어딨니?
2: 규리야!
3: 얘들아, 저기.
4: 진짜 뭐 하는 거지?
2: 규리!
4: 뭐 하는 거야?
3: 흐뭇빵한테 물을 먹인 거지? 맞지?
1: 왜요? 규리! 여기서 뭐해?
3: 친구랑 놀고 있었다고?
4: 그럼 그 붕어빵이 내 친구라는 거야?
0: 먹는 걸로 장난치지.
1: 잠깐만 얘들아. 사실대로 말하면 효리가 슬퍼할 거야.
4: 붕어빵을 친구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0: 맞아.
1: 그래도 지금은 효리가 행복해 보이잖아.
4: 맞아. 어쩔 수 없지 뭐. 알겠어.
3: 괜찮아, 큐리. 방법이 있을 거야.
1: 좋은 생각이 있어.
5: 어머, 콩순아.
1: 엄마, 큰일 났어요. 큐리 친구가.
3: 이렇게 됐어요.
5: 이게 뭐야? 큐리야, 왜 붕어빵을 바로 안 먹고 이렇게 썩혔어?
1: 큐리는 이 붕어빵을 자기 친구라고 생각한다고요.
3: 맞아요. 친구를 어떻게 먹어요?
5: 뭐? 아니, 이건 붕어빵이잖아. 붕어빵. 음식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 큐리야, 이 붕어빵은 음식이야. 빵을 안 먹고 썩히니까 산에서 이렇게 파란 곰팡이가 생긴 거라고.
1: 엄마!
5: 왜? 큐리도 알 건 알아야지. 그치? 여기 아까 사놓은 붕어빵이 있지. 큐리야, 잘 봐. 이 붕어빵 안에 달달한 팥이 들어있어. 응? 맛있다. 자, 큐리야, 너도 먹어봐.

0: 말이야.
1: 방금 뭐라고 한 거니?
2: 붕어빵이 맛있대요.
0: 붕어빵이 그렇게 맛있었어?
3: 콩순이니?
0: 네.
3: 짜잔.
0: 아빠, 이게 뭐예요?
3: 아빠가 만든 솜사탕이지.
0: 아니야, 큐리.

0: 좋았어. 사건 접수. 이 콩순이 경찰이 도와줄게.
1: 그렇지만 경찰은 멋진 경찰 모자랑 빛나는 배지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엄청 빠른 경찰차도 있어야 하는데.
2: 내가 내게 모자를 배송해 줄게. 나도 경찰놀이 하고 싶어.
0: 고마워 포미. 모자는 입고. 잠깐만. 공순이 경찰이 번개보다 빨리 찾아줄게. 출동!
2: 출동! 삐뽕 삐뽕 삐뽕.
0: 찾았다! 미유리, 자 여기. 잃어버린 비행기 맞지?
2: 공순이 경찰, 이 비행기가 아니라는데?
0: 이게 아니야?
2: 비행기가 동글동글하고 재밌는 소리도 난다고.
0: 그런 비행기도 있었나? 아무튼 걱정하지 마. 이 콩순이 경찰이 꼭 찾아줄 테니까. 다시 출동!
2: 출동!
0: 비행기가 어디에 있을까?
2: 저기 에이, 탬버린이잖아.
0: 동글동글하고 재밌는 소리도 나네. 소리는 엉뚱하니까 아마도 찾았다. 소리 비행기. 그렇지만 동글동글하고 소리도 나는걸.
2: 맞다. 탬버린은 날지 못하지.
0: 저게 큐리의 비행기라고? 아무튼 큐리의 비행기를 훔쳐간 범인. 공순이 경찰이 가만두지 않겠다.
1: 같이 가.
0: 범인 잡아라!
2: 공순이 경찰, 조금만 더 빨리!
0: 놓칠 수 없지!
2: 비밥, 비밥! 비밥, 비밥!
0: 공순이 경찰이 경고한다! 범인은 당장 멈춰!
2: 멈춰!
0: 괜찮아 얘들아.
3: 참. 뭐? 범인? 비행기를 가져가? 내가?
0: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린데?
3: 난 범인 아니거든.
4: 난 코디거든.
0: 코디?
1: 진짜네.
0: 아니, 소리가 저 풍선이 자기 비행기라고 해서 나는 코디 네가 풍선을 가져간 범인인 줄 알고.
4: 뭐라고? 저 풍선은 말이지 내가 가져간 게 아니고 새로 발명한 헬멧을 시험해보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큐리의 풍선을 발견했었어. 풍선에 큐리랑 똑같이 생긴 스티커가 붙어있길래 큐리 것 같아서 가져다 주려는 길이었다고.
0: 아하, 그랬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홍순이 경찰이 사과할게. 어디?
1: 큐리, 그런데 풍선이 동글동글하긴 하지만 재밌는 소리가 나진 않잖아. 진짜 재밌는 소리가 나는 비행기 맞네.
0: 공순이 경찰, 사건 해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0: 뿌리성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핫뿌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기쁨.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게,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퍼피 구조대 스카이다이버를 구해라.
6: 오호, 보기만 해도 벌써 짜릿해. 우리 치카레타도 너무 설렌대요.
7: 안전수칙 전부 다 꼼꼼히 확인했고, 첫 스카이다이빙할 준비는 되셨죠, 여러분?
6: 그럼! 언제든 말만 해! 근데 살짝 무섭긴 하네. 혹시 떨리지 않으세요?
8: 저야 뭐 곡물탑 청소하러 높은 데 하도 많이 올라가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팁 하나를 드리자면 절대 밑을 안 보면 될 거예요.
6: 진정하시고 저 용감한 데니엑스가 한 말을 떠올려봐요.
9: 더 높을수록 좋은 건 더 오래 떨어지기 때문이죠.
8: 그래도 더 올라가는 건 아니죠.
10: 내 거라고.
11: 무슨 내 거야.
10: 저 정도면 금방 내려.
11: 비켜봐, 내가 해볼게. 와, 재밌어 보이는데. 우리도 해볼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역시 스카이야.
12: 너 표정이 왜 그래?
10: 이 놀이 진짜 재밌는데 장난감을 내렸으니까 이제 또 못하잖아.
11: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면 뛰어내리기 좀 많이 위험한데? 기다리세요! 지금 뛰어내리는 건 안 돼요!
6: 지금 뛰어내려? 좋았어!
11: 안 돼! 조심하세요!
13: 실장님! 이제 낙하산을 좀 펴야겠어요! 내려야 할 땅이 거의 코앞이거든요!
6: 산에 내리게요? 좋아요! 한번 해보죠, 뭐! 오, 이런 코스도 짜릿한데요?
13: 예전에 제 말이 벌통을 깔고 앉았을 때처럼 진땀이 쫙 나네요.
6: 전 다시 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산토끼 갇힌 거 맞죠?
13: 거기다 다른 친구도 있네요.
6: 저 사자 아무래도 보통 성질이 아닐 것 같은데요. 라이더를 불러볼게요.
10: 우리가 재밌는 게임 만들었는데 한번 볼래? 일단 장난감을 나무에 걸고.
11: 뭐야?
10: 미안해 마셜, 다시 걸어볼게. 좋아, 됐다.
11: 내 꼬리가 아주 큰 역할을 했어.
14: 네, 구대시장님, 웬일이세요?
6: 문제가 있어서. 셋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이 산턱으로 내렸거든.
13: 아직도 바람이 심하게 불어. 우리를 계속 노려보는 사자도 있고.
14: 사자요?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5: 라이더가 부른다!
11: 나 좀 봐!
10: 마셜!
11: 어디 갔어? 여기 배달이요.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어, 빨리 와줘서 고마워. 구대 시장님이랑 알 아저씨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다가 산통에 잘못 내리셨대.
2: 와, 진짜 위험한 상황 아니야?
1: 맞아. 길이 없어서 직접은 못 내려오실 거야. 더 심각한 건 근처에 사자도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이번엔 누가 가냐면 스카이? 넌 벨트로 시장님이랑 아저씨를

0: 저 산턱에서 땅으로 옮겨드릴래?
1: 하늘을 나는 스카이!
0: 그리고 한 명 더. 스파이 체이스. 찍찍이 신발을 신고 산에 올라가서 확성기로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줘.
2: 특급 스파이 체이스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위치 보여, 스카이?
1: 아직! 어? 저기 계셔! 산 꼭대기 바로 밑이야!
2: 우리 여기 있어, 스카이!
3: 라이더, 찍찍이 신발을 신더라도 여긴 사자를 피해서 올라갈 만한 데가 안 보여.
0: 그럼 찍찍이 신발은 빼고 확성기만 쓰자.
4: 응?
3: 확성기? 저리 가, 사자야! 어서! 아기 사자들을 돌보는 엄마 사자인 것 같은데?
0: 그럼 누구든지 가까이 오는 게 엄청 싫겠네. 우리가 사자 가족을 피해서 구하자. 차를 타고 저쪽으로 가면 어때? 시장님이랑 알 아저씨는 보이면서 사자하고는 거리를 충분히 벌릴 수 있잖아. 스카이, 이제 거기서 한 분씩 구조해줘.
1: 알았어!
5: 오, 반가운 우리 헬리콥터가 왔어요. 구대기 시장님, 먼저 가시죠.
2: 참 친절하기도 하시지. 자, 가자, 시카레타. 오, 조심해, 시카레타.
5: 어디 가요, 깜찍이. 좀 위험한데. 살았네. 고맙다, 스카이.
2: 오, 내 새끼 잘 좀 부탁해.
1: 걱정 마세요. 구대기 시장님도 금방 내려드릴게요. 여긴 안전한 곳이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5: 지카레타는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잘 왔어요, 시장님.
2: 고마워요. 지카레타, 엄마도 금방 갈게, 기다려.
0: 네, 저희가 시장님도 금방 내려... 어? 사자가 구대 시장님 계신 데로 올라가고 있어. 얼른 시장님을 구해야 돼.
1: 지금 바로 갈게.
0: 뒤로 물러나, 스카이! 바람이 너무 심해서 무리야!
1: 그럼 구대의 시장님은 어떡해?
0: 우리가 구할게! 제이스, 저쪽으로 짚라인을 쏴줘!
3: 어, 알았어! 짚라인!
0: 딱 좋은데?
3: 확성기! 구대의 시장님, 그 앞에 있는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세요!
2: 오, 스카이 다이빙에 이어서 이제 짚라인까지 타는 거야? 꼭 모험가가 된 기분인데. 근데 아무리 모험이 좋아도 사자 좀 그렇다.
5: 짚라인을 저렇게 타는 건 처음 보네. 걸어서 여기를 어떻게 오시려는 거야?
3: 구대인 시장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2: 근데 이 방법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6: 벌써 왔잖아. 쟤도 짚라인을 타면 어쩌죠?
5: 에이, 사자는 절대 그런 짓 안 하니까 걱정 마. 그 대신 저런 짓을 하는 애들이라 문제지.
2: 오, 아기 사자들이네. 깜찍해라. 너무 간지러워. 요 귀염이들. 정말 무섭게 왜 그래?
6: 라이더, 이젠 어떻게 구하지?
0: 마셜이 사다리 뻗으면 될지도 몰라. 마셜, 지금 바로 산으로 와줘.
1: 바로 갈게.
0: 좋아, 일단 저 엄마 사자를 시장님한테서 멀리 떼어놓자. 제이스, 공 던지게 준비해줘.
3: 알았어. 발사 준비.
0: 테니스 공으로 아기 사자들의 관심을 끄는 거야.
3: 그거 좋은데?

0: 그래, 잘한다. 매달린 시장보단 테니스 공이 훨씬 재미있지.
1: 마셜, 시장님 계신 대로 사다리 뻗어줘. 주변의 사자들 조심하고.
2: 사다리! 사자!
1: 그대 시장님, 사다리 꼭대기를 잡으세요.
0: 어, 안 돼, 오지 마. 너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어, 어쩜 이렇게 등품에 쏙 하고 안기니?
2: 제가 엄마 사자한테 데려다 줄게요. 자, 여기 귀여운 아가.
1: 정말 잘했어, 마셜.
0: 맞아, 구해줘서 고맙다. 저 사자들이 아무리 귀여워도 저한텐 역시 달기 최고인 것 같아요. 이리 온 귀요미.
2: 안녕, 라이더. 구대의 시장님이랑 아라저씨가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대.
1: 우와.
0: 어떤 일, 라이더? 산턱에 갇혔던 우리를 구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방금 너희만을 위해 특별히 시도한 점프였거든. 여기 RC랑 치카레타랑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1: 별 말씀을요. 혹시 또 센 바람에 밀려 날아가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치카레타만 내려오면 끝인데. 오! 아까 엄마하고 연습한 대로만 해야지. 뭐, 내렸으면 됐다.
2: 알렉스의 컵케이크. 자, 누구 나랑 이거 할 친구? 꾹꾹꾹이 댄스!
3: 얼른 하자!
2: 알았어, 날 따라해봐. 신나게 흔들다가 오른쪽 팔짝, 반대로 팔짝.
1: 얘들아, 아침 먹자!
4: 꾹꾹꾹이 하는 날은 항상 왜 이렇게 밥이 당기는지 몰라.
5: 저 포터 씨, 제가 원리 주려고 부탁드린 생선 간식은 다 준비됐나요?
6: 네, 그럼요. 거기 밖에 있는 탁자에 놨어요.
5: 어, 네. 고마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6: 알렉스, 양치는 했니? 가방에 도시락은 담았고?
2: 네. 오늘 학교에 컵케이크 가져가야 하는데 제가 블루베리들로 장식해놓은 거야.
6: 저 상자에 담아놨단다.
2: 우와. 아, 시간이 좀 남는데 버스 오기 전까지 놀아도 되죠?
6: 물론 되지. 멀리 가지는 마라.
2: 우와, 저 나비 예쁘다. 응? 무슨 냄새지? 비린내. 컵케이크가 아니네. 그럼 내 꿈? 허, 그래, 걔네 부르면 되겠다. 미니 고조대, 누가 내 컵케이크를 가져가고 대신 이 생선 간식을 남겨놨어. 미야우. 우린 어서 그 컵케이크를 찾아야 돼. 학교에 가져갈 수 있게. 그럼 미니 고조대 출동하자.
7: 네, 고조.
2: 마지막은 나. 준비는 됐지? 왜 그래, 치카레타? 블루베리? 나도 내 컵케이크에다 블루베리 장식했는데. 저 앞에도 있네, 저기에도. 좋아, 다 같이 저 블루베리들을 따라가자.
5: 월리랑 월린다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내 정신 좀 봐. 걸레를 가져가야 등대 렌즈에 낀 때를 박박 닦을 텐데.
2: 줄줄이 이어져 있어. 가자. 봐, 저기도 블루베리가 있잖아. 질동하자. 우리의 컵케이크를 찾으러.
5: 어? 오, 이런. 갑판문을 활짝 열어놓고 물개성까지 갈 뻔했네.
2: 갑자기 뭐야? 우와, 우리 지금 바다로 나가나 봐, 얘들아. 이거 진짜 짜릿한 모험이 될 것 같지 않아?
6: 알렉스, 스쿨버스가 왔어. 알렉스? 알렉스!
5: 어? 자전거가 없네. 허피 구조대 불러야겠어.
1: 네, 포터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7: 어쩜 좋지? 알렉스가 시골 버스도 안 타고 사라졌거든.
1: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르다! 신나게 흔들! 우와!
9: 조심해, 마셔!
10: 누가 봐도 춤에 참 진심인 것 같지 않아?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모두들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알렉스가 스쿨버스도 안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대.
2: 저런.
3: 이거 큰일이네.
1: 우리들이 찾아내면 되지. 그래서 누가 가냐면 제이스. 확성기 이용해서 알렉스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한번 찾아봐줘.
0: 교통경찰 제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 헬리콥터 타고 하늘에서 고글로 알렉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래?
4: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라이더, 웬만한 곳은 다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안 보여.
1: 저희가 찾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세발 자전거라 근처일 거예요.
2: 단서가 있나 볼게. 비린내.
0: 터보 선장님이 부탁해서 내가 만든 간식이야. 이게 왜 여기 있지?
1: 누가 떨어뜨렸나 봐요. 스카이, 다른 흔적은 없어?
3: 지금 하늘에서 계속 훑어보는 중이야. 이상하다. 알렉스 나무집에 무슨 케이크 상자가 놓여있는데?
0: 오늘 알렉스가 학교에 컵케이크를 가져간댔지.
3: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 안에 생선 간식이 꽉 차있어.
2: 내가 올라가 볼게. 단서 같은데?
0: 터보 선장님 거잖아. 오늘 아침에 컵케이크 상자랑 같이 탁자에 둔 거야.
1: 상자가 똑같이 생겼어요?
0: 맞아, 똑같지.
2: 그럼 터보 선장님이 들고 가신 게 알렉스 컵케이크 상자였나 봐.
1: 그 추리가 맞는 것 같아, 제이스.
3: 라이더, 바닥에 블루베리가 꽤 많아. 혹시 블루베리 컵케이크였어요?
0: 아, 맞아. 알렉스가 직접 장식한 거야.
3: 블루베리 따라왔더니 선착장이 나왔어. 알렉스도 이걸 따라왔겠지?
1: 거기서 만나자, 스카이.
0: 혹시 또 모르니까 난 식당에 있으마.
1: 네, 좋아요. 선장님 상잔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3: 라이더, 알렉스의 자전거하고 짐수레가 선착장에 있어. 알렉스는 안 보이고.
1: 고다리 호가 없는데? 아마 알렉스도 그 배에 탔겠지? 한번 여쭤봐야겠다.
4: 안녕 라이더, 웬일이야?
1: 터보 선장님, 혹시 거기에 알렉스 있나요?
4: 아니, 오늘 난 그 천방지축 알렉스를 한 번도 못 봤는데.
5: 그럼 대체 어디 갔지?
6: 선장 알렉스 또 선언! 다 같이 항해해. 찍찍이 선언, 낯갈렸어, 뭐란 거야. 내 컵케이크네? 학교에 가져가기로 한 거. 학교! 터보 선장님! 여기 갑판 문 좀 열어주실래요? 터보 선장님! 내 소리가 안 들리시나? 후티, 네가 선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알려줘.
7: 후티? 대체 이렇게 먼 바다엔 어떻게 왔어?
0: 알렉스! 동물들이랑 가래에 내려가서 뭐하고 있는 거야?
6: 선장님이 제 컵케이크 상자를 가져가셨어요. 생선 간식인 줄 알고서요.
0: 오, 그럼 두 상자를 원래대로 바꾸고서 얼른 돌아가자. 할아버지가 기다리시겠어.
6: 찍찍아!
0: 생쥐하고 저 상자는 내가 잡을게.
6: 빨리 도다리호를 세워야 돼. 근데 어떻게 세우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응?
3: 찾았어, 라이더!
6: 여기!
3: 근데 알렉스네 구조대가 탄 도다리호가 너무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 저런, 터보 선장님하고 토끼 찍찍이가 물에 빠져있는데?
1: 지금 갈게. 구명조끼 작동! 스카이, 벨트로 알렉스랑 동물들을 그 배에서 들어줄래? 주마, 지금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물개성 근처로 와줘.
8: 해양구조 주마 출동!
3: 알렉스, 금방 구조해줄 테니까 준비해.
0: 점점 팔이 아파서 이 상자를 그렇게 오랜 못 들어.
8: 제가 구하러 왔어요. 큐브.
0: 고맙다, 주마. 덕분에 동물 친구들이랑 컵케이크 모두 바닷물에 안 빠졌어.
1: 선장님, 여기 뒤에 타세요.
0: 고마워. 근데 내 도다리호 좀 세워줄래? 물기솜에다 부딪히기 전에.
1: 너한테 부탁할게, 주마.
8: 알았어. 아까 스카이하고 점프 연습한 걸 지금 작전에서 써먹으면 되겠다. 호버크래프트 자동운전 모드. 헛! 자! 이걸로 뱃머리만 돌리면 되겠지? 물개섬에서 다시 멀어지게.
0: 완성!
8: 예!
6: 케이크 그대로 학교에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0: 난 드디어 월리랑 월린다한테 이 생선 간식을 줄 수 있게 됐고.
6: 아, 할아버지, 아깐 아무 말도 없이 가서 죄송해요. 이 컵케이크랑 우리 미니 고자대 구해줘서 고마워.
5: 에이, 고맙긴 뭘.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릴 불러줘.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하게!
9: 눈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1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타운.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줄무랑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EBS IM 포키젤?
3: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M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

0: 데이트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빨리 낚시해요, 선생님.
1: 저도 하고 싶어요. 빨리요.
2: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해요.

0: 친구들, 낚싯대를 잘 봐야 해요.
1: 네, 볼트 선생님.
0: 제발.

0: 손가락.
1: 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0: 마데카 솔메이트
1: 칠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달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차차차,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칠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달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커피 구조대와 사라진 광구 할아버지.
12: 안녕, 카를로스랑 트래커.
13: 어서와, 얘들아. 내가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놨어. 코코넛 굴리기 시합 해볼래?
11: 재밌겠다. 다 같이 해보자.
14: 카를로스, 잘 지냈어?
13: 덕분에. 오티스 할아버지시죠? 어서오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11: 나야말로 여기 얘길 정말 많이 들었단다. 이젠 사라진 천선의 금광터잖니.
13: 알고 계시네요? 찾으러 온 사람은 많은데 다 실패했거든요. 진짜 그 전설이 맞아서겠죠? 옛날에 주변을 온통 덫으로 둘러쌌다던데.
11: 그까지 덫이 뭔 대수라고.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15: 라이더, 우리 코코넛 굴리기 할 건데 봐줄래?
14: 알았어, 심판이 필요하단 거지? 좋아, 얘들아. 굴리면서 결승선을 제일 먼저 지나야지 이기는 거다. 자, 그럼 준비하고 셋, 둘, 하나, 출발!
13: 할아버지, 와서 좀 보세요. 할아버지?
16: 1등은 나다!
11: 나야!
16: 나거든?
11: 무슨 정글이 이렇게 큰 거야? 가도 가도 끝이 없네. 그래도 이렇게 금쪽 같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놓칠 순 없지. 혹시 저게 그... 내가 찾고 있던 광산이잖아. 이런, 전설의 광산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아무래도 라이더를 불러야겠어.
13: 좋아, 오늘 1등은 나라고.
16: 뺏어가는 게 어딨어? 반칙이야.
14: 할아버지, 안 그래도 찾았는데 어디세요?
11: 실은 내가 그 옛날 광산 위치를 찾아낸 것 같아.
14: 우와, 축하드려요.
11: 근데 발이 묶였어. 정글에서 빙빙 돌고 있지.
14: 정글 구경도 좋죠.
11: 그런 뜻이 아니야. 봐봐. 누가 한 건지 몰라도 사람들을 못 오게 하려고 작정했나 봐. 여기서 내려가야 광산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
14: 저희가 얼른 가서 내려드릴게요. 어디시죠?
11: 나도 모르겠어. 주변을 둘러봐도 다 나무밖에 없어서 말이야.
13: 전부 다 나무라고요? 이 정글에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길을 잃으셨나 봐.
11: 저리 가! 간지럽잖아! 라이더, 나 웃겨서 웃는 거 아니다. 빨리 와줘!
14: 알겠어요. 아시죠?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할 수 있단 거려.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13: 마셔!
6: 코코넛 갖고 볼링 대회하면 1등은 난데.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오티스 할아버지가 위험하셔. 사라졌다는 금광을 찾으려고 정글 깊이 들어가셨다가 그만 덫에 걸리셨대.
2: 으악, 이런.
3: 좀 위험한데.
1: 할아버지를 찾아서 도와드려야 돼. 그래서 누가 갈 거냐면 케이스? 넌 드론을 띄워서 정글을 다 수색해줘.
0: 교통경찰 케이스 출동.
1: 그리고 트래커, 너도 케이블이랑 큰 귀를 활용해서 오티스 할아버지를 찾아줄래? 찾게 되면 다용도 팔로 나무에서 내려드리면 돼.
4: 다 들린다. I'm all ears.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0: 왜 자꾸 오는 거야? 바나나 아니거든? 가! 원숭아, 내가 부탁이 있는데 이 귀찮은 앵무새 좀 저리 쫓아줄래? 제발!
1: 이쪽으로 가셨던 건 분명한데 둘 중 어떤 길이지? 체이스, 이쪽으로 드론을 날려서 할아버지를 찾아볼래?
2: 알았어. 락! 드론!
1: 트래커, 넌 저쪽으로 날면서 오티스 할아버지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봐줘.
3: 오케이. 아, 케이블! 할아버지, 계세요? 벌써 날이 저무네. 곧 어두워지겠어. 그래도 괜찮아. 할아버지를 찾아야지. 저기요. 헬로. 누구 안 계세요? 어? 무슨 소리지? 할아버지!
0: 호호호, 이런, 반겨서 눈물이 다 날 것 같구나.
3: 그럼 내릴게요.
0: 이제 살았다.
3: 아, 다용도판!
0: 땅 한번 단단하네. 그래도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낫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고맙다. 자, 그럼 이제 금을 찾으러 들어가 볼까?
3: 근데 어둡잖아요. 광산이 있는 데는 알았으니까 내일 아침 날이 밝은 다음에 다시 찾으러 오세요.
0: 듣고 보니 그렇긴 해. 허허, 하지만 광산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3: 라이더한테 여기 위치를 알려줄게요. 라이더, 찾았어! 할아버지, 안 돼요! 물러나세요!
0: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닥이 자꾸만 아래로 꺼져서.
3: 괜찮으세요?
0: 그럼 너는?
3: 저도요. 케이블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어떡해. 광산 벽이 너무 약해서 케이블이 안 박히네요. 라이더, 라이더!
1: 트래커, 지금 어디야?
3: 오티스 할아버지랑 광산 안에 있어.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 광산에.
4: 그래, 떨어졌거든. 그래.
1: 신호 추적하게 계속 얘기해줄래?
3: 앞에 있는 더 조심해. 아까 할아버지가 걸린 거 알지?
1: 미안, 잘 안 들리네. 일단 어디쯤인 건지는 알겠어.
2: 아까 날린 드론 트래커가 간 방향으로 보낼게.

0: 여기인가 봐. 어서 들어가자.
1: 키스, 조심해.
0: 어! 휴, 이런, 고마워.
2: 라이더, 우리 여기 있어.
0: 트래커다.
2: 조심해, 체이스! 조심해, 라이더! 바닥이 약해서 부서져!
1: 체이스, 차를 갖고 와서 견인고리를 내리면 어떨까? 트래커가 케이블로 잡으면 모두 위로 끌어올릴 수 있잖아.
0: 좋은 생각이야. 알았어?
3: 혹시 착한...
4: 얘들아! 내가 뭘 찾았거든! 병뚜껑이네.
2: 뭐야? 이거 왜 이래?
4: 기다려! 잡아주마!
1: 제이스, 수레가 어디로 가는지 보게 손전등을 비춰줘.
0: 손전등?
1: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에서는 철로 끝이 안 보여. 일단 드론을 보내서 확인하자.
0: 알겠어. 드론!
1: 어떡해! 이대로면 벽에 부딪힐 거야!
0: 지금 쫓아가서 잡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광산에 길이 하나 더 있으면 모르겠지만.
1: 아, 방법이 있겠어. 루키, 러블,

0: 최대한 빨리 산기슭으로 달려와 줄래?
1: 초록 에너지 출동!
2: 노랑 에너지도 출동!
0: 정말 서둘러야 돼, 얘들아. 러블, 너는 불도저로 이 산에다 구멍을 좀 파줄래?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이 정도면 돼?
0: 크긴 좋은데 너무 높긴 하네. 철로랑 거리가 꽤 되잖아. 이래선 그 수레가 지나가도 구하기 어려울 거야. 아, 이렇게 해볼까? 지금 저 아래에 있는 철로를 연장하는 거야. 수레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3: 어우, 그래. 꼭 롤러코스터처럼.
0: 로키, 철로로 쓸 파이프를 좀 꺼내줄래? 최대한 빨리 철로를 만들어야 돼.
4: 가끔 짜릿한 모험을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0: 서두르자 얘들아, 시간이 없어. 됐다.
5: 준비되셨죠 할아버지? 절 꽉 잡고 계셔야 돼요.
4: 그거야 도마라는 잔소리지. 고맙구나, 퍼피 구조대.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거 참 미안하다.
0: 덜 말씀을요. 혹시 또 정글광산에서 길을 잃으시면 저희 불러주세요.
4: 이래서 옛말에 우정은 황금보다 귀하다고 한 건가 보구나. 집에 좀 데려다 줄래? 여기 계속 있어봐야 캘금도 없는데.
2: 그럼 이제 산을 처음 봤던 원래 모습대로 돌려놔야지.
3: 오두막에 갇힌 오티스 할아버지.
4: 왜 이러지? 이놈의 열쇠가 녹슬어서 드디어 맛이 간 건가? 아, 얘기는 고맙지만 어쩌지? 아까 벌써 최고의 기술자를 불렀거든.
6: 그 현관문이 또 꼼짝 안 한다고요?
4: 맞아! 오늘 밤도 비버들한테 신세 질 순 없으니까 제발 어떻게 좀 해봐.
6: 이제 됐죠? 그리고 이 기회에 아이의 집을 싹 스마트 홈으로 바꿔드리면 어떨까요?
4: 우호호! 그럼 나야 좋지! 그런데 그게 정확히 뭔데?
6: 최첨단 장치를 달아드리겠단 거예요. 문이랑 창문도 자동으로 여닫아주고요. 불도 켜주고 전화도 다 걸어주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지겠어요.
4: 오, 그 듣기만 해도 벌써 신나는구만. 좋아, 부탁하지. 난 숲에 가서 땔감이나 좀 주워올게.
6: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해? 그래, 요즘 누가 설명서 읽어. 이런 것쯤이야 아무래도 하지.
7: 강아지 옷에 거의 다 됐어.
0: 근데 너희는 지붕에 깃발을 달러 올라가기엔 아무래도 무겁지 않을까?
5: 다람쥐가 해주면 되지. 춥춥, 우리 요새에 깃발 좀 꽂아줄래, 다람쥐야?
8: 대단하다, 마샤얼. 너 다른 동물들 날 진짜 잘하는데?
5: 고마워. 나도 칭찬해줘야겠다. 다람쥐야, 찍찍.
4: 어디, 일은 잘 돼가나? 오, 창문도 달았네. 집이 벌써 스마트해진 것 같구만.
6: 그쵸? 이런 해가 많이 들어서 초를 켜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4: 어떤 집일지 기대되네.
6: 요새 누가 문을 열쇠로 열어요? 그 대신 소부장.
4: 그래, 스마티, 우리 집 현관문 좀 열어줘.
9: 안녕하세요, 스마트 오두막 삼촌입니다.
4: 고맙네, 친구.
6: 또 어떤 게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마티, 모든 창문에 커튼 좀 쳐줄래?
9: 사생활 보호 모드 작동.
4: 와, 이런 건 난생 처음 보네.
6: 스마티, 우리 음악 좀 골라서 들어줄래?
9: 오늘은 유쾌한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4: 좋아, 집에서 파티를 열다니.
6: 근데 집안이 좀 덥네. 스마티, 실내 온도를 좀만 더 낮춰줄래?
9: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2도 낮춥니다.
4: 우리 집에 에어컨도 달았나?
6: 이것도 설치해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0: 아마 여기 부품인 것 같은데.
1: 강력 보안 모드 작동.
2: 아, 이건 또 어떤 모드지? 이거 왜 이래? 갇힌 거야?
1: 지금부터 안전을 위해 스마트 오두막 3000의 출입을 차단합니다.
0: 걱정 마세요. 호피 구조대를 부르면 되지요. 스마티, 라이더하고 통화할게.
1: 라이버, 맞나요?
0: 아니, 스마티, 라이더. 라이더!
1: 히터로 실내 온도를 더 높입니다. 찜질방 모드 작동.
2: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지 그래. 큰 소리로 외치자고. 사람 살려!
3: 저기 혹시 그 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2: 그래! 지금 오두막에 둘이 갇혀있어! 스마티란 최첨단 장치가 우릴 가둬버렸거든!
1: 잡상인 감지, 즉시 쫓아내겠습니다.
3: 즉시 쫓아내겠다고? 여기로 허피 구조대 부를게요!
4: 에베레스트, 웬일이야?
3: 윙넛 아저씨가 오티스 할아버지 댁에 설치한 스마트 홈 시스템이 두 분을 안에 가뒀나 봐!
4: 지셨다고? 바로 갈게.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6: 어, 조심해.
3: 패션 이따 완성됐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아, 고마워. 윙넛 아저씨가 오티스 할아버지 댁을 고치다가 일이 꼬여서 두 분 다 오두막 안에 갇히셨대.
2: 세상에, 드실 게 없으면 어쩌지?
1: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가 꺼내드려야지. 그래서 누가 가냐면, 마셔스, 넌 집 현관문 위에 달린 창문 쪽으로 사다리를 대줄래?
3: 불자동차 출동!
1: 그리고 로키스, 넌 사다리를 타고 창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연장으로 오티스 할아버지랑 윙넛 아저씨를 구출해줘.
3: 초록 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마셜, 사다리 저기에 대줘.
1: 알겠어. 사다리.
0: 로키, 넌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면 돼.
2: 좋았어. 지금 올라갈게. 이제 들어간다.
3: 위쪽 창문에서 침입자 감지.
4: 로키가 무슨 침입자야, 스마트. 우릴 도와주러 온 건데.
2: 쭉. 고맙습니다.
5: 아, 왜 이렇게 더워요? 제어판은 어디 있죠?
4: 고장난 제어판이야, 여기 있는데.
5: 프론트 패널을 뜯어야 끄는 법을 알겠는데요.
2: 와! 드라이버!
4: 맞다, 꺼짐 방지 옵션이 있어서 일단 그걸 꺼줄게.
2: 아니요!
3: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영하까지 내립니다.
4: 춥다.
5: 진짜 추운데요. 토로까지 입었는데도요.
0: 로키, 안에 무슨 일 있어?
5: 제어판을 끄는 일이 쉽지가 않아.
4: 아, 저거를 헷갈렸네. 바로 이게 마스터자는 스위치지, 아마도.
5: 잠깐!
3: 휴가 모드로 변경합니다.
5: 저 휴가 모드라는 건 어떤 모드예요?
4: 아, 휴가 때처럼 여행을 떠나는 걸 거야.
0: 모두 오두막을 쫓아가자!

0: 될지 모르겠어.
1: 맞아. 마샬, 모두 얼른 집 밖으로 나오게 해야 돼.
2: 오두막은 잠겼잖아. 새 창문만 빼고.
0: 창문이 크지 않아서 아저씨랑 할아버지는 창문으로 못 나와.
1: 마샬, 비버들한테 탈출구를 하나 뚫어달라고 말해줄 수 있어?
2: 한번 말해볼게. 안녕, 비버들아. 네. 자, 이 사다리 타. 네.
1: 잘했어, 마셜. 근데 같이 한 군데를 파야지. 나눠 파면 너무 작을 거야.
2: 알았어. 한번 얘기해볼게.
0: 어쩌지? 끌려가.
1: 로키, 너도 톱으로 구멍을 같이 파줘.
3: 고맙습니다. 알겠어, 라이더.
0: 어? 동날!
3: 위험하니까 잠시 비켜줘. 어서 나오세요. 이제 아저씨 차례예요.
4: 이런, 내 증거 아니야?
1: 로키, 사다리를 타고 집게팔로는 다른 구멍을 잡아봐.
3: 집게!
1: 준비됐지?
0: 그럼.
1: 좋아, 지금 당겨!
4: 우후, 다들 고맙다!
5: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4: 최첨단 오두막을 만들려다 전부 다 떨어뜨릴 뻔했네요.
6: 아, 난 괜찮아. 그런 비싼 장치 없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냥 현관문만 잘 잠기면 되는데.
3: 됐어요. 꼭 문 새로 단 것 같죠?
6: 아날로그가 훨씬 어울리는 우리 집을 구해줘서 고맙다, 얘들아.
1: 별 말씀을요. 오두막이 다시 스마트해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식물엔
12: 순하게
13: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5: 뽀롱뽀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옛설, 칫설, 마데카설.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달콩아, 언니 지금 아기 돌보기 놀이할 건데 같이 할래?
1: 아기, 아기.
0: 응애, 응애. 어? 아기가 울잖아. 우리 아가 왜 울어? 배고파?
1: 엄마, 엄마.
0: 쭉쭉쭉.
1: 언니, 언니, 아기 맘마 먹어.
0: 아유, 우리 아기 배 많이 고팠구나. 응애, 응애. 어? 아가, 왜 또 울어?
1: 맘마 또.
0: 어? 아니야. 맘마는 방금 먹었잖아. 이번엔 응가 했구나.
1: 응급응, 응급응.
0: 맞아, 응가뿡했어. 아, 냄새. 조금만 기다려. 기저귀 갈아줄게.
1: 왜 이거야? 왜 기저귀?
0: 뭐야? 달콩이 네 걸 주면 어떡해? 인형 걸 줘야지.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인형이 우는 건 아닌데. 그럼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어? 1층에서 아기 소리가 나네. 우와, 하늘이다. 하늘이가 왔어. 우리가 하늘이를 봐주는 거예요?
2: 이모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하늘이 좀 봐달라고 했어.
1: 아기, 아기.
2: 그래, 아기야. 어때, 예쁘지?
0: 네.
2: 잠깐만. 이렇게. 자.
0: 이렇게 하니까 하늘이가 더 잘 보여요. 인형이 아니라 진짜 아기를 돌보게 되다니.
2: 달님이도 달콩이도 이렇게 작은 아기일 때가 있었는데.
0: 까꿍, 까꿍.
1: 아기 장난감 줄 거야. 장난감.
0: 딸랑이 말고 누나가 더 재미있는 장난감 갖다 줄게.
2: 갑자기 울어서. 이상하네. 너랑 달콩이는 이렇게 하면 안 울었는데.
0: 배고픈 거 아닐까요?
2: 아니야, 우유도 안 먹어.
0: 아, 쉬나 응가 싼 거 아니에요?
2: 기저귀도 확인해봤어.
0: 그렇다면 심심해서 그럴 거예요. 하늘아, 이거 봐봐. 이거. 재미없어?
2: 안 되겠다. 엄마가 할게. 달림아, 엄마가 하늘이 볼 테니까 넌 달콩이랑 놀고 있어. 하늘아, 왜 그래? 밖에 나가볼까?
0: 쉬. 달콩이 말고 아기 봐주고 싶은데.
1: 엄마, 엄마.
2: 잠깐만 달콩아.
0: 엄마, 엄마, 내가 타줄게요.
2: 뜨거워서 안 돼.

0: 사장님이세요? 어, 네네.
1: 엄마, 엄마! 내가 줄게요.
0: 그래, 조금씩 천천히 줘야 해.
1: 네!
0: 그것 봐, 엄마가 한다니까.

0: 조심해야지. 치! 나도 아기 잘 볼 수 있는데. 하늘이는 잘 놀고 있나?
1: 살짝 가볼까?
0: 하늘아! 잘 놀고 있어?
1: 어? 어? 자고 있네. 어? 엄마도 잠들었잖아.
2: 휴대폰. 아기 깨면 안 되는데. 여보세요? 아, 팀장님. 네? 지금요? 아, 잠시만요. 달림아, 하늘이 깨지 않게 엄마 나가서 전화 좀 받고 올 테니까 잠깐 하늘이 보고 있어.
1: 네? 아, 네!
2: 얼른 받고 올게. 아, 하늘이 앉거나 위험하게 하면 안 돼?
1: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2: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1: 우와! 드디어 내가 아기를 보게 되다니! 너무 귀여워! 안 돼!
0: 안 들리겠지? 자, 하늘아, 울지 마. 까꿍, 까꿍. 배고파? 우유 줄까?
1: 그럼 이건 어때?

0: 아직 안 깨...
1: 한나! 누나 봐라! 이렇게!
2: 너야 왜?
0: 어머, 달님이 달콩이가 이렇게 잘 놀아줬구나. 그래, 하늘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고마워, 달님아, 달콩아.
1: 이모, 다음에도 무슨 일 있음 언제든 하늘이 데려오세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0: 이거 완전 든든한데?
1: 아, 엄마, 아기 한 명 더 낳아주면 안 돼요?
0: 뭐?
1: 동생 한 명 더 낳아주세요.
2: 네?
0: 그래도 그건 좀...
1: 엄마! 네?
2: 네?
0: 갑자기 무슨 동생이야? 얘가 좋아.
1: 그치만 오늘의 아기 돌보기는 성공!
3: 자, 오늘은 숲속에 사는 곤충 친구들을 관찰해 볼 거예요. 모두 조심하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알겠죠?
1: 어? 달팽이다, 달팽이!
2: 뭐? 정말 달팽이네?
4: 우와! 귀여워!
1: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달팽이가 많이 보이네?
2: 어? 그건 말이야. 아침에 비가 와서 그래.
1: 비가 와서?
2: 비가 오면 땅속이 젖어서 숨쉬기가 힘들거든.
1: 아, 그렇구나. 근데 별이 넌 어떻게 그렇게 곤충을 잘 알아?
4: 진짜 곤충 박사 같다.
2: 그거야 책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달팽이는 곤충 아니거든. 달팽이는 연체동물이라고 해.
4: 그렇구나. 어? 근데 별이 네 어깨에 있는 건 뭐야?
2: 응?
1: 벌레잖아! 무서워! 이거 좀 떼어줘!
4: 뭐야? 뭘 그렇게 놀라?
1: 난 곤충은 아니, 싫단 말이야!
4: 진짜? 아니, 왜? 이렇게 귀여운데? 사슴벌레야, 별이한테 가봐!
1: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울지도 몰라! 그리고 걘 사슴벌레가 아니라 장수풍뎅이거든.
4: 그래? 안녕, 장수풍뎅이야.
1: 너 뿔 진짜 멋지다.
4: 와, 귀엽다.
2: 책으로 보는 게 훨씬 좋은데 뭐. 설명도 자세히 써 있고 사진도 있고. 어디 보자. 장수풍뎅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응? 가방 안에서 소리가.
1: 저게 아까 그 장수풍뎅이잖아. 어떡해. 밖으로 나가! 얼른 나가라고!
5: 별이야, 무슨 일 있니?
1: 빨리 나가!
5: 어? 아니, 가방을 왜 창문에다가...
1: 엄마, 가방 위에 장수풍뎅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밖으로 나갔나 봐요.

0: 나가기 싫은가 봐요. 어쩌죠?
1: 글쎄, 원래 있었던 대로 데려다줘야 하는 거 아닐까? 아빠가 출장 갔다가 오시면 숲으로 다시 돌려보내줘야겠지?
0: 그럼 아빠 오실 때까진 어떡하지?
2: 뭐?
0: 장수 풍뎅이가 가방에 들어가서 집까지 따라왔다고?
3: 오, 엄마가 겨우 잡아서 통에 넣어주셨어. 자는데 내 얼굴 위로 기어가면 안 되니까.
2: 그럼 이제 네가 키우는 응? 거야?
3: 아니, 주말에 아빠 차 타고 숲에 가서 다시 놔줄 거야.
2: 왜? 그냥 네가 키우지.
3: 안 돼, 난 곤충 무섭다니까.
2: 이름은 뭘로 할 거야?
3: 아이, 키울 것도 아닌데 이름은 무슨. 우와, 대단한데? 역시 장수풍뎅이는 책에서 본 대로 힘이 세구나. 금방 보낼 거긴 하지만, 뭐 힘도 엄청 세니까 장군이라고 불러볼까? 일단 이름도 필요하니까. 장군아! 얼른 일어나! 어떡하지? 도와줘야 하나? 안 돼, 그러다 나오면. 그래, 이걸로 장군이를 도와줄 수 있겠다. 절대 나오면 안 돼, 알겠지? 됐다! 뭐 계속 보다 보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안녕 장군아, 아침밥 넣어줄게.
0: 손에 올라왔어! 안 돼! 장군아! 들어가! 얼른! 장군아! 집으로 들어가! 들어가라고! 장군이가 내 손에 있어.
4: 별이야, 친구들 왔다.
2: 별이야, 뭐해? 우리 장수풍뎅이 보러 왔어. 잘 있는 거야?
0: 우와, 멋있다!
3: 어서 와. 소개할게. 얘 이름은 장군이야.

0: 우리 너도 새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겠다.
1: 응, 내일은 곤충 가게에 가서 새로운 먹이를 사줄 거야.
2: 별이야, 토요일에 숲에 몇 시쯤 갈까?
1: 네? 네?
3: 맞다. 어? 숲엔 왜 가는데요?
2: 어, 별이 아빠 출장 갔다 오시면 장군이를 숲에 놓아주기로 했거든.
0: 그럼 장군이하고 곧 헤어지는 거야?
3: 어떡해.
1: 장군이랑 이제 좀 친해졌는데 어떻게 하지?
0: 뭐야, 데려다 주기 싫음 계속 키우면 되지. 너 장군이랑 많이 친해졌잖아.
1: 어, 그치만.
3: 장군이가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서?
1: 어, 장군은 원래 숲에 살았으니까.
3: 그래, 통화는 너무 좁을 거야.
1: 장군아, 숲에 가서 잘 지내야 해. 알았지?
4: 자, 얘들아, 여기가 장군이가 살던 숲 맞지?
5: 네.
1: 장군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3: 장군이도 아마 고마워할 거야.
1: 잘 가, 장군아. 어서 가, 장군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서.
5: 잘 가.
3: 또 놀러 올게. 안녕. 어? 어? 근데 별이야, 거기 잠자리.
1: 뭐? 잠자리?
3: 으악! 이게 뭐야? 난 잠자리 무섭단 말이야!
0: 야, 너 뭐야? 방금까지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덤덤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줄무랑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리얼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기쁨.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신나게 움직여볼까?
1: 함께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2: 홀짝!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다 같이 기지개를 쭉! 자, 먼저 고개 운동! 하!

0: 일곱, 여덟.
1: 이번에는 헤엄치듯이 팔 돌리기.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야, 잘하는데? 자, 이번에는 날개 박수!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우린 준비 끝! 아하!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2: 팽이!
1: 동그란 몸으로 바닥을 콕 짚고 서서
2: 도라망!
1: 다시 다시! 뱅글뱅글!
2: 뱅글뱅글!
1: 팽이처럼 해볼 사람! 좋아요! 우리 모두 팽이가 됩시다!
3: 샤샤 팽이는 이렇게!
1: 우와, 샤샤 팽이는 두 발로 팽이네!
4: 댕구 팽이는 한 발로! 이렇게! 이렇게!
1: 진짜 정말 멋진 팽인데!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먼저 노엘이부터 볼까?
5: 나는 비행기 팽이.
1: 우와, 비행기 팽이. 다시 한번 보여줘.
5: 난 비행기 팽이.
1: 우와, 멋지다.
5: 잘 달려.
1: 그럼 우리 선율이는? 정말 멋진 팽인데. 그렇다면 우리 승범이 팽이는?
6: 난 망치 팽이.
1: 망치 팽이. 다들 멋진 팽이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하 돌아볼까? 오늘 처음 돌아보는 팽인가 봐. 비틀비틀. 우리도 해보자. 승범이 노엘이 팽이도 비틀비틀 표현해볼까? 돌다가 비틀비틀. 다시 돌다가 비틀비틀. 그럼 폴짝쌤도 자 돌다가 넘어질 것 같다. 그렇다면 마리팽이는?
4: 댕구팽이도 돌다가 와. 귀엽동 귀엽동.
1: 귀엽동 귀엽동. 다 같이 돌자. 비틀비틀.
4: 귀엽동 귀엽동.
1: 다시 돌자.
4: 돌자.
1: 비틀비틀. 귀엽동 귀엽동. 우와, 자꾸 넘어질 것 같아. 우와, 이제 잘 도네. 뱅글뱅글뱅글뱅글. 우리도 준비. 자, 승범이 팽이가 돌아갑니다. 뱅글뱅글뱅글.
6: 뱅글뱅글.

0: 빠르게 댕겨. 불짝 샘팽이도 돌아갑니다. 쌩쌩 돌아 빠르게 빠르게 진짜. 우리 노엘이도 한번 돌아볼까?
1: 쌩쌩
0: 빠르게. 자, 선율이 팽이도 빠르게 쌩쌩 돌아갑니다. 빠르다. 우와, 멋진데. 오, 이제 멈춘다. 핑그르르르르르르. 정지! 친구들, 이것도 할 수 있지? 오, 돈다 줘라! 자, 선율이 팽이가 멈춥니다! 오, 멈췄다. 샤샤 팽이도 멈춘다. 승범이 팽이도 멈춘다.
2: 힘이 빠진다.
0: 댕구 누에리 팽이도 멈춘다. 우와. 뱅글뱅글 이번엔 다 같이 해봐요.
3: 친구들 같이 하자 같이.
0: 아하, 모두 홀짝 준비. 하.

0: 진짜 모두들 팬인 줄. 잘했어, 친구들!
1: 잘했어! 예!
2: 팬이야! 진동된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눈에.

0: 햇살이 따뜻한 아침, 베베가 꼬미네 집에 놀러 왔어요.
1: 자, 베베야!
2: 어?
1: 안녕, 내 방으로 올라와.
2: 내 방? 어?
3: 베베구나, 어서 와.
2: 안녕하세요. 그런데 내 방이 어디예요?
3: 아, 2층으로 가봐.
2: 꼬미 방이라고? 후.
1: 조개는 여기 붙이고 별은 여기로. 어서 와.
2: 우와, 이게 다 뭐야?
1: 아, 내 방 꾸미는 중이야.
2: 내 방?
1: 여긴 나만의 방이야. 내 보물들도 다 여기로 옮겨놨다. 어? 앞으로는 여기서 쭉 지낼 거야.
2: 그럼 여기서 잠도 자?
1: 그럼 여기서 무꾸무꾸랑 둘이 잘 거야.
2: 그렇지, 무꾸무꾸.
1: 무꾸!
2: 엄마 아빠랑 안 자?
1: 베베, 다크영화는 혼자 자는 거야.
2: 영화?
1: 응, 다큰 형아들은 자기 방에서 따로 자.
2: 형아? 자기 방?
0: 베베는 자기도 방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3: 잘 놀았어.
4: 엄마, 나도 내 방이 필요해요. 어?
3: 베베가 방이 왜 필요한데?
2: 베베도 이제 형아니까.
3: 형아?
4: 형아가 됐으니까 방이 있어야 해. 내 방 만들 거야.
3: 아직 이른 것 같은데.
2: 어?
3: 베베야, 방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 아빠 오시면 얘기해보자.
4: 내가 만들 거야.
3: 어? 아유, 아유, 베베.
0: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5: 베베야, 아빠 왔다. 어? 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 베베, 여보.
2: 어, 아빠다.
3: 왔어요?
2: 아빠! 어? 아빠, 베베 방 만들고 있었어요.
5: 아, 그랬어? 그런데 베베 방이라뇨?
3: 베베도 이제 형아라서 방이 필요하대요.
5: 아, 그럼 그럼. 베베도 이제 형아지. 자, 아빠가 실력 발휘 좀 해볼까?
0: 다 같이 힘을 합치자 금세 베베의 방이 완성됐어요.

0: 자.
1: 발림이 찾아오고 어느새 잘 시간이 되었네요.
2: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은데. 베베야, 정말 혼자 잘 수 있겠어?
3: 당연하죠. 이제 형아니까.
2: 그럼 형아 베베 씩씩하게 잘 잘 수 있지.
3: 그럼 그럼.
4: 잘 자. 엄마 아빠는 갈게.
2: 잘 자라 형아 공룡.
3: 꿈이. 꿈이야.
5: 베베.
3: 나도 내 방 생겼다.
5: 와, 축하해.
1: 이런, 갑자기 비가 오네요.
3: 아, 안 되겠다. 오늘은 일찍 자야겠어.
5: 그래, 나도 자야겠다. 다들 자야자.
3: 엄마!
1: 비가 오고 천둥이 치자 베베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2: 괜찮을까요? 베베 천둥 소리 무서워하잖아요. 어?
3: 저 불렀어요? 엄마가 불렀어요? 아빠가 불렀어요?
4: 뭐라고?
3: 제가 없어서 많이 무서웠죠? 이제 제가 왔으니까 안심해요. 오늘 것지만 아기 베베 해야겠다. 내일부터 다시 형아 베베.
4: 잘 자라 우리 베베.
1: 아빠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든 베베는 내일부터는 정말 씩씩한 형아가 될 거라고 다짐했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친구들,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
1: 선생님,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0: 더 신나게 놀기 위해서 지금 낮잠을 자야 해요.
1: 네.

0: 솔, 아직도 잠이 안 오니?
1: 눈을 감으면 깜깜해서 무서워요.
0: 걱정 마, 솔. 선생님이 코어 자게 도와줄게.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0: 듣고 말 거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지.

0: 잘못하면 뇌가 위험해.
1: 그러니까 저 보물상자 안에 인간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이거지?
2: 아이 그렇다니까.
1: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는데 저 보물상자는 내 거야.
2: 어이 조심해. 그러다가 이 빨간 손에 다...
1: 걱정 마. 나 폐렴균이야. 절대 안 닿는다니까. 으차. 으차. 첫 번째. 통과. 아, 으차.
2: 그렇다면 저 보물상자는 이 대장균의 것인가? 조심, 조심. 오, 여기 약간 닿지?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아,
3: 어리석은 세균들 같으니라고 이걸 그렇게 넘으면 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와 바로 그거. 도착. 인간의 몸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거지? 한번 열어볼까? 눈부셔.
4: 호기심 딱지 가고 싶은 사람 코딱지.
0: 호떡이 너도? 괜찮아? 호떡아 또 코피나?
4: 아, 그러니까 갑자기 부르면 어떡해. 깜짝 놀라서 코를 콕 찔러서 피가 나잖아.
0: 갑자기 부른 건 미안한데 호떡이 네가 또 코딱지를 파니까 그랬지. 코딱지 파면 위험하다니까. 아이 거봐, 네가 자꾸 코딱지를 파니까 코딱지도 깜빡이 는 게 아니라 내 딱지가 깜빡이네. 왜지?
4: 어? 코딱지를 파는데 왜 내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코딱지를 파는데 왜 내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건 나도 잘 모르지. 아, 그래,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야!
3: 눈부셔! 잠깐. 아니, 이건... 오, 비밀 지도잖아.
5: 맞습니다. 비밀 지도입니다. 호떡이의 몸을 정복하고 싶으신가요?
3: 당연하지.
5: 그럼 당장 호떡이 뇌로 가세요.
3: 호떡이 뇌로? 뇌로는 어떻게 가는데? 잠깐. 콧구멍으로 들어간 냄새들이 뇌로 가잖아?
5: 그렇습니다. 콧구멍을 통해 뇌로 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 아니, 이건 자동차 열쇠잖아. 아, 이거로? 그럼 간다.
2: 내염균 거기서.
0: 여기는 백설수님이시다. 근데 앞에는 누구지?
3: 백혈구, 그렇게 느려 터져서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냐?
2: 뭐야? 경찰 세포, 뭐하고 있어? 어서 저 차를 쫓아가지 않고 내영균이 도망가잖아.
0: 뇌영균이요. 알겠습니다.

0: 이제 여기까지 쫓아왔지? 하지만 내가 잡힐 것 같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1: 어떻게 왔는데?
0: 뇌로 가려면 저 콧구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2: 난 몰래 코딱지 파는 게 제일 좋더라.
0: 호떡이가 코딱지를 팔 때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야.
2: 어? 누나 호기심 딱지네. 아니야. 이거는 만지면 안 돼.
0: 발사! 야호! 드디어 코로 간다.
3: 나는야 털털털 코털 보안관.
4: 나는야 미끌미끌 점액 세포.
3: 그 누구도
4: 침입자는 허락하지 않는다.
5: 비상 비상 콧구멍 안에 상처 발생 상처 발생.
0: 으차 드디어 도착했는데 상처까지? 잠깐 이거 운이 너무 좋잖아. 저 상처 속 핏줄로 들어가면 되겠구만.
3: 잠깐! 나 코털 보안관이 있는 이상 너 세균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샷! 샷! 샷!
0: 코털 보안관 별거 아니잖아.
3: 이럴 수가.
4: 걱정하지 마세요, 코털 보안관님. 천액세포가 반드시 체포하겠습니다. 너 이리 와. 미끄 미끄 어? 미끄 미끄 미끄 미끄 미끄로 실패했습니다.
3: 점액세포 너 맞아.
0: 콧구멍 통과하기 코딱지 먹기만큼 쉽잖아. 자 그럼 상처 속으로 들어가 볼까?
6: 어디 들어가려고. 이 백혈구의 불꽃 주먹 맛을 보여주마.
0: 백혈구, 넌 날 절대 잡을 수 없어.
6: 뭐야?
0: 나한텐 비밀 지도와 자동차 열쇠가 있거든. 잡아볼 테면 잡아보시지.
6: 내염균, 거기서!
0: 그렇게 콧구멍을 통해 들어와서 뇌로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내가 잡힐 것 같냐?
1: 그럼 난 놓칠 것 같냐?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당장 서라!
0: 너 같으면 서겠냐? 서면 잡히는데!
1: 내 경고를 무시하고 달리시겠다! 나와라! 다다다다 엔진! 앞서가니!
0: 뒤서가니! 앞서가니!
1: 뒤서가니! 앞서가니!
0: 왜 이렇게 빨라?
1: 이제 내리시지.
0: 나, 내가 졌다. 고 할 줄 알았냐?
1: 어?
0: 난 절대 잡히지 않는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
6: 내염균, 꼼짝 마라.
0: 백혈구, 지치지도 않고 용케 따라왔구나.
1: 아, 백혈구님, 마침 잘 오셨어요.
0: 우와! 그럼 난 이만. 우와!
1: 심한 틈을 타서 도망가다니! 뇌염균, 거기 서라! 우와!
6: 아이, 뭐야? 지금까지 뛰어오느라 힘들었는데 또 뛰어? 뇌염균, 잡히기만 해봐라!
7: 뭐? 뇌염균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안 되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뇌염균이 나를 공격하면 그러다가 결국
0: 깼구나 하는 거지.
7: 우와! 뇌염균이다!
0: 드디어 뇌를 정복하는 건가? 이제 호떡이 몸은 내 것이.
1: 꼼짝 마!
0: 경찰 세포? 아니 따돌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온 거지?
1: 가만히 뭐해? 있어! 잡힌 주제에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행사할 수 없어. 왜? 넌 나쁜 세균이니까.
0: 풀어.
1: 어림없는 소리. 대님,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7: 아, 그래. 경찰 세포, 고마워요.
6: 뇌를 정복하기 위해 콧구멍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다 와서 잡히다니. 누가 나.
8: 경찰 세포.
1: 백혈구님 오셨군요. 뇌염균을 제가 잡았습니다.
6: 뇌염균. 요리조리 잘도 도망치더니 결국 잡혔구나. 궁금하지 않냐? 내 불꽃 주먹 맛이.
9: 아, 살려줘요, 살려줘.
7: 아, 위험할 뻔했네. 아이, 근데 호떡이가 또 코딱지를 파서 또 상처가 나면 아, 세균들이 또 침입할 텐데.
1: 뇌님, 걱정하지 마세요. 뇌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절대 코딱지 파면 안 된다고 호떡이한테 알려줄게요.
7: 그래, 다 이 비밀지도 때문이야. 이 비밀지도가 다시는 세균들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어.
5: 비밀지도는 영원히 공인됩니다.
2: 나는 왜 안 오는 건지.
1: 호떡아, 너 또 코딱지 파려고? 네가 코딱지를 파다가 상처를 내는 바람에 뇌님이 위험할 뻔했어.
2: 헉! 뇌님이?
1: 그래, 코에는 뇌로 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코딱지를 팔 때 손가락에 있는 세균이 들어갈 수 있대.
2: 코딱지를 파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어. 나 앞으로는 절대 코딱지 안 팔래.
1: 그래, 일단 손부터 씻자.
2: 응, 누나.
1: 오,
10: 잡았다, 전현두.
11: 나 제수번호 0001 천연두 바이러스는 우두 바이러스. 너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혔다.
12: 너 때문에?
11: 그래, 너 때문에. 네가 내 비밀만 말하지 않았어도.
12: 왜 나 때문이야?

0: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렇게 쉽게 잡힐 줄 몰랐다고.
1: 난 반드시 여기 떠날 거야. 다시 예전처럼 천연두 세상으로.

0: 돌아갈래?
1: 어? 호떡아 뭐라고? 돌아가고 싶다고?
2: 누가? 무슨 소리야? 이상하다. 방금 누가 돌아갈래? 라고 한 것 같은데. 못 들었는데?
1: 그래? 뭐든지 다 있는 박물관이라더니 혹시 유령도 있나?
2: 누나 무섭게 왜 그래? 난 집으로 돌아갈래.
1: 알았어, 안 할게. 어, 잘못 들었나?
2: 어, 누나 이게 뭐야?
1: 어? 아, 천연두 바이러스랑 우두 바이러스가 들어있대.
2: 응? 천연두는 뭐고 우두는 또 뭐야?
1: 어, 여기 설명서 있네. 천연두는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몸에 빨간 물집이 생기는데.
2: 전염병? 그럼 없는 거야?
1: 괜찮아. 백신이 개발돼서 천연두로 죽지 않는데.
2: 다행이다.
1: 아, 그리고 천연두는 인간이 정복한 최초의 전염병이래.
2: 우와, 정말?
1: 아, 맞다.
2: 어, 저긴 뭐지?
1: 나 천연두 딱지 있는데.

0: 제 보이지?
1: 누구?
2: 아, 호빵이. 제 유명해. 그 호기심 딱지로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나 뭐라나.
0: 그래? 그럼

0: 저 딱지만 있으면 인간들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천연두를 퍼뜨릴 수 있다 이거지? 좋았어! 저 딱지를 빼앗아야겠어!
1: 에이, 그만둬!
0: 아니, 뺏을 거야! 우선 호빵이를 여기로 데려와야겠구만. 천연두 딱지야, 어서 호빵이를 여기로 데려와라. 어서, 어서, 어서, 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2: 어? 딱지가 저절로 움직이네? 왜 이러는 거지? 어? 어? 어? 어딘가? 누나 저기 저기! 어? 누나가 어디 갔지? 누나! 호빵 누나!
0: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호빵아 와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1: 에이, 설마. 오겠어.
2: 어? 여기가 어디지?
0: 어? 왔다. 왔어. 어? 아, 호빵아.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다고?
2: 나를? 나를 어떻게 알아? 넌 누군데?
0: 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무시무시한
1: 바이러스였던?
0: 야야!
1: 왜? 맞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0: 그건 그렇지만 아무튼 난 천연두 바이러스라고 해.
2: 천연두 바이러스? 천연두라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
0: 어, 역시. 그래서 말인데 그 딱지 나 주라. 나 주라 주라 주라.
2: 싫어.
1: 순순히 주겠냐?
2: 넌 누구야?
1: 난 우두 바이러스인데. 우두는 소한테 생기는 천연두 같은 건데 인간한텐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2: 아, 그래?
1: 뭐야, 호빵이한테 천연두 옮기려고?
0: 이런.
2: 너 정말 못된 바이러스구나. 나 갈 거야.
0: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려거든. 그 딱지 나 주라. 응? 아니면 이 도장이랑 바꾸자.
1: 천연두 바이러스, 너 이 도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벌써 잊었어?
0: 그럴 리가.
2: 어떻게 들어왔는데?
0: 이게 다 우두 바이러스 때문이야. 우두 바이러스만 없었어도 난 지금도 무시무시한 천연두로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을 거라고.
3: 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 부인 얼굴에 빨간 반점이. 남편분은 고름이 가득하네요.
4: 네, 저희 남편도 처음엔 빨간 반점만 있었는데 아니 글쎄 반점이 빨간 물집으로 바뀌고 물집은 또 이렇게 고름으로 바뀌지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일까요, 박사님?
3: 천연두입니다.
4: 예? 천연두라고요? 이봐, 정신 차려, 이봐!
5: 천연두라고요? 아이,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다 이래요.
4: 아, 그 복장에서 우유 짜던 사람들은 괜찮던데.
5: 맞다, 그렇죠?
3: 천연두가 유행인데 무사한 사람들이 있다. 직접 가봐야겠군.
4: 우리는요!
6: 다 됐다. 젖소야, 오늘도 우유를 줘서 고마워.
3: 아니, 이럴 수가. 멀쩡하잖아. 얘야, 빨간 물집이나 고름이 생기지 않았니?
6: 네? 네, 예전에 소가 고름이 생겼을 때 그 고름이 닿은 후에 빨간 물집이 생긴 적이 있긴 한데.
3: 우두로구나. 이 증세가 비슷한 걸 보니 우두와 천연두 비슷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가?
6: 그렇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괜찮아요.
3: 소 고름 때문에 우두에 걸렸다가 나았고 그 뒤로 다른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려도 이 소녀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 혹시 소 고름의 비밀이 있는 건가?
1: 우두 바이러스가 도장 좀 찍으러 왔수다.
7: 도장? 그럼 젖소한테 우두가 생기는 거 몰라? 당장 나가! 우두!

0: 내 도장은 절대 뺏길 수 없어.
1: 도장을 왜?
0: 내 무기니까. 아차차. 비밀을 말해버렸네?
1: 그래, 버렸네. 도장이래네.
0: 깼구나. 구름이라면 이 백혈구가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생기는 거잖아. 그래, 소고름 속에 있는 우두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미리 싸우게 하는 거야. 우두 바이러스와 싸우는 방법을 알게 되면 천연두 바이러스와 싸워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소고름으로 약을 만들자.
2: 두두두두두두,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0: 제임스, 부디 이 우두 바이러스와 싸워 이겨나.
2: 여긴 어디야?
3: 사람 몸속이다.
0: 왜 날 여기로 데려온 거야? 설마 내 도장을 뺏으려고? 안 돼! 도장을 든 바이러스는 도장 없이 힘을 쓸 수가 없다. 아차차, 말해버렸네?
3: 그래, 버렸네. 도장 내놔! 차!
0: 한복, 살려주세요.
4: 도장을 뺏으면 힘을 못 쓴다. 도장, 기억해야 돼. 아, 도장.
0: 제임스, 괜찮니?
4: 네, 괜찮아요.
0: 어? 우두 바이러스를 주사했는데 이겨냈어. 싸우는 방법을 알아낸 거야. 이건 천연두 바이러스인데 이겨낼 수 있겠지? 힘내라, 제임스. 자.
5: 날 이렇게 직접 인간 몸속에 넣어주다니. 좋아, 그럼 이제 도장을 한번 찍어볼까?
3: 잠깐!
4: 백혈구! 도장을 든 바이러스는 저 도장을 뺏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
3: 도장 내놔!
6: 뭐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 비밀을 알아챘지?
4: 알려준 바이러스가 있었지, 여기.
0: 미안, 내가 말해버렸네.
6: 우두 바이러스 너! 아니, 천연두를 맞겠다고 우두에 걸린 소고름에서 우두 바이러스를 빼니?
5: 천연두 예방약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백신이라나?
2: 백신이 라틴어로 소라는 뜻이거든.
7: 어, 우두 바이러스가 좋은 일을 한 거네.
5: 좋냐, 좋아? 어? 너 때문에 난 여기에 갇혔고 인간들은 더 이상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됐는데?
7: 아, 그래서 천연두를 인간이 정복한 최초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구나. 천연두 최고 딱지!
5: 뭐? 최고 딱지? 응. 그거 따치라, 따치라.
7: 싫은데? 그럼 난 이만 뿅!
5: 어? 어디에서? 어디에서? 내 딱지! 내 딱지 어딨어? 내 딱지! 딱지! 딱지!
2: 아이, 그 딱지 있어도 너 못 나가! 그건 호빵이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말 안 했나?
5: 어? 왜 이제 그걸 말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줄무랜
10: 순하게
11: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2: 옥스포드 상.
13: 어, 해보고.
12: 주유소 상품에서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1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신나는 ABC송.
1: 그럼 이제 알파벳 동의노를 세워볼까요?

0: 박스.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긴긴.
3: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박스.
7: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0: 어디서 나는 소리지? 어? 어? 이거다!
1: 오, 좋아, 좋아. 오늘은 바로, 짜잔! 심심한 물고기? 안녕!
2: 안녕!
1: 오늘은 물고기 인사 나봐라.
3: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1: 쭈쭈쭈.
2: 안녕, 안녕, 안녕.
1: 뻑뻑뻑, 뻑뻑뻑.
2: 뻑뻑뻑,
1: 뻑뻑뻑. 뻑뻑뻑, 아저씨가 물고기 박스 가져왔지롱. 짜잔.
2: 이게 뭐예요? 진짜 물고기가 들어있어요?
1: 심심한 물고기. 심심한 물고기가 들어있대. 여기 살아있는 물고기가 들어있나봐. 우리가 재밌게 놀아줄까?
2: 네.
1: 심심해하니까 말이야.
2: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짜잔. 와우.
2: 대박.
1: 어? 로봇 물고기야.
2: 로봇 물고기가 심심하다고 성성성하고 있네.
1: 그러네. 그러면.
2: 반갑다는가 봐.
1: 그러니까. 로봇 물고기도 헤엄을 잘 칠 수 있을까?
2: 네.
1: 그러면 어항에 넣어보자. 뭐든지 나오는 아저씨의 박스 책상. 딱.
2: 어떻게 하는 거지?
1: 짜자자자.
2: 아까는 없었는데.
1: 그지? 어항이야, 얘들아.
2: 어항이 왜 여기 네모네?
1: 너네 요즘 너무 안 신기하는 것 같아. 제발 신기해 좀 해주면 안 될까? 자, 로봇 물고기야. 그러면 지우가 한번 넣어볼까?
2: 네.
1: 알았어. 로봇 물고기야, 심심해 하지 마. 재밌게 놀아.
2: 네, 네, 네, 네. 이쪽에서 놀아봐.
1: 오, 와! 오, 로봇 물고기야, 이쪽으로 좀 와서 놀자. 이렇게. 그렇지. 자.
2: 너무 신났나봐.
1: 아저씨가 다시 한번 넣어볼게. 짜잔.
2: 우와,
1: 우와, 우와, 우와, 헤엄친다.
2: 오.
1: 와우.
2: 자두.
1: 그런데, 물고기가 너무 심심해 보인다. 그지?
2: 네.
1: 왜 그럴까?
2: 친구가, 자주 혼자만 있으니까 심심한데, 친구가 많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1: 오.
4: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친구가 있잖아요.
1: 맞아. 맞아. 우리 심심한 물고기, 많이 심심했지?
2: 너 친구 찾으러 가볼까?
1: 너네 둘은 서로 좋아하니까 안 심심하겠다. 그치?
2: 네. 하지만 얘는 심심하니까 우리 바닷속에서 친구들을 잡으러 가볼까요?
1: 좋다!
2: 네.
1: 그러면 우리 물고기 친구 찾으러 바다에 가보자!
2: 네!
1: 제발! 심심한 물고기가 친구를 찾아서 깊은 바다로 갔어요.
5: 우와, 바다다.
6: 물고기인가?
5: 에, 물풀이네.
6: 물고기인가?
5: 아, 바위잖아.
6: 친구들은 어디 있는 거야? 뭐지? 물고기다!
7: 로봇 물고기는 친구들을 만나 기분이 좋아졌어요. 깊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자!

0: 아, 상어가 나타났다. 물고기들은 꼭꼭 숨었어요. 로봇 물고기는 친구들을 쫓아버린 상어를 노려보았죠. 화가 난 로봇 물고기 몸에서 빛이 잔뜩 나왔어요.
1: 에이, 뭐야? 로봇 물고기잖아.
0: 다행히 상어는 로봇 물고기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혼자가 된 로봇 물고기는 또다시 심심해졌어요.

0: 로봇 물고기는 용감해. 상어를 쫓아냈어. 로봇 물고기는 빛이 나. 로봇 물고기야, 같이 놀자.
1: 로봇 물고기 인기 최고. 이제 심심하지 않지?
2: 이야, 친구가 많이 생겼다. 친구들과 숨바꼭질도 하고 놀게 우리가 어항 속을 좀 꾸며줄까?
3: 네.
2: 그래, 그러면은 아저씨부터 할게.
3: 네.
2: 나는 물고기 집을 넣어줘야겠다. 저저저저저저저저 어유, 미안해. 이오.
3: 우와.
2: 우와.
3: 얘도 넣어주세요.
2: 그래, 그러면은 직접 넣어볼까? 퐁당. 자, 하나씩 넣어봐. 예쁘게 꾸며주세요. 퐁당. 어, 그렇지. 잘한다.
3: 저기 친구들아, 맛있어.
2: 먹... 잘한다. 어, 정엽이 너무 잘한다.
3: 먹잇감.
2: 주주주주주.
3: 먹잇감.
2: 주주주주주. 지유도, 어, 여기 뒤에 놔두자. 이야.
4: 야!
2: 박수! 와! 물속이 가득하니 하나도 심심하지 않고 재밌지?
3: 네.
2: 그럼 이제 물고기들과 함께 물속 음악회를 열어볼까?
3: 네.
2: 어때?
3: 네.
2: 출발!

0: 뭐든지 가지고 돌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뱅뱅. 오늘은 또 어떤 박스를 고를까? 오늘은 높은 데 있는 박스. 오, 그래, 이거. 자, 아, 친구들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면 좋겠어? 이 소리, 이거. 우리 집에서 매일매일 나는 소린데? 어? 혹시? 오늘의 이야기는 짜잔! 장난감 연주회! 얘들아! 안녕!
1: 안녕! 어디 안 갔어?
0: 뮤직박스에서 신나게 놀 준비 됐나요?
1: 네!
0: 좋아! 오늘의 박스는 짜잔! 장난감 연주회 박스!
1: 아, 어디야? 빨리!
0: 여기 봐봐, 봐봐, 봐.
1: 장난감 연주회?
0: 오, 재밌겠지?
1: 이거 뭐야?
0: 과연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구두구 해주세요. 짜잔! 우와! 이럴 수가. 박스 안에 박스가 또 있어! 박스!
1: 저번에 3개였는데?
0: 네?
1: 저번에 3개였는데?
0: 저번에 3개? 이번에는 몇 개일까요?
1: 네.
0: 짜자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씩 나눠가지시다.
1: 네,
0: 아저씨는 네. 이거, 그렇지. 지유는 이거, 그리고 정엽이는 이거. 자, 과연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을까요? 소리를 찾아봅시다. 자, 아저씨 박스에선 짜잔! 짠!
1: 아! 이거 그거잖아. 다 소리 나는 거.
0: 꼬꼬닥이네, 꼬꼬닥.

0: 재벌의 정엽이 박스. 정엽이 박스 한번 열어볼까?
1: 네, 제가 열어볼 거예요.
0: 정엽이. 정엽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짜잔. 내가 열을 거예요.
0: 어? 어, 이거 뭐지? 우와, 이거 뭐야?
1: 원숭이.
0: 원숭이요? 자, 원숭이. 이거 재밌게 한번 해볼까? 어, 이게 뭐지? 우와, 너 진짜 잘 찾는다. 우와, 우와.
1: 친구야.
0: 야, 정엽이 장난꾼도 재밌다. 우와, 너 지금 뮤직박스 하는 거야, 혼자? 잘한다, 정엽이. 자, 마지막으로 지읒박스. 지읒박스 열어주세요. 그럼 같이 열자. 야, 여기 잡고. 하나, 둘, 셋. 세명.
1: 지읒할.
0: 짜자잔.
1: 지읒할.
0: 뭐가 들었지?
1: 미?
0: 우와.
1: 우와.
0: 우와.
1: 우와.
0: 이거 뭐지? 우와.
1: 대박.
0: 우와, 길게 누르니까는 그냥 소리가 나. 짧게, 짧게, 짧게 눌러봐봐. 야, 너네들 진짜 잘 갖고 논다. 어? 이야, 모두 다른 소리가 나네? 장난감 소리 재밌다. 그럼 이걸로 우리 자유연주 한번 해볼까?
1: 네.
0: 어때?
1: 네.
0: One, a two, a one, two, three, four.

0: 이거 무슨 소리야?
1: 뭐야?
0: 이거 무슨 소리야?
2: 한 번만 더 해봐요!
1: 네.
0: 이것도 장난감 소리인 것 같아.
2: 맞아요.
0: 어? 이 소리는 뭐지?
2: 새소리! 새소리!
0: 새소리인가?
2: 어.
0: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우와! 이건 새소리인가? 오오오오!
2: 기차!
0: 오, 이거 무슨 소리야?
2: 기차 소리! 기차!
3: 기차!
0: 오, 이거 기차 소리야?
2: 기차!
0: 기차는 칙칙폭폭, 칙칙폭폭 아닌가?
2: 우와!
3: 기차!
0: 장난감에서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난다고? 우와!
4: 여기는 유치원! 아이들이 집에 들어간 후 유치원에 남은 장난감 친구들은 뭐라고 놀까요?
5: 장난감 연주회에 나갈 장난감을 뽑습니다. 과연 오늘의 공연 박스에 초대될 가장 멋진 소리를 낸 장난감은 누구인지 함께 보시죠.
4: 첫 번째 장난감은 꼬꼬댁 닭.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이번엔 두 번째 장난감. 비눗방울 총 나와주세요. 삐용 삐용.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비눗방울 총의 소리 뿅뿅뿅뿅. 훌륭해요. 그럼 세 번째 장난감 말랑말랑 꿀꿀돼지.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꿀꿀돼지. 꿀꿀 소리만 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밌는 소리를 다 내네요. 말랑말랑 꿀돼지 최고!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난감 새 휘슬.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새 휘슬 소리. 진짜 살아있는 새인 줄 알았어요. 아, 새 휘슬도 최고예요, 최고. 오늘의 공연 박스에 초대될 가장 멋진 소리를 낸 장난감. 고민은 되지만 발표는 해야겠죠. 최고의 장난감은 탁이랑 돼지랑 비눗방울총이랑 새 휘슬이랑 시작과 끝을 알린 신발지 원숭이. 모두모두 멋진 소리. 오늘의 장난감 연주회 모두모두 초대합니다. 공연 박스로 가요. 큐!

0: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뿌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different.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보이세요?

0: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0: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또,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길길.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우와, 뽀로로 나온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가.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고스.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book.
1: Umbrella?
0: Umbrella.
1: Balloon.
0: Balloon.
2: Huh? Doggy.
3: Doggy.
2: Hey, doggy.
4: Wow.
2: Balloon.
4: Wow, balloons.
5: Yes, please.
2: Here you go.
5: Thank you.
2: Wow, cool. Whoa.
4: Whoa.
2: Whoa.
4: Whoa.
2: Whoa.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덤덤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콜라 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Today, we are going to Mexico. 솔직히 멕시코만 아니야. 한국도 갈 거예요. 오늘 또 퓨전 음식 만들어 볼 거예요. Mexico and Korea together. 네, 오늘은 불고기, 버섯, 비빔밥, 케사디아. We're making 불고기 and mushroom 비빔밥 케사디아s.

Here are today's ingredients. We have bolognese sauce. 네, 멕시코 음식도 토마토 소스 들어가요. We have pizza cheese. 네, 피자 치즈 있어요. We have sliced cheese. 불고기 용소고기. This is beef. Beef that we normally use for 불고기. Then we have 루타리 버섯. These are oyster mushrooms. 네, 그 쫄깃쫄깃한 맛이 게사디가 잘 어울려요. We have onion, 양파. We have green pepper or green bell pepper. 우리 피망도 있고요. 예, 우리 불고기 양념 위에서 우리 다진 마늘, minced garlic, 참기름, sesame oil, 간장, soy sauce, and 막술, cooking oil. 그리고 오늘의 스타, 바로 토티아, 그 멕시코 빵. 오케이? First, we have to prepare the beef. 네, 우리 불고기 고기 먼저 준비해야 해. So we take this kitchen towel, 주방용 종이 이렇게 넣을 거예요. And we put the beef in like this. 그래서 우리 그 피물은 다 뺄 수 있어요. We can take out all the bloody water. 우리 불고기 만들었을 때 우리 소고기하고 양념 필요해요. So let's make the marinade. 양념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take the soy sauce and the garlic. 우리 간장하고 다진 마늘. We have the cooking wine. 우리 맛술.

0: 높이로 할 것 같아요. The onion is this much today. So we cut the pepper. 우리 피망은 이렇게 잘라요. 손 항상 조심해요. Okay. And we cut like this. 우리 한 번 더 이쪽으로 잘라요. 손 조심하세요. 손가락 조심하세요. 사각형 필요해요. All done. Now we cut the onion. 우리 양파 잘라요. We only need this much. And we cut. 우리 이렇게 잘라요. 천천히 조심하게. And we cut this way. 우리 이쪽도. 아, 항상 양파는 좀 매울 수 있어요. 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조금만 잘라요. All done. We can tear the mushroom. Like this. 뭐 마음대로 크게 해도 돼요? 아니면 작게 해도 돼요? 솔직히 잘라도 돼요. It's up to you. I love mushrooms. 식감이 좋아요. We have to make 불고기 버섯 비빔밥 first. We have a pan. We add a little olive oil. 우리 올리브 기름 좀 넣을 거예요. And now we add our beef, 불고기, 하고 양념. We add in our green pepper. We add in our onion, 우리 양파, 피망하고 양파 들어갔어요. And we add in our mushrooms, 우리 느타리 버섯도 들어가요. And give it a stir. 우리 이렇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믹싱 해야 해. Water from the mushrooms, water from the beef. 네, 그 느타리 버섯하고 소고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Now, we can add the rice. 네. So we add our rice. Sesame oil. 우리 참기름도 넣을 거예요. And a little salt. 우리 소금 조금 이렇게 타타타. Mix it all together. You see? Everything is mixing together. 네. 오, 잘 섞였어요. Good. Now we can add the cheese. Let's put the cheese in. Once like this. And mix it up. Can you see? Look. It's like spider's web. 거미줄처럼 나오는 거예요. It's fun to see the cheese turn into a spider's web.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 됐어요. One tortilla here. And we put on the sauce. 네, 소스는 이렇게. 피자처럼. It's like making a pizza. I think this is enough. 네. And now we put on our bibimbap. 우리 여기 넣을 거예요. 다 안 넣어도 돼요. 원하는 만큼만 넣어도 돼요. 왜냐면 이거 한 게사디에 아니면 두 개도 만들 수 있어요. Yeah, I think that's good. 드드드. More cheese. 조금씩 조금씩 넣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만큼 넣어도 돼. You can use as little or as much as you like. 이 정도 충분해요. Then we need one more tortilla. 네, tortilla 하나 더 위에. Like this. Now we're ready to cook. Now we're going to toast the tortilla. 네, 우리 프라이팬에서 이 tortilla 위에 그리고 밑에 살짝 토스트처럼 할 거예요. 좀 느릇한 느낌 만들어요. Let's turn. 네, 우리 한번 터닝 할 거예요. 네, 우리 한번 뒤져볼 거예요. 호호, 오케이. Look at that color. 이 색깔 좀 보세요. 그 느릇한 색깔, 그 골든 브라운은 다 좋아요. 다 됐어요. 이제 우리 잘라서 먹어도 돼요. Okay, it's ready. We can take it out. We cut like this. 손 조심해요. 이거 아주 뜨거워요. And cut like this. And now let's put them on the plate.
1: 원래 멕시코 식당 갔을 때 게사디아 네 조각 잘라요.
0: And one more. 네. And now we have a special sauce. Sour cream.
1: 네. 사워 크림 쓸 거예요. 이거 멕시코 음식 잘 어울려요. 크리미하고 살짝 새콤하고 이거 치즈하고 고기하고 버섯하고 밥 잘 어울려요.
0: It's done. Our 불고기 mushroom 비빔밥 게사디아.
1: 네, 우리 불고기 버섯 비빔밥 게사디아 완성됐습니다.

0: time to taste. 맛 보기 시간. Oh, oh yeah. 한 조각? 사바크림 좀 넣을까? 한 입 위에서요? 맛있게 드세요.
1: 오, 제 머릿속에 멕시코 음악 있어요. It tastes so good.
0: 멕시코 맛, 한국 맛 섞여서 와, 참 좋은 음식 친구요. 아, 그리고 그 고소한 버섯이요.
2: 잘 어울려요. 네.
0: We made 불고기 머쉬룸 비빔밥 케사디아. 네, 우리 불고기 버섯 비빔밥 케사디아 만들었습니다. I hope you can make it too. And I hope you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네, 다음번에 볼 아저씨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See you next time. Bye-bye.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Silver falls in love.
6: 실버! I've got a great song!
7: What is it?
6: I was in the bath, and suddenly, it came! It's breathtaking! Two thumbs up! The best song in the world!
7: So what is it?
6: La la... la la la... oh, what was it? Ah, Silver! Huh? You made me forget! Naughty, naughty, naughty! I'm thirsty. I want a smoothie. Go buy me a smoothie.
7: Okay.
6: Hurry up! I'm thirsty! Thirsty! I said thirsty! Oh, no.
7: I'm thirsty.

사는 건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플렉소.
5: 플렉소 얼마 될까?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5: 재밌다!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가 좋고,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다 내가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메이트.

0: 저 뭐지?
1: 어? 초대장 같은데?
0: 무료 호텔 숙박권. 우와, 얼른 꺼내봐, 그리나.
1: 알았어, 알았어.
2: 그린조끼 구조대 도도님, 그리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멸종동물을 구하느라 애쓰시는 두 분을 위해 저희 호텔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위트룸 무료 숙박권입니다. 예!
0: 스위트룸이라면 엄청 좋은 거 아니야?
1: 그러게.
2: 최고의 환경과 안락한 공간을 자랑하는 저희 호텔로 놀러오세요. 여행

0: 선인장 호텔의 이상한 손님들.
1: 저기야 저기. 알겠어 도도.
2: 여기 어디 최고의 호텔이 있다는 건데.
3: 근데 여기 선인장밖에 없는데. 우와, 근데 이 선인장 진짜 크다.
2: 그러게. 이 선인장 이름이 뭘까?
4: 분석 시작. 분석 완료. 이름 사화로 선인장. 사화로 선인장은 미국과 멕시코에 사는 선인장으로 키가 20m까지 자라며 150년 이상을 산다.
2: 아, 저 사화로 선인장아, 여기 호텔이 어디 있는지 아니?
5: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찾던 그 호텔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선인장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빰빠라빰빰빰빰 뿜뿜뿜뿜.
2: 선인장 호텔?
5: 예, 저희 선인장 호텔에는 사막의 여러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함께 가시죠.
2: 네?
1: 좋아요.
5: 가시죠. 이쪽입니다.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저희 선인장 호텔은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햇살방입니다.
6: 네, 들어오세요.
7: 와, 좋다.
5: 햇살방에는 사막지 고객님께서 묵고 계십니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반가워요.
1: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6: 예, yeah, 운동 is my life. 다들 건강하십시오. 운동!
2: 운동!
5: 옆방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5: 네, 이번에는 구름방입니다.
8: 네, 들어오세요.
1: 우와.
5: 구름방에는 나비 고객님께서 묵고 계십니다.
8: 어머, 새로운 손님들이시구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8: 제가 좀 많이 깔끔해요. 이렇게 온종일 빨래랑 청소하면서 하루를 보낸답니다.
2: 아유, 더러운 것보다야 깔끔한 게 좋죠.
1: 그럼요.
8: 그쵸?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2: 감사합니다.
5: 아래층으로 안내하겠습니다.
6: 어떡해.
5: 이쪽입니다.
1: 우와, 엄청 넓고 멋있다.
2: 우와, 멋지다.
5: 그 다음은 바람방입니다.
1: 바람방.
9: 아니, 아래로 아래로.
10: 위로. 아래. 왼쪽. 여기.
5: 이 방에는 딱따구리 고객님께서 묵고 계십니다.
11: 아, 새로운 친구들이다. 아우, 어서 와요. 반가워요. 나는 친구들이랑 파티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 이야, 음악 큐.
10: 오예.
5: 잠시만. 이 손님들께서는 잠시 들리신 거라.
10: 오케이. 그럼 우리 조금 있다가 파티 열 거니까 시간 괜찮으면 놀러 와요. 알겠죠?
1: 네, 알겠습니다.
10: 자, 그럼 다시 댄스 타임
5: 가시죠.
2: 우와, 밖에서 볼 땐 몰랐는데 이렇게 둘러보니 최고의 호텔이 많네요.
1: 특히 이웃분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5: 그런가요? 자, 이제 두 분께서 묵게 되실 저희 호텔의 최고의 방 스위트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방입니다.

0: 그럼 편안한 휴식 되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2: 우와, 오, 진짜 푹신푹신해.
1: 오, 그러게.
2: 어, 목이 엄청 푹신푹신해.
1: 와,
2: 와, 아, 이게 무슨 소리야?
1: 와, 어,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데. 아, 이러다 전장 무너지겠죠, 저. 저기요, 2층 사막주님.
3: 에, 왜요?
1: 혹시 지금 쿵쿵 뛰고 계신가요?
3: 네, 그런데요.
1: 아, 죄송하지만 아래층이 너무 울려서요. 꼭 방에서 뛰어야 하나요?
3: 네, 꼭 방에서 뛰어야 돼요. 밖에 나가면 너무 덥거든요. 더우나 추우나 운동아.
1: 아니, 아우, 그래도 이건 좀...
4: 어, 이 모래먼지 탈탈 털어야지.
1: 저기요, 위층 나비님.
5: 네, 왜요?
1: 아유, 지금 먼지 털고 계시죠? 아유, 저희 방 안으로 먼지가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5: 어머나, 아니, 죄송해요. 어, 그럼 빨리 털게요.
2: 어? 너도 저것 봐, 병이 움직여.
1: 너도.
6: 좁다 좁아.
2: 그러니까. 병은 잘 밀린 것 같아.
6: 아이, 우리 방은 왜 이렇게 좁은 거야?
2: 그러니까 말이야.
1: 저기요, 방금 병 밀어낸 거 맞아요?
6: 네, 맞습니다. 도도님도 얼른 우리 방으로 오시지요.
1: 아니, 벽을 밀면 우리 방은 좁아지잖아요.
6: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방으로 가서 벽을 조금 더 밀어야겠어.
1: 오케이, 가자, 가자.
0: 저기, 잠시만, 잠시만. 아니, 벌써 가시겠다고요?
1: 네, 아무래도 더는 못 있겠어도.
2: 네, 여기 손님들 다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 선인장 모텔은 다 함께 쓰는 공간인데 마치 자기들만 이 호텔에 사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있더더.
0: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2: 저거 봐요. 선인장 호텔이 흔들려요.
0: 그거네!
1: 기다려요! 모두 여전히 마법으로 손님들은 모두 호텔 밖으로
7: 괜찮아. 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절로 쓰러지는 거야.
8: 그렇구나.
9: 그래도 사막을 지켜주던 선인장이 이렇게 쓰러지니 너무 슬프네요.
8: 맞아요.
7: 슬퍼하지 마. 난 너희들 덕분에 그동안 행복했으니까. 사화로 선인장으로 살면서 사막의 동물 친구들에게 아늑한 보금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서 기뻤고 내 열매와 꿀을 나눠줄 수 있어서 좋았어. 다른 생물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너희들 모두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난 좀 쉴게.
10: 잘자, 선인장.
11: 나도 선인장처럼 이웃들을

0: 일하면서 살아야겠어. 데려!
1: 맞아요. 지구는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니까.
2: 맞아. 우리 사람들도 다른 생물들을 배려하면서 살게요.
3: 그래. 우리 모두 선인장을 담기로 약속해요. 약속!
4: 약속!
5: 사막에 살고 있는 곤충벌레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희 선인장 호텔로 초대합니다! 뿌뿌뿌뿌! 키가 낮아진 선인장 호텔은 이제 키가 작은 곤충 여러분들이 들어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선인장 호텔로 놀러오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6: 얼굴엔
8: 순한 킹킹
6: 순물엔
8: 덤덤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보이 보이
1: 움직이네
2: 레미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2: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1: 좋아요.

0: 호이호이
1: 호이 선생님 더 빨리요.
2: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1: 선생님 좀 더 빨리요.
2: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주물엔
2: 조금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오늘도 이 악당 크크를 귀찮게 하는구나. 김동대 삼총사!
2: 우주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1: 그렇다면 이 크크봉의 따끔한 맛을 보여주마.
3: 저런 저런, 어쩌나.
4: 크크봉의 따끔한 맛을 보기엔
2: 우리 딩동댕빈이 쎄도 너무 센걸. 지금이야 딩댕 동동 딩동
1: 받아라 크크 봉보라 봉봉 봉봉 짱.

0: 장난감으로 싸우고 있었구나. 그 장난감 짤랑이, 장난감 깽깽이도 똑같이 분질러주마. 크크크크크크크크크. 받아라! 크크! 봉보로 봉봉! 봉봉! 야! 이럴 수가. 두고 보자. 둘, 셋, 뿅.
1: 예, 우리가 했다.
2: 또 강이 창피하게 그 앞에서 부러지면 어떡해.
3: 아니, 전쟁도 아니고 외계인도 없는데 요정들 왜 왔어?
2: 박사님, 제 딩딩봉이 부러졌어요!
3: 메이야? 아니, 그 귀한 딩딩봉이 어쩌다가?
2: 그니까요, 저도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4: 그걸 왜 모를까?
5: 우린 다 아는데.
4: 딩딩이 너 그동안 그 딩딩봉으로
2: 딩딩 선수 홈런
4: 야구도 하고
6: 벌레도 잡고 옷도 박았잖아. 그러니 그 딩딩봉이 안 부르지고 배겨?
4: 맞아.
2: 그런가? 박사님, 이 딩딩봉 고쳐주실 수...
3: 아니. 한 번 부러진 딩딩봉은 다시 고칠 수 없다. 더구나 그걸 새로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려. 그러니 그걸로 대강 우주평화 지켜.
2: 네, 박사님.
3: 그런데 딩딩이처럼 자기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어린이가 있어.
7: 네? 예?
2: 저런!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요.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8: 당장 출!
7: 출동이다!

0: 조사!
1: 이 사건은 저기 트럭을 갖고 노는 박성우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고장나겠다. 살살 좀 갖고 놀아.
3: 에, 이제 그만 놀 거예요.
2: 어머머머머머머. 성우야, 트럭 바퀴 빠졌잖아. 네 장난감인데 소중히 다뤄야지. 그렇게 막 던져.

0: 빠지면 어떡하니?
1: 바퀴 빠질지 몰랐죠. 엄마가 좀 고쳐줘요.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0: 어머. 세상에. 아우, 들어가. 미안하다. 잠깐만, 근데 이거 다시 끼울 수 있는 건가?
2: 그런데 성우가 자기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코끼리 인형은 코가 덜렁덜렁 솜이 다 빠져나갔고,
1: 엄마!
2: 신발은 성우가 하도 구겨 신어서 모양이 다 망가졌으며, 책은 성우가 하도 뭘 많이 흘려서 찢어지기 직전이었다.
3: 난 저렇게 자기 물건 함부로 다루는 어린이 참 좋아해요. 자, 그럼 우리 박성우 어린이 집으로 이 악당 크크 출동해볼까? 둘, 셋, 뿅! 얘들아, 성우의 물건들아, 너희들 여기서 계속 성우랑 같이 살 거야? 니들 성우랑 있으면 다 죽어. 이봐, 코끼리 친구, 너 그 코가 언제까지 붙어 있을 것 같아? 이봐, 트러, 너 지금 바퀴 하나만 빠졌지? 나머지 바퀴 빠지는 건 시간 문제다.
0: 성우 너무해.
3: 맞아, 너무해. 그러니 다들 나와 함께 도망가자. 어때?
4: 좋아.
3: 그럼 이리 와, 나와 함께 가자. 야! 그럼 이만 둘, 셋, 뿅!
2: 결국 성우는 엄마를 졸라 장난감을 사러 왔는데.
1: 뭐 사지?
5: 번개민 인형 사야지.
6: 띠또로.
1: 띠또로. 띠또로.
5: 여기 있다.
7: 저 친구는 물건을 함부로 다룬다는 박성우 친구? 나가거야. 친구, 이거 놔.
1: 왜 번개맨이 꿈쩍을 안 해?
7: 나가. 나 너네 집 절대 안 간다고.
3: 번개맨 인형들이 왜 꼼짝을 안 할까? 나한테 얘기를 들었거든. 박성우 손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0: 내 방에 없어진 물건들이 거기? 미안해 얘들아 다시 돌아와.
1: 오 박성우 온다. 도망가자.
0: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1: 나 잡아봐라.
0: 아 거기 서요. 잠깐만요.
1: 대안에 빈동댕 삼총사
2: 악당캐트
0: 김동대 삼총사 고하러 와줬구나.
2: 성우의 물건들 다시 돌려줘.
1: 아니 성우 손에 들어가면 애들 다 죽어. 근데 그걸 모른 척하라고?
0: 아니에요. 나 이제부터 내 물건들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미안해 물건들아 제발 돌아와줘.
3: 성우 말 들었지? 얼른 돌려줘.
1: 그럴 수 없어. 왜냐면 나 얘네들 팔아서 짜장면 사 먹을 거거든. 카카카카카카카카.
2: 하, 좋은 말로는 안 되겠네. 딩딩.
1: 어이구 우리 딩딩이 엄마 아빠가 새 장난감 안 사주셨지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야! 오늘은 이 악당 크크에게 제대로 혼나는 수밖에.
3: 아 어떡하지.
2: 이때 딩딩복만 멀쩡했었다면.
4: 딩딩아.
3: 어? 박사님?
4: 내가 밤새 딩딩봉을 새로 만들었어. 앞으로 너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거라. 얍!
3: 어?
2: 감사합니다, 박사님!
1: 아이, 이럴 수가!
2: 악당 캐크! 새 딩딩봉 맛을 보여주마! 딩딩!
3: 동동!
5: 딩딩!
2: 딩동!
1: 제발, 말로, 말로! 저 딩딩봉 신상이라 너무 세다! 둘, 셋, 뿅!
2: 우리가 또 해냈다!
3: 예!
0: 와, 내 물건들! 얘들아, 그동안 미안했어. 앞으로는 너희들을 소중히 다뤄줄게. 약속!
4: 그날 이후 달라진 것은 성우뿐이 아니었지.
5: 아우 등 가려. 아 저기 등등아, 아, 등 좀 굵게 딩딩봉 좀 빌려줘.
2: 가라.

0: 기사.
1: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2: 우리가 누구?
3: 뒤늦게서 조사.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주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정음아 뭐해?
1: 나 정음이 아니야.
0: 그럼 누군데?
1: 내 코를 보면 알지.
0: 코?
2: 꿀꿀
3: 돼지?
2: 딩동대.
0: 너 흉내 진짜 잘 낸다.
1: 그럼 내가 다른 동물 흉내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
2: 응, 알겠어.
1: 자, 문제 나갑니다. 내 코를 잘 봐.
2: 응.
0: 코?
2: 코?
0: 코.
1: 코, 코, 코.
0: 콧구멍을 벌렁벌렁?

0: 쿵쿵 달려가서 쿵 들이받았네. 정음아, 다시 한번 잘 보여줘. 나는 코에 뿔이 있어요. 쿵쿵쿵 달려가서 쿵 하고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정답! 코뿔소!
1: 정답!

0: 불쏘.
1: 자, 다음 문제. 몸이 엄청 크다고? 공룡! 귀가 펄럭펄럭? 코가 길어? 기다란 코로 높은 곳에 있는 키위도 딸 수 있다고? 코끼리! 나는 몸이 엄청 크고 커다란 귀가 있어요. 코가 길어서 나무 위에 있는 키위도 딸 수 있어요. 정답! 코끼리! 예!

0: 코끼리는 코로 물을 쿠르르르 쿠쿠 뿌릴 수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열매도 딸 수 있어요.
1: 우와, 코끼리 코 정말 부럽다. 나도 갖고 싶어.
2: 뭐든지 자판기에 코 한글 카드를 넣으면 코끼리 코가 나올까?
3: 우리 아이야를 불러보자.
1: 응.
4: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아!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7: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코! 코가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한글의 문! 문! 코를 쓰려면 키읔이 필요해. 키읔의 문을 찾자.
8: 츠츠츠츠츠츠 크크크크크크
5: 여기야
8: 크크크크
5: 키읔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7: 아이야가 간다.

저 속에 기억이 보여. 케이크를 잘라봐야겠군. 여기 케이크 한 조각 잘라주세요. 찾았어. 케이크의 기억.

0: 저장 완료! 호! 국민정음의 손으로!
1: 코 한글 카드가 생겼네? 뭐든지 자판기에 코 한글 카드를 넣으면 우와! 코끼리 코가 나왔네!
2: 우와!
1: 혼님 코끼리예요!
2: 정원 코끼리예요!

0: 코끼리 코코코.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0: 오, 크오, 크오, 코, 코, 코. 할아버지는 코끼리가 됐어요. 코,
1: 짠.

0: 코코코코코코코코코
1: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코 친구들 따라해봐요. 코 끝.
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코코아, 고구마, 코알라.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코코아, 고구마, 코알라.
1: 코. 정음이가 코끼리 흉내를 내요. 코끼리의 코는 재미있어요. 케이크의 키읔이 오를 만나 코. 한글 카드를 넣으니 코끼리 코가 나왔어요. 훈민 정음은 코가 재미있어요. 훈민 정음은 코가 재미있어요. 훈민 정음은 코가 재미있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토마토.

0: 토마토.
1: 토마토?
0: 토마토? 우리 지난번에 토마토 심었었지?
1: 어, 열번만 지나면 토마토가 열린다고 했지?
0: 어. 주렁주렁 열렸을까?
2: 가보자.
1: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0: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네?
2: 토마토가 빨갛게 잘 익었네.
0: 우리 토마토 따자.
2: 응? 응? 어? 또. 우와, 빨간 토마토가 아주 싱싱해요.
0: 어? 자, 여기도 다.
1: 어? 어? 어? 토마토가 데굴데굴 굴러가네?
0: 동그란 토마토가 굴러가네?
1: 어?
0: 우리
1: 여기에 담자.
0: 자, 우리 토마토 다 따자.
2: 그래? 와,
0: 이것도 따고, 따고,
1: 이것들을 따요.
0: 자,
2: 우와, 싱싱한 토마토가 많아요.
0: 토마토밭 최고.
1: 우리 토마토밭 계속 잘 돌보자.
2: 응.
0: 이건 정음 토마토 밭이야.
1: 그럼 이건 훈민 토마토 밭이야. 여기에 훈민 토마토라고 적고 싶은데.
0: 나도 정음 토마토라고 쓰고 싶어.
1: 정음아, 혹시 너 토마토 쓸 수 있어?
3: 아니.
4: 아이야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5: 훈민, 정음이 안녕?
2: 안녕.
6: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4: 토마토가 궁금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의 문! 토마토의 토를 쓰려면 티읕이 필요해. 티읕의 문을 찾자.
8: 크크크크크 트트트트트
7: 여기야!
5: 티읕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6: 아이야가 간다!

0: 어? 티읕!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티읕을 찾아야 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해.
1: 멈춰라! 시공간!
0: 도와줘서 고마워!
2: 태권도의 티읕!

0: 토마토에 말을 쓰려면 미음이 필요해. 미음의 문을 찾자.
1: 무.
2: 여기야!
3: 미음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2: 아야가 간다!

0: 미음을 찾자. 오호, 아주머니, 묵을 좀 잘라주세요. 잠깐만요. 찾았어.
1: 무게, 미음.

0: 미음이 R을 만나 마.
1: 마. 토. 마. 토.
2: 토마토
3: 합체.
4: 저장 완료. 토, 마, 토. 훈민정음의 손으로.
5: 우와, 토마토 한글 카드다.
6: 와. 뭐든지 자판기에 토마토 한글 카드를 넣으면.
5: 훈민토마토?
6: 정음토마토. 우리 밭에 꽂자.
5: 자.
6: 훈민정음토마토 밭이에요.

0: 토마토. 토마토.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토마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토마토. 트. 오. 트오. 토. 무. 아. 무아 마 투오 토마토 할아버지는 빨간 토마토를 먹어요.
2: 꿀꺽. 토마토는 맛있어요.
1: 아, 다 먹었어요. 응? 한글 토마토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토마토.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토마토. 친구들 따라해봐요. 토마토.
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도자기, 토마토, 토요일.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도자기, 토마토, 토요일.
1: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훈민정음은 토마토를 따요. 훈민정음은 토마토 밭이 자랑스러워요. 태권도의 티읕이 오를 만나 토. 무게 미음이 아를 만나 마. 한글 카드를 넣으니 토마토 이름표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토마토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토마토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토마토를 좋아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정.
3: 얼굴엔
4: 순한 긴긴.
3: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주물엔
4: 덥덥한
5: 건강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쥐썰, 마데카솔.
0: 옥스포드 상.
8: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직구에서는 보석이 아주 귀중한 물건이라 도둑들이 훔쳐가려고 할 때가 많았죠.
1: 보석 숲에선 그냥 흔한 게 보석인데 그걸 왜 훔치지, 까르?
0: 나 내가 알아. 지구에선 보석이 많이 나지 않아서 돈으로 사고 판다고 했어. 돈으로는 빵이나 과자도 살 수 있으니까 돈을 벌려고 그런 거야, 방글.
1: 뭐?
0: 진짜야?
1: 보석을 고작처럼 빵들고 바꾼다니. 이건 아무한테도 빼앗길 수 없어, 메모.
2: 너희 조심하지 않으면 도둑들이 몸에서 보석을 떼어갈지도 몰라.
0: 루미! 너무 겁주지 마쭈!
3: 어? 근데 그건 뭐야, 도닥?
4: 아, 이거? 프린세스로 변신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데 닦아두려고 잠시 꺼내온 거야.
0: 정말 아름다워, 좋아. 보석숲에 있던 보석들보다 훨씬 훨씬 예뻐, 방글.
4: 이건 보석 원석을 열심히 갈고 닦아 만든 거라서 그래. 너희도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어.
5: 로미, 지구에 대해서 더 얘기해줘.
4: 알겠어. 궁금하면 따라와.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먼 옛날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서. 나도 졸립다. 아직 자면 안 되는데.
6: 오늘 밤은 여기로 친다. 아까 주인이 나가는 걸 봐뒀거든.
7: 돈 냄새가 솔솔 납니다, 형님.
6: 이건 엄청난 보석 아니야?
7: 이거 진짜 맛있다.
6: 도둑지 않은 와중에도 너 먹는 생각만 하냐? 같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0: 이 소리는 누가 또 몰래 밤에 과자를 먹는 거야? 누구세요?
8: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 저 사람들 왜 보석함을 들고 있어, 까르?
0: 도둑이야! 그거 돌려줘!
8: 얘들아, 어서 나와! 도둑이 나타났어!
6: 그 뭐야? 오지 마! 저리 가! 다 같이 넣어버려!
8: 아이고, 어디로 가는겨?
0: 도와줘, 로미!
8: 아, 죽여.
4: 하치된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보석함이 어디 갔지? 하츄핑은?
0: 핑이핑들도 모두 사라졌어, 방글!
4: 뭐라고?
0: 잠깐! 저건...
4: 도둑이 들었나봐! 발자국은 저기서 끊겼고 빵부스러기가 이어지네?
1: 저건 만나핑이 일부러 떨어뜨려놓은 게 분명해, 삐져!
4: 좋아! 저걸 따라가자. 저기야.
6: 내 도둑 인생에 이런 보석은 처음이야.
7: 게다가 이것들 몸에 박힌 보석들도 떼어서 팔면 우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예요.
0: 저 못된 도둑 녀석들!
1: 큰일 나기 전에 빨리 구해야 돼, 믿어.
9: 막혀 있어. 어떡하지?
4: 저 보석함만 있으면 변신해서 바로 구해낼 텐데.
3: 아, 여기는 우리한테 맡겨 주와.
4: 어떻게 하려고?
3: 좁긴 하지만 안쪽으로 연결돼 있을 거야, 주와.
4: 조심해야 해. 나도 입구를 찾아볼게.
10: 응, 걱정 마.
3: 아, 얘들아, 저기야. 보석함을 어서 빼내서 빨리 밖으로 나가자.
4: 아이 참, 여기도 안 열려. 전부 잠겨 있어.
3: 아래쪽에 나갈 구멍이 있을 거야. 여기다. 우선 한 줄로 차례차례 바닥으로 내려가야 했죠.
1: 아까 비트 더러워서 못 빼주겠어. 요것만 청소하고 갈게.

0: 이것들이 감히. 어떻게 빠져나왔지?
1: 우리 도와줘야 했죠.
2: 믿어.
0: 넌 동안에 든 쥐다.
2: 엄청 못하네 방글.
0: 그런 잔재주 따위.
2: 좋아, 지금이야 쭈.
3: 모두 박아내자라 버그.
2: 맛이 어때 쭈?
0: 이 녀석들 진짜 화나게 하네.
2: 화가 날 땐 웃어야지. 간질간질 간지럼 태워줄게.
0: 그만! 꼭꼭 숨어야지. 다 보인다.
1: 지금이야 좋아.
0: 어차피 거긴 작아서 못 나가. 그 보석함 내려놔.
4: 모두 다 빨아들여주마.
2: 여긴 내가.
1: 조금 빨리 들어가죠.
4: 이게 왜 갑자기.
1: 뭐야. 청소기가 있는데 누가 청소를 안 하다니. 청소는 바로바로 해야지, 쌉싹! 겨울 다 추웠네. 얘들아, 저쪽이야! 어서 가자, 쭈!
3: 얘들아! 롱이, 부탁해, 롱이!
2: 기다리고 있었어. 눈부신 웃음에 방글핑 타임! 웃음의 프린세스 루비. 거기 꼼짝 마.
0: 뭐야 넌.
2: 난 은하 경찰대 소속 프린세스 루비다. 보석을 훔친 도둑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너희를 혼내주러 왔지. 피리피리 매지컬 루비.
0: 다시는 도둑들이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2: 다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아우, 졸려.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어? 잘 자, 나의 빛나는 친구들. 진짜 하츄핑은 누구? 점심은 숙주구나. 진짜 맛있겠다.
5: 에이, 나 이거 싫어하는데.
2: 이더핑.

0: 하려고 브로콜리 숨기는 거야, 방글. 채소도 먹어야지, 쭉.
1: 아, 그치만 채소는 싫다고 믿어.
0: 골고루 안 먹으면 앞으로 푸딩 안 줄 거야, 쭉.
1: 푸딩이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믿어.
2: 봐봐, 다들 기뻐하고 있어, 짝짝. 다들 두 개가 되니까 좋아해, 짝짝. 다음에는 뭘 둘로 만들어줄까? 글쎄.
3: 어? 티니핑 알람이야.
4: 뭐든지 둘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보석 티니핑이야, 좋아.
2: 짝꿍이 됩시다, 짝짝.
0: 내 장난꾸러기 짝짝핑.
2: 둘둘둘 짝이 좋아, 짝짝.
0: 거기서 너희는 여기서 밥 먹고 있어, 짝.

0: 최고의 대치다! 짝짝!
1: 왜 이런 곳에 거울이 있지, 쥬? 뭔가 이상한데? 아쭈?
2: 하츄핑이 왜 둘이야? 내가 왜 둘이지, 쭈?
0: 네가 원하는 대로 몸을 두 개로 만들어줬지, 짝짝.
2: 이게 무슨 짓이야, 쭈? 빨리 돌려놔, 쭈!
0: 왜 화를 낼까, 짝짝? 글쎄. 일단 도망가는 게 좋겠어, 짝짝. 응, 그러자, 짝짝. 근데 어디로 가지, 짝짝? 아무도 없는 곳은 어때, 짝짝? 좋아, 그게 좋겠다.
3: 쟤, 뭐 하는 거야?
0: 야!
2: 어? 어디 갔지? 거기다!
1: 너희는 여기 올 필요 없는데, 쭈? 얘들아!
4: 짝짝핑도 참! 하츄핑을 둘로 만들면 어떻게 좋아?
2: 볼수록 똑같이 생겼어, 봐!
3: 도대체 누가 진짜지?
2: 내가 진짜야, 쭈! 거짓말하지 마, 쭈! 너야말로 거짓말하지 마, 쭈!
3: 야, 너희 진짜 계속 싸울래?
1: 아참, 하츄핑이 둘이라니.
2: 루미는 누가 진짜인지 알아보는 거지, 쭈! 제발, 진짜인 날 알아봐줘, 쭈!
3: 그게... 그게 어딘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2: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쭈?
1: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말이야. 시침이 깨지 마, 쭈! 아무것도 안 했어, 쭈!

0: 정말 다행이야, 좋아.
1: 난 처음부터 네가 진짜인 거 알고 있었어, 믿어.
2: 에이, 전혀 몰랐으면서 방글.
0: 자자, 이제 학교로 돌아갈 거죠? 유미, 진짜인 나를 못 알아봤었쥬. 짝짝.
3: 자, 왜 싸우고들 그래, 짝짝. 모처럼 둘이 됐으니까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 짝짝.
0: 얘들아, 채소 같은 거 안 먹어도 됐쥬. 푸딩은 마음대로 다 먹었쥬.
1: 우와, 진짜야.
0: 그럼 그럼, 다 먹었으면 다 같이 낙선하자쥬. 공부는 이제 안 해도 됐쥬.
4: 하츄핑이 좀 이상하지 않아, 좋아?
0: 저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방금.
1: 엄청, 엄청 이상해, 믿어.
0: 랄랄라, 랄라. 어? 어. 어? 이건!
3: 난 거울 속에 또 다른 나와 얘기하는 게 무지 좋았어, 짝짝. 안녕, 안녕.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여, 짝짝. 응, 아까 숲에 있는 보석 토마토 나무 열매를 두 배로 늘려줬거든, 짝짝. 이따 나하고 같이 먹자. 두 배 만나, 짝짝. 하지만 내 마법은 날 둘로 만들 수 없어, 짝짝. 그래서 다른 걸 둘로 만들어주고 있지, 짝짝. 짝이 되면 외롭지 않으니까, 짝짝.
0: 하지만 둘이 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쭈.
3: 하긴 늘어난 쪽의 성격이 바뀌기도 했어, 짝짝.
0: 이제 난 어떡하지?
3: 괜찮아. 항상 곁에서 널 봐왔다면 걔는 진짜 너를 알아봐 줄 거야, 짝짝.
2: 하트로즈 마크가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대로 되어 있어. 아직 짝짝핑의 마법은 풀리지 않은 거야.
0: 왜 그랬죠?
2: 너 가짜 하츄핑이지? 진짜 하츄핑은 오른손잡이인데 넌 왼손으로 낙서를 하고 있잖아.
0: 무슨 말이야, 쭈? 난 정말 진짜라고, 쭈!
5: 아니, 넌 아까 숟가락도 왼손으로 들었어, 좋아.
2: 역시, 이거 가짜구나, 방금!
1: 난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믿어.
0: 아니야, 쭈! 가짜는 아까 사라졌어, 쭈!
5: 내가 사라졌다는 거야, 쭈?
3: 짠!
2: 그렇지, 좋은 생각이 났어. 가짜라면 프린세스로 변신하지 못할 거야. 하츄핑, 변신이야. 좋아.

0: 이걸로 확실해졌어. 역시 네가 가짜야. 짝짝핑, 가짜 하츄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줘.
1: 얼마든지 짝짝.
0: 피리피리 캡처링 다이아 큐브 속으로.

0: 둘인 게 더 신나고 재밌어. 짝짝. 그치?
1: 하나도 안 신나거든. 원래대로 되돌려봐. 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타운.
2: 해군도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쌓고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식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4: 남방구는 북방구와
1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식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나도 잘할 수 있어.
12: 바퀴케팔로사우루스?
11: 응. 오늘은 바퀴케팔로사우루스의 정보를 수집하러 갈 거야.
12: 우와, 정말? 바퀴케팔로면 박치기다라는 공룡 맞지? 맞아, 머리에 이렇게 혹이 있는 공룡.
13: 아, 근데 새끼는 혹이 없었지.
11: 응, 맞아, 기억하고 있구나. 바퀴케팔로를 만나러 가볼까?
14: 어? 다시 들었네. 아, 이러면 관찰을 할 수가 없는데. 아, 렉스한테 열매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야겠다. 렉스? 나야! 도모!
15: 어?
14: 렉스! 안 들려? 이동 중인가? 왜 연락이 안 되지?
13: 렉스형! 어?
15: 여기도 없네. 도모형, 혹시 렉스형 못 봤어?
14: 못 봤어. 마침 부탁할 게 있어서 통신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네.
15: 뭔데? 뭘 부탁하려고?
14: 관찰에 필요한 열매인데 다시 들어버려서 렉스한테 가져와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지.
15: 내가 가져다 줄까? 어? 우르르 행성에 있는 거 맞지?
14: 이 열매 서식지는 렉스만 아는 곳이라 찾기 힘들 거야.
15: 아닌데, 나도 찾을 수 있는데.
14: 괜찮아, 로키. 마음만 받을게. 다른 열매부터 관찰해야겠다.
15: 나도 렉스 형처럼 잘할 수 있는데.
12: 나 혼자 가서 찾아볼까? 응, 나도 할 수 있다고.
14: 여기 바퀴케팔로가 있다고?
12: 신난다. 바퀴케팔로를 만났을 때 정말 재밌었는데.
13: 다시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
11: 우리 다 같이 한번 올라가 볼까?
12: 응.
15: 두고 봐. 렉스 형보다 더 빨리 열매를 찾을 테니까. 근데 모양이 어땠더라? 사과같이 생긴 열매였어. 좋아, 가보자.

0: 아직 어린 공룡 같은데 혼자서 있네? 근데 무슨 공룡이지?
1: 안녕, 난 로키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길을 잃어버렸어? 아님 엄마랑 떨어졌어?

진짜 아무도 없나? 둘이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얘 엄마는 아닌 것 같아. 그쪽엔 큰 공룡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서 빠져나가야 해. 날 따라와.

0: 저것 봐! 바퀴 캐팔로다! 박치기를 하고 있어.
1: 어? 근데 저 바퀴 캐팔로는 행동이 좀 이상한데?
0: 그러게,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
2: 잠깐만, 어?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0: 뭐? 새끼가 사라졌다고?
2: 이 근처에서 함께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나 봐.
1: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0: 렉스, 우리도 같이 찾아보자.
3: 그래, 저번에 살타사우루스 새끼도 우리가 찾아줬잖아.
2: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 어른 파키케팔로랑 달리 새끼는 머리가 납작하고 뒤통수에 뾰족한 돌기가 솟아있어. 다들 잘할 수 있지?
1: 물론이지. 걱정 마, 우리가 꼭 찾을게.
0: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3: 아, 몰라 몰라. 우선 꼬마야 엄마를 찾아줘야지. 근데 넌 무슨 공룡이니?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이야.
1: 걱정 마, 내가 엄마를 꼭 찾아줄게. 난 렉스형 다음으로 멋진 다이노 대원이거든. 나만 믿어.
0: 어?
1: 저거 봤어? 우와, 정말 예쁘다. 우리 쫓아가 보지 않을래?
3: 어때?
2: 이쪽에서 새끼의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
1: 이것 봐, 발자국도 있어.
0: 어? 근데 발자국이 한 개가 아닌 것 같은데?
3: 그러게, 이건 무슨 발자국이지? 누구랑 같이 있나?
2: 아무래도 좀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여기 있는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3: 너도 배고프구나. 이 근처에 뭔가 먹을 만한 게 있으려나?
1: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저긴 풀이 훨씬 많을 거야.
3: 여기도 없는 건가?
0: 어? 어? 어디 가는 거야?
2: 얘들아, 빨리 쫓아가 보자.
1: 맛있어? 이거 다 먹으면 내가 엄마 찾아줄게.
3: 어?
1: 꼬마야, 빨리 도망쳐!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여기 있으면 위험해! 위험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서 도망쳐!
0: 저기 좀 봐! 로키랑 파키 캐팔로야!
2: 대체 무슨 일이지?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위험해! 그쪽은 남겨놓자! 렉스! 레드포! 갱신! 렉스! 슈퍼 발굴이! 비바보, 잘했어.

조금만 더 힘내서 끌어올리자.

0: 이기다!
1: 잘 됐다!
0: 이바부, 멋졌어! 아, 위험했다.
2: 잘했어, 로키!
3: 근데 로키, 저 공룡이 파키케팔로인 걸 정말 몰랐어?
0: 깜빡 잊었어. 다 크고 나면 새끼 때와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말이야. 미안해. 나 때문에 다들 놀랐지.
4: 아니야. 아무도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1: 엄마 파키케팔로도 무사히 새끼를 찾았고.
4: 근데 렉스, 새끼 파키케팔로는 왜 혹이 없는 거야?
2: 새끼들은 아직 혹이 필요 없거든. 파키케팔로사우루스들은 영역 다툼을 할 때 머리에 혹이 있는 어른끼리만 박치기를 한다고 해.
3: 아, 그렇구나. 어쨌든 역시 박치기는 파키케팔로가 최고라니까.
0: 그러게, 나도 아까 얼마나 놀랐는데. 엄마 파키케팔로가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달려드는데. 와!
1: 로키, 앞을 봐.
2: 로키!
0: 괜찮아?
5: 렉스? 여기 있었구나. 어?
2: 토모, 무슨 일이야?
5: 열매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려는데 계속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직접 왔지. 어? 로키! 그 열매는? 뭐야? 로키, 네가 찾은 거야?
0: 내가 뭐라고 했어? 나도 찾을 수 있다고 했지. 아이고, 어지러워.
1: 로키는 못 말린다니까.
4: 내 말이.

0: 얘들아, 카드가 완성됐어.
1: 와, 타킹캐팔로사우루스 카드다.
0: 오늘도 다들 즐거웠어?
2: 응, 너무 좋았어.
3: 맞아, 로키 때문에 뛰어다니긴 했지만.
4: 근데 로키는 어딨어?
3: 어?
4: 어?
3: 어?
4: 어? 어?
3: 그거 봐, 나도 할 수 있다고.
1: 어? 뭐야? 자고 있는 거야?
0: 네? 아무래도 많이 피곤했나 봐.
1: 밤하늘의 선물 오로라. 얘들아, 안녕.
0: 어, 너희들 왔구나.
1: 지금 뭐 하고 있어?
0: 응, 라일리나 사우라를 보고 있었어.
1: 어? 라일리나 사우라?
5: 라일리나 사우라는 추운 극지방에 사는 공룡이야.
3: 우와, 예쁘다.
1: 이게 뭐지?
6: 이건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오로라야.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거야.
5: 운이 좋으면 종종 볼 수도 있어.
1: 걱정하지 마, 루카스. 앤디하면 행운, 행운하면 앤디. 이 앤디와 함께라면 오로라를 꼭 볼 수 있을 거야.
0: 라일리나 사우라의 서식지 정보를 수집하려던 참이라 우루루 행성에 가야 하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7: 물론이지.

0: 이대로는 걷기 힘들겠어.
1: 설마 널 도와줄 친구들을 잊은 건 아니지?
2: 어? 아하! 비바보?
3: 비비!
4: 바비!
3: 부!
2: 비?
5: 바비 부?
0: 우와! 비바보다!
2: 안녕, 비비!
3: 비비? 비비!
5: 바비.
4: 알았어. 나도 반가워.
6: 부도 잘 지냈지?
4: 렉스, 근데 비바보도 미끄러워하는 것 같아. 무사히 타고 갈 수 있을까?
1: 걱정 마. 비바보에겐 아주 특별한 힘이 있거든.
3: 특별한 힘이라고?

0: 눈썰매로 변신했어. 정말 멋진데?
1: 그럼 라일리나 사우라를 찾으러 가볼까?
0: 응!

0: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1: 난리나 싸우라는 어디 있지?
2: 온통 눈으로 덮여 있는데 찾을 수 있을까? 어? 비바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비바보, 어딜 가는 거야?
0: 거기서, 비바보!
3: 같이 가! 틀 메모드야!
1: 우와, 엄청 크다!
2: 장어도 엄청 커!
1: 어? 다리에 뭐가 붙어있는데?
0: 새끼 라일리나 싸우라잖아!
3: 아, 비바보가 새끼 라일리나의 꼬리를 빨개라고 쫓아간 거였나봐!
1: 안녕, 라일리나야! 왜 거기 붙어있어? 라일리나 사우라가 곧 떨어질 것 같아!
4: 내가 갈게! 비바보, 라일리나 사우라의 냄새를 기억할 수 있지?
2: 비바비구!
4: 좋아, 라일리나를 찾자!
1: 비바보, 부탁할게! 비!
2: 비바비구! 비바보, 찾은 거야?
3: 이건 라일리나의 흔적이야!
1: 어? 여기까지 날아온 거야?
0: 여기 협곡이라 위험한데?
3: 응.
0: 라일리나를 어서 빨리 찾는 게 좋겠어.
3: 어? 어? 저기 라일리나 사우라야!
0: 멈춰! 비바보! 거기 위험해! 잘못하면 협곡으로 떨어질 수 있어! 도모, 라일리나한테는 내가 갈 테니까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줘.
3: 어!
0: 대신! 대신!

0: 왜 그래, 랩스?
1: 라일리나가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어.
0: 정말 다행이야.
1: 내가 구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랩스, 슈퍼 달구리 발사!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3: 엄청 귀엽게 생겼는걸?
2: 응, 눈이 정말 커. 맞아.
1: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면 눈보라가 잦아들어야 해.
0: 아,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이글루를 만드는 건 어때?
1: 좋은 생각이야.

0: 와, 눈보라가 그쳤어.
1: 그러게, 다행이야. 어? 그새 날씨가 좋아졌네?
2: 비비,
3: 바비.
0: 라일리나의 집을 찾아줘야 하는데 어딘지 몰라서 정말 큰일이야.
1: 그럼 어떡하지?
0: 우선 라일리나 사우라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 보는 거야. 어때?
2: 비비!
3: 바비!
1: 여긴가 보다.
3: 라일리나가 어디로 가는 거지?
0: 잠깐만! 라일리나는 시력도 좋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볼 수 있구나. 지금 집을 찾아가고 있나 봐.
1: 우와, 대단하다. 우리 따라가 보자.
0: 좋아.
3: 바비.

0: 얘들아, 이것 좀 봐.
1: 우와, 라일리나 사우라가 사는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2: 겨울이면 라일리나들은 음보라를 피할 수 있는 땅속에서 생활한다고 해. 어때, 멋지지?
3: 오, 땅속의 이글루 같아.
0: 맞아, 이제 가족들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야.
3: 오, 저기 봐, 오로라야.
1: 그것 봐. 역시 행운하면 이 앤디라니까. 행운하면 앤디. 앤디하면 행운.

0: 자, 라일리나 싸우라 카드야.
1: 고마워, 렉스. 라일리나 싸우라 덕분에 멋진 오로라를 볼 수 있었어.
2: 응, 밤하늘의 아름다운 선물이 받은 것 같아.
1: 다 내 덕분이라니까.
2: 그 순간에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3: 나도야.
2: 우린 갈게, 렉스.
1: 어? 나도 같이 가.
0: 잘 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두드림.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옥스퍼드 향!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향!
6: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7: 또 졌네.
8: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9: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0: 얼굴엔
13: 순한 긴긴
10: 중물엔
14: 덥덥한
15: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신나는 코로나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새로운 친구 비비 바비푸.
5: 유후! 박물관은 언제 와도 즐거워.
6: 맞아, 오늘은 어떤 공룡이 기다리고 있을까?
7: 정말 기대된다.
8: 이게 왜 이러지?
6: 어? 렉스?
5: 이게 다 뭐야?
8: 아, 얘들아, 안녕.
5: 이게 뭐야?
6: 공룡이 그려져 있어.
7: 렉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8: 아, 이건 새로 준비한 공룡 카드 기계인데 아직 시험 운행 중이라서.
9: 공룡 카드 기계?
8: 공룡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는 카드 기계야.
5: 우와, 그럼 원하는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거야? 나도 해볼래. 색깔이 다른 카드가 있네.
7: 갈리니무스 카드야. 그럼 내 카드에 빈칸이 있어.
8: 사실은 박물관을 새롭게 단장 중이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 부족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 앞으로 채워나가야 해.
7: 못 보던 문이 생겼네. 멋지다.
8: 우루루 행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어때? 정말 잘 만들었지?
9: 대단해.
8: 여기가 갈리미무스가 사는 곳이야. 갈리미무스는 닭을 닮았다는 뜻인데 엄청 빠르고 날쌘 공룡이야.
7: 우와, 그럼 닭처럼 깃털이 있는 거야?
6: 얼마나 빠른데?
8: 함께 가서 알아볼까?
7: 좋아.
8: 자, 이쪽이야. 준비됐지?
5: 응.

0: 여기가 갈리미무스가 사는 곳이야?
1: 우와, 저기 좀 봐! 맥스, 그게 뭐야?
2: 아, 이건 공룡의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정보 수집기야.
0: 우와, 신기하다!
2: 어? 우와, 시속 60km야! 엄청 빠른데?
1: 우리도 갈리미모스처럼 신나게 달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0: 그러게.
2: 아, 그래? 그럼 소원을 들어줘야지.
0: 어?
2: 자, 이거 받아.
1: 응? 이건 호루라기잖아.
2: 응, 다 같이 힘껏 불어봐. 하나, 둘.

0: 침 묻었잖아.
1: 가비, 그만 그만. 자, 새 친구들을 소개할게.
0: 비비.
1: 첫째 비비, 둘째 바비, 바비. 그리고 셋째 부. 앞으로 비비, 바비, 부, 새 쌍둥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0: 비비, 바비, 부?
2: 안녕 비비, 난 조이야.
3: 비비, 비비.
2: 어, 강아지 같아. 비비, 앉아.
3: 비비.
2: 비비, 엎드려.
3: 비비.
2: 비비, 굴러.
3: 비비. 비비.
2: 우와, 말도 알아듣네.
4: 그러게.
2: 잘했어, 비비.
4: 아, 난 앤디. 반가워. 바비, 우리도 해볼까? 바비, 앉아. 어? 못 알아들었나? 그럼 다시 바비 앉아.
2: 바비.
4: 어?
2: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4: 바비. 또?
2: 바비.
5: 난 루카스야.
2: 부.
5: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2: 부. 나 주는 거야?
3: 응.
2: 고마워 부. 향기로운데? 뿌!
1: 앞으로 친하게 지내길 바랄게. 이제 갈림이 무스를 만나러 출발해볼까?
2: 응! 비비, 바비, 뿌! 가자!

0: 해주는 것 같아.
1: 우와, 둘이 친해졌나 봐.
2: 아, 갈리미 무스는 어릴 땐 솜털을 갖고 있지만 다 자라면 저렇게 화려한 깃털이 솟아나는구나.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땐 깃털을 뽐내며 춤을 추면서 서로를 부른대.
0: 우와, 저기 새끼 갈리미 무스야.
3: 갈리미 무스의 깃털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식고 비비 바비 부 같아.
2: 갈리미 무스의 식성은 식물과 동물을 모두 먹는 잡식성이야. 어? 다들 왜 저러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4: 렉스, 지금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어서 거길 피해야 해.
2: 산사태? 알았어.

0: 렉스, 무슨 일이야?
1: 산사태야. 모두 어서 피해야 해. 비비, 바비, 구. 친구들과 달리미 무스를 적극 뒤로 대피시키자.
2: 바비,

0: 얘들아, 흩어진 갈리미 무스를 모두 모아줘.
1: 어? 바비, 저기는 막다른 길이야.
2: 바비.
1: 잘했어, 바비.
0: 조금만 더 힘내.

0: 모두 다친 곳은 없지?
1: 응, 공룡들도 무사해.
0: 아, 다행이야.
2: 비바보 엄청 빠르던데.
1: 비바보?
2: 비비, 바비, 부를 줄여서 비바보.
1: 좋은데? 비바보.
3: 비비,
1: 바비, 부. 아무튼 비바보가 아니었으면 사사대를 피하지 못했을 거야. 실은 난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정말 신났어.
2: 비비, 바비, 부 아주 잘했어.
1: 비비, 하이파이브.
2: 바비, 너 또 핥으려고 그러지? 안 돼.
1: 바비, 바비.
0: 자, 그럼 우루루 행성에서 수집한 공룡 정보를 카드에 채워볼까?
2: 우와, 카드 완성됐어! 정말 멋지다! 이제부터 공룡 카드 다 모을 거야!
1: 오늘 정말 신나는 모험이었어. 응, 새 친구도 생겨서 너무 좋아.
0: 너희가 좋아하니까 나도 기쁜데? 앞으로 더 멋진 박물관이 될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2: 응, 또 놀러 올게. 야호, 신난다. 우리는 티라노 가족
1: 렉스.
0: 어? 안녕, 얘들아.
1: 안녕.
4: 렉스, 그건 뭐야?
0: 아, 이건 얼마 전에 발견한 건데 트리케라톱스의 머리뼈 뼈야. 실험실에서 분석하려고.
2: 실험실? 그런 것도 있어? 어디 있는데?
0: 저쪽이야.
1: 우와, 궁금하다.
4: 나도 빨리 가보자. 응?
2: 이게 다 뭐야? 엄청 크다. 정말 멋있어.
1: 그러게, 이게 공룡의 뿔인가?
4: 이 호박 화석 좀 봐. 안에 있는 곤충이 꼭 살아있는 것 같아.
2: 여긴 없는 게 없네. 렉스, 이 실험실 정말 최고야.
0: 고마워. 토모, 그 뼈 좀 분석해 줄래?
2: 응.
1: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2: 우선 이 현미경으로 뼈를 관찰할 거야. 봐봐, 트리케라톱스의 머리 뼈 부분인데.
1: 우와,
2: 특이하게 티라노 이빨 자국이 있어.
1: 이빨 자국? 티라노가 트리케라톱스를 문 거야?
2: 역시 티라노는 제일 강해.
1: 근데 전에 우르르 행성에서 봤던 새끼 티라노는 잘 자라고 있을까?
4: 그렇겠지. 엄마 아빠랑 같이 잘 지내고 있을 거야.
2: 그건 아닐걸? 티라노사우루스는 강하니까 알에서 깨어나고 나면 혼자서 살 거야. 분명해.
4: 그래? 그럼 외로울 것 같은데.
2: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공룡이니까 혼자서도 괜찮다고. 그치, 렉스?
0: 글쎄, 과연 어떨까? 안 그래도 티라노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0: 같이 가볼래?
1: 어, 가고 싶어.
0: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0: 우르르 행성은 언제 와도 좋다니까.
1: 응, 나무도 정말 멋지고 공룡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2: 가까이 보는 것도 좋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후각이 예민하고 시력이 좋으니까 근처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해.
1: 알았어, 렉스. 조심할게.
0: 그럼 이렇게 걸어가다가 티라노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네.
1: 그러게.
0: 우와! 뭘 이런 걸로 놀라고 그래.
1: 앤디, 너? 어?
2: 얘들아, 잠깐만.
0: 뭐야? 그냥 바람이 분 것 같은데?
1: 뭐 하는 거야, 앤디?
2: 앤디가 새끼 티라노를 보고 많이 놀랐나 봐.
1: 새끼 티라노라고?
0: 응? 두 마리가 더 있었네? 근데 왜 키가 다르지? 얘가 더 큰 것 같은데.
2: 혹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알 기억하고 있어? 형 티라노야. 다른 티라노는 동생들이라 키가 작고.
1: 새끼 티라노가 벌써 이렇게 큰 거야? 그러게, 동생도 생겼구나. 정말 귀엽다. 어?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데 새끼들끼리만 있나 봐.
0: 역시 내 말이 맞아. 티라노는 강한 공룡이라서 부모님 없이도 잘 사는 거야. 왜 그래?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2: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1: 정말?
0: 자, 던진다! 오, 잘했어!
1: 너희도 하고 싶어? 우리도 해보자.
0: 우와, 다들 잘하는데? 얘들아, 이번엔 더 멀리 가봐. 자, 간다!
2: 저 공룡은 우르르 행성에서 산악기로 정말 유명해.
0: 와, 정말 어떻게 하지?
2: 얘들아, 어서 도망쳐. 여기서 벗어나야 해. 모두 우르르하게 갖고 있지?
1: 응.

0: 대체 어떻게 된 거야?
1: 저 티라노 새끼들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
2: 아, 아빠 티라노가 새끼들을 구하러 왔나 봐.
0: 가족이랑 같이 살았다고?

0: 말도 안 돼. 티라노는 제일 강한 공룡이잖아. 어? 얘들아, 어디 가? 가지 마. 아빠를 도와주려나 봐. 안 돼. 거긴 위험하다고.
1: 다들 괜찮아?
2: 역시 렉스야.
0: 렉스, 조심해. 트위켈의 토시가 흥분한 것 같아.
1: 다들 나 따라와.
0: 렉스, 뒤를 봐.
1: 이런, 렉스, 슈퍼 칼구리.
0: 다행이다.
2: 어떻게 드리게

0: 모두 무사한 것 같아.
1: 그러게, 정말 놀랐어.
2: 잘했다. 너희들 덕분에 티라노 가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 고마워, 얘들아.
1: 아니야, 우리가 더 고마워. 렉스, 정말 재밌는 탐험이었어.
3: 근데 트리케라톱스는 초식 공룡인데도 힘이 정말 대단하더라. 크앙, 엄청 강하던데?
1: 맞아, 공룡들은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
3: 그리고 난 티라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어.
2: 새로운 사실? 어떤 건데?
3: 티라노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혼자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저렇게 가족끼리 사이좋게 무리 생활을 할 줄이야.
1: 맞아, 겉으로 보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
3: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역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1: 오, 앤디 좀 멋진데.
0: 그러게,
3: 이 정도야 뭐. 너희도 내 또 다른 모습에 놀랐구나.
1: 어?
3: 우와, 이 공룡 되게 작고 귀엽다.
0: 앤디, 멋대로 만지면 위험해.
3: 귀엽잖아, 이렇게 작은데.
2: 앤디, 조심해야지.
3: 난 그냥 작고 귀여워 보이길래.
1: 뭐야, 아깐 생김새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더니.
3: 내가 그랬나?
2: 얘들아, 티라노 카드가 완성됐어.
0: 이 카드엔 어떤 자료가 들어간 거야, 렉스?
2: 티라노사우루스들은 무리 생활을 하면서 암컷과 수컷이 함께 새끼를 키웠다는 정보를 입력한 거야.
3: 우와, 정말 멋진데? 다음에 또 탐험하러 가자.
1: 응, 나도 가고 싶어.
0: 나도.
2: 알았어, 다음에도 잘 부탁해.
4: 응.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옥스포드 상!
4: 아, 해보고!
3: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0: 없어 세상.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밥에 가죠.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9: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설 마데카설.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뽀롱뽀롱 나가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동.
2: 얼굴엔
1: 순한 킹킹.
2: 중물엔
1: 덥덥한 말.
0: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수상한 미술실. 이렇게 불가사리는 멋진 해양생물입니다.
1: 그래, 그래, 잘했어요. 다음.
0: 이 물고기는 옷차림도 멋지지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잔소리 많은 불가사리보다 100배는 낫답니다.
2: 옷 입은 물고기? 잔소리하는 불가사리? 퍼플! 신성한 과학 숙제를 장난으로 해오다니! 벌이에요? 여기 있는 그림 도구들? 전부 혼자 미술실에 갖다 놓도록?
3: 이걸 다요?
0: 퍼플, 역시 재밌는 아이야. 맞아.
3: 퍼플, 조심해. 요즘 미술실에 괴물이 났다는데.
0: 괴물? 요즘 떠도는 괴담이야. 어떤 날은 다리가 한쪽 무는 교장 선생님, 어떤 날은 눈이 뒤통수에 달린 스니비 선생님, 심지어는
3: 팔다리 달린 파인애플도 있었대.
0: 아하, 역시 학교는 재밌구나. 얘기해줘서 고마워. 확인해봐야지.
4: 아까 들은 괴담도 찍지 마고 빨리 두고 나가자.
0: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안 가. 저기 숨으면 되겠다. 여기 숨어있으면 나타날 거야. 빨리 들어와. 두고 보라지.

0: 커플! 축구하러 가자! 세 명 모자라거든.
1: 왜 대답이 없어, 커플?
0: 내가 두 명분은 할 수 있어, 볼래? 어때? 승리는 어차피 우리 거야. 빨리 가자!
2: 저기 있는 거, 나!

0: 뭐야? 블롬이 나타난 거야? 몸다가 저기로 숨었어. 열어봐.
1: 넌 누구야?
2: 야, 너 정체가 뭐야?
3: 이분은 조개왕국의 옐로우 공주님이십니다. 전 샤이렘이고요. 우리 공주님의 마법은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0: 너도 인어공주였어?
2: 조개왕국은 바다 세상의 법을 만든 유서 깊은 나라야.
0: 미술실 대담은 옐로우가 만든 마법이었구나.
2: 이야, 진짜 잘 그린다.
3: 멋지다. 정말 화가 같다.
0: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마법? 그게 말이 되니?
2: 아휴, 진짜 퍼플이랑 똑같았어.
0: 옐로우, 한번 보여줘. 너의 그 멋진 능력. 이번엔 꼬리는 빼고.
2: 이번에는 나 그려줘.

0: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니?
1: 넌 이제 블루 이거야.
0: 으하하, 내 것도.
2: 스케치요? 어?
3: 예쁘다.
1: 오호!
3: 예쁘다.
2: 그린, 너는 그린부터가 안 해?
4: 버블잼의 마법 능력을 그런 하찮은 일에 사용하는 건 거절할게.
0: 제 말은 신경 쓰지 마. 원래 재미없는 애거든. 이제 따가운 햇살로부터 내 품위를 지킬 수 있겠어.
2: 조심해. 다른 사람의 손에 닿으면 사라질 거야.
0: 가자.
2: 그러고 보니 공주님 그림이 칭찬받은 건 처음이죠?
5: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저 아이의 버블잼을 꼭 빼앗아야겠다. 어디 보자. 바닷속의 카멜레온이라 불리는 덤보 문어. 모습을 감추고 공주들 틈에 숨어들어 옐로우의 버블잼을 시험해보고 오나라.
1: 신난다! 이놈이 딱 맞아. 승리는 우리의 것.
2: 옐로우한테 농구팀을 만들어달라고 할까?
6: 어? 누구야? 네, 이놈들! 니들 딱 걸렸어!
1: 도망쳐!
6: 또 너희야?
2: 진짜 파티쉐가 된 것 같아. 맛있게 먹어. 사랑스러운 내 머핀들. 내 소중한 머핀들이. 안 돼.
1: 아, 뜨거. 이게 뭐야. 이제 어쩔 거야. 내 우아한 얼굴 익어버렸잖아. 너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2: 내 불쌍한 머핀들이 다 쏟아져 버렸어.
3: 우린 운동장 청소에 반성문까지 쓰게 생겼어.
1: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뭐야? 감히 날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야?
2: 아니에요. 공주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남의 손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경고하셨거든요. 다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너무들 하시네요.
1: 경고했다는데 들었어?
2: 다들 공주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7: 샤이렘,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3: 손 댄다고 뿅 하고 사라지는 마법이 진짜 있는 거야?
0: 웃겨. 언제 경고를 했다는 거야? 난 못 들었는데.
4: 난 들었어. 너희가 들떠서 못 들은 거지.
3: 그럼 옐로우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1: 그럼 말했으면 됐지. 아휴, 성격 답답하네.
3: 얘들아, 블로비야! 미술 시비야! 옐로우의 버블잼!
1: 일로 와, 베이스! 버블!
3: 뭐야? 어디 갔지? 순식간에 사라졌어!
1: 흩어져서 찾아보자!
0: 어디 간 거야?
1: 뭐야? 덤봉으로 블로비야! 주변의 색을 흡수해서 모습을 감추는 위장 능력이 있어! 이야! 비겁해! 내 버블 글러브가! 다들 조심해!

0: 불침으로 훔쳐서 그림에서 사물을 뽑아내고 있어.
1: 뭐?
0: 마법은 안 돼! 오렌지가 다칠 수도 있어!
1: 누가 좀

버블버블 리본 체인지.

0: 기본 일로 변신 완료!
1: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2: 이번엔 버블잼 조각이 안 나타났어.
3: 블록을 해치웠지만 새 친구에게 미움을 샀으니 당연한 결과잖아. 뭐 우리 싫어하는 것도 우리는 아니지.
0: 아 됐어. 가자.
2: 이건 우리잖아. 옐로우는 우리 싫어한 게 아니야. 그림이 망가져서 속상했던 것뿐이야.
4: 옐로우의 버블잼 조각을 손에 넣다니. 어둠의 힘을 이용해 거꾸로 바꿔버리면 공주들을 한 번에 가둘 수 있겠는걸. 드디어 버블잼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구나.
2: 그림 속의 공주들.
1: 그랬다니까?
2: 옐로우, 좋은 아침! 어? 얘들아, 인사 안 해?
5: 안녕.
6: 다들 안녕.
1: 에? 나 참.
5: 뭐야?
1: 뭐야? 지금 우리 못 본 척 한 거야?
5: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 해.
2: 정말 너무해.
1: 뭘 보고 쟤가 우리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2: 분명 우리랑 다 같이 있는 그림을 그렸다니까. 됐어.
5: 너나 친구해.
3: 필요 없어.
4: 그래. 그렇게 오해하고 미워하거라.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옐로우의 버블잼을 내 어둠의 마법을 더하면 반대로 그림 속에 가둬버릴 수 있지. 몰래 숨어들어 물건을 훔치고 무엇이든 부숴버리는 스마일 크랩. 가서 공주들을 그림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거라.
2: 공주님. 다 오해라고 얘기해보면 어때요?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 거라고.
6: 됐어. 어차피 날 필요로 하는 사람

0: 아무도 없어.
1: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2: 그렇지만 옐로우한테 같이 가보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
1: 엄청 바빠 보이긴 하네.
2: 뭐야, 너희들. 미술실에 가보자니까 다들 바쁘다더니.
3: 하지만 또 나를 못 본 척하면 상처받을 것 같단 말이야.
4: 걘 너무 무례.
1: 못 본 척엔 우리도 못 본 척한다 이거야.
4: 로비다, 미술.

0: 아직 내가 나설 차례는 아니군.
1: 옐로우가 그림 속에 있다는 거야? 여기? 어디?

0: 이게 뭐지? 물질이 아닌 건가?
1: 혹시 모르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마.
2: 어릴 때 갖고 있던 장난감 소리랑 똑같다.
3: 저기 뭐가 있어. 어떡하지? 난 몰라.
4: 공주님들이 사라지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2: 레드 공주님,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게 분명해요. 어쩌죠?
3: 우리가 수호 요정인데 뭐라도 해야지.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를 드려야겠지.
2: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림을 찢어버리면 어떨까요?
3: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해. 좋아, 모두 쳐라. 자, 하나 둘 셋 하면 있는 힘껏 당겨. 하나 둘.
0: 잠깐, 그림이 찢어져서 오히려 영영 못 나오게 돼.

0: 진짜 귀엽다.
1: 함부로 만지지 말라니까.
0: 정말 귀여워.
1: 도무지 경계심이라고는 없군.
2: 강아지 같은데? 내가 놀아주지. 이리 와.
3: 커플은 정말 재밌는 애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
0: 어라?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누구지?
3: 레드는 늘 자신감이 넘쳐서 멋져. 그럼
0: 진실의 울림인가?
3: 그린, 넌 세상의 모든 걸 아는구나. 정말 멋지다. 오렌지, 네가 구운 머핀은 냄새만 맡아도 꼭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니까.
2: 야차!
3: 블루, 너랑 함께 있으면 하나도 무서운 게 없을 거야.
1: 어? 이건 미술실의 도형 그림이랑 똑같아. 우리가 그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
0: 어? 그림 속? 그럼 이 목소리는 옐로우의 목소리구나.
4: 어쩜 너도 칭찬해주려고? 여여 귀여운 것 좀 봐.
0: 정말 귀엽다.
5: 친 줄도 모르고 신나하는 꼴이라니. 공주들이 영원히 나올 수 없게 문을 없애버리거라. 블랙 다이아의 계략이었어. 글로바틱! 저기가 나가는 문인가 봐. 달려!
1: 글로벌 세!

그리는 거야. 야! 모두 힘을 합치자.

문을 잡아야 해.

0: 사라졌어.
1: 이건 꿈일 거야. 우리 그림 속에 갇혔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랑
6: 덕덕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래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덕덕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옥스포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2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아소비 가자.
8: 뽀로로 숲한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9: 2층입니다.
8: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략 봉사왕.
1: 화이트 골드님께서 힘든 물고기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보내주셨구나.
0: 구호 물품?
2: 우와! 역시 화이트 골드님이셔. 힘든 물고기들도 도우시고 그에 비하면
0: 왜? 나도 남 돕는 거 잘해.
2: 네가?
0: 네가 아직 날 잘 몰라서 그래.
3: 마을 곳곳에서 봉사하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스티커를 많이 모은 팀이 봉사왕이 된답니다.
4: 네!
0: 봉사왕? 봉사왕이 돼서 핑크 스타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진짜?
5: 그랬는데 말이야.
0: 야! 저기다! 그림! 나랑 한 팀 하자. 봉사왕이 되는 거야. 나도 화이트 골드님처럼 남을 잘 돕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6: 화이트 골드님? 봉사심이 여왕의 필수 자질이긴 하지.
7: 여왕? 왜? 너 진짜 꿈이 없이 들이댄다. 구린공주, 이 레드 루비와 같이.
8: 돌파는 열정의 블로우. 나를 도전하자.
0: 아니야, 아니야. 그린은 나랑 할 거야. 날 선택해줘.
6: 미안해. 난 이미 딱 맞는 파트너를 찾았어. 그럼 이만. 레오. 어? 나랑 같이 할래?
7: 나야 좋지. 네가 끼어들어서 그린이 가버렸잖아.
8: 뭐? 네 열정이 부족해서겠지.
0: 맞아. 그리고 너도 나 방해했거든.
7: 가자 우리 집. 저런 품이 없는 애들은 두고 우리 둘이 하자.
0: 알았어. 내 파트너.
8: 퍼플, 우리가 봉사왕이 되는 거야.
0: 좋았어.
9: 자.
6: 감사합니다.
0: 준비 완료.
8: 기어파 위험해.
0: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게 아주 위험했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블루 때문에 겁먹으셨나?
8: 퍼플! 네가 이상한 표정 지어서 그렇잖아.
7: 레드, 넌 오늘도 예쁘구나.

0: 이거 잘 됐군. 팀을 이루면 힘을 합칠까 걱정했는데 이런 꼴이란 조금만 방해해도 서로를 미워하겠구나. 강력한 날개를 가진 성대물고기. 레드에게서 빼앗은 조각으로 강력한 바람의 힘을 넣어주지. 공주들 사이가 멀어졌을 때 버블잼을 빼앗아오나라.
1: 네? 앵무새요?
2: 알렉스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제발 찾아다오.
3: 난 새 무서운데.
4: 이게 마지막 스티커라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아니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3: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5: 좋았어.
4: 이게
3: 이렇게 하면 친구인 줄 알고 올 거야.
5: 좋은 생각이라는 게 이거였어?
6: 와, 배고파.
3: 작전 성공.
5: 작전 무슨? 으차! 버플, 새는 이렇게 잡는 거라고. 으아!

0: 있잖아.
1: 뭐라고?
2: 알렉스!
3: 예상보다 빨리 스티커를 다 모았어. 고마워, 레오.
2: 뭘, 파트너를 잘 만난 덕분이지. 가자.
1: 너 때문이야! 힘만 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2: 그럼 넌 장난만 쳤잖아!
0: 네가 겁쟁이라서 나한테 방해만 됐다고!
1: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기만 했으면서!
2: 어차피 우린 경쟁자였지.
0: 팀은 무슨?
1: 이렇게 화날 게 아니었는데.
4: 거기서 뭐하니? 퍼플, 왜 혼자야? 네 팀원은?
1: 그게...
4: 퍼플, 때로는 친구랑 다툴 수도 있어. 나와 다른 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친구란 다른 모습도 인정해주는 거란다.
5: 행복아! 합쳐! 합쳐!
1: 어? 알렉스다!
4: 알렉스?
1: 선생님, 저 가볼게요.
4: 어?
1: 선생님! 고맙습니다! 찾았다!
5: 못생기세요!
1: 저기, 어?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0: 너 때문에 뺏겼잖아.
1: 네가 할 소리.
2: 얘들아 그만해. 우린 경쟁 상대지만 그 전에 친구잖아. 서로 다른 부분도 인정해주는 게 진짜 친구랬어. 우리 끝났어. 그랬지. 정량 공격은 어려울 거야. 내가 돌아가서 블로피의 포탈을 만들게. 그때 블로메티를 공격하자.
1: 좋아, 우리가 시선을 뜰게.
2: 버블
1: 다들 밀어.

0: 알렉스를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자.
1: 스티커야. 비록 봉사왕은 놓쳤지만 더 좋은 걸 얻었어요. 친구와 맞춰가는 방법이야.
2: 화이트 골든민 전부입니다.
3: 블랙 다이아가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갔군요. 그래도 공주들이 진정한 버블잼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네.

0: 생일 많이 하세요.
1: 생일 축하드립니다.
2: 공주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3: 비밀 지켜달라고 하니 서프라이즈 한 걸 절대 들켜서는 안 돼.
4: 서프라이즈?
3: 아, 핑크스타가 새 생일 선물로 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4: 진짜? 소원을? 역시 내 수호여자.
5: 그게 알아.
4: 고마워.
5: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빌면 어쩌려고요. 난 몰라요. 말도 안 돼.
2: 우리를 왜 초대하겠다고?
4: 소원 들어준다며.
6: 난 마음으로 축하해줄게.
5: 화풀, 이 또래 인어는 일곱 공주뿐인 걸 온 바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얜 남자잖아.
4: 그럼 여자로 분장시키는 건 어때? 레드, 너라면 가능하지?
6: 아, 난 안 가도 된다니까.
7: 안 돼. 여장을 해도 걸릴 확률이 100%야. 불가능의 영역이지.
4: 너 지금 나 무시해? 기다려봐.
6: 기다리긴 뭘 기다려.

0: 내가 꽉 잡고 있으니!
1: 이 정도면 안 걸릴 확률 90% 인정.
2: 네?
3: 그래도 안 돼. 인어공주라면 자기만의 수호요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건 어쩔 거야?
2: 꿀꿀.
4: 깜짝이야.
2: 꿀꿀. 좋았어.
5: 완벽해.
2: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6: 퍼플, 우린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레오랑 먼저 가고 있어.
2: 몰래 따라와서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그 준비. 알았어, 빨리 와야 해. 휴, 들킬 뻔했네.
4: 지친 건 아니겠지.
1: 어쨌든 이제부터 우리는
3: 마리링 파리링 파. 인어의 모습으로. 야,
7: 난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고.
2: 너 이제 인어니까 괜찮아.
4: 야, 진짜네.
8: 우와, 세상에.
9: 우리 꼬마 공주들, 나팔이 세 번 울릴 때 동시에 짜잔 하는 거다.
2: 네?
9: 퍼플이 엄청 놀라겠지?
4: 야, 들어와, 들어와.
9: 퍼플이 왔대, 숨어.
2: 얘는 내 손님이야. 오늘이 내 생일인데 너희가 축하해주러 와야지. 가실까요?
9: 어서 오거라.
2: 아빠?
9: 근데 이 공주는 누구신고?
2: 이 친구는 트로피칼 왕국의 레오. 아니, 레아 공주예요?
9: 그런 왕국이 있었나? 어? 특이하게 생긴 수호요정이로군.
4: 어떡해.
3: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9: 이럴 때가 아니지. 퍼플, 파티 준비를 하렴. 레아 공주는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따라와요.
3: 저러다 들키겠어.
2: 절대 안 들켜.
10: 퍼플의 거짓말 덕분에 침입할 기회가 생겼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선물을 보내주지. 끝없이 복제될 수 있는 해상. 이 블랙 다이아의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게 해줘라.
2: 나팔은 언제 부는 거야? 나 배고파.
4: 좀 먹지 마. 뭐야? 옮긴다. 조용해.
6: 드디어 시작하나 봐.
3: 레오가 들키는 건 시간 문제야. 서프라이즈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2: 어? 서프라이즈?
3: 뭐? 아니야.
9: 오, 우리 딸. 다른 공주들이 파티에 못 온다는구나.
11: 모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해.
2: 오, 안 돼. 내 생일 파티. 기대했는데.

0: 날 깜짝 놀라게 하려고 다들 숨어있는 거지. 나가라. 내 친구들이 모두 못 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1: 우리 딸 김내렴, 대신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다. 여봐라, 나팔을 불어라. 예이.
0: 서프라이즈가...
1: 어차피! 이놈은 누구냐?

0: 완료!
1: 뭐야, 여긴 어디지? 어, 잠깐! 얘들아, 블로비야!
2: 이런!
1: 어플이 위험해!
3: 레아 공주 괜찮을까? 공주가 아니잖아. 혹시 인간?
4: 나중에 설명할게요.
0: 이제는 끝이다. 어디 간 거지? 오렌지 블라스터. 우리가 왔나? 얘들아!
5: 글로벌 스킬! 버블 파우치!
0: 제니 윙! 해치워드 자꾸도 나타나!
1: 저건 가짜야! 진짜의 가시로 만들어졌어. 대삼의 복제 능력을 이용한 것 같아. 분명 본체가 이상한 어딘가에 숨어있을 거야. 본체를 찾아서 복제를 막아야 해. 아무리 가짜들을 해치운다고 해도 본체를 없애지 않으면 계속 새로 생겨날 거야.
0: 알았어! 찾아보자! 성이 너무 넓어!
1: 어플! 우리도 찾아볼게!
3: 나도 찾아보마!
0: 그쪽은 부탁드려요! 전 저쪽을 찾아볼게요!
1: 본체야! 얘들아!
0: 저기야!
3: 강냉다를!
0: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버블! 초대장 단박고 어디?
3: 버플?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더구나. 인간을 데려오다니.
0: 죄송해요. 친구들이 모두 생일파티에 와줬으면 해서.
3: 그랬어. 대체 이 인간아이는 누구냐?
0: 얘는 내 첫 인간 친구 레오예요.
2: 속여서 죄송해요. 버플은 물에 빠진 저를 구해준 고마운 친구예요.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1: 관찰 결과 100% 믿을만해요.
2: 오, 저도 믿어요.
6: 좀 믿을만하죠.
0: 맞아요.
3: 너희가 정 그렇다면 믿어보도록 하지. 귀여운 육지 생물아, 나중에 또 보자, 그나? 그럼 다시 파티를 시작해볼까?
2: 얼른 들어가자.
0: 오늘의 주인공은 나거든. 같이 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0: 클릭수 얼마 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0: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0: 재밌다!
2: 자석으로 만드는 이체 세상.
0: 클릭소!
2: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죠.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래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주물엔
8: 덤덤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손칼. 무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주물엔
8: 덤덤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바데카솔.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거다. 뭐지?
1: 어? 초대장 같은데?
0: 무료 호텔 숙박권. 우와, 얼른 꺼내봐, 그린아.
1: 알았어, 알았어.
2: 그린조끼 구조대 도도님, 그린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멸종 동물을 구하느라 애쓰시는 두 분을 위해 저희 호텔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위트룸 무료 숙박권입니다. 예!
0: 스위트룸이라면 엄청 좋은 거 아니야?
1: 그러게.
2: 최고의 환경과 안락한 공간을 자랑하는 저희 호텔로 놀러 오세요. 여행할 때 선인장 호텔.
0: 최고의 환경과 안락한 공간을 자랑하는 호텔이라면 아마 이런 곳이겠지. 우와!
1: 도도, 얼른 가보자.
0: 그래. 그린조끼 구조대.
1: 아주 멋진 호텔로.

0: 선인장 호텔의 이상한 손님들.
1: 저기야 저기.
2: 알겠어 도도.
0: 여기 어디 최고의 호텔이 있다는 건데.
3: 근데 여기 선인장밖에 없는데. 우와, 근데 이 선인장 진짜 크다.
0: 그러게. 이 선인장 이름이 뭘까?
4: 분석 시작. 분석 완료. 이름 사와로 선인장. 사와로 선인장은 미국과 멕시코에 사는 선인장으로 키가 20m까지 자라며 150년 이상을 산다.
0: 저 사와로 선인장아, 여기 호텔이 어디 있는지 아니?
5: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찾던 그 호텔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선인장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빵빠라빠빠빰빰 뿡뿡뿡뿡.
0: 선인장 호텔?
5: 예, 저희 선인장 호텔에는 사막의 여러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함께 가시죠.
0: 네?
2: 좋아요.
5: 가시죠. 이쪽입니다.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저희 선인장 호텔은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햇살방입니다.
6: 네, 들어오세요. 와, 좋다.
5: 햇살방에는 사막지 고객님께서 묵고 계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6: 반가워요.
2: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6: 예, yeah, 운동 is my life. 다들 건강하십시오. 운동!
2: 운동!
5: 옆방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좋아요.
5: 네, 이번에는 구름방입니다.
7: 네, 들어오세요.
2: 우와.
5: 구름방에는 나비 고객님께서 묵고 계십니다.
8: 어머, 새로운 손님들이시구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8: 제가 좀 많이 깔끔해요. 이렇게 온종일 빨래랑 청소하면서 하루를 보낸답니다.
0: 아유, 더러운 것보다야 깔끔한 게 좋죠.
2: 그럼요.
8: 그쵸?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2: 네, 안녕히 계세요.
0: 감사합니다.
5: 아래층으로 안내하겠습니다.
6: 어떡해.
5: 이쪽입니다.
2: 우와, 엄청 넓고 멋있다.
0: 멋지다.
5: 그 다음은 바람방입니다.
2: 바람방.
9: 아래로 아래로.
10: 위로. 아래. 왼쪽.
5: 이 방에는 딱따구리 고객님께서 묵고 계십니다.
11: 아, 새로운 친구들이다. 아우, 어서 와요. 반가워요. 나는 친구들이랑 파티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 이야, 음악 큐.
10: 오예.
5: 잠시만. 이 손님들께서는 잠시 들리신 거라.
10: 오케이. 그럼 우리 조금 있다가 파티 열 거니까 시간 괜찮으면 놀러와요. 알겠죠?
2: 네, 알겠어요.
0: 알겠습니다.
10: 자, 그럼 다시 댄스 타임
5: 가시죠.
0: 우와. 밖에서 볼 땐 몰랐는데 이렇게 둘러보니 최고의 호텔이 많네요.
2: 특히 이웃분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5: 그런가요? 자, 이제 두 분께서 묵게 되실 저희 호텔의 최고의 방, 스위트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방입니다.
0: 오, 도도! 방 진짜 좋다!
2: 진짜 완전 좋아!
5: 그럼 편안한 휴식 되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절 불러주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우와. 진짜 푹신푹신해.
0: 그러게.
2: 거기 엄청 푹신푹신해.
3: 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0: 어?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데. 이러다 전장 무너지겠어. 저기요, 위층 사막주님.
6: 에? 왜요?
0: 혹시 지금 쿵쿵 뛰고 계신가요?
6: 네, 그런데요.
0: 죄송하지만 아래층이 너무 울려서요. 꼭 방에서 뛰어야 하나요?
6: 네, 꼭 방에서 뛰어야 돼요. 밖에 나가면 너무 덥거든요. 더우나 추우나 온도와.
0: 아니, 아우, 그래도 이건 좀...
7: 이 모래먼지 탈탈 털어야지.
0: 저기요, 위층 나비님.
6: 네, 왜요?
0: 지금 먼지 털고 계시죠? 아유, 저희 방 안으로 먼지가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7: 어머나, 죄송해요. 그럼 빨리 털게요.
3: 도도 저거 봐, 벽이 움직여.
0: 도도.
10: 좁다 좁아.
11: 그러니까. 벽은 잘 밀린 것 같아.
10: 우리 방은 왜 이렇게 좁은 거야?
11: 그러니까 말이야.
0: 저기요, 방금 벽 밀어낸 거 맞아요?
10: 네, 맞습니다. 도도님도 얼른 우리 방으로 오시지요.
0: 아니, 벽을 밀면 우리 방은 좁아지잖아요.
10: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방으로 가서 벽을 조금 더 밀어야겠어.
11: 오케이, 가자, 가자.
5: 저기, 잠시만, 잠시만. 아니, 벌써 가시겠다고요?
0: 네, 아무래도 더는 못 있겠어도.
3: 네, 여기 손님들 다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 선인장 호텔은 다 함께 쓰는 공간인데 마치 자기들만 이 호텔

0: 옛날에 사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있더더.
1: 죄송합니다. 아이, 그러면 안 되는데.
2: 저 오빠요. 흔히 어떻게 된 거예요?
1: 그거다.
0: 기다려요. 저도 여전히 마법으로 손님들은 모두 호텔 밖으로 탈출! 서울 선인장 괜찮은 거죠, 너?
3: 괜찮아. 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절로 쓰러진 거야.
4: 그렇구나.
5: 그래도 사막을 지켜주던 선인장이 이렇게 쓰러지니 너무 슬프네요.
4: 맞아요.
3: 슬퍼하지 마. 난 너희들 덕분에 그동안 행복했으니까. 사화로 선인장으로 살면서 사막의 동물 친구들에게 아늑한 보금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서 기뻤고, 내 열매와 꿀을 나눠줄 수 있어서 좋았어. 다른 생물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너희들 모두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난 좀 쉴게.
4: 잘자, 선인장.
6: 나도 선인장처럼 이웃들을 배려하면서 살아야겠어. 배려!
5: 맞아요. 지구는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니까.
2: 맞아. 우리 사람들도 다른 생물들을 배려하면서 살게요.
0: 그래. 우리 모두 선인장을 닮기로 약속해요. 약속!
4: 약속!
7: 사막에 살고 있는 곤충벌레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희 선인장 호텔로 초대합니다! 뿌뿌뿌뿌! 키가 낮아진 선인장 호텔은 이제 키가 작은 곤충 여러분들이 들어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선인장 호텔로 놀러오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눈물엔
9: 덤덤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남방구는 북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3: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죠?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3: 얼굴엔
2: 순한 킬링.
3: 주물엔
2: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6: 오늘도 이 악당 크크를 귀찮게 하는구나. 딩동댕 삼총사!
7: 우주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6: 하! 그렇다면 이 크크봉의 따끔한 맛을 보여주마.
8: 저런 저런 어쩌나.
9: 크크봉의 따끔한 맛을 보기엔
7: 우리 딩동댕빔이 쎄도 너무 센걸. 지금이야 딩댕

0: 내 딩딩봉이 부러졌다.
1: 니들 장난감으로 싸우고 있었구나. 그 장난감 짤랑이 장난감 깽깽이도 똑같이 분질러주마. 캬캬캬캬캬캬캬캬. 받아라 크크 봉보로 봉봉 봉봉. 야! 이럴 수가. 두고 보자. 둘, 셋, 뿅.
2: 예, 우리가 해냈다.
0: 또 아니 창피하게 그 앞에서 부러지면 어떡해.
3: 아니, 전쟁도 아니고 외계인도 없는데 요정들 왜 왔어?
0: 박사님, 제 딩딩봉이 부러졌어요!
3: 메이야? 아니, 그 귀한 딩딩봉이 어쩌다가?
0: 그니까요, 저도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4: 그걸 왜 모를까?
5: 우린 다 아는데.
4: 딩딩이 너 그동안 그 딩딩봉으로
0: 딩딩 선수 홈런
4: 야구도 하고
5: 벌레도 잡고 옷도 박았잖아. 그러니 그 딩딩봉이 안 부르지고 베겨?
4: 맞아.
0: 그런가? 박사님, 이 딩딩봉 고쳐주실 수...
3: 아니. 한 번 부러진 딩딩봉은 다시 고칠 수 없다. 더구나 그걸 새로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려. 그러니 그걸로 대강 우주평화 지켜.
0: 네, 박사님.
3: 그런데 딩딩이처럼 자기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어린이가 있어.
0: 예? 저런!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요.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
2: 출동이다!

0: 대장동사.
1: 이 사건은 저기 트럭을 갖고 노는 박성우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오, 깜짝이야! 성우야, 트럭 고장나겠다. 살살 좀 갖고 놀아.
3: 이제 그만 놀 거예요.
2: 네 장난감이 내 소중히 다뤄야지. 그렇게 막 던지면 어떡하니?
3: 바퀴 빠질지 몰랐죠. 엄마가 좀 고쳐줘요.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2: 어머머, 어머머머머. 세상에. 아우, 트럭아. 미안하다. 잠깐만. 근데 이거 다시 끼울 수 있는 건가?
1: 그런데 성우가 자기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코끼리 인형은 코가 덜렁덜렁 솜이 다 빠져나갔고,
3: 엄마!
1: 신발은 성우가 하도 구겨 신어서 모양이 다 망가졌으며, 책은 성우가 하도 뭘 많이 흘려서 찢어지기 직전이었다.
4: 난 저렇게 자기 물건 함부로 다루는 어른이 참 좋아해요. 자, 그럼 우리 박성우 어린이 집으로 이 악당 크크 출동해볼까? 둘, 셋, 뿅! 얘들아, 성우의 물건들아. 너희들 여기서 계속 성우랑 같이 살 거야? 니들 성우랑 있으면 다 죽어. 이봐, 코끼리 친구. 너 그 코가 언제까지 붙어 있을 것 같아? 이봐, 트럭. 너 지금 바퀴 하나만 빠졌지? 나머지 바퀴 빠지는 건 시간 문제다.
5: 성우 너무해.
4: 맞아, 너무해. 그러니 다들 나와 함께 도망가자. 어때?
6: 좋아.
4: 그럼 이리 와. 나와 함께 가자. 이야. 둘, 셋, 뿅!
7: 엄마! 엄마! 나 엄마, 엄마, 엄마!
2: 왜?
7: 엄마!
2: 아, 깜짝이야! 왜 그래, 성우야?
7: 이거 봐요. 여기 있는 물건들 다 사라졌어요.
2: 네가 어디다 숨긴 거 아니야?
7: 아유, 아니에요. 참, 내 장난감이랑 책이랑 다 어디 간 거야?
2: 아유, 그러게. 그 사이에 도둑이 들었을 리도 없고.
7: 그럼 나 갖고 놀 장난감 하나도 없는데. 엄마, 나 새 장난감 사주세요. 봐요, 갖고 놀 장난감 하나도 없는데 뭐 갖고 놀아요?
2: 아유, 이거 참...

0: 결국 성우는 엄마를 졸라 장난감을 사러 왔는데.
1: 뭐 사야지?
2: 번개민 인형 사야지.
3: 빗떨어.
1: 빗떨어. 빗떨어.
2: 여기 있다.
4: 아, 저 친구는 물건을 함부로 다룬다는 박성우 친구? 나가, 그래. 친구. 이거 놔!
1: 왜 번개맨이 꿈쩍을 안 해?
4: 나 안 가. 나 너네 집 절대 안 간다고!
1: 깜짝이야!
5: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번개맨 인형들이 왜 꿈쩍을 안 할까? 나한테 얘기를 들었거든? 성우 손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 절대 따라가지 마. 카카카카카카카.
1: 말도 안 돼. 무슨 내 손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5: 다 죽지. 너 네 물건들 함부로 다루잖아. 아무렇게나 던지고 아이스크림 막 흘리고. 그러니 얘네들이 다 너한테 도망친 거 아니야. 에이.
1: 그게 뭔데요?
5: 네 장난감, 네 책들, 얘네들 다시는 너한테 안 간대. 그치?
1: 그럼 내 방에 없어진 물건들이 거기? 미안해 얘들아, 다시 돌아와.
5: 오, 박성우 온다. 도망가자. 나 잡아봐라.
1: 아, 거기 서요. 잠깐만요.
5: 내 안에 빈동댕 삼총사
6: 악당캐캐.
1: 김동네 삼총사 구하러 와줬구나.
6: 성우의 물건들 다시 돌려줘.
5: 아니, 성우 손에 들어가면 애들 다 죽어. 근데 그걸 모른 척하라고?
1: 아니에요. 나 이제부터 내 물건들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미안해 물건들아, 제발 돌아와줘.
7: 성우 말 들었지? 얼른 돌려줘.
5: 그럴 수 없어. 왜냐면 나 얘네들 팔아서 짜장면 사 먹을 거거든. 카카카카카카카카.
6: 하, 좋은 말로는 안 되겠네. 딩딩.
5: 아! 어이구, 우리 딩딩이 엄마 아빠가 새 장난감 안 사주실지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야! 오늘은

0: 속맛을 보여주마! 딩딩!
1: 동동!
2: 딩딩!
3: 저 딩딩봉 신상이라 너무 세다! 둘, 셋, 뿅!
0: 우리가 또 해냈다! 예!
4: 와, 내 물건들!
5: 얘들아, 그동안 미안했어. 앞으로는 너희들을 소중히 다뤄줄게. 약속!
6: 그날 이후 달라진 것은 성우뿐이 아니었지.
2: 아우, 등 가려. 아, 저기 등등아, 아, 등 좀 긁게. 딩딩봉 좀 빌려줘.
0: 가라.

0: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2: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3: 우리가 누구?
4: 기노기사 조사!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성!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술물엔
6: 달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덤덤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0: 여기 지구에서는 보석이 아주 귀중한 물건이라 도둑들이 훔쳐가려고 할 때가 많았죠.
1: 보석 숲에선 그냥 흔한 게 보석인데 그걸 왜 훔치지, 까르?
0: 나! 내가 알아! 지구에선 보석이 많이 나지 않아서 돈으로 사고판다고 했어. 돈으로는 빵이나 과자도 살 수 있으니까 돈을 벌려고 그런 거야, 방글!
1: 뭐?
0: 진짜야?
1: 보석을 고작처럼 빵들고 바꾼다니. 이건 아무한테도 빼앗길 수 없어, 메모.
2: 너희 조심하지 않으면 도둑들이 몸에서 보석을 떼어갈지도 몰라.
0: 루미! 너무 겁주지 마쥬!
3: 어? 근데 그건 뭐야, 도닥?
4: 아, 이거? 프린세스로 변신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데 닦아두려고 잠시 꺼내온 거야.
0: 정말 아름다워, 좋아. 보석 숲에 있던 보석들보다 훨씬 훨씬 예뻐, 방글.
4: 이건 보석 원석을 열심히 갈고 닦아 만든 거라서 그래. 너희도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어.
5: 로미, 지구에 대해서 더 얘기해줘.
4: 알겠어. 궁금하면 따라와.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먼 옛날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서.
3: 나도 졸립다. 아직 자면 안 되는데.
6: 오늘 밤은 여기로 친다. 아까 주인이 나가는 걸 봐뒀거든.
7: 돈 냄새가 솔솔 납니다, 형님.
6: 이건 엄청난 보석 아니야?
7: 이거 진짜 맛있다.
6: 부족지 않은 와중에도 넌 먹는 생각만 하냐? 같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0: 이 소리는 누가 또 몰래 밤에 과자를 먹는 거야? 누구세요?
8: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 저 사람들 왜 보석함을 들고 있어, 까르?
6: 다 같이 넣어버려.
8: 아이고, 어디로 가는겨?
0: 도와줘, 로미.
4: 아, 아주 같이 된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보석함이 어디 갔지? 하츄핑은?
0: 피니핑들도 모두 사라졌어, 방글!
4: 뭐라고?
0: 잠깐! 저건...
4: 도둑이 들었나 봐! 발자국은 저기서 끊겼고 빵부스러기가 이어지네?
1: 저건 만나핑이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게 분명해, 삐쩍!
4: 좋아! 저걸 따라가자. 저기야.

0: 내 도둑 인생에 이런 보석은 처음이야.
1: 게다가 이것들 몸에 박힌 보석들도 떼어서 팔면 우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예요.
2: 저 못된 도둑 녀석들, 큰일 나기 전에 빨리 구해야 돼. 믿어. 근데 문이 다 막혀있어. 어떡하지?
3: 저 보석관만 있으면 변신해서 바로 구해낼 텐데. 여기는 우리한테 맡겨줘.
4: 어떻게 하려고?
3: 좁긴 하지만 안쪽으로 연결돼 있을 거야. 좋아.
4: 조심해야 해. 나도 입구를 찾아볼게.
2: 응, 걱정 마.
3: 얘들아, 저기야.

0: 잔자주 따위.
1: 좋아, 지금이야 쭉. 모두 모두 박아내자라 버그. 맛이 어때 쭉?
0: 이 녀석들 진짜 화나게 하네.
2: 야지 간직 간지럼 태워줄게. 까릉.
0: 그만. 꼭꼭 숨어야지. 다 보인다.
1: 지금이야 좋아.
0: 어차피 거긴 작아서 못 나가. 그 보석함 내려놔.
3: 모두 다 빨아들여주마.

0: 기다리고 있었어. 눈부신 웃음에 덤블핑 타임! 웃음의 프린세스 루비! 거기 꼼짝 마!
1: 뭐야 넌!
0: 난 은하 경찰대 소속 프린세스 루비다! 보석을 훔친 도둑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너희를 혼내주러 왔지! 피리피리 매지컬 루비!
1: 다시는 도둑들이 같은 거 안 하겠습니까!
2: 다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아우 졸려.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어?
0: 잘 자, 나의 빛나는 친구들. 진짜 하츄핑은 누구? 점심은 숙주구나. 진짜 맛있겠다.
3: 에이, 나 이거 싫어하는데.
0: 이 더핑 당근하고 브로콜리 숨기는 거야. 당근 채소도 먹어야겠죠.
3: 아, 그치만 채소는 싫다고 믿어.
0: 골고루 안 먹으면 앞으로 푸딩 안 줄 거야, 쭉.
3: 푸딩이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믿어. 푸딩이 두 개로 늘어났어, 믿어.
4: 신난다.
0: 어떻게 된 거지, 쭉?
5: 봐봐, 다들 기뻐하고 있어, 짝짝. 다들 두 개가 되니까 좋아해, 짝짝. 다음에는 뭘 둘로 만들어줄까? 글쎄.
0: 티니핑 알람이야. 이 아이는 짝짝핑이야.
6: 뭐든지 둘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보석 티니핑이야. 좋아.
5: 짝꿍이 됩시다. 짝짝.
0: 내 장난꾸러기 짝짝핑.
5: 둘둘둘 짝이 좋아. 짝짝.
0: 거기서. 너희는 여기서 밥 먹고 있었죠? 그새 엄청 늘어났어.
6: 물건이 너무 많아져서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쭈. 이럴 땐 몸이 두 개면 좋겠다, 쭈.
5: 짝꿍이 됩시다, 짝짝.
6: 거울이 있지, 쭉?

0: 뭔가 이상한데? 아쭈?
1: 아, 아쭈핑이 왜 둘이야?
2: 네가 원하는 대로 몸을 두 개로 만들어줬지, 짝짝.
1: 이게 무슨 짓이야, 쭈? 빨리 돌려놔, 쭈!
2: 왜 화를 낼까, 짝짝? 글쎄. 일단 도망가는 게 좋겠어, 짝짝. 응, 그러자, 짝짝. 근데 어디로 가지, 짝짝? 아무도 없는 곳은 어때, 짝짝? 좋아, 그게 좋겠다.
0: 쟤, 뭐 하는 거야?
2: 야!
1: 어? 헤이. 어? 어디 갔지? 거기다!
0: 너희는 여기 올 필요 없는데, 쭈?
3: 얘들아! 참, 아츠핑을 둘로 만들면 어떻게 좋아?
1: 볼수록 똑같이 생겼어, 봐.
0: 도대체 누가 진짜지?
1: 내가 진짜야죠! 거짓말하지 마쭈! 너야말로 거짓말하지 마쭈!
0: 야, 너희 진짜 계속 싸울래?
1: 아츠, 아츠핑이 둘이라니.
0: 루미는 누가 진짜인지 알아보는 거지, 쭈? 제발, 진짜인 날 알아봐줘, 쭈!
1: 어, 그게...
0: 어, 그게... 어딘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1: 너 지금 뭐하는 거야?

0: 정말 다행이야, 좋아.
1: 난 처음부터 네가 진짜인 거 알고 있었어, 빅터.
0: 에이, 전혀 몰랐으면서 방글. 짜자, 이제 학교로 돌아갈까죠? 유미, 진짜인 나를 못 알아봤었죠?
2: 자, 왜 싸우고들 그래, 짝짝. 모처럼 둘이 됐으니까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 짝짝.
0: 얘들아, 채소 같은 거 안 먹어도 될죠? 푸딩은 마음대로 다 먹었죠?
1: 우와, 진짜야.
0: 그럼 그럼, 다 먹었으면 다 같이 낙서나 하겠죠? 공부는 이제 안 해도 됐죠?
3: 하츄핑이 좀 이상하지 않아, 좋아?
0: 저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방금!
1: 엄청, 엄청 이상해, 믿어!
0: 랄랄라, 랄라. 어? 어? 어?
2: 난 거울 속의 또 다른 나와 얘기하는 게 무지 좋았어, 짝짝. 안녕, 안녕.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여, 짝짝. 응, 아까 숲에 있는 보석 토마토 나무 열매를 두 배로 늘려줬거든, 짝짝. 이따 나하고 같이 먹자. 두 배 만나, 짝짝. 하지만 내 마법은 날 둘로 만들 수 없어, 짝짝. 그래서 다른 걸 둘로 만들어주고 있지,

0: 짝짝. 짝이 되면 외롭지 않으니까 짝짝.
1: 하지만 둘이 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쭈.
0: 하긴 늘어난 쪽의 성격이 바뀌기도 했어, 짝짝.
1: 이제 난 어떡하지?
0: 괜찮아. 항상 곁에서 널 봐왔다면 걔는 진짜 너를 알아봐 줄 거야, 짝짝.
2: 하트로즈 마크가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대로 되어 있어. 아직 짝짝핑의 마법은 풀리지 않은 거야.
1: 왜 그래, 큐?
2: 너 가짜 하츄핑이지? 진짜 하츄핑은 오른손잡이인데 넌 왼손으로 낙서를 하고 있잖아.
1: 무슨 말이야, 쭈? 난 정말 진짜라고, 쭈!
3: 아니, 넌 아까 숟가락도 왼손으로 들었어, 좋아.
4: 역시, 네가 가짜구나, 강릉!
5: 난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믿어.
1: 아니야, 쭈! 가짜는 아까 사라졌어, 쭈!
3: 내가 사라졌다는 거야, 쭈?
0: 짠!
2: 그렇지! 좋은 생각이 났어! 가짜라면 프린세스로 변신하지 못할 거야! 하츄핑, 변신이야! 좋아! 어?

0: 이걸로 확실해졌어. 역시 네가 가짜야. 짝짝핑, 가짜 하츄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줘.
1: 얼마든지 짝짝.
0: 피리피리 캡처링 다이아 큐브 속으로.

0: 이제부턴 아무거나 두 개로 만들지 않을게. 짝짝.
1: 아츄핀, 진짜인 널 바로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
2: 아니야, 난 믿고 있었어쥬. 로미가 가짜를 알아채줘서 정말 기뻐쥬. 아츄핀, 로미.
0: 역시 짝이 좋아, 짝짝. 둘인 게 더 신나고 재밌어, 짝짝. 그치?
3: 하나도 안 신나거든. 원래대로 되돌려봐. 야, 미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길게,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

0: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제?
0: 네.
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박스.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타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덥덥한

0: 안전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응?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어디서 나는 소리지? 어? 어? 이거다! 오, 좋아, 좋아. 오늘은 바로, 짜잔! 심심한 물고기? 안녕!
3: 안녕!
2: 오늘은 물고기 인사 나봐라.
4: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2: 쭈쭈쭈.
3: 안녕, 안녕, 안녕.
2: 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
3: 이게 뭐예요? 진짜 물고기가 들어있어요?
2: 심심한 물고기. 심심한 물고기가 들어있대. 여기 살아있는 물고기가 들어있나 봐. 우리가 재밌게 놀아줄까?
3: 네.
2: 심심해하니까 말이야.
3: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 짜잔. 와우.
3: 대박.
2: 어? 로봇 물고기야.
3: 로봇 물고기가 심심하다고 송송송하고 있네.
2: 그러네. 그러면
3: 반갑다는가 봐.
2: 그러니까 로봇 물고기도 헤엄을 잘 칠 수 있을까?
3: 네.
2: 그러면 어항에 넣어보자. 뭐든지 나오는 아저씨의 박스 책상. 딱.
3: 어떻게 하는 거지?
2: 짜자자잔.
3: 우와. 아까는 없었는데.
2: 그지? 어항이야 얘들아.
3: 어항이 왜 여기 네모네?
2: 너네 요즘 너무 안 신기하는 것 같아. 제발 신기해 좀 해주면 안 될까? 자, 로봇 물고기야. 그러면 지우가 한번 넣어볼까?
3: 네.
2: 알았어. 로봇 물고기야, 네. 심심해하지 마. 재밌게 놀아.
3: 네. 이쪽에서 놀아봐.
2: 응? 오, 와! 오, 로봇 물고기야, 이쪽으로 좀 와서 놀자. 이렇게. 그렇지. 자.
3: 너무 신났나봐.
2: 아저씨가 다시 한번 넣어볼게. 짜잔.
3: 우와,
2: 헤엄 친다.
3: 우와우. 저도.
2: 그런데, 물고기가 너무 심심해 보인다. 그지?
3: 네.
2: 왜 그럴까?
3: 친구가, 자기 혼자만 있으니까 심심한데, 친구가 많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2: 오.
0: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친구가 있잖아요.
2: 맞아. 우리 심심한 물고기, 많이 심심했지?
3: 너 친구 찾으러 가볼까?
2: 너네 둘은 서로 좋아하니까 안 심심하겠다. 그치?
3: 네. 하지만 얘는 심심하니까 우리 바닷속에서 친구들을 잡으러 가볼까요?
2: 좋다! 그러면 우리 물고기 친구 찾으러 바다에 가보자!
3: 네!
2: 출발! 심심한 물고기가 친구를 찾아서 깊은 바다로 갔어요.
5: 우와, 바다다.
6: 물고기인가?
5: 에, 물풀이네.
6: 물고기인가?
5: 아, 바위잖아.
6: 친구들은 어디 있는 거야? 뭐지? 물고기다!
2: 로봇 물고기는 친구들을 만나 기분이 좋아졌어요. 깊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자!

0: 아, 상어가 나타났다. 물고기들은 꼭꼭 숨었어요. 로봇 물고기는 친구들을 쫓아버린 상어를 노려보았죠. 화가 난 로봇 물고기 몸에서 빛이 잔뜩 나왔어요.
1: 에이, 뭐야? 로봇 물고기잖아.
0: 다행히 상어는 로봇 물고기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혼자가 된 로봇 물고기는 또다시 심심해졌어요.
2: 로봇 물고기는 용감해. 상어를 쫓아냈어.
3: 로봇 물고기는 빛이 나. 로봇 물고기야, 같이 놀자.
0: 로봇 물고기 인기 최고. 이제 심심하지 않지?
4: 이야, 친구가 많이 생겼다. 친구들과 숨바꼭질도 하고 놀게 우리가 어항 속을 좀 꾸며줄까?
5: 네.
4: 그래, 그러면은 아저씨부터 할게. 네. 나는 물고기집 불러줘야겠다. 저저저저저저저저 어유, 미안해. 이오.
5: 우와.
4: 우와.
5: 얘도 넣어주자요.
4: 그래, 그러면은 직접 넣어볼까? 퐁당. 자, 하나씩 넣어봐. 예쁘게 꾸며주세요. 퐁당. 어, 그렇지. 잘한다.
5: 저기 친구들아, 말씀.
4: 잘한다. 어, 정엽이 너무 잘한다.
5: 먹일까?
4: 주주주주주.
5: 먹일까?
4: 주주주주주. 지유도, 어, 여기 지유나 뜨자. 이야, 야! 박수! 와! 물속이 가득하니 하나도 심심하지 않고 재밌지?
5: 네.
4: 그럼 이제 물고기들과 함께 물속 음악회를 열어볼까?
5: 네.
4: 어때?
5: 네.
4: 출발!
5: 출발! 우와!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
1: 뱅뱅.
0: 오늘은 또 어떤 박스를 고를까?

0: 응, 오늘은 높은 데 있는 박스. 오, 그래, 이거. 자, 아. 친구들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면 좋겠어? 응? 이 소리, 이거. 우리 집에서 매일매일 나는 소린데? 어? 혹시? 오늘의 이야기는 짜잔! 장난감 연주회. 얘들아, 안녕!
1: 안녕! 어디 안 갔어?
0: 뮤직박스에서 신나게 놀 준비 됐나요?
1: 네!
0: 좋아. 오늘의 박스는 짜잔! 장난감 연주회 박스.
1: 아, 어디야? 빨리.
0: 여기 봐봐, 봐봐, 봐.
1: 장난감 연주회?
0: 오, 재밌겠지?
1: 이거 뭐야?
0: 과연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구두구 해주세요. 짜잔! 우와, 이럴 수가. 박스 안에 박스가 또 있어. 박스.
1: 저번에 3개였는데.
0: 네?
1: 저번에 3개였는데.
0: 저번에 3개, 이번에는 몇 개일까요?
1: 네.
0: 짜자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씩 나눠 가지시다.
1: 네,
0: 아저씨는 네. 이거, 그렇지. 지유는 이거, 그리고 정엽이는 이거. 자, 과연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을까요? 소리를 찾아봅시다. 자, 아저씨 박스에선 짜잔!
1: 꼬닥이네,
0: 꼬꼬닥.

0: 재벌의 정의박스. 정의박스 한번 열어볼까?
1: 네, 제가
0: 열어볼 정엽이. 정엽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1: 내가 열어볼까요?
0: 어?
1: 응?
0: 어? 이거 뭐지?
1: 응?
0: 우와! 이거 뭐야?
1: 원숭이.
0: 원숭이요? 자, 원숭이. 이거 재밌게 한번 해볼까? 어? 이게 뭐지? 우와. 너 진짜 잘 찾는다. 우와. 우와.
1: 친구야.
0: 야, 정엽이 장난꾼도 재밌다. 우와, 너 지금 뮤직박스 하는 거야, 혼자? 잘한다, 정엽이. 자, 마지막으로 지읒박스. 지읒박스 열어주세요. 그럼 같이 열자. 야, 여기 잡고. 하나, 둘, 셋. 짜잔!
1: 지유할!
0: 자, 짜잔!
1: 지유할!
0: 뭐가 들었지?
1: 응?
0: 우와!
1: 뭐야?
0: 우와!
1: 우와!
0: 우와!
1: 우와!
0: 이거 뭐지? 우와!
1: 대박!
0: 우와, 길게 누르니까는 계속 소리가 나. 짧게, 짧게, 짧게 눌러봐봐. 야, 너네들 진짜 잘 갖고 논다. 어? 이야, 모두 다른 소리가 나네. 장난감 소리 재밌다. 그럼 이걸로 우리 자유연주 한번 해볼까?
1: 네.
0: 어때?
1: 네.
0: One, a two, a one, two, three, four.

0: 이거 무슨 소리야?
1: 뭐요?
0: 이거 무슨 소리야?
2: 한 번만 더 해봐요!
1: 네.
0: 이것도 장난감 소리인 것 같아.
2: 맞아요.
0: 어? 이 소리는 뭐지?
2: 새소리야, 새소리!
0: 새소리인가?
2: 어.
0: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2: 맞춰봐,
3: 맞춰보세요!
0: 우와!

0: 이건 새소리인가? 오오오오오! 오, 이게 무슨 소리야?
1: 기차 소리, 기차!
2: 기차!
0: 오, 이거 기차 소리야?
2: 기차!
0: 기차에 칙칙폭폭, 칙칙폭폭 아닌가?
2: 우와! 기차!
0: 장난감에서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난다고? 우와!
3: 여기는 유치원. 아이들이 집에 들어간 후, 유치원에 남은 장난감 친구들은 뭐라고 놀까요?
4: 장난감 연주회에 나갈 장난감을 뽑습니다. 과연 오늘의 공연 박스에 초대될 가장 멋진 소리를 낸 장난감은 누구인지 우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함께 보시죠.
3: 첫 번째 장난감은 꼬꼬댁 닭.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이번엔 두 번째 장난감. 비눗방울 총 나와주세요. 삐용 삐용.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비눗방울 총의 소리 뿅뿅뿅뿅. 훌륭해요. 그럼 세 번째 장난감 말랑말랑 꿀꿀돼지.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꿀꿀돼지. 꿀꿀 소리만 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밌는 소리를 다 내네요. 말랑말랑 꿀돼지 최고!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난감 새 휘슬.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새 휘슬 소리. 진짜 살아있는 새인 줄 알았어요. 아, 새 휘슬도 최고예요, 최고. 오늘의 공연 박스에 초대될 가장 멋진 소리를 낸 장난감. 고민은 되지만 발표는 해야겠죠. 최고의 장난감은 탁이랑 돼지랑 비눗방울 총이랑 새 휘슬이랑 시작과 끝을 알린 신발지 원숭이. 모두모두 멋진 소리. 오늘의 장난감 연주회 모두모두 초대합니다. 공연 박스로 가요. 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6: 힘차게 밝힐 걸.
5: 키가 크고 싶다면
6: 힘차게 밝힐 걸.
5: 키 당장 고민이 되면
6: 힘차게 밝힐 걸.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1: 아빠, 저게 뭐야?
12: 글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젤?
15: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쥐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

0: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하면 뇌가 위험해.
8: 그러니까 저 보물 상자 안에 인간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이거지?
9: 아니 그렇다니까.
8: 이거 미안해.

0: 저 어떡하나.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는데 저 보물 상자는 내 거야.
1: 어이, 조심해. 그러다가 이 빨간 손에
0: 다... 걱정 마. 나 폐렴균이야. 절대 안 닿는다니까. 으차! 으차! 첫 번째, 통과! 으차!
1: 그렇다면 저 보물상자는 이 대장균의 것인가? 조심, 조심. 오, 여기 약간 닿지? 조심, 조심, 조심. 조심.
2: 아, 어리석은 세균들 같으니라고 이걸 그렇게 넘으면 쓰나.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와, 바로 그거.
2: 도착! 인간의 몸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거지? 한번 열어볼까? 아, 눈부셔!
4: 호기심 딱지, 가고 싶은 사람, 코딱지.
5: 호떡이 너또? 괜찮아? 호떡아, 또 코피나?
4: 아, 그러니까 갑자기 부르면 어떡해. 깜짝 놀라서 코를 콕 찔러서 피가 나잖아.
5: 갑자기 부른 건 미안한데 호떡이 네가 또 코딱지를 파니까 그랬지. 코딱지 파면 위험하다니까. 아이, 거봐, 네가 자꾸 코딱지를 파니까 코딱지도 깜빡이 는 게 아니라 내 딱지가 깜빡이네. 왜지?
4: 어? 코딱지를 파는데 왜 내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코딱지를 파는데 왜 내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5: 아이고, 그건 나도 잘 모르지. 아, 그래,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야!
2: 아, 눈부셔! 잠깐. 아니, 이건. 오, 비밀 지도잖아.
6: 맞습니다. 비밀 지도입니다. 호떡이의 몸을 정복하고 싶으신가요?
2: 당연하지.
6: 그럼 당장 호떡이 뇌로 가세요.
2: 호떡이 뇌로? 뇌로는 어떻게 가는데? 잠깐. 콧구멍으로 들어간 냄새들이 뇌로 가잖아?
6: 그렇습니다. 콧구멍을 통해 뇌로 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 아니, 이건 자동차 열쇠잖아. 아, 이거로? 그럼 간다.
7: 뇌염균, 거기서!
5: 여기는, 백혜선님이시다! 근데 앞에는 누구지?
8: 백혈구, 그렇게 느려 터져서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냐?
7: 뭐야? 경찰세포, 뭐하고 있어? 어서 저 차를 쫓아가지 않고 뇌염균이 도망가잖아.
5: 뇌염균이요? 알겠습니다. 위요, 위요, 위요. 노란 자동차는 서시오. 당장 서시오.
8: 언제 여기까지 쫓았지? 하지만 내가 잡힐 것 같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2: 뇌로 가려면 저 콧구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4: 난 몰래 코딱지 파는 게 제일 좋더라.
2: 호떡이가 코딱지를 팔 때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야.
4: 어? 누나 호기심 딱지네. 아니야. 자, 이거는 만지면 안 돼.
2: 발사! 야호! 드디어 코로 간다.
9: 나는야 철철철 코털 보안관.
10: 나는야 미끌미끌 점액세포.
9: 그 누구도
10: 침입자는 허락하지 않는다.
6: 비상 비상 콧구멍 안에 상처 발생 상처 발생.
2: 으차 드디어 도착했는데 상처까지? 잠깐 이거 운이 너무 좋잖아. 저 상처 속 핏줄로 들어가면 되겠구만.
9: 잠깐! 나 코털 보안관이 있는 이상 너 세균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샷! 샷! 샷!
2: 코털 보안관 별거 아니잖아.
9: 이럴 수가.
10: 걱정하지 마세요, 코털 보안관님. 점액세포가 반드시 체포하겠습니다. 너 이리 와. 미끄 미끄 어? 미끄 미끄 미끄 미끄 미끄로 실패했습니다.
9: 점액세포 너 맞아.
2: 콧구멍 통과하기 코딱지 먹기만큼 쉽잖아. 자 그럼 상처 속으로 들어가 볼까?
11: 어디 들어가려고. 이 백혈구에 불꽃 주먹 맛을 보여주마.
2: 백혈구 넌 날 절대 잡을 수 없어.
11: 뭐야?
2: 나한텐 비밀 지도와 자동차 열쇠가 있거든. 잡아볼 테면 잡아보시지.
11: 내염균 거기서!
2: 뿡! 그렇게 콧구멍을 통해 들어와서 뇌로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내가 잡힐 것 같냐?
5: 그럼 난 놓칠 것 같냐?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당장 서라!
2: 너 같으면 서겠냐? 서면 잡히는데!
5: 내 경고를 무시하고 달리시겠다! 나와라! 다다다다 엔진! 앞서거니!
2: 뒤서거니! 앞서거니!
5: 뒤서거니! 앞서거니!
2: 왜 이렇게 빨라?
5: 이제 내리시지.
2: 내가 졌다. 고 할 줄 알았냐?
5: 어?
2: 난 절대 잡히지 않는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
11: 내염균 꼼짝 마라.
2: 백혈구 지치지도 않고 용케 따라왔구나.
5: 백혈구님 마침 잘 오셨어요.
2: 그럼 난 이만.
5: 당신만 틈을 타서 도망가다니! 뇌염균 거기서라!
11: 아, 뭐야? 지금까지 뛰어오느라 힘들었는데 또 뛰어? 뇌염균 잡히기만 해봐라!
12: 봐봐! 뇌염균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안 되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뇌염균이 나를 공격하면 그러다가 결국
2: 깼구나 하는 거지.
12: 우와! 뇌염균이다!
2: 드디어 뇌를 정복하는 건가? 이제 호떡이 몸은 내 것이.
5: 꼼짝 마!
2: 경찰 세포? 아니 따돌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온 거지?
5: 가만히 뭐해? 있어! 잡힌 주제에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행사할 수 없어. 왜? 넌 나쁜 세균이니까.
2: 풀어.
5: 어림없는 소리. 대님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12: 아 그래 경찰 세포 고마워요.
2: 뇌를 정복하기 위해

0: 콧구멍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다 와서 잡히다니 불안하다.
1: 경찰 세포.
2: 백혈구님 오셨군요. 내염균을 제가 잡았습니다.
1: 내염균 요리조리 잘 도망치더니 결국 잡혔구나. 궁금하지 않냐? 내 불꽃 주먹 맛이.
0: 아, 살려줘요, 살려줘.
3: 아, 위험할 뻔했네. 아이, 근데 호떡이가 또 코딱지를 파서 또 상처가 나면 아, 세균들이 또 침입할 텐데.
2: 뇌님, 걱정하지 마세요. 뇌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절대 코딱지 파면 안 된다고 호떡이한테 알려줄게요.
3: 그래, 다 이 비밀주도 때문이야. 이 비밀주도가 다시는 세균들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어.
4: 비밀지도는 영원히 공인됩니다.
5: 나는 왜 안 오는 건지?
2: 호떡아, 너 또 코딱지 파려고? 네가 코딱지를 파다가 상처를 내는 바람에 뇌님이 위험할 뻔했어.
5: 헉! 뇌님이?
2: 그래. 코에는 뇌로 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코딱지를 팔 때 손가락에 있는 세균이 들어갈 수 있대.
5: 코딱지를 파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어. 나 앞으로는 절대 코딱지 안 팔래.
2: 그래, 일단 손부터 씻자.
5: 응, 누나.
2: 오. 잡았다, 전현두.
6: 나 제수번호 0001 천연두 바이러스는
7: 우주 바이러스.
6: 너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혔다.
7: 너 때문에?
6: 그래, 너 때문에. 네가 내 비밀만 말하지 않았어도.
7: 왜 나 때문이야? 넌 백혈구한테

0: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렇게 쉽게 잡힐 줄 몰랐다고.
1: 난 반드시 여기 떠날 거야. 다시 예전처럼 천연두 세상으로.

0: 돌아갈래?
1: 어? 호떡아 뭐라고? 돌아가고 싶다고?
2: 누가? 무슨 소리야? 이상하다. 방금 누가 돌아갈래? 라고 한 것 같은데.
3: 못 들었는데?
1: 그래? 뭐든지 다 있는 박물관이라더니 혹시 유령도 있나?
3: 누나 무섭게 왜 그래? 난 집으로 돌아갈래.
1: 알았어, 안 할게. 어, 잘못 들었나?
2: 어, 누나 이게 뭐야?
1: 어? 아, 천연두 바이러스랑 우두 바이러스가 들어있대.
2: 응? 천연두는 뭐고 우두는 또 뭐야?
1: 어, 여기 설명서 있네. 천연두는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몸에 빨간 물집이 생기는데.
2: 전염병? 그럼 없는 거야?
1: 괜찮아. 백신이 개발돼서 천연두로 죽지 않는데.
2: 다행이다.
1: 아, 그리고 천연두는 인간이 정복한 최초의 전염병이래.
2: 우와, 정말?
1: 아, 맞다.
2: 어, 저긴 뭐지?
1: 나 천연두 딱지 있는데.

0: 쟤 보이지?
1: 누구? 아, 호빵이. 쟤 유명해. 그 호기심 딱지로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나 뭐라나.
2: 그래? 그럼 저 딱지만 있으면 인간들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천연주를 퍼뜨릴 수 있다 이거지?

0: 철딱지를 빼앗아야겠어.
1: 에이, 그만둬.
0: 아니, 뺏을 거야. 우선 호빵이를 여기로 데려와야겠구만. 천연두 딱지야, 어서 호빵이를 여기로 데려와라. 어서, 어서, 어서, 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2: 어? 어, 딱지가 저절로 움직이네. 왜 이러는 거지? 어? 어? 어? 어디나, 누나 저기 저기. 어? 누나가 어디 갔지? 누나, 호빵 누나.
0: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호빵아 와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1: 에이, 설마. 됐어.
2: 어? 여기가 어디지?
0: 어? 왔다. 왔어. 어? 아, 호빵아.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다고?
2: 나를? 나를 어떻게 알아? 넌 누군데?
0: 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였던? 야야!
3: 어, 왜? 맞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0: 그건 그렇지만. 아무튼 난 천연두 바이러스라고 해.
2: 천연두 바이러스? 천연두라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
0: 어, 역시. 그래서 말인데 그 딱지 나 주라. 나 주라, 주라, 주라.
2: 싫어.
3: 순순히 주겠냐?
2: 넌 누구야?
3: 아, 난 우두 바이러스인데. 우두는 소한테 생기는 천연두 같은 건데 인간한텐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2: 아, 그래?
3: 어, 뭐야? 호빵이한테 천연도 옮기려고?
0: 이런.
2: 아, 너 정말 못된 바이러스구나. 아, 나 갈 거야.
0: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 가려거든. 그 딱지나 주라. 응? 아니면 이 도장이랑 바꾸자. 아!
3: 천연두 바이러스, 너 이 도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벌써 잊었어?
0: 그럴 리가.
2: 어떻게 들어왔는데?
0: 이게 다 우두 바이러스 때문이야. 우두 바이러스만 없었어도 난 지금도 무시무시한 천연두로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을 거라고.
4: 벌벌 벌벌 벌벌 벌벌.
5: 에드워드잖아 박사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6: 어? 부인 얼굴에 빨간 반점이. 남편분은 고름이 가득하네요.
5: 네, 저희 남편도 처음엔 빨간 반점만 있었는데, 아니 글쎄, 반점이 빨간 물집으로 바뀌고 물집은 또 이렇게 고름으로 바뀌지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일까요, 박사님?
6: 천연두입니다.
5: 예? 천연두라고요? 어, 이봐, 이봐, 이봐, 정신 차려, 이봐, 이봐!
4: 천연두라고요? 아이,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다 이래요.
5: 아, 그 복장에서 우유 짜던 사람들은 괜찮던데.
4: 아, 맞다, 그렇죠.
5: 네.
6: 천연두가 유행인데 무사한 사람들이 있다. 직접 가봐야겠군.
4: 우리는요.
6: 벌벌벌.
7: 아, 다 됐다. 젖소야, 오늘도 우유를 줘서 고마워.
6: 아니, 이럴 수가. 멀쩡하잖아. 얘야, 빨간 물집이나 고름이 생기지 않았니?
7: 네? 네, 예전에 소가 고름이 생겼을 때 그 고름이 닿은 후에 빨간 물집이 생긴 적이 있긴 한데.
6: 우두로구나. 이 증세가 비슷한 걸 보니 우두와 천연두, 비슷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가?
7: 그렇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괜찮아요.
6: 소 고름 때문에 우두에 걸렸다가 나았고 그 뒤로 다른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려도 이 소녀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 혹시 소 고름에 비밀이 있는 건가?
3: 우두 바이러스가 도장 좀 찍으러 왔수다.
8: 도장? 그럼 젖소한테 우두가 생기는 거 몰라? 당장 나가!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3: 내 도장은 절대 뺏길 수 없어!
8: 도장을 왜?
3: 내 무기니까!

0: 차차, 비밀을 말해버렸네?
1: 그래, 버렸네. 도장이래네! 도장!
0: 깼구나. 고름이라면 이 백혈구가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생기는 거잖아. 그래, 소고름 속에 있는 우두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미리 싸우게 하는 거야. 우두 바이러스와 싸우는 방법을 알게 되면 천연두 바이러스와 싸워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소고름으로 약을 만들자.
2: 도도도도도도도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0: 제임스, 부디 이 우두 바이러스와 싸워 이겨나. 자.
2: 여긴 어디야?
3: 사람 몸속이다.
2: 왜 날 여기로 데려온 거야? 설마 내 도장을 뺏으려고? 안 돼! 도장을 든 바이러스는 도장 없이 힘을 쓸 수가 없다. 아차차, 말해버렸네?
3: 그래, 버렸네. 도장 내놔! 차!
2: 한번 살려주세요.
4: 도장을 뺏으면 힘을 못 쓴다. 도장, 기억해야 돼. 아, 도장.
0: 제임스, 괜찮니?
4: 네, 괜찮아요.
0: 어? 우두 바이러스를 주사했는데 이겨냈어. 싸우는 방법을 알아낸 거야. 이건 천연두 바이러스인데 이겨낼 수 있겠지? 힘내라, 제임스. 자.
5: 날 이렇게 직접 인간 몸속에 넣어주다니. 좋아. 그럼 이제 도장을 한번 찍어볼까?
3: 잠깐!
4: 백혈구! 도장을 든 바이러스는 저 도장을 뺏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
3: 도장 내놔!
6: 뭐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 비밀을 알아챘지?
4: 알려준 바이러스가 있었지. 여기.
6: 미안! 내가 말해버렸네. 우두 바이러스도
5: 아니, 천연두를 맞겠다고 우두에 걸린 소고름에서 우두 바이러스를 빼네? 천연두 예방약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백신이라나?
2: 백신이 라틴어로 소라는 뜻이거든.
7: 우두 바이러스가 좋은 일을 한 거네.
5: 좋냐, 좋아? 어? 너 때문에 난 여기에 갇혔고 인간들은 더 이상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됐는데?
7: 아, 그래서 천연두를 인간이 정복한 최초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구나. 천연두 최고 딱지!
5: 뭐? 최고 딱지?
7: 응.
5: 그거 따치라, 따치라.
7: 싫은데? 그럼 난 이만 뿅!
5: 어? 어디에서? 어디에서? 내 딱지! 내 딱지 어딨어? 내 딱지! 딱지, 딱지!
2: 아이, 그 딱지 있어도 너 못 나가! 그건 호빵이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말 안 했나?
5: 뭐? 왜 이제 그걸 말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눈물엔?
9: 답답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3: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10: 초미세 얼룩.
1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아빠, 저게 뭐야?
16: 글쎄.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래요?
1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EBS IN 포키젤?
19: 네.
1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부릉부릉 빵빵 붕붕카 멋있죠?
1: 부릉부릉 빵빵 빵빵
0: 우리 차례차례 타볼까요?
2: 자동차 빵빵 자동차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가스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주간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Welcome to my kitchen. 네, 콜라 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Today, we are going to Mexico. 솔직히 멕시코만 아니야. 한국도 갈 거예요. 오늘 또 퓨전 음식 만들어 볼 거예요. Mexico and Korea together. 네, 오늘은 불고기, 버섯, 비빔밥, 케사디아. We're making 불고기 and mushroom 비빔밥 케사디아스.

Here are today's ingredients. We have bolognese sauce. 네, 멕시코 음식도 토마토 소스 들어가요. We have pizza cheese. 네, 피자 치즈 있어요. We have sliced cheese. 불고기 용소고기. This is beef. Beef that we normally use for 불고기. Then we have 누타리 버섯. These are oyster mushrooms. 네, 그 쫄깃쫄깃한 맛이 게사디가 잘 어울려요. We have onion, 양파. We have green pepper or green bell pepper. 우리 피망도 있고요. 예, 우리 불고기 양념 위해서 우리 다진 마늘, minced garlic, 참기름, sesame oil, 간장, soy sauce, and 맛술, cooking oil. 그리고 오늘의 스타, 바로 토티야, 그 멕시코 빵. 오케이? First, we have to prepare the beef. 네, 우리 불고기 고기 먼저 준비해야 해. So we take this kitchen towel, 주방용 종이 이렇게 넣을 거예요. And we put the beef in like this. 그래서 우리 그 피물은 다 뺄 수 있어요. We can take out all the bloody water. 우리 불고기 만들었을 때 우리 소고기하고 양념 필요해요. So let's make the marinade. 양념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take the soy sauce and the garlic. 우리 간장하고 다진 마늘. We have the cooking wine. 우리 맛술. And the sesame oil. 참기름. 그리고 마지막은 설탕. Last the sugar. And now we mix. 우리 설탕 없어졌을 때까지 지금 믹싱 필요해요. And we put in our beef. 우리 불고기 넣는 거예요. And we mix again. 다 됐어요. We got our meat ready. Now we have to prepare our vegetables. 네, 우리 불고기 양념 다 됐고 이제 채소 잘라야 돼요. So we cut the pepper. 우리 피망은 잘라요. 우리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We only need this much today. So we cut the pepper. 우리 피망은 이렇게 잘라요. 손 항상 조심해요. Okay. And we cut like this. 우리 한 번 더 이쪽으로 잘라요. 손 조심하세요. 손가락 조심하세요. 사각형 필요해요. All done. Now we cut the onion. 우리 양파 잘라요. We only need this much. And we cut. 우리 이렇게 잘라요. 천천히 조심하게. And we cut this way. 우리 이쪽도. 아, 항상 양파는 좀 매울 수 있어요. 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조금만 잘라요. All done. We can tear the mushroom. Tear like this. 뭐 마음대로 크게 해도 돼요? 아니면 작게 해도 돼요? 솔직히 잘라도 돼요. It's up to you. I love mushrooms. 식감이 좋아요. We have to make 불고기 버섯 비빔밥 first. We have a pan. We add a little olive oil. 우리 올리브 기름 좀 넣을 거예요. And now we add our beef, 불고기, 하고 양념. We add in our green pepper. We add in our onion, 우리 양파, 피망하고 양파 들어갔어요. And we add in our mushrooms, 우리 누타리 버섯도 들어가요. And give it a stir. 우리 이렇게 계속 조금씩 믹싱해야 해. Water from the mushrooms, water from the beef. 네, 그 누타리 버섯하고 소고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Now, we can add the rice. 네. So we add our rice. Sesame oil. 우리 참기름도 넣을 거예요. And a little salt. 우리 소금 조금 이렇게 타타타타. Mix it all together. You see? Everything is mixing together. 네. 오, 잘 섞였어요. Good. Now we can add the cheese. Let's put the cheese.

0: It's like making a pizza. I think this is enough.
1: 네.
0: And now we put on our bibimbap.
2: 우리 여기 넣을 거요. 다 안 넣어도 돼요. 원하는 만큼만 넣어도 돼요. 왜냐면 이거 한 게사리에 아니면 두 개도 만들어 수 있어요.
0: Yeah, I think that's good. 모어 치즈 조금씩 좀 찍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만큼 넣어도 돼. You can use as little or as much as you like. 이 정도 충분해요. Then we need one more tortilla.
2: 네, 토티야 하나 더 위에.
0: Like this. Now we're ready to cook. Now we're going to toast the tortilla.
2: 네, 우리 프라이팬에서 이 토티야 위에 그리고 밑에 살짝 토스트처럼 할 거예요. 좀 누릇한 느낌 만들어요.
0: Let's turn.
2: 네, 우리 한번 터닝 할 거예요. 네, 우리 한번 뒤져볼 거예요.
0: 호호, 오케이.
2: Look at that color. 이 색깔 좀 보세요. 그 누릇한 색깔, 그 골든 브라운은 다 좋아요.
0: 다 됐어요. 이제 우리 잘라서 먹어도 돼요.
1: Okay, it's ready.
0: We can take it out.
2: 호호호호호.
0: We cut like this.
2: 손 조심해요. 이거 아주 뜨거워요.
0: And cut like this. And now let's put them on the plate.
2: 원래 멕시코 식당 갔을 때 게사디아 네 조각 잘라요.
0: And one more.
2: 네.
0: And now we have a special sauce. Sour cream.
2: 네. Sour cream 쓸 거예요. 이거 멕시코 음식 잘 어울려요. 크리미하고 살짝 새콤하고 이거 치즈하고 고기하고 버섯하고 밥 잘 어울려요.
0: It's done. Our 불고기 mushroom 비빔밥 게사디아.
2: 네, 우리 불고기 버섯 비빔밥 게사디아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 보기 시간. Oh, oh yeah. 한 조각? 사바크림 좀 넣을까? 한입 위에서요? 맛있게 드세요. 오, 제 머릿속에 멕시코 음악 있어요. It tastes so good. 멕시코 맛, 한국 맛 섞여서 와, 참 좋은 음식 친구요. 아, 그리고 그 고소한 버섯이요. 잘 어울려요. 네. We made 불고기 머쉬룸 비빔밥 케사디아. 네, 우리 불고기 버섯 비빔밥 케사디아 만들었습니다. I hope you can make it too. And I hope you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네, 다음번에 볼라주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See you next time. Bye-bye.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이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머는 아머드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0: 놓치지 않겠어. 안 돼. 기계 공룡 군단? 기계 공룡 군단이 여긴 왜? 도대체 무슨 일이지?
1: 영웅, 지금 당장 기계 공룡을 추격한다.
2: 네. 코핏 탑승 완료. 날개검 장착 완료. 프테라노돈 출격합니다.
3: 항만 쪽으로 이동 중인 기계 인용을 용과 추격 중입니다.
4: 메카디노 suddenly showed up. Just how much do they know?
5: If they knew we stole the D-armor technology to make a secret weapon behind their backs, wouldn't we already be dead by now?
4: No way they helped Z escape knowing my intentions.
6: Hesang 봉쇄하고 S링크를 투입시켜.
0: 네.
7: 지상군은 함선으로 이동하고 제1편대부터 제6편대까지 빠르게 항만 쪽으로 기계 인용을 추격한다. 세나 아이는 출격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수송기에 탑승한다.
8: 네.
0: 코피트 탑승 완료. 아머드 사로스 장착 완료.

0: At this point, even the submarine will be in danger.
1: Turn back.
2: 그들이 직접 나섰군.
3: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2: 아니, 대기해.
4: 용호, 기계 고릴라가 손에 쥐고 지키고 있는 사이버그를 빼앗아 와야 한다.
5: 알겠습니다.

0: 저기야! 빨리 피해, 리오야! 기계고릴라가 너무 강력해! 어떡하지?
1: 용오빠, 사이보그 손가락도 모두 총이야! 핑거피스톨, 조심해!

0: 입맛 어때? 이번엔 그냥 안 맞아. 불어버려, 불스! 봤지? 얘 티렉스야!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야, 이거 놔. 어림없지. 예, 불쌍 끝장 내버려. 죽었나? 알았잖아. 불쌍, 이번엔 확실히 혼내주자. 야, 어디가? 내가 못 쫓아갈 줄 알고? 높은 데로 피하시겠다? 어림없지. 제트 엔진 가동! 넌 이제 죽었어.
1: 차량 로모 한
2: 저기서 떨어지라고 해.
1: 네, 진 놔줘. 더 높이 올라가면 위험해.
0: 괜찮아요.
1: 진,
3: 당장 저기서 떨어지라고 해.

절대 못 놓지. 어디 계속해봐. 절대 안 놔. 넌 이제 죽었다고 했지?

0: 도와주세요. 교관님, 사령관님, 여기 너무 높아요. 여기서 어떻게 혼자 내려가요? 제발 내려주세요. 내려달라고요.
1: 내려주지 마. 곧이 불통 같으니.
2: 역시 전략적이시군요.

0: 누가 이기나. 용오빠, 한 마리는 내가 처리할게.
1: 너무 위험해! 아이나!
0: 아니?

0: 저기야. 내가 이겼지?
1: 세나 상황은?
2: 강력한데? 조심해야겠어. 세나가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다니.
3: 일부러 맞아주고 있는 겁니다. 공격 패턴을 익히려고.
2: 한 마리 더 없앴습니다. 용을 지원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1: 잠깐. 일단 두고 보지.

0: 용과 기계인형을 쫓아 세나고역까지 왔습니다.
1: 에이스리 미사일 발사! 프테라노돈 날개검!
2: 용과 해치웠습니다.
3: 좋았어, 용우야.

0: 해냈어. 잘했어, 시저.
1: 레지아스님 말대로군요.
2: 실수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한 거예요. 지난번 사막 전투와 비교도 안 되는 전력입니다.
3: 지난 며칠 밤낮으로 훈련하더니

0: 엘리자베스부터 구해야 돼.
1: 엘리자베스!
2: 기술을 돌려 아이니를 지원해.
0: 네, 알겠습니다. 아이나, 내가 갈게.
1: 어디 있는 거야, 오빠들? 나도 구해줘.
3: 지금이야.

0: 누구든 우리 아인이 괴롭히기만 해. 아주 그냥.
1: 근데 넌 어떻게 내려올래?

0: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들어가려는 양이와 막으려는 집사. 극한 직업 아홉냥이 집사.
1: 한두 마리가 아니라가지고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0: 간식 앞에서는 말릴 틈도 없이 폭풍 흡입. 심심할 땐 집사 등반. 온 집안을 들쑤시고 식탁을 점령하고
1: 마보잡이로 막 하니까 그냥 지금 체념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0: 우당탕탕 아홉 마리 냥이들과 영혼 탈탈 털리기 직전인 집사의 일상으로 가볼까요? 총체적 난국에 빠진

0: 찐 집사를 만나러 간 곳은 영천. 간식을 준비하느라 손이 바쁩니다. 그런데 이때 한 녀석이 이성을 잃고 간식에 달려듭니다.
1: 되게 잘 올라와요. 다른 아이들 못 올라오니까. 뭐 발로 밟고.
0: 녀석을 내려놓지만 서로 올라오겠다며 민원 폭주. 말 그대로 난장판. 집사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1: 난리입니다, 난리.
2: 고양이가 많네요.
3: 네, 현재 9마리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0: 일집사 9냥이라니 대단하십니다. 이 집의 첫째 냥냥이부터 실질적인 대장 방울이와 신임 냥이 사랑이가 낳은 발랄한 아기 고양이 4마리 포함 총 9마리 고양이가 함께 살고 있다는데요. 말 그대로 이 댁은 냥이들의 지상낙원 고양이 놀이터. 벽지는 찌질하고 존재하는 것이오. 봉지 역시 냥이들의 놀잇감일 뿐.
3: 고양이를 빼놓고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장가도 안 가고 맨날 고양이하고 그래 살아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맨날 그러시죠.
0: 집사가 된 지 4년. 푹신한 침대보단 딱딱한 방바닥이 더 익숙하다는 집사님.
1: 돈 많이 샀네요.
0: 양이들의 수발을 드는 것을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인 듯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뜻밖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3: 저는 또 혼자 조용하게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집에 동물이 있으면 좀 분답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안 키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0: 어쩔 수 없이 입양을 하게 됐다뇨?
3: 네가 그랬어? 냥냥이?
0: 그럼 4년 전 첫 번째로 입양한 냥냥이는 어떻게 입양하게 된 건가요?
3: 이제 몰래 키우고 있다가 원룸 주인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고양이를 이제 다른 데로 보내든지 나가든지 이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고양이 한번 키워볼래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0: 그런데 냥냥이를 만난 후 집사의 삶은 자신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 다른 고양이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고양이를 안 키울 때는 저는 길냥이에 대해서 아예 몰랐거든요. 방울이는 이제 큰 사고를 겪었는데도 아주 뭐 활발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초롱이가 이제 한 달 만에 엄마를 잃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그 분유하고 좀 먹였었거든요. 아지는 14층 계단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 한 3일, 4일 기다리는데도 아무도 찾으러 오신 분이 없어가지고.
0: 그렇게 4년간 길냥이 5마리의 집사가 되었다는데요. 문제는 5마리 중 사랑이를 입양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존 냥이들과 달리 사랑이와 사남매가 조금, 아니 많이 유별나다는 것. 식탐이 너무 강해 틈만 나면 간식을 훔칩니다. 때문에 온 집안이 초토화. 회오리가 한 바퀴 쓸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찌나 쏙쏙 빼서 잘 먹는지 사남매도 냄새를 맡고 엄마 곁에 기웃거립니다.
4: 아우, 엄마가 더 배고프다오.
0: 배가 부른지 그제야 집사 눈치를 보는 사랑이.
1: 야, 야, 이놈들 이거 어떻게, 이거 먹으면 안 돼. 사랑, 어? 누가 그랬어, 이거? 어? 사랑이, 네가 그랬어? 어? 그러면 안 돼.
0: 도대체 사랑이는 왜 이렇게 식탐이 강한 건가요?
3: 처음에는 몰랐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점점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임신을 했던 거예요.
0: 작년 9월 홀딱 젖은 생쥐 같은 모습의 사랑이를 구조한 집사. 얼마 후 그 작은 몸으로 4마리를 낳았는데요. 젖을 뗄 시기인데도 아직도 젖을 물리고 있는 사랑이를 보면서 집사는 마음이 아렸다고 합니다.
3: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하다 보니까 저도 사랑이가 너무 안쓰러운 게 아직 한 살 안 됐거든요. 젖을 많이 주니까 애가 살이 안 쪄. 그때 제가 간식을 과도하게 좀 많이 줬거든요. 자꾸 마르고 이제 애들 이제 젖은 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닭가슴살이나 그다음에 우유나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줬었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식탐이 생긴 것 같아요, 또 사랑이.
0: 넘쳤던 사랑이 모자란 것만 못했던 걸까? 사랑이와 새끼들이 단순한 식탐을 넘어 사람 음식도 탐내기 시작한 것. 집사가 식사할 때는 항상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바쁩니다. 자꾸 탐내고 달려들 때마다 집사가 살짝 밀어도 보지만 녀석들은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5: 내려가.
0: 집사는 4개월째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
5: 그만. 내려가. 하지 마.
4: 에헤이, 집사야, 맛있는 건 같이 먹는 거다옹.
5: 다 먹어, 다 먹어.
0: 조용한 양양이는 어이없음. 점잖은 방울이는 기가 막힘.
5: 못되게 하면은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애들이라 가지고 막 그때뿐이 뭐라고 해도 그때뿐이 계속 달려요. 계속 다 먹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끝이. 맛있냐? 아!
3: 여기 꽉 송곳니에 꽉 물렸습니다.
4: 역시 닭은 날개다옹.
0: 사이좋게 나눠 먹는 듯 하더니 태영이가 훔친 치킨을 다시 구름이가 훔칩니다. 오, 녀석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댑니다. 집사님 밥 빼앗아 먹는 것도 모자라 니들끼리 싸우기까지 하니? 결국 집사가 일어서서 밥을 먹는데요. 아이고야, 고양이들이 먹다 남은 반찬으로 허기를 채우고 있네요. 하지만 사랑이 사남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3: 운동도 되고 스쿼트 하면서 이렇게 다이어트와 저녁을 같이. 요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4: 계란말이 더 내놓으라옹.
3: 이렇게 아련하게 쳐다보고 외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0: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사랑이 때문에 집사님 식사를 대충 끝냈습니다. 그런데 녀석들의 식탐만큼 집사의 진을 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끝없는 사냥놀이 치욕. 밥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쉴 틈도 없이 놀아달라고 보채는데요. 집사도 노력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감당이 안 되기도 합니다.
5: 저희 양양이는 보통 한 5분 놀면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애들은 뭐 끝날 때까지 시간 놀다가 한 잠깐 자고 이러다가 또 놀고.
0: 한참을 놀아준 것 같은데 아직도 쌩쌩한 녀석들. 밤에도 2시간에 한 번씩 자다 말고 놀아달라 한다네요. 아이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5: 그러니까 잘 놀고 있어. 많이 먹고.
0: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렴. 근데 어디 가시나요? 아하, 동네 고양이들 밥을 챙겨주고 계셨네요.
6: 시간에는 일하고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 이용해가지고 매일 챙겨주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매일 제가 바뀌고 하거든요.
7: 아, 주말에 쉬는 날도 와서 하신다고요?
6: 예, 예. 주말에 쉬는 건 주말 쉬지. 주말에 밥은 먹어야 되겠다.
0: 2년째 집사가 돌보는 아롱무. 최근에 다친 상처가 있어서 특히 신경을 쓴다고 하네요. 근무 중인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보금자리도

0: 챙겨주고 매일매일 지극정성으로 녀석들을 돌보고 있답니다.
1: 저런 청년들만 이 세상에 다 있다면 이 정말 얼마나 좋은 그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예, 잘합니다.
0: 외출 후 귀가하는 집사.
2: 아, 사장님. 애기들. 잘 있었어? 아, 저 캣타워 안에 또 변 실례를 했네요.
3: 네?
2: 캣타워 안에다가 또 고양이가 또 똥을 쳐놨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많은데도. 요렇게 요 안에 보니까 치우기도 힘든데 다 제가 사는데.
0: 이때 집사에게 보란 듯이 사랑이가 실례를 하는데요.
4: 아우, 최선을 다해 잘 덮고 있다오.
2: 사랑이 여기 쉬하면 안 돼. 어? 잘 봐. 여기 쉬하는 데 아니야. 화장실 가서 해야지, 화장실. 이리 와봐. 사장님, 화장실 여기 가서 해야지. 쉬. 알겠어? 알았어. 타워 밑에. 여기 항상 사는 자리에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0: 화장실이 떡하니 있는데. 집사는 매일 똥, 아니, 돌을 닦습니다.
2: 저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니. 빨리 큰 집으로 이사가라고 이렇게 좁아가지고.
5: 집이 작아서 투정 부리는 거라고요?
2: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제가 또 마음이 위안이 될 것 같아가지고.
0: 아침부터 고생한 집사도 오늘은 도시락 대신 한 끼 제대로 챙기려 하는데요. 과연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역시 제일 먼저 달려드는 건 사랑이.
2: 안 돼. 놈들. 먹지 마.
0: 하지만 집사도 계속 당할 수는 없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처음 본 모기장에 살짝 당황한 걸까요?
2: 올라와.
0: 오호, 지금까진 효과가 좋은데요. 그런데 태양이가 어느 순간 틈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아하, 되려 모기장으로 장난을 치는데요. 우당탕탕 난립니다.
2: 이건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재밌는 놀이가 됐습니다.
0: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편하게 밥 먹기는 글렀네요.
2: 편안하게 이제 애들은 밖에 있고 못 들어오니까 이제 오롯이 이제 식사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먹는 것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0: 모기장처럼 무너진 마음. 집사는 이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집사를 돕기 위해 먼 영천까지 히어로 야옹신이 출동했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6: 그렇다고 나는 식수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7: 네, 반갑습니다.
0: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8: 사랑이가 엄청나게 식탐이 많다고.
2: 네.
8: 보통 고양이들이 이제 평상시 밥 먹는 양이랑 네. 임신하고 나서 출산 후에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후에 먹는 양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1.5배수 정도를 급식을 하는 게 추천돼요. 왜냐면은 이제 새끼들을 보통 3마리에서 많게 5마리까지 낳기 때문에 보통 영양소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0: 사료나 간식이 아닌 사람 음식에도 식탐을 보이며 먹기 위해 싸웠던 녀석들. 사랑이네가 유독 식탐이 강했는데요. 특히 엄마인 사랑이까지 먹을 것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8: 그러니까 경쟁이 새끼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엄마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너무 지금 자원이 한정된 공간에서만 너무 집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냥하듯이 먹거리

0: 찾아서 돌아다니는 경향이 되게 많이 보이고요. 그게 가장 큰 식탐의 원인 같긴 해요. 밥그릇을 일렬로 놓는 게 이뻐 보이긴 한데 추천되지 않죠. 네.
1: 한 번에 이렇게 딱 같이 주거든요. 그럼 쫙 하나씩.
0: 그러면 경쟁이 돼요. 먹는 거에 대한 경쟁. 형제 있으세요?
1: 너무 많이 씁니다.
0: 누나 있으세요? 어렸을 때, 전 소세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분홍 소세지를 좋아하는데, 분홍 소세지 다섯 개 있으면, 하나씩 먹다가 하나 남으면 눈치 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고 먹는 게 있는데, 그게 한정적일 때는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급식은 그러면 자유급식하세요?
1: 네, 저는 자율급식 하면은 애들이 항상 이제 밥을 먹으면 항상 배고프면은 밥을 먹고, 아, 그럼 항상 배부른 상태거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0: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무료하죠. 고양이가 단순하게 먹고 자려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가 이제 사냥 본능인데, 사냥 본능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선순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묘생에서는. 그래서 사냥 본능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되게 핵심이고, 최대한 이 공간을 사냥터처럼 아니면 사냥 놀이를 할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2: 짜잔! 야옹신과 함께하는 도시락 먹방! 과연 먹방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0: 여태까지는 보호자님이 이렇게 밥을 차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와서 관심 갖고 이랬잖아요. 집에 이런 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주컵이든 뭐 간단한 커피 마시는 컵이든 이런 긴 컵, 이용해서 간단하게 얘네들한테 어렵게 먹을 수 있게끔 간식이나 보상을 주시면 되거든요.
2: 에? 그렇게 쉽게요? 설마.
0: 몇개 놓고 그냥 이렇게 구부리면 됩니다. 구부려서 갖고 놓기.
2: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도시락엔 진정 관심 없음?
0: 먹는 동안 얘네들이 차에서 먹을 수 있게끔 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갖고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저희는 밥을 먹고 있지만 얘네들 요거 이제 찾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2: 사랑이도 놀며 먹느라 신났습니다. 와, 그럼 여태 너희들 집사의 반찬을 사냥하는 게 재미있었던 거니?
0: 벌써 똑똑하네요. 얘네들 지금 완전 이렇게 먹어야 돼요. 보호자님이 급식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2: 식탐을 사냥 본능으로 해결하라. 야옹신과 함께한 먹방은 대성공이네요. 집사님도 한결 편한 모습이죠.
0: 보호자님이 밥 먹는 시간이 고양이들도 밥 먹는 시간이다. 대신 어렵고 즐겁게 먹을 필요가 있다. 고양이한테 어렵게 밥을 주는 게 절대로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계세요.
1: 얼마나 이렇게 고양이 밥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0: 혈 있잖아요, 혈이.
2: 양이들도 적응 완료.
1: 사장님, 여기 쉬하면 안 돼. 어? 잘 봐. 여기 쉬하는 데 아니야.
2: 집사의 큰 고민이었던 대소변 실수.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랑이가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따로 있다는 점.
0: 말안 해도 알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화장실 문제예요. 보통 고양이들이 화장실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한 마리면은 최소한 두 개.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에요. 고양이 마리 수보다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홉 마리 있잖아요. 화장실이 몇 개?
1: 10개.
0: 10개 있어요. 지금 몇 개?
1: 5개.
0: 그러니까 당연히 대변 실수, 소변 실수 할수 있다. 요즘에는 뭐 형제가 많지는 않지만 그럼 화장실 한 개면 어때? 난리 나잖아요. 내가 먼저 쓸게. 너왜 이렇게 안 나와? 나도 급해. 막 밖에서 그러다가 싸버려. 사람이야 참기라도 하지. 근데 고양이들은 참다 참다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 붐비고 화장실 관리도 잘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 화장실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다른 화장실 쓰기 싫으면 그냥 대변 실수, 소변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장실의 모양은 최대한 오픈형을 써서 고양이가 볼일을 보는 자기가 취약한 순간이잖아요. 취약한 순간에 주위 환경을 살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화장실의 위치는 시끄럽지 않고 약간의 빛이 들어오는 공간에 배치를 한다. 그리고 밥 먹는 것이나 물 먹는 공간은 화장실하고 최대한 떨어뜨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화장실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다면 밤새도록 놀아도 에너지 넘치는 양이들을 위한 놀이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1: 우선은 공간적인 분리가 되게 중요해요. 공간 분리라는 거는 이거를 하나의 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 링에 들어오는 선수는 제한적인 거예요. 두 마리면 한 마리씩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한 명의 선수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아홉 마리 되는 경우에는 세 마리에서 뭐 네 마리, 아니면 두세 마리 정도가 적합할 수 있겠죠. 보호자님은 놀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잡은 다음에, 이게 사냥감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냥감이 처음에 눈에 띄었다. 쫓아오겠죠? 처음에 찾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찾다가 쫓아올 거죠? 잡으러? 캐칭.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서칭 다음에 캐칭하러 와요. 그럼 잡았죠? 그럼 이거 갖고 좀 이렇게 갖고 논단 말이에요. 매니플레이싱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냥감은 바로 죽지 않잖아요. 막 도망가려고 막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더 와서 도망가려고 하겠죠. 아, 나 살아야지. 막 하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럼 계속 잡은 다음에, 그러면 갖고 논 다음에 잡았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먹어야죠. 보상. 보상을 안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게 지치지 않고 계속 보호자님은 흔들어야 되고, 관리가 안 되고
2: 끝이 없더라고요.
1: 끝이 없어요. 얘가 이렇게 잡았으면, 잡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보상 틀에서 갖고 있다가 잘했어 하면서 주는 거예요. 이거 선택하니까. 그럼 살짝 이거 빼겠죠. 그 다음에 얘가 먹는 동안 얘하고 이제 놀아주는 거죠. 이게 시간차 놀이.
0: 담요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차 놀이 방법 잊지 마세요. 개수가 모자랐던 화장실도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요. 빛이 잘 들면서도 은밀한 위치로 옮겼답니다. 병뚜껑도 먹이 퍼즐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쩜 양이들이 코를 박고 노네요.
3: 다른 문제점보다도 이제 위생적으로 배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사람 음식 탐하는 거, 그런 걸 다 고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집사님, 사랑이 사남매도 곧 철들 것 같죠? 앞으로도 아홉 양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마. 담배 피지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내 손으로 지켜내지 금수당산. 산을 감고 보면 지나치지 말고 바로 꺼버리세요 외출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KBS 퀴즈.
1: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2: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1: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책 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책 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 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3: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3: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3: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3: 러브짱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3: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0: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독특한 식감과 향,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가진 굴은 해외에선 값비싼 음식으로 통합니다. 유럽에선 굴 한 개 값이 우리 돈으로 7,000원이 넘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범접하기 힘든 비싼 굴이지만 한국에선 저렴하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서민 음식 중 하나죠.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비싼 식재료인 굴, 한국에선 어떻게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우리나라가 세계 굴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굴 하면요, 뭐니 해도 우리 청정이에요. 그 지역에서 자란 굴들이 세계에서 제일 상품으로 팔리기도 하고 수출도 많이 하기도 하고.
0: 하지만 굴을 얻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이루어지는 고강도의 노동에
2: 바로 밀트로 잘라.
0: 상상 초월의 속도전과 체력전.

0: 거기에 기술력까지 필요한 작업.
1: 또 두 왼손만 잡는다 봐라. 두 왼손만 잡으라 해야 돼. 이러니까 이런 거 이런 장면 갖다가 무대불능이라고
0: 해. 정말 위기의 순간이 여러 번 몰려왔는데요.
2: 근데 과연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
0: 약볼 체력을 정신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굴과의 한판 승부. 바다의 우유 굴. 굴 따러 가보겠습니다. 싱싱한 굴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바로 경상남도 통영 앞바다입니다. 전국 굴 생산량의 70%가 바로 이곳에서 나오고 있다는데요. 찬바람 부는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신선한 굴들이 매일 생산되고 있습니다. 굴 공장의 하루는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PD로그 첫 출근, 최선을 다해 배우고 익힐 각오로 임해보는데요. 연출 경력 12년 차인 제게 촬영 현장은 언제나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직업과 사람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며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다큐멘터리 제작의 매력이라 생각해왔는데요. 이번 현장에선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을지, 또 어떤 분들과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됐습니다.
3: 지금 한 3시 48분, 4시가 좀 되기 전에 이른 시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여기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매일 식탁에서 먹던 신선한 굴이 어떻게 식탁까지 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직접 몸소 체험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0: 그럼 이 구역의 고수를 만나러 가볼까요?
4: 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일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5: 그래요?
4: 네.
0: 이곳의 베테랑 김진열 사장님입니다.
5: 좋은 경험 드릴 거예요.
4: 네, 알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 하는 가운데서 잘못하면 혼돈나게 갑니다.
4: 혼돈나게 되시나요?
5: 경제적인 손실을 비면 안 되고.
4: 네.
5: 모든 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0: 아, 뭔가 불길한 제 앞날이 느껴졌는데요. 일단 고민은 뒤로 하고 전쟁터에 나갈 의복부터 챙겨봤습니다.
3: 이거 어디가? 이게 앞인가?
4: 사장님, 여기 앞이 어디가 앞이에요? 아, 여기 이 로고 붙은 데가 앞이요?
0: 장화를 신는 것부터 쉽지 않더라고요.
5: 동작이 이리 늦어가지고 늦어갔네. 전쟁터에 왔는데 하여튼 군인이 하여튼 난조문이라고 동작이 빨라야 이제 적군 한 명이라도 빨리 물리치지.
3: 사람들이 원래 옷이 이렇게 입기가
5: 힘들어. 이렇게 땅을 입고. 야, 이 어린이 옷 입히는 거 똑같네, 앉아 있는 거. 자.
4: 네, 감사합니다. 네.
5: 와, 이거 넘기나 하여튼 폼 나네.
4: 폼 좀 나나요?
5: 예, 완전 폼 나네.
3: 일만 잘하면 되겠네요, 이제.
0: 복장도 근사하게 갖췄겠다.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제 첫 업무는 바다로 나가 굴을 따는 일. 굴 양식 작업 바지선을 끌고 약 1시간을 달려야 양식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통영에서만 한 해 생산되는 굴들이 약 2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6: 여기서 생산된 굴들이 미에 거대해서 겁내는 해양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수출 다 되는 거예요. 안심하고 먹어도 돼야 돼요.
4: 물이 깨끗해서요?
6: 네. 당일 작업에서 당일 식탁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4: 아, 오늘 작업에서 오늘 식탁으로 가는 거예요?
0: 영하 8도의 차가운 날씨, 게다가 바닷바람까지 더해져 손발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4월까지 매일 바쁘게 조업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이곳에선 바닷물 속에 줄을 매달아 불을 키우는 수화식 양식법을 사용합니다. 해류가 잘 통하고 퇴적물 오염이 적어 굴의 생장이 빠른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굴을 수확하기 위해선 먼저 굴이 매달린 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때 해조류나 불순물을 일일이 손으로 제거해 컨베이어로 이동시키는데요. 줄에 묶인 굴은 낫을 이용해 재빨리 줄을 잘라줍니다. 분리된 굴들은 다시 한번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포장구역으로 이동하는데요. 거대한 망에 굴을 옮겨 담으면 수확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철저한 분업화로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굴 채취. 제게 주어진 업무는 굴이 매달린 줄을 일정한 길이로 자르는 일입니다.
6: 네. 여기 이렇게요?
0: 칸에 맞춰서 그저 자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6: 한 칸. 자. 바로 밑으로. 잘라.
0: 컨베이어 벨트가 돌자 금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낫질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하나도 못 자르는 동안 베테랑은 순식간에 세 개를 성공시킵니다.
6: 안 돼요. 빨리 잘라야 돼요. 빨리요.
0: 줄을 제때 자르지 못하면 굴이 엉켜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다고 하니 마음이 더 바빠졌습니다. 결국 지켜보던 사장님이 나섰는데요.
6: 네. 아.
0: 역시 손놀림이 다릅니다.
6: 한 번에.
0: 정확하고 빠르게 줄을 잘라야 한다는 부담감에 오직 굴에만 집중했는데요. 다른 생각은 할 겨를도 없습니다.
4: 일단은 이게 컨테이너 벨트로 굴이 오니까 제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의 속도에 맞춰서 일을 하잖아요. 만약에 제대로 줄이 절단이 안 되면 이 공정 자체가 다 멈춰버리니까 저 때문에 이제 일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잘못하면 또 장비에 또 파손이나 또 고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0: 끊임없이 올라오는 굴.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시간이 없는데요. 한 시간이 넘자 손과 허리에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계가 멈췄습니다. 혹시 저 때문일까요?
6: 걸려가지고. 둘이 걸려가지고.
0: 원인은 제가 아닌 밧줄에 달라붙은 해초 때문이었는데요. 순간 심장이 콩알만해졌습니다.
2: 이게 오리라고 하는 해초인데
7: 예.
2: 이게 이렇게 어장에 붙거든요. 그러면 작업할 때 몇 배로 됐죠.
0: 그래도 이 녀석들 덕분에 잠시 허리 펼 시간과 생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4: 사람이 내 것만 낫을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낫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굴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아예 이런 거는 굴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줄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끊어야겠다. 그게 어렵네요. 오, 쉽지 않.
6: 전 빨리 갑니다.
4: 빨리요 사장님. 지금도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 느리다고요?
6: 못 자르면 안 돼요. 물리고 잘라야 돼.
0: 예상치 못하게 속도가 두 배로 빨라졌습니다. 오. 마치 낫지라는 로봇이 된 기분. 굴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약인 걸까요?
6: 너 진짜 좀 잘한다. 자세가 나네.
0: 작업 3시간째.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7: 거의 두 개 피니까 해 떴어요.
8: 안 힘들어요? 아, 안 힘들어요?
0: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외국인 근로자분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작업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는데요.
7: 여기 손이 힘이 안 들어가요. 이쪽 손이. 하도 이거 낫을 이렇게 하니까.
9: 절반 남았대요.
7: 절반? 절반이요?
9: 아직 반도 못했대.
7: 어떻게 이건 반대나. 이건 반대나 하고 지금.
0: 낫질 작업 5시간 만에 체력이 바닥나버렸습니다. 몰골도 말이 아닌데요. 새벽부터 고생하고 나니 집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10: 낫질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끌어지나 해서 줄 봤더니 이게 줄이 이게 이렇게 생겼네요.
0: 낫질이 어려운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물망에 불을 담는 업무가 주어졌는데요.
11: 네, 타고 내려오면은 이제 밑에서부터 조금씩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굴이 이렇게
7: 더 넓게 많이 네, 들어갈 수 있고
11: 망이 넓어져서 이렇게 쌓이거든요. 아~ 여기 당기고 이쪽도 당기고
7: 내 면을 다 당겨주면 되는 거예요. 네,
11: 조금씩 당겨주면은 이게 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쌓이면서 그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7: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11: 네, 밀어주고.
0: 낫질에 비하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굴세례에 멈추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그물을 당겨야 하는 중노동 중에도 중노동. 금세 전신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체력이 약한 편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11: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하시다가 포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하시다가 마실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하시는 거 보고 피디님 월급이 얼마쯤 되실까? 저런 분이면 충분히 써도 괜찮아요. 네. 계속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좀 끈기가 있으신 분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0: 드디어 마무리 청소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조업을 위해 바닥 구석구석 깨끗이 치워야 하는데요. 굴 하나를 건져 올리는 과정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7: 끝났어. 장갑? 그런데요, 이거?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12: 8년.
7: 8년?
12: 예.
7: 가족들 안 보고 싶어요?
12: 옛날에 1년마다 휴가 갔어요.
7: 그러면 아내분은 어디 있어요?
12: 아내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7: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네. 보고 싶겠다.
12: 그래요.
7: 예?
12: 그래요.
7: 영상통화 많이 해요, 영상통화?
12: 네. 그래. 안 하면 뭐라 한대.
0: 오남원 타국에 와서 가족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가 맛있는 굴을 식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수확한 굴의 양만 약 20여 톤. 사장님과 아드님 그리고 선원들의 땀방울이 모여 오늘도 바다의 선물을 무사히 건져 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늘도 새벽 3시부터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13: 안녕하세요.
0: 일찍부터 아침 식사 중이셨는데요. 고된 하루를 버티기 위해선 잘 먹어둬야 합니다.
13: 아침을 매일 이 시간에 드시는 거예요, 사장님?
14: 네.
0: 사장님에겐 이것이 45년간 반복된 일상이라는데요.
13: 그러면은
14: 사장님은 하루에 몇 시간씩 주무시는 거예요?
5: 많이 잡...

0: 그러면 4시간, 3시간.
1: 하루에 4시간, 3시간씩요? 네. 그럼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는지요?
0: 한 45년 됐어요.
1: 그럼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게?
0: 16살 때부터.
1: 진짜 오래 하셨네요.
0: 응.
2: 어린 나이에 소년가장이 된 김진열 사장님은 16살 때부터 불공장을 다니며 힘든 시간을 버텨왔다는데요. 오직 성실함 하나로 45년간을 쉬지 않고 일해 이제는 제법 큰 규모의 굴 양식장까지 운영 중입니다. 사장님에게 굴은 생계이자 희망이었습니다.
0: 자, 처음에는 아예 노는 걸 몰랐어야 되냐. 노는 게 뭔지, 쉬는 게 뭔지를 몰라야 되냐. 근데 쉬면은 안 되는 거죠. 나가 하루 쉬면은 식구들이 다 굶어 이래니까. 제일 보람있었던 일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딱 식구들이 앉아서 먹는 음식 식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입고 다니는 의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3: 바다에 나가면은 아버지랑 같이 나가면은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듯이 말을 하시거든요. 엄청 이제 목소리도 커지시고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아무 사고 없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구나.
2: 새벽부터 공장 안에선 굴 껍데기에 줄을 끼우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 굴 껍데기 안에는 새 생명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0: 종패가 생긴다면, 이게 종패예요, 이게. 이게 새끼야, 새끼야.
2: 이것이 바로 굴의 씨앗이라 불리는 종패인데요. 인공적으로 수정시킨 작은 굴 수십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종패에서 수십 개의 굴이 자라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할 일도 종패를 줄에 끼우는 일입니다. 특히 굴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일정 간격마다 매듭을 지어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요.
0: 내년에 굶어 죽느냐 사느냐 그게 달린 거예요.
1: 내년 사업이 달려있는 거네요.
0: 생명이 달린 거예요.
1: 아, 제가
0: 이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똑같아. 우리나라 경제를 사느냐 죽느냐에 대해서.
1: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외화벌이를 하잖아요, 생굴이.
1: 그렇죠. 수출을 해야 되니까.
0: 네.
2: 우리나라는 프랑스,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굴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빛의 속도로 줄을 깨는 어머님들.
1: 그렇게 안, 잘 안 됐는데?
2: 하지만 저는 왜 어려운 걸까요? 구멍을 찾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0: 하루에 일단 굴려면 200줄은 끼야 될까요?
1: 몇 개요? 200줄?
0: 이거.
1: 200개가 아니고 200줄이요?
0: 이거. 이게 한 줄이야. 그래갖고, 마누라 미 살리겠나?
1: 마누라 매개 살리려면 열심히.
0: 왼손잡이네?
1: 에?
0: 왼손잡이라?
1: 아니, 오른손잡인데요?
0: 오른손이 끼야죠. 이걸 끼야죠.
1: 아, 그래요? 이게.
0: 근데 이걸.
1: 네.
0: 이걸 놓으면 안 되니까, 뭐 때문에 나?
1: 이게, 잠깐만, 헷갈리네. 이게 이렇게.
0: 봐, 놓지 말아야 했잖아. 금방.
1: 놓지 말고. 쭉 당겨서.
0: 네. 또 줄 왼손까지 잡는다 봐.
1: 아, 이렇게.
0: 두 손으로 잡으라 해도.
1: 네, 이렇게.
0: 이러니까, 이 굴, 아, 이러니까, 이런 장면 갖다가 무죄불능이야. 네. 자꾸 어른 잡으라고 한 100번 했을 거야. 이제.
1: 네, 네, 지금.
0: 대에서 그냥.
1: 요즘은 된 거야.
0: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더 끼고.
1: 하나 더 끼고.
0: 또 봐라, 오른손 잡으라 해도 줄을 또 왼손 잡는다.
1: 왼손 잡고, 왼손.
0: 아, 10초도 안 돼서 또 틀리는 거야.
1: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은.
0: 딱 우리 피디님을 딱 와서 보니까, 동작도 빠르고, 누가 봐도, 여자들이 볼 때야, 생긴 것도 미남이고, 근데 막상 쉽게 보니까, 잘하는 건데 있던데, 못하는 것도 있대요. 우리 피디님은 굴을 매일 많이 먹게 되면, 내가 한 2, 3일 동안 지도 보니까, 좀 잘 잊어버려. 금방 죽이 많은 것 같다.
2: 위기에 처한 제게, 반가운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바로 사장님의 따님인데요.
4: 제가 제일 여기서 제일 구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표를 해요.
1: 아, 이거 제가 지금 약간 평생 따라가다가 바람이가 쳐져서
4: 네, 제가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바람직팀들을 하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1: 그래요?
4: 네, 그래서 저는.
2: 자, 이번엔 희망을 갖고 따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봤는데요. 근데 이해가 안 되긴 마찬가지더라고요.
1: 이것도 어려운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 한 번에 여러 네 개를 껴볼게요.
4: 네. 아니 안 돼요. 네. 지금 왜냐면 네. 줄이 짧기 때문에.
1: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좀 머리가 나쁜 거 아닌가 의심하는 정도로 어렵네요 생각보다. 네. 이렇게.
2: 그저 가르침을 따랐을 뿐인데 모두가 저를 답답해하시더라고요. 옆자리 어머님마저 지켜보다 결국 비법을 전수해 주셨는데요.
1: 네. 네. 손이 안 보여요, 지금.
5: 땡기면, 이렇게. 다 보여.
2: 근데 이를 어쩌죠? 듣고 나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5: 깨먹게 그냥 놀러 가서 엄마들 사는 거 보고 그냥 했더니 누가 깔치고 안 했어요.
6: 안 그래도 이게 어려운데 처음에 봐서 어려운데 사장님이 실시간으로 코칭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따님도 따님만의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옆에 계신 이제 베테랑 또 다른 아주머니도 알려주시는데 방식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머릿속에서 그 정보들이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 한 세월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메디컬 관련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다.
2: 작업 12시간 만에 완성된 종패들. 이제 가까운 바다에 넣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종패들이 혹독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단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 어쨌든 제가 한 거 한 줄도 요 안에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이건 것 같아요. 이거 왜 매듭이 좀 엉성한 거 보니까. 심으러 가니까 좀 신기하고 내년에 이제 다 제대로 자라면 둘이 되니까 좀 뿌듯한 것 같아요.
2: 새끼 굴들이 잘 성장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바닷물 속에 넣는데요. 수화식 굴량식은 어떠한 약품이나 사료도 사용하지 않고 자연 방식으로 길러냅니다.
3: 굴은 바닷속에 있는 이제 플랑크톤을 먹고 자랍니다. 말이 양식이지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는 이제 그 새끼 굴을 바다에 넣어 놓을 뿐이고 농사 같은 거죠, 그 말에서.
2: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조류가 적당히 흐르는 얕은 수심에서 성장한 굴들은 4월쯤에는 깊은 바다로 옮겨 심게 되는데요. 최근엔 수온 상승으로 굴 생산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어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굴 공장으로 돌아오자 마지막 업무가 남았습니다. 바로 내일 공정을 위한 준비 작업인데요. 작업대를 깨끗이 치우고 수확한 굴들을 차례로 작업대 위에 산처럼 쌓아 올립니다. 덩어리로 뭉쳐있는 굴들은 갈고리로 두들겨 하나하나 떼어 놓아야 합니다.
1: 그 아까 전에 굴 바다에서 가지고 온 것들 이제 이모님들이 이거 굴을 이제 다 따실 건데 그 굴을 따기 편하게 만드는 준비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줄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니까 굴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서 자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걸로 깨가지고 좀 내일 작업하시기 편하게.
2: 이제 내일이면 통영 어머님들의 숙련된 솜씨에 의해 뽀얀 속살을 드러낸 굴들을 만나보게 될 텐데요. 바다가 준 선물을 얻기 위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단한 손길과 노력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신선한 생굴을 수확할 수 있는 마지막 시즌.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새벽 3시에 시작됐습니다. 이모님들이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작업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굴껍데기와 속살을 분리하는 박신 작업. 탱글한 속살은 다치지 않게 껍데기

0: 쓰레기만 빠르게 제거해야 합니다. 박신한 굴의 무게만큼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도 한번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1: 사장님, 저 그러면 박신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생긴 게 맛있는 굴이에요? 싱싱한 굴이에요?
2: 굴이 네. 이렇게 딱 보면요. 네. 까만 테두리에다가 하얀 우유빛이 나는 거거든요.
1: 아, 까만 테두리에 하얀 우유빛.
2: 네, 하얀 우유빛이 나고, 그 다음에 굴이 탄력성이 세대고.
1: 만져봤을 때 탄력이
2: 네,
1: 있고.
2: 눈을 봐도 탄력성이 세대고. 아. 네.
0: 그렇지 않아도 갓 소확한 싱싱한 굴 맛이 궁금했는데, 직접 먹여주시더라고요.
2: 맛있죠?
1: 안 비리네요, 네.
2: 안 비리죠?
1: 네. 네.
0: 잠깐. 굴을 사실 때는 포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사장님, 저 그러면 박신하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2: 이게 뒤라.
1: 이게 어디가? 뒤. 여기가 뒤예요?
2: 네, 이게 입 앞이라.
1: 아, 네.
2: 칼을 위로 보고 해, 위로 보고.
1: 위로 야, 보고.
2: 눈을 잘라야 되나?
1: 눈이 있어요?
2: 네. 환자, 있잖아요.
1: 아, 그걸 눈이라고 보나요?
2: 네, 눈이라고 해서.
0: 저한테는 용어부터 생소했는데요. 일단 윗껍데기를 잘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굴의 눈이라고 불리는 관자 부위로 칼을 넣어 벌린 다음 생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탐스럽게 떼어야 합니다.
1: 아, 눈 여기를.
0: 그런데 굴칼이 껍데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입을 꼭 다물어버린 굴. 힘만으로는 잘 안 되는데요. 이번에도 쉽지 않습니다.
1: 근데 입을 닫았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세요, 이게?
2: 가만히 있으면 열려 있는데.
1: 네.
2: 근데 이거
1: 놀라서 닫아버렸어요.
2: 네. 네. 네. 그러니까.
0: 조금만 건드려도 입을 닫아버리니 박신 네,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2: 이게 한 방에 빨리 잘라야 돼.
1: 한 방에 네. 팍.
0: 그래서 속도와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인데요. 이번엔 성공했나 싶었는데 여러 차례 들쑤신 탓에 속살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저와는 달리 베테랑 이모님들의 솜씨는 굴의 모양부터가 다른데요. 흐트러짐 없는 속살에서 내공이 느껴집니다.
1: 이모님, 이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예요, 이제?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기가 위예요? 아.
0: 이모님을 따라 저도 다시 도전해봤는데요. 이번엔 모양이 좀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모님들의 작업 속도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1초에 한 개씩.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1: 어떻게 받는 거예요? 돈을 이만큼 받는 거예요?
2: 그렇지, 키로에 얼마씩.
1: 키로에 얼마씩?
2: 네.
1: 그럼 키로에 한 얼마 정도예요?
2: 키로에 지금은 한 2,500원.
1: 2,500원이요?
2: 네.
1: 그럼 저 오늘 굴 깐만큼 주시는 거예요?
2: 아, 많이 깎으면 많이 드리죠. 얼마 깔지야 할땐 쉽지 않을 거예요.
1: 아,
2: 네.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 한 70대 가까이 될 거예요. 예. 70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오늘도 하루에 60kg씩 가.
0: 이모님들이 쌓아온 시간의 힘과 겨룰 순 없지만, 저도 일당을 벌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어 봤습니다.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열린 일자리. 게다가 일한 만큼 정직하게 보상이 따르는 점은 굴 박신장의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작업 시작 후 4시간이 흘렀습니다.
1: 어우, 허리 아파. 아. 이모님은 허리 안 아파요, 이모님?
3: 예?
1: 허리 안 아파요?
3: 허리는 안 아픕니다. 왜 허리가 아예 하는가 봐. 허리가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0: 허리가 아파요.
1: 어머님 이거 몇 년 하셨는데요?
2: 나 몇 년 안 됐다.
1: 근데도 이렇게 손이 빨라요?
3: 30년, 30년.
4: 30년이요?
3: 네, 40년 되세요.
2: 젠장 아닙니까? 일할 게 없지 뭐.
3: 같이 부부길 하겠지요.
2: 얼마나 재미납니까?
3: 일할 곳이 있으니까 지금 전부 다 일이 없어갖고 노는 사람이 많아.
5: 하지만 매일 이렇게 일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되셨답니다.
2: 몸이 아파서 못 먹고 약했는데 나는 안 먹어서 그런가 봐요. 옛날에는 참 건강했는데 다리 수술하고 막 이래 손 수술 됐거든. 그래서 몸은 내가 망가졌다.
5: 손이 변형될 정도로 일을 하신 이모님. 이 손으로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2: 손 마지막이다. 간절, 이거는 왜 아파요? 간절이 와가지고 손 마지막이다.
5: 몸을 아끼지 않는 이모님들 덕에 지역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6: 사람들 그래 인기가 나서 평균 경제도 어느 정도 나갔잖아 지금. 강의 살갑다
2: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5: 이 모든 것이 굴이 있어 가능한 일일 텐데요. 천혜의 자연환경과 통영 사람들의 부지런함이 만나 최고의 통영굴이 탄생했습니다. 바구니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몸은 고단하지만 즐거움이 쌓인다는 이모님들. 차곡차곡 돈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경매전까지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해서 몸과 마음이 바쁩니다. 그런데 제 작업 속도는 좀처럼 늘지 않는데요. 그 순간 사장님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7: 네, 그걸 갖다가 버리면 안 돼, 이거.
8: 아,
7: 이거 다시 또 주는 거 봐봐. 이거 재활용이네, 재활용.
8: 아, 이거
7: 재활용.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돈인데.
8: 아, 이것도 다 돈이에요. 하얀.
7: 그렇지. 재활용하고 봐라. 버틴만 하면 다 이렇게.
8: 아.
7: 주어야지.
5: 그러고 보니 이모님들은 작업대 아래 바구니에 불량 껍데기를 모아두셨는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굴껍데기를 모두 버려버렸습니다. 굴껍데기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죠.
1: 이게 이제 구멍에 안 뚫린 밑에 거는 10원. 그리고 구멍을 뚫고 나서 여기 이제 굴, 이제 새끼들을 다 붙여놓으면 이제 그게 100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5: 아래 껍데기는 굴 새끼를 붙이는 종폐용으로 이용한다는데요. 1년간 자연에서 잘 건조시키고 소독시킨 후 사용한다고 합니다. 버려진 윗껍데기는 잘 분쇄해 시멘트 대용이나 비료와 사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9: 식사하세요.
5: 즐거운 점심시간. 바쁜 일손을 잠시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인데요. 고된 일 뒤에 먹는 한 끼. 그 맛은 어떨까요?
2: 밥이 굵었다 이거.
3: 뭐요?
2: 밥이 맛.
3: 집에지 뭐. 머리에 띵해서 밥도 안 먹게.
2: 일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침밥에다.
3: 통영 매지. 여럿이 먹기는 맛있어. 집에서는 이리 못 먹어.
2: 집에서 혼자서 밥 먹으니까 밥 맛 없잖아. 여럿이 먹으면 여럿이 먹을까. 맛있어, 맛있어.
5: 그런데 식사를 서둘러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 몇 분만 해주세요.
11: 어,
10: 10분? 소화도 안 되실 것 같은데.
11: 예?
10: 소화도 안 되실 것 같은데.
11: 그래도 먹어요.
12: 어머니, 어머니 왜 이렇게 빨리 드시고 가세요?
2: 아니, 빨리 일로 가거라, 내가.
5: 이모님들에게 시간은 금입니다. 깐 굴만 하루 2톤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된다는데요. 통영에만 이런 굴 박신장이 200여 곳이나 됩니다. 굴 산업은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인 셈이죠. 박신 작업 12시간. 산더미 갔던 굴들이 어느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0: 저 역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에 한 바구니 가득 굴을 얻었는데요. 허리와 손목 통증을 이겨내고 작업을 마친 이 순간이 참 뿌듯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게를 측정할 시간. 이모님들은 얼마나 보셨을까요? 제 앞에 있는 이모님은 72kg이나 하셨네요.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1: 이거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놓다 놓으면 될까요? 네. 돌려서 부으면 될까요?
2: 힘세 봤어.
1: 네. 네. 오늘 10kg 넘긴 네. 거예요? 그럼 많이 한 건가요?
3: 지금 첫날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저 오늘 한 어느 정도, 일단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3: 10.5kg니까 3만 원 정도라고. 28,000원이래요. 지금 시세로. 28,000원에 각각 장가 하나 하고, 이제 뭐 식사하시고, 간식 지지로 이제 뭐 가지고 가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0: 아, 망했습니다.
1: 12시간 일해가지고 27,000원 벌었으니까 최저시급을 못 맞춘 거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은 노인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좀 전달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일해서 즐겁다, 나오는 게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좋다고 느껴졌어요.
4: 나 몇 개월 동안 해본 결과 발바닥이 진짜 아파요. 계속 같은 자세로 서 있어야 하다 보니까 무릎도 솔직히 아파요. 저는 매일 이모님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려 저는 이모님들이 조금 더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되려 가지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이모님들이 힘들게 깐 생굴들은 경매장으로 보내지는데요. 경매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해선 빠르게 포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포장할 땐 굴들이 해수에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해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이제 이렇게 부어주면은 네. 묶어봐. 이렇게 해서 돌려서
1: 한번 감아서 이제 묶으면 되는 네네. 건가요?
5: 이 안에 네. 있는 공기를 빼는 게 중요합니다.
1: 아, 그래요?
5: 네.
0: 이 정도쯤은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굴을 포장 비닐에 넣고 묶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또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5: 근데 보통 이제 이 정도 속도 나오면 이제 저기 위에 가서 네. 삽질하셔야 됩니다.
1: 아, 원래 이 정도?
5: 이 정도 속도 해야 되는.
1: 아, 그런
5: 거지. 네.
0: 삽질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손을 놀려봤지만 잘 안 됐습니다.
1: 너무 미끄러워요, 지금 이게. 생각보다 이게. 바닷물이어서 그런지 더 미끄러운 것 같아요.
0: 이것이 바로 고수와 초보의 차이. 제 마음도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 아니, 왜 안 되지? 아니, 잠깐만. 미안해요, 완도. 조금만 기다려줘.
0: 초보자를 위해 배려해주는 고마운 직원들. 역시 매듭은 저와 인연이 없나 봅니다.
1: 아, 이거 안 돼, 이거.
0: 일손을 도우러 왔는데 오히려 작업을 밀리게 만든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3: 피디님 다른 건 잘하시는데 약간 매듭을 짚는 이런 일에는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1: 뭔가 저 때문에 일이 밀리고 있는 것
0: 같아요. 아, 매듭 지옥. 그래도 최선을 다해봅니다.
3: 빨리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빨리 하셔야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1: 시간을 이렇게 다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포장을.
3: 생산도 너무 좋고, 네. 감량 같은 부분도 이제 많이 안 나기 때문에.
1: 아.
3: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해줬다가, 이제 가기 직전에 시간을 맞춰서 이제 포장을 하는 거라서.
0: 시간이 지날수록 굴은 살이 빠지기 때문에 빠른 포장이 중요하다는데요. 한 박스에 약 26kg의 포장굴을 차에 실는 것만 해도 커다란 일입니다. 이건 역시 허리 펼 여유가 없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박스를 차에 실었습니다.
1: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0: 차로 10여 분 거리인 경매장에 도착했습니다. 통영 각지에서 모인 굴들. 먼저 각 업체마다 무작위로 굴 한 봉지를 골라 무게를 잽니다.
1: 형,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2: 여기 우리가 공장에서 네. 10kg를 네. 담아왔는데도 네. 수입에서 자체적으로 소비자한테 네. 속일인지 안 속일인지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지 다시 중량을 재점검합니다. 아. 네.
1: 공장에서 잰 거랑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2: 물이니까 네. 네, 수분을 먹고 있는 굴이니까 네. 감량이 좀 나죠. 그걸 감안해가지고 네. 우리는 11kg를 담아오지. 재중량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 타이머 시간이 30초? 10.4나지.
1: 10.4. 그럼 아까 포장, 제가 포장한 걸 풀어서 다시 또 포장하는 거네요, 그러면?
2: 그렇죠.
1: 아까 되게 열심히 포장했는데.
2: 근데 왜 그러냐면 네. 그 정도로 신뢰성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1: 아, 제가 포장한 지 한 10분 만에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또 포장하는 거네요.
0: 그동안 고생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시간. 기대감과 긴장 속에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우리 굴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장철이 지난 후엔 굴 수요가 감소해 어민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2: 아, 6만 몇천 원씩 밖에 마련입니다.
1: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2: 많이 나왔더니 20만 원. 어? 20만 원.
1: 김장철이 20만 원이나 해요? 어? 더 있어요, 사장님. 56,000원이야, 사장님?
2: 66,000원. 우리 동네에 넣을 거야. 주변에 적으셨어.
1: 그래, 잘 받은 거 아니에요?
2: 괜찮아요.
1: 걱정했는데, 그래도. 56,000원 잘 나왔어.
0: 경매 물건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가격으로는 운영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2: 예, 올해는 고수온으로 인해가지고요, 비산소. 약 한 40%, 50% 정도 폐사가 됐습니다. 예, 40% 폐사가 됐는데, 이 어업인들이 얼마나 가슴 칠 일인지, 매년마다 갈수록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꿀값은 올라가지 않고 제잘걸음에다가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때로 따라서는 갈림길에 놓이기도 합니다. 김장철 지나고 나면은 꿀값이 형편이 없어요. 어쩌면 투자한 금액에서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꿀에 대한 홍보랄까요. 예. 이런 것도 좀 많이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어업인들의 가슴 저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피웠으면 어떤가. 그건 아쉬움은 매일매일 가져봅니다.
0: 며칠 동안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온몸으로 깨닫게 해준 저의 첫 피드로그 일터. 몸손인 제게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신선한 굴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행복을 안겨준 통영의 바다와 어민들. 인내와 노력 그리고 긴 시간이 쌓여야만 자연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한 알의 굴도 이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엔 바다의 시간과 땀방울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펜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펜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포지택트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해가 진 후 더욱 화려하게 살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야시장.
1: 저희는 계속 불 사용하고 요리해야죠. 많이 덥습니다.
0: 여름밤 불판 앞에서의 작업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2: 죽을 지경이에요 거의.
3: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죠.
4: 물 한 모금도 못 먹을 때 화장실도 못 가고.
0: 하지만 그 덕에 야시장의 음식은 화려하게 진화했죠.
5: 와이프 음식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요.
0: 특별한 새벽 시장도 있습니다. 산지에서 바로 올라온 물건에 저렴한 가격과 넉넉한 음식까지 포근한 정은 엄밀합니다.
6: 다 눌러서 줘야지 많이 들어가요.
0: 한 번 오면 단골이 된다는데요.
6: 내가 손이 커 원래. 네. 아침에 그것도 날마다 이렇게 당이 서니까 우리가 또 유용하게 너무 더 편리하죠.
0: 하지만 야외에서 열리는 새벽시장은 늘 날씨와 잠과의 사투랍니다.
6: 잠이 부족해. 우리 같은.
7: 이제 힘들지 나이가 뭐.
6: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은 게.
0: 해가 지고 더 뜨거워지는 곳. 특별한 시장 풍경을 따라갑니다. 대구 광역시 이곳에 조선시대 3대 시장으로 꼽혔던 서문시장이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토일 밤이 되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350m에 달하는 도로에 늘어선 매대들, 야시장입니다.
8: 야시장에서 바로 드시나요? 네, 바로 드릴게요.
0: 야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음식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9: 맛있어요. 맞죠?
0: 가짓수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스테이크부터 팟타이, 이색김밥 등 평소에 쉽게 먹기 힘든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10: 건강하고 정직한 음식 같아요.
11: 저녁엔 또 이렇게 바뀌니까 낮과 밤이 약간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0: 맛있는 음식과 화려한 볼거리로 불야성을 이루는 곳, 서문야시장에 왔습니다. 야시장의 하루는 서문시장이 문을 닫은 후부터 시작됩니다.
12: 잠시 7시부터 와.

0: 시장 대장 관계로 서문시장 갓길에 불법 주정차가 차단되는 차를 신속하게 차를 이동하랍니다.
1: 좁은 도로에 들어서는 시장이라 차량 통제부터 해야 합니다.
2: 지금 야시장 아마 매대 나오면 일로 다 지나가야 돼요. 그 옆 좌진하시면 안 돼요.
1: 개장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분주한 주차 요원들. 하지만 상인들의 준비는 낮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시장은 음식을 빠르게 내야 해서 사전에 준비할 게 많답니다.
3: 어떨 때가 일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1: 이들은 야시장에서 삼겹살 김밥을 파는 모녀인데요. 뼈를 발라낸 후엔 딸 소영 씨가 초벌구이를 시작합니다. 작업할 삼겹살은 20kg. 힘은 들지만 현장에서 조리 시간을 단축하려면 꼭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근데 이건 대체 몇 인분인가요?
3: 보통 저희가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2, 300인분 정도를 준비를 하는데 요즘엔 또 사람이 적다 보니까 한 적당하게 250분 정도?
1: 단무지도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큰 통에 담아두는데요. 비트도 썰어 단무지 통에 담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 이유가 있다네요.
3: 요즘 SNS 사진도 많이 찍고 해가지고 색감적으로 이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1: 드디어 5시간에 걸친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장으로 나와 매대를 펼칠 준비를 하는 모녀. 250인분의 밥과 김밥 재료, 밥통과 조리 도구까지 매일 가게 하나를 새로 펴는 것이기에 챙길 게 많습니다.
3: 21번 났나? 그나마.
4: 어제 20번인데 19번에서 있었어.
1: 번호가 붙은 곳에 매대를 세운다는데요.
3: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칸씩 진짜 옮겨가지고 그래가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한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다시 자리 배치해가지고 또 한 바퀴 돌고.
1: 그때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상인.
5: 상님 얼음 부탁했는 것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3: 네, 일찍 와가지고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얼음이 좀 녹는 것 같아가지고 뒤에 오시는 분한테 제가 좀 가져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챙겨오신 거예요.
6: 아, 이렇게 다들 덥고 막 하시는구나.
3: 네, 당연하죠.
1: 그 사이 다른 상인들도 하나 둘 시장으로 들어서는데요. 지금부터 가장 힘든 건 시간과의 싸움이랍니다.
7: 나와서 또 준비하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7시 땡 하면은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이때는 조금 바쁜 것 같아요.
1: 어느덧 개장 10분 전.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인데요.
7: 간다, 빨리.
1: 아니, 그런데 준비하기도 바쁜 이 시간에 이분은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8: 네, 출석 부르겠습니다. 강경석.
9: 네.
8: 임동수.
9: 네.
8: 임명아.
9: 네. 네.
8: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 네.
1: 이곳에선 개장 전 인원 파악은 물론 복장 점검까지 이루어진다는데요. 그 후에야 매대를 뺄 수 있답니다.
6: 아, 이렇게 운전대가 손잡이가 있네요.
3: 네, 운전 이게 전 좌우 전후로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1: 지금은 자동으로 바뀌어 조금 수월해졌지만요. 얼마 전까진 100kg이 넘는 무게를 힘으로 밀어야 했다네요. 이렇게 24개의 매대가 시장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3: 앞으로 좀만 더 와야 돼. 어, 됐어.
1: 개장까지 남은 시간은 5분. 상인들의 손놀림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이미 손님들도 하나 둘 들어오는 상황. 마음은 급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답니다. 요 며칠 비가 오락가락해서 걱정이 많았기 때문이죠.
3: 오늘 그래도 어제에 비하면 요즘 들어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팔 수 있으면 좀 많이 팔아야겠다.
1: 야시장으로 들어오는 손님들 사이로 상인들만큼 바쁜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곳곳에 손님들을 위한 테이블과 의자를 펴는 작업자들입니다.
10: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0: 빨리 해줘야지 손님들이 편하게 앉아서가 바로 드실 수 있으니까요.
1: 시장은 이미 인산인해입니다. 입구 쪽 매대엔 벌써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2: 네, 매운 과자랑 단 과자를 드릴게요.
1: 조리가 시작됩니다. 이 음식은 소스를 넣어 비빈 면을 달걀물 사이에 넣어 달걀말이처럼 말아서 만드는 요리로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음식이랍니다. 정말 독특한 음식이 많은데요. 야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메뉴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앉으세요. 소문 야시장이 브랜드한 메뉴를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심사를 거치고 품평회를 거쳐 들어오거든요.
1: 메뉴는 맛과 영양, 참신함 등 모든 것을 고려해 선정한답니다.
3: 저희 남편이 삼겹살 좋아해서 제일 맛있어 보여서.
4: 아, 제일 맛있어 보였어요? 네. 커가지고. 네.
5: 많이 먹어도 살 안 쪄요. 네. 알려드릴게요.
4: 많이 먹을게요. 가져오겠습니다. 네.
1: 하지만 들어가는 재료가 많다 보니 준비 시간은 더 길답니다.
6: 야채하고 신김치하고 또 치즈, 모짜렐라 치즈하고 100개 기준 만들려고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삼겹살 이제 놓고 야채 놓고 많은 데만 한 100개 쌓았는데 제가 시간 재보니까 한 5시간에서 5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1: 그마저도 노하우가 생겨 빨라진 거라는데요. 처음엔 이렇게 모양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답니다.
6: 자꾸 이제 떨어지니까 제가 찹쌀풀로 끝에를 발라봤거든요. 근데 구운데 여기서 다 터지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한 개도 못 팔고 진짜 그건 다 버렸어요 그날.
7: 버린 거는 한 500개 정도 버렸을 것 같아요.
1: 이런 노력 덕에 야시장이 활기가 띄는 거겠죠. 조리실에서 만났던 모녀도 장사가 한창입니다. 미리 초벌 구이해온 삼겹살을 불판에 올려 코치로 한 번 더 익혀주는데요. 꼬마 손님의 시선을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딸 소영 씨는 5년 전 운영하던 카페를 접고 어머니와 함께 야시장에 나왔다는데요. 장사 경력자답게 손님에게 맞춰 음식을 준비합니다.
8: 혹시 공주님도 먹을까요?
9: 그럼 좀 얇게 썰어드릴까요?
8: 네, 감사합니다.
1: 꼬마 손님 맞춤 김밥입니다.
9: 좀 얇게 썰었어요. 봉투 필요하시면 옆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1: 대심한 배려는 젊은 상인의 장사 노하우라는데요. 입맛에도 맞을까요?
8: 네? 나 해시다.
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 네, 오리지널.
8: 네.
11: 여기 야시장 자주 오세요?
10: 아니, 처음 왔어요.
11: 어디 분이세요?
10: 저 경기도 안산입니다. 오.
1: 이들처럼 멀리서 오는 사람도 많아 월 평균 1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는다네요. 좁은 공간에서 계속 김밥을 말려니 힘들다는데요. 그래도 찾아주는 손님이 감사할 뿐이랍니다.
12: 네, 여보세요.
13: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14: 선생님.
13: 네.
10: 저기 컵도
1: 드디어 음식을 받은 커플. 기다린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요.
10: 진짜 맛있어.
1: 그 사이 계속 늘어나는 손님. 상인들은 서두른다고 하는데도 기다리는 줄은 쉽사리 줄지 않습니다.
15: 맛있는 거는 기다리는 시간 너무 길죠.
16: 이게 사장님 이게 왜 다른 낙하면 음식에 따라서 나오는 시간이 틀리니까.
15: 아니 그래도 지금 참 줄 안 선 데가 없잖아.
16: 네, 그러니까 줄 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다 보니까.
15: 저녁 안 먹고 기다리면 이때까지 커야 돼.
16: 배고픈 것이겠다.
15: 배고픈 거 그리고 기다림이 너무 과다.
16: 고기를 굽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그게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는 이제 서가 있어도 30분, 40분 서가 있어도 이제 이게 사람이 좀 안 줄어들고 이러니까 이제 기다리는 사람 많이 기다리죠.
1: 손님들을 조금이라도 덜 기다리게 하는 것, 방법은 하나랍니다. 더 빠르게 응대하며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여름에 상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 날씨입니다. 덥기로 유명한 대구의 여름, 최고 온도는 35도 이상.

0: 해가 완전히 져도 더위는 가시지 않고 손님은 더 많아졌습니다.
1: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2: 재밌긴 한데 생각보다 날씨가 진짜 더워서 빼가지고 약간 땀을 좀 많이 흘리면서 먹고 있어서 살짝 힘들긴 하네요.
0: 상인들의 체감 온도는 더합니다. 열대야의 뜨거운 불판과 토치, 음식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닦아도 닦아도 순식간에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요. 마치 찜질방에서 작업하는 것 같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더위에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다 덮었네요.
3: 일단은 손님들 보시기에 혹시나 제가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 좀 드시고 싶지 않아 하실까 봐 매년마다 여름이 견디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뭐 쉴 수도 없으니까 일단은 빨리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홉 개 하셨나요? 네.
0: 다른 상인도 마찬가지. 탈이 나는 경우도 다반사랍니다.
5: 거의 먹었어요, 손기. 육전사님 거의 먹었던데.
6: 어디는 좀 어떠세요?
5: 죽을 것 같죠.
6: 그 정도예요?
5: 네. 이게 보는 거랑 하는 거랑 진짜 달라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거의.
7: 힘들어요.
8: 허리 아파요.
7: 왜 안 힘들겠어요?
8: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죠.
6: 지금 시간까지요?
8: 네네.
6: 계속 서 계셨어요?
8: 네네.
6: 그럼 좀 일찍 마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7: 저희 이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1시 반에 마치.
6: 아, 다 같이 마쳐야 돼요?
7: 네. 한 매대가 혼자 올라갈 수가 없어요.
6: 아.
0: 안전을 위한 규칙이라는데요. 이런 노력으로 2016년 개장 이후 대구의 명소가 된 이곳. 상인들에게 이곳은 꿈의 공간이랍니다. 근데 이분은 나이가 제법 많아 보이십니다.
9: 아, 저희 친정어머니십니다. 원래 나이가 84살인데 딸이 걱정돼서 맨날 따라나오십니다.
10: 아, 식품을 조심하고 다이어트 하니까 못 하더라도 도움이 됐나 싶은데.
0: 어머니는 내년엔 자신이 혼자 장사를 해보겠다며 야시장의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근데 이 집은 좀 썰렁한데요. 다행히 손님이 한 분 도착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음식이에요?
12: 저 한국어로 치면은 저희 아 죄송합니다. 미나리 요끼는 이제 세몰리 가루라 밀가루거든요. 밀가루 종류 세몰리라는 종류가 있는데 그거랑 이제 감자랑 넣고 요끼를 넣고 해서 드리는 음식입니다.
13: 여기 동그란 게 요끼거든요. 요끼랑 베이컨이랑 미나리랑 다 같이 한 번에 드시면 맛있거든요.
11: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0: 이제야 긴장이 풀린 듯한 작업자.
6: 오픈하고 지금 손님이 좀 꽤 오셨나요?
13: 처음에 좀 오셨었는데 저희가 오늘 처음 준비한 거라서 준비 시간이 좀 길었어가지고 손님을 잘 못 받았거든요.
6: 근데 약간 좀 뭔가 좀 서투른 상황이었나 보네요.
13: 네, 맞습니다.
0: 대학교 친구인 두 사람은 이탈리아 음식에 미나리를 넣은 새로운 요리로 야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생소한 음식에 장사도 첫날이라 실수가 많았답니다. 결국 특단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14: 안녕하세요. 시간 보내볼게요. 제가 직접 만든 걸로 한 거로 제가 써서 드릴까요?
15: 먹어볼래? 안 먹는데요.
14: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 네네, 가능하십니다.
15: 맛있겠어요?
14: 아,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베이컨 드시죠? 네네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0: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곧 적응이 되겠죠.
16: 어서 오세요.
0: 다행히 모녀 김밥집은 아직도 손님이 많습니다.
16: 2분이면 밥 더 있어야 되는데.
0: 그런데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아하, 밥이 떨어졌네요. 어찌 된 건가요?
16: 또 너무 많이 해오면 또 남을까 싶어갖고.

0: 그냥 대충 계산해가 와도
1: 그러네요.
2: 급한 대로 엄마가 즉석밥을 사러 왔습니다.
0: 제가 김밥을 많이 말고 잘 마니까 아무래도 잔 심부름은 제가 하죠.
2: 야시장이 열리는 동안은 단 1초도 매대 앞을 비울 수 없는 상황.
3: 엄마 팔 바꿔주세요. 이 오리지널 한 줄이시죠?
1: 네.
2: 모든 걸 꼼꼼히 예측해 챙겨와야 한답니다.
3: 이게 안에 삼겹살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김밥을 계속 썰고 하다 보면은 빨리 무뎌지더라고요.
2: 팔이 무뎌질 만큼 꼬박 서서 장사를 한 지 2시간이요. 다리는 천근만근이라. 한 손은 요리를 하면서도 다른 손은 자연들의 짚을 곳을 찾습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 이제 기다리던 손님 중 마지막 손님입니다.
0: 거의 6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1: 네, 안녕히 가세요.
0: 아, 배고픈데 뭐 좀 먹고 와.
2: 뒤늦게나마 한 술 떠보는데요. 장사하는 동안 제때 저녁을 챙겨 먹는 건 무리랍니다. 음식도 이미 차갑게 식었습니다.
4: 몇 시간 만에 앉은 거예요?
3: 정말 됐지? 2시간 반 정도.
4: 그럼 예를 들면 하루에 뭐 직면은 몇 시간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3: 시작부터 끝까지.
5: 응. 시작부터 끝까지.
3: 뭐 많아요? 물 한 모금도 못 먹을 때도 있어. 화장실도 못 가고. 손님이 계속 서가지고 있으면 아예 못 움직여. 맞춰야지.
0: 오리지널 드릴까요?
1: 오리지널이라고.
0: 네, 요게 오리지널이고 요거는 매운맛이고.
1: 오리지널로.
0: 네.
2: 됐고, 얼마 먹지도 못했네요. 또다시 시작된 장사. 어느덧 폐장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분인데요. 북적이던 거리도 한산해졌습니다.
0: 김밥 마지막 3개 남았습니다. 보시고 가세요.
1: 김밥 마지막 3개입니다. 보시고 가세요.
6: 네, 손님 김밥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보시고 가세요.
0: 어서세요.
6: 네, 5,000원이요.
4: 5,000원이요? 네.
6: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가세요.
7: 어머니 딸이 포기하지 않고 외치니까 그래도 손님 왔어요.
0: 네. 대단합니다. 끝까지 고함고함 질러갖고 저래 딸이라도 잘합니다. 뭐 기특하죠. 열심히 사는 거니까. 지 노력으로 이런 데서든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2: 김밥집은 조금 일찍 영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소영 씨가 갑자기 어딘가로 향합니다.
8: 있나요?
9: 어, 네, 안녕하세요. 네네.
8: 하나만 주세요.
9: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 오늘 장사 어떠셨어요?
9: 오늘이요. 비와 비도 오고 첫 장사여서 아직 고객님들께 많이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말이 모두 안 오셔가지고.
2: 오늘 첫 장사를 나온 뉴욕기 상인의 음식을 팔아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3: 그럼 진짜 많이 가시겠어요?
9: 네, 준비할게 조금 있어서.
3: 네. 아니, 야채도 다 직접 다지셨을 거고,
9: 네.
3: 페스토도 직접 만드셨을 거고. 손님이 차라리 많으면. 네.
9: 아, 맞아.
3: 시간이 훅훅하니까.
9: 시간도 빨리 가고,
3: 네,
9: 높고
3: 집에 가서 힘든데.
9: 맞아. 네, 요거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네.
2: 선배 상인의 입맛엔 어떨까요?
9: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3: 카메라 흘려서 그런 게 진짜 맛있어요.
9: 감사합니다.
3: 너무 취향이 잘
9: 맞아요.
3: 많이 파세요.
9: 네, 감사합니다.
3: 장사도 막 3일째 안 돼서 막 펑펑 울던 적도 있고 추워서 벌벌 떨던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이제 청년 사장님들이 들어오시면은 이제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려보고 싶고 그냥 같이 잘 되면은 그만큼 또 야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대낮보다 뜨거웠던 야시장 이제 회장입니다.
4: 일하다가 다쳤대요.
1: 일하다 다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2: 아들도 지금 알았다네요.
4: 재료 준비하다.
3: 아, 재료 준비하다.
1: 피는 났지.
4: 피도 났나?
1: 어.

0: 말은 안 돼.
1: 니한테 왜 말해?
0: 이것저것 다 준비하시다가 이렇게 한 번씩 다치고 그러세요. 마음이 좀 안 좋죠.
2: 그만큼 치열했단 뜻이겠죠. 경일 씨는 이제야 4시간 넘게 눈밑까지 올려 쓰고 있었던 마스크를 벗어봅니다. 오늘 장사 어떠셨나요?
0: 오늘도 하루 끝났네 하면서 무사히 잘 끝났네 싶습니다. 오늘 맞지?
3: 네. 이렇게 하면 들어가시면은 그냥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0: 네, 이제 집에 들어가서 또 정리할 것도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2시간 정도?
3: 끝난 게 아니네요.
0: 예예. 예.
2: 청소도 남았답니다.
1: 야, 아저씨들이 계시는데 이걸까지 다 하시기에는 너무 그거 하니까 뭐 자기 자리만 해주면 그래도 수월하잖아요.
2: 하나 둘 정리가 끝난 사람들.
4: 네, 마감 다 되신 메리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2: 마지막까지 안전을 위해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5: 빨리 가셨네.
6: 벌써 돌아가셨어요?
5: 돌아가셨어요.
2: 시간에 쫓기고 더위와 싸우며 보냈던 한여름 야시장의 하루. 이제 진짜 마감인데요. 이들에게 야시장에서 일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7: 다양한 손님들이 재밌게 즐기시고 맛있게 먹고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야시장으로 장사해보고 싶습니다.
2: 해 뜨기 전 어느 곳보다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남광주 햇뜨는 시장인데요. 상인들의 하루는 보통 새벽 2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은 1930년 첫 기차를 타고 온 상인들에 의해 자연스레 형성된 후 1975년 공식 개장했다는데요. 평소엔 상설시장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다 새벽에만 새벽시장으로 변신하죠. 상인들이 직접 좌판부터 깐답니다.
8: 이런 자리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자리가 없어요.
2: 좌판은 각자 허가받은 자리에만 펼칠 수 있답니다.
9: 오늘은 더 많네.
2: 한눈에 봐도 꽤 많은 채소를 가져온 상인. 내리는 것도 일인데요. 근데 이 새벽에 어디에서 오셨나요?
10: 야, 전라남도 하숨이. 하숨 사표.
2: 상인들은 전라남도 전역에서 모이는데요. 새벽 시장에 등록된 점포는 120여 개나 된답니다.
8: 지금 이 작물들 다 직접 농사하신 거예요?
10: 네. 다 있는 거 다.
2: 보따리를 푸는 분도 있습니다.
1: 7시쯤 돼야 사람들 다 와. 지금 3시도 못 됐는데.
8: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1: 2시부터.
2: 새벽잠을 포기한 지는 오래되었답니다.
8: 장사하러 오신 거 몇 년쯤 되셨어요?
1: 내가? 56년.
8: 어머니 몇 살 때부터 하신 건데요?
1: 몇 살인가 씹어봐. 지금 80살인께.
8: 그럼 24시네?
1: 응.
8: 와.
2: 대부분 이곳에서 청춘을 보냈다는 상인들. 쌓인 세월만큼 장사 철학도 생겼답니다. 신선함이 생명인 생선은
1: 이래갖고 한 바구리 해갖고 얼마 해야지 빨리빨리 팔리지.
2: 좋은 물건을 가져와 싸게 그리고 신선할 때 파는 것. 단순하지만 이곳의 큰 자랑입니다.
1: 영원히는 마지막에는 싸게 그죠? 팔 수 있으면 팔아야 돼.
2: 채소 상인은 어떨까요?
1: 이렇게 해서 막 만식 조업을 해야 직성이 풀리지.
8: 만식 주시는 거예요? 한번 파실 때?
1: 풀죠. 이러고 줄게. 어제 초 시골로 요리. 제일까지 주면 오겠어?
8: 얼마나죠? 이게 얼마어치예요?
1: 3,000원어치.
8: 3,000원? 네.
2: 대부분 직접 키운 농산물을 가져오기에 가능하다는데요. 대체 손님이 얼마나 오길래 이렇게 싸게 파는 걸까요? 그때
1: 얼마나 내가 몇 개 적어 드리겠습니다.

0: 그 뭐야 시장 오늘 재미도 있지.
1: 그러제라.
2: 드디어 아유, 첫 장사 개시입니다.
1: 고밤구 사람이 이따 또 사러 올지도. 어느 까누쇼.
3: 예. 5시도 안 됐거든요.
1: 아니 국밥집이 4시에 열어요. 2시에 문 닫아서 4시에 연디. 거기 밥 먹으러 왔는데 오늘 병원에 입원했다고 써져 있어. 다른 집에서 먹어야 돼 지금.
0: 다쳤을까?
2: 그 사이 조금씩 밝아지는 시장. 상인들은 오늘 가져온 물건을 다 팔 수 있을까요? 와, 벌써 손님이 가득합니다.
4: 아, 난강주 해뜨는 시장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3: 이거 소문난 집인가 봐요, 여기가?
0: 네. 깔끔하시고.
3: 뭐가 특히 맛있어요?
0: 양념 자체도 맛있고 재료도 좋고요.
2: 아, 반찬 가게도 있었네요.
5: 딱 서른 살 딱 토 달고 들어왔는데 그때도 막둥이 그 뒤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몇 사람 더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원체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계셔갖고 여기는 40년은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좀 장사 좀 했다 하시고 뭐 50년, 60년 하신 분도 계시고.
0: 한대 주시오. 한대. 얼마야? 다 눌러서 줘야지 많이 들어가고. 아.
2: 상인들의 평균 장사 경력 30년에서 40년. 노하우도 다양하다는데요. 이덕순 할머님의 노하우는 최대한 많이 주는 것. 저울은 필요 없답니다.
3: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0: 아니야 그래야 조금 더 잡순 양반들이 더 좋지.
3: 이거 다 우리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0: 내가 해갖고 내 작품.
2: 작품이라 말할 정도로 품질도 자신 있답니다. 또 다른 전략도 있습니다.
6: 이거 섞어서 주시면 안 돼? 얘랑
7: 네, 섞어서.
6: 섞어 얼마죠?
0: 5천 원.
6: 맛있는 거 농사진 거야.
7: 멸치 좀 볶을 건데.
0: 멸치에 볶아도 약간
6: 매워야 안 돼. 우리 아버님
2: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도 있답니다.
6: 할머니들이 직접 갖고 오셔갖고 이렇게 하시니까 신선하고 아침에 그것도 날마다 이렇게 장이 서니까 네, 우리가 또 유용하게 너무 더 편리하죠.
8: 저도 좀 텃밭을 해봤는데 사 먹는 것이 싸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막 무릎도 아프고. 다 그래요. 허리도 아프고. 좀 저는 이제 깎이지는 안 해. 그래서 와서 내가 필요한 거 사갖고 가기만 해.
9: 자, 무농약 블루베리입니다. 자, 무농약 블루베리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안 들어와요, 이쪽에는. 소리를 외쳐야 들어옵니다.
3: 아, 이쪽 라인은?
9: 네, 예. 그래서 외치고 하루 아침 내 외치는 거예요.
2: 잠시도 앉지 않는답니다.
9: 자, 눈에 좀 블루베리 있어요.
10: 아, 장사 기본으로 전혀 안 앉아있어요.
3: 왜 이유가 있으세요?
10: 그냥 파는 사람이 앉아서 있으면 그만한 것 같고, 보기 싫어서, 제가 보기 싫어서 저는 잘 안 앉아있어요.
2: 내내 서 있는 게 힘들긴 하지만, 나름의 장사 철칙이랍니다.
0: 이거 뭐 줄까? 자기랑 사세요.
2: 고객은 기본인데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답니다.
0: 부끄럽지? 만난 사람, 아는 사람 만나면 거기 톡 쓰게보자. 창피할게. 왜 창피를 했는가 몰라. 먹고 살라 하는 짓인데. 지금은 많이 달아졌지. 장돌백이 돼버렸지. 그 옛날 말로 하면 장돌백이. 부끄러움이 없어, 이제.
2: 빨리 팔아야 한다는 생선 가게 상인은 어떨까요?
0: 아무도 올라요. 언니가 올라는데. 이거는 색깔도 돼요?
11: 네, 됩니다. 안 된 건 안 된다 언니 나가.
2: 손님의 요청에 아니, 생선을 섞어 주는데요.
11: 넓게 없어 그냥 넣고요. 잠깐 여기 박스 내갖고야. 엄마 안 그럴 것 같은데.
0: 제가.
11: 아 하나 두개 박스. 잡아봐. 이거 들어내.
2: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도록 말하지 않아도 박스까지 챙겨 줍니다.
11: 잠깐만 시차하고 줄게. 아니야 차 언니 버스로 그냥 끌고 들어갈 거 아닌가. 그것보다 나을 것 같아. 들어봐. 들어봐. 자 이래갖고
0: 첫 번째 거 빼볼까 그러지.
11: 아니야 그래도 이게 더 간단해. 이래갖고

0: 그래갖고 끌고 들어가. 엄마 나 끈 갖다 줄게. 언니가 안 그러고 올라와. 그래갖고 가야지 엄마가. 그래 그러다가 뽕 빠져버리면 어쩔 건가.
1: 말투는 조금 투박하지만 집까지 가는데 행여 불편할까 살뜰하게 챙겨주는데요.
0: 가세요.
1: 세월에서 나오는 이런 배려가 이곳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날이 밝아올수록 점점 많아지는 손님. 하지만 여름 장사는 지금부터가 가장 고되답니다. 아침부터 내리쬐는 햇볕을 파라솔로 가리고 손수건을 적셔 땀을 닦아가며 장사를 이용하는데요. 그때 독특한 모자를 쓴 상인이 눈에 띕니다.
2: 사장님, 네? 뭘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3: 모자요, 깔판 모자. 아니, 멋있죠?
2: 모자가 없으세요? 왜 그걸 그렇게 하고 계세요?
3: 아니요, 옆불로. 시원하니 좋게.
2: 그게 더 좋아요?
3: 예, 네, 갖고 다니기 싫고, 이놈 쓰고 버리고.
2: 아, 이거 뭐 누가 알려준 거예요? 이런 거.
3: 내가 했어요. 내가 개발했어요.
2: 아.
3: 55년 개발했어요.
4: 아, 물건은 좋아. 물건은 좋아요. 냉동에서 나온 거라. 안 드시려면 냉동에 넣으셔야 돼요. 여름이라.
1: 건어물도 여름엔 더 신경이 쓰인답니다.
4: 보여드릴까?
5: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엄마 꼭 냉동에 넣으세요.
1: 물건을 팔던 순희 씨가 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새벽 시장 상인 중엔 시장 안에 점포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요. 건어물 상인도 그중 하나. 그래서 여름엔 물건을 많이 내놓기보다 필요할 때 조금씩 가져다 놓는답니다.
4: 그 주문했어요. 내일 내려온다고. 손님 없죠, 아버지.
1: 이곳은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5: 날씨가 너무 더워.
6: 곧 넘어가겠지. 며느리, 며느리.
5: 시아버지.
2: 아, 시아버지. 네. 아, 며느리가 보기에 잘하는 것 같으세요?
6: 네, 잘하고 있어요. 손님 간에 다툼 없이 잘하고 남들이 또 칭찬을 해줘. 함께 또 부모로서는 좋고 또 거래처도 다 좋아라 하겠었고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니까 앞으로 좋아지겠죠. 차츰차츰.
1: 이곳에서 인기가 많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음료를 파는 이분도 상인회에 등록된 상인이랍니다. 그런데 주문도 안 했는데 음료를 그냥 주십니다.
2: 지금 산다고 안 하셨는데 그냥 주셨어요?
3: 네, 드시는 매일 드시니까 알아요. 뭘 드시는지.
7: 저 배추 줬는가? 나? 배추 줬어?
3: 아니, 나 배추 안 먹었는데.
7: 안 먹었어? 오늘 한 잔씩 줬어.
1: 시원한 커피, 미숫가루, 매실차 등 종류도 다양하고요. 자리까지 가져다 주는 것도 기본입니다.
4: 저번에 이모가 줬는데.
1: 이곳에서 가장 많이 걷는 상인이랍니다.
3: 거의 한 5, 6바퀴를 드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오실 때마다 다 한 잔씩 드리니까. 이제 이분 오시면 이분 갖다 드리고 저분 오시면 저분 갖다 드리고 상인들.
2: 그러면 상인 모든 상인은 다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3: 네, 거의 드신다고 봐야죠.
1: 특히 혼자 장사를 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인들에게 시원한 음료 한 잔은 담비 같은 존재랍니다.
8: 상인들 입맛을 다 아셔요. 각각 갖고 알아서 뭐 다 저기 입맛대로 다 갖다 주시고 우리들한테는 고맙죠.
1: 이러니. 다리 수술까지 했지만 시장에 안 나올 수가 없답니다.
3: 따뜻한 차 한 잔이 몸도 녹여주고 또 더울 때는 시원한 물 한 잔이 또 시원하게 해주고 그래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1: 다양한 풍경이 공존하는 오래된 새벽 시장. 손님도 끊이질 않습니다.
4: 삼촌아, 네, 이거 좀 주세요. 어떻게 팔아요?
9: 저거요? 만 원.
4: 네. 주세요.
10: 사진 찍은 게로 많이 주십니다.
4: 아니, 그러고, 손이 크대. 많이 드시네.
9: 네, 내가 손이 커, 원래. 네. 왔다, 나 뚱뚱 잘생기셨네.
10: 우리 멀리서 왔어요.
9: 어디?
10: 아, 수안지구.
4: 수안지구에서?
10: 네.
4: 뭐더라, 여기까지 왔어?
10: 남광주시 새벽시장.
4: 새벽시장.
1: 주말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온다는데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혼자선 힘에 부칠 때가 많답니다.
3: 자, 그쪽에 많으신데.
2: 그럴 땐 도움을 받기도 한다네요.
3: 선생님, 토요일이라고 좀 봐주려고 그래서 일찍 나와서 좀 봐주고 있어요.
2: 이번엔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는 친한 상인에게 도움을 청했답니다. 그 덕에 잠시 점포에 들를 짬이 생겼는데요. 준비해간 반찬이 다 팔려 반찬을 가지러 온 겁니다.
3: 고구마 순도 지금 한참 먹어 이것을.
2: 새벽 시장에 반찬 가게는 총 4곳. 반찬은 시장 안에 점포가 있는 상인만 만들어 팔 수 있다는데요. 상인들도 일을 철저히 지킨답니다. 음식은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덕분에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4: 언니는 허리가 아픈데 이렇게 나 찾아올게. 한마에 내가 지금 이거 5,000원씩 팔아. 언니 물어봐야 돼. 내가
5: 그러네.
4: 알겠네.
5: 단골이세요? 네. 단골이신 이유가 뭐예요?
4: 너무나 싸게 줘도 지금.
6: 소속적이고 맛있고 푸짐하고 엄마 손맛.
5: 단골분들 이렇게 한 번씩 찾아주시면 어떠세요?
6: 고맙지요. 고맙고 뭐 해가지고 맛있게 갖고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돈을 받지만은
2: 이렇게 꾸준히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 힘이 난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도저히 장사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급하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5: 예상만큼 못 팔았어요?
7: 네네.
5: 그럼 어떻게 이렇게 끝나가지고?
7: 이제 냉장고 넣어야 돼요.
4: 언니야, 거기 밑에 갔다 와봐.
2: 아이고, 이거. 반찬 가게 상인은 누구보다 분주합니다.
6: 이거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맛있어.
8: 이게 노상에서 장사하는 게 이게 문제네요.
6: 예, 그러죠.
2: 야외에서 여는 시장이기에 날씨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지사라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 시장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광임 씨. 광임 씨도 직접 농사지은 재료로 반찬을 만드는데요. 매일 다음 날 쓸 만큼만 수확을 한답니다.
6: 이것은 아삭아삭해. 안 매워. 고추가 이러면 안 매워. 이건 매운데. 안 매운 고추인데 이거지. 섞어졌는 같네요.
2: 새벽부터 장사를 하고 온지라 피곤하긴 하지만 서둘러야 한답니다.
6: 하고 뜨거운 게 손이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한없이 밭에 가 있으면 안 돼.
2: 뜨거운 햇볕에 순식간에 땀으로 뒤덮인 얼굴. 하지만 언제 또 비가 올지 몰라 쉴 수가 없답니다. 부지런한 손놀림에 한 시간 만에 수확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1시. 화물차 한 대가 시장에 들어섭니다. 아, 반찬 가게 광인 씨인데요. 전날 수확한 채소를 비롯해 오늘 만들 반찬 재료를 가득 싣고 왔습니다. 광임 씨는 새벽시장 상인들 중에서도 보통 가장 먼저 시장에 도착한다는데요. 반찬은 시장 안에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6: 100인분이 넘지. 엄청 많지.
2: 직접 수확한 재료로 반찬을 만들다 보니 종류도 때마다 달라진다는데요. 제철 음식은 이곳의 특징 중 하나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음식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6: 이런 거 먹으면 여름에 얼마 보약이겠어요? 이런 거 살짝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2: 여름을 맞아 기력 회복에 좋다는 장어에 시래기를 잔뜩 넣어 장어탕을 끓이기로 한 거죠.
6: 이따가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들깨가루를 많이 넣어 이제 또. 그럼 이제 끝나고.
2: 음식 준비를 얼추 마치고 찾은 식당.
9: 좀 드셔.
2: 이미 상인들이 모였는데요. 이곳은 새벽시장 상인들을 위한 식당입니다.
0: 오, 매매, 먼저는 이렇게 또 맛있게 했다.
1: 우리한테 요거 어쩌는 맛이 안 하네. 우리 엄마가 우리를 선생님께
2: 새벽 장사를 위해 늦어도 새벽 2시엔 집에서 나온다는 상인들. 그들에게 따뜻한 한 끼 밥상은 큰 힘이 된답니다. 또다시 새벽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0: 엄마 하나 뜯어드릴까? 이것도 맛있어, 언니야, 이것도. 하나에 5,000원, 예, 묵인지. 예.
9: 새우젓, 국새우젓, 황사과, 밴댕이.
2: 새벽잠을 쫓으며 시작하는 하루. 이들이 매일같이 새벽시장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 여기 나온 게 시장에 나온 게 조금 마음이 더 나서요. 그냥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무견 하나씩 팔고 그래서 괜찮아요, 마음이.
11: 재밌어요, 여 시장에 나오면은. 재밌는 소리도 듣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런 것이 있어요.
5: 그래서 힘들어도 하시는 거예요?
11: 예, 예. 재밌단게요. 이렇게 나오면은.
12: 수고하세요.
2: 파장입니다. 늘어놓았던 좌판을 치우는 것까지 새벽시장 상인들의 몫인데요. 이제부터는 상설시장의 주차장으로 써야 한답니다. 오늘 장사는 어떠셨나요?
0: 7, 80%는 팔았죠. 제가 해갖고 온 것은 다 냄비가 비었으니까.
5: 이 정도면 잘 된 편이에요?
0: 그러죠.
13: 됐어. 고기 한 조각 먹고 가자.
0: 아, 또 잘 익었네.
2: 수박 소리에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사람들. 팔고 남은 걸 이렇게 상인들끼리 나눠 먹는 것도 일상이랍니다.
1: 우리 가위 양보가 오늘 잡으셨어.
0: 얼렀어.
1: 우리 답답해. 뭐라고?
5: 상인 이렇게 공짜로 줘도 돼요?
0: 우리 저대들이 이쁜 게 그래.
5: 뭐라고요, 언니?
0: 저대들이 이쁜 게.
1: 나눔이라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0: 저대들이 이쁜 게 그래. 여기가 무엇이 그렇게 좋다고 눈만 뜨면 여기가 오지 않고 몰라.
5: 여기서 장사 계속 하실 거예요?
0: 네. 뭔 말 허락이 되면 할 거예요.
5: 뭐가 좋아서요?
0: 아이고, 여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어요. 둥실둥실 춤도 추고.
13: 내일 보자.
0: 언니 간다. 또 어눌이 넘어가면 또 새 손님. 또 어눌이 넘어가면 또 새 손님. 이 사람 인간적으로 사람이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더 여기 시장이 좋아요.

0: 남강주 해뜨는 시장에 한번 오십시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연금 유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0: 6개.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버스 정류장 앞. 한 여성이 비틀거리는 듯 하다가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들. 원인은 갑자기 멈춰버린 심장.
2: 떨어지면서 머리 찍고 안개 깨지고 안 찍고 머리 다치고 의식을 잃었던 거죠. 그대로.
3: 힘들어. 숨이 가빠. 그물망을 잡고.
4: 저 칼로 고려 매는 느낌이에요. 쪼여. 그 뭐 말로 표현을 못해요.
1: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선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 초기 사망률 30%. 국내 사망 원인 2위 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5: 가자. 패스트로
1: 누구도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6: 언젠가 당신이 급성 심근경색증을 앓게 되면 당신의 심장도 갑자기 멈출 수 있습니다.

0: 그날 김승원 씨는 출근을 하지 못했다.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해 구급차로 이송한 시각은 오전 9시경. 막히는 길을 뚫고 30여 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다. 병원에 오기 전 이미 심폐소생술에 자동 심장 충격기까지 사용했을 만큼 환자의 상태는 위중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심폐소생술이 이어졌다. 순환기내과 안영근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해 나갔다. 그 사이 환자의 호흡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다.
1: 전에 무슨 특별하게 아프셨던 병이 있으신가요?
2: 아침에 잤다가
1: 아, 그거 있고요. 특별하게 아프신 저 지병은 없으시고?
2: 네, 고지혈증.
1: 고지혈증점이
2: 있으시고? 최근에 3개월
1: 아, 그러세요? 지금 고지혈증이 아직 들고 계시나요?
2: 아니요.
1: 안 들고 계시고?
0: 급성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 상황. 서둘러 시술실로 환자를 이송했다.
1: 교수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3: 네, 저기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의심스럽고요. 이거는 뭐 빠르게 혈관 뚫어주는 것이 가장 급성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서 지금 제가 응급실에서 환자 직접 모시고 왔거든요. 이게 아마 이분이 그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이 오면서 그 아주 심한 그 심실 빈맥, 심실 세동이 생겨서 저희가 전기 충격요법을 써가지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리듬을 정상 리듬으로

0: 돌아왔게 했고요. 환자분은 이제 극심한 흉통이 있어서 지금 바로 혈관 조영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 심장에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세 개의 중요한 동맥이 있는데 이를 관상동맥이라 한다. 우리 몸의 혈관은 30,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는데 관상동맥 역시 동맥경화가 발생하면서 서서히 좁아지게 된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혈관 내 지방층이 터져 혈전이 발생하고 그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게 되는데 이것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괴사하며 환자는 심부전에 빠진다. 이때 좌심실이 갑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 같은 부정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심장이 멎으면 환자는 생명을 잃게 된다. 급성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빠른 진단을 위해 심전도 검사가 이루어진다. 심전도 그래프에는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수축하는 QRS파의 끝점에서 이완하는 T파의 시작점까지의 간격을 ST분절이라 한다.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규칙적으로 심장이 뛰면 ST분절은 기준선 안에서 움직인다. 하지만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면 ST분절은 상승한다. 이를 ST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증이라 한다. 심전도 그래프만 봐도 환자의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둘러 시술이 진행됐다. 혈관 속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고 조영제를 주사해가며 관상동맥을 치료하는 관상동맥 중재술이 이루어졌다. 이 환자는 관상동맥 중 좌회 선지가 막혀있는 상황. 막힌 관상동맥을 뚫기 위해선 손목 요골동맥에 카테터를 넣은 다음 문제의 관상동맥으로 접근한다. 이후 유도철선을 따라 고강도의 풍선을 넣어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금속 스탠트로 고정시켜 혈관을 지지한다. 그래야 넓어진 혈관으로 다시 혈액이 흐를 수 있게 된다. 잠시 후 막혔던 관상동맥에 어느새 스탠트가 자리를 잡았다. 관상동맥 중재술은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막힌 혈관을 빨리 열어야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막혔던 혈관이 개통되면서 환자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2: 여기 잘 늘어났어요. 잘 늘어났고 지금 괜찮으시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어요. 다 끝났습니다.
3: 예. 돈이 돈이 있었을까요?
2: 예. 네. 환자분 어떠신다고요?
3: 무슨 일 있었냐고요?
2: 아, 무슨 일 있었냐고. 저희가 혈관이 막혀서 혈관을 뚫었어요. 심장 동맥 하나가 꽉 막혀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잘 뚫어서 지금 도와줬습니다. 네. 주무셨어요?
1: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돌연사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4: 그렇게 심하지 않은 협착 부위가 갑자기 그 섬유막이 터져가지고 혈전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100% 막히게 되니까 그쪽 지배하고 있는 심근은 괴사, 쉽게 말하면 썩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막 심근세포에 허혈이 오고 소위 말하는 심실빈맥이나 심실 세동 같은 무시무시한 그런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 오기도 전에 심근경색 환자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런 부정맥, 심실 세동이나 심실 빈맥 같은 부정맥이 혈류가 차단되면서 나타나서

0: 이렇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 급성 심근경색증이 무서운 건 초기 사망률이 무려 30%에 이른다는 점이다. 병원에 도착해 치료받다가 생명을 잃는 환자도 5에서 10%에 이른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였던 김승환 씨. 하루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올라왔다.
0: 안녕하세요. 아이고, 올라오셨네요.
2: 네, 이제 왔습니다.
0: 이제 우리 보호자분 다 웃으시고 좋으시네. 네. 어제 좀 기분은 어떠세요?
2: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많이 좋아졌어요. 네. 혹시 어제 그 생각나세요?
2: 좀 그냥 기억이 없어 보여요.
0: 기억이 없을
2: 기억
0: 정도?
2: 기억 자체가. 네.
0: 어제는 응급실에서는 저한테 제가 태어나서 뭐 이런 정도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이었다는 그런 표현을 약간 쓰셨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아마 기억을 못 하시네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시네요.
2: 네.
0: 보호자분, 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119 부르신 것도 엄청 잘하신 거고,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심장 마사지 하신 것도 엄청 잘하신 거고, 우리 남편분, 여기 우리 저기 나중에 정말 더 좋아지시면, 네. 좀 며칠 얻고 다니셔야 할 것 같은데.
2: 네, 얼마나 잘했길래.
3: 생명을 살렸지.
0: 아니요, 이거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4: 지금 우리 김승원 님이 살아계시고.
1: 김승원 씨와 가족들에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2: 속쓰리니까 술 많이 먹고 그러니까 과음하고 막 그러니까 그 속쓰림이 좀 심해요. 속쓰림 그래서 갤퍼스를 좀 많이 먹는 편이고 달고 했다고 많이 해요 갤퍼스를.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엊그제 같은 경우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틀렸어요. 속이 쓰리다는 게 아니라 문부러진다는 느낌이랄까. 문 앞을 나섰는데 다시 들어와 버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는 게 바로 들어오자마자 누워버렸지. 식은땀이 막 나버리니까요. 문드러질게요. 막 문드러져. 옷 다 벗고.
1: 평소와 다른 속쓰림에 구토 증상까지 느껴져 화장실에 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김승원 씨. 다행히 가족들이 함께 있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3: 다 파래지고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일단 겁이 나니까 막.
2: 일단 살려야겠다고. 남편 살려야겠다고.
3: 인공호흡도 하고 한방 이제 계속 눌렀더니 그 사이에 이제 아들이 119 전화해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CPR 하라고. 근데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디서 배웠냐고 걔도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그 와중에도.
5: 이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서.
3: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회사에서 그게 이제 소방관님들 다 오셔가지고 교육을 해줬어요. 안전교육을.
1: 아내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아들이 교대해 심폐소생술을 이어나갔다. 응급처치는 잘했지만 부정맥이 나타나 심장이 멈추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있었다. 그때 도착한 119 구급대원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 심장 박동을 되살려 놓았다. 그 덕에 김승원 씨는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2: 아, 다시 살아났구나. 아이고. 2의 인생이라고, 다른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제 2의 인생 뭐 다시 태어나니? 좀 멍해져요. 제가 밖에 아까도 중환자실에서 멍하니 밖에 쳐다보고 있었는데 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도 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부인하고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와이프하고 자식하고. 그때 생각이 또 느껴져. 얼마나 또 마음 아팠을까. 그 생각이 느껴져요. 나 살리려고.
1: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기 전 환자에게 나타나는 전조 증상은 없었을까?
0: 물론 증상이 전혀 없이 급성 심근경색이 나타난 분도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들여다보면 평소에 틀림없이 이렇게 조금 비탈지고 많이 산 같은 데 등산하거나 아니면 심한 운동을 할 때 조금 가슴이 답답해 옴을 틀림없이 느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0: 쉽게 말하면 전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타났던 것이 갑자기 일주일에 하루에도 몇번 나타난다라든지 또는 강도가 훨씬 더 심해진다라든지 또는 횟수가 아주 자주 나타난다라든지 강도가 전에 느끼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느낀다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심근경색증으로 올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최근 혈관 질환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귓불주름인 플랭크 징후가 주목받고 있다. 정말 귓불에 주름이 있으면 심뇌혈관 질환이나 치매의 가능성이 높아질까?
0: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막 그냥 너무 겁을 내거나 이게 막 모든 것이 다 일어나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황반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렇게 눈꺼풀에 기름이 약간 좀 기름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좀낄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그 가족형 고콜레스테롤 혈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또뭐 다리가 굉장히 뭐 창백하고 뭐 굉장히 이렇게 차갑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말초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조금 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도 갖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더 이제 더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1: 급성 심근경색증은 교통사고에 비유하기도 한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 갑자기 나타나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오전 11시 30분경,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던 60대 남성 환자가 이송됐다. 심폐소생술까지 받았다는 환자는 여전히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2: 혹시 심전도
3: 안 될 거죠? 한번 찍으려고.
2: 찍으려고요?
3: 지금 바로 찍어주세요, 심전도. 네.
1: 급성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 만큼 ST 분절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는 심전도 검사부터 진행했다.
2: 좀 차요. 어? 네? 어?
0: 나하고 지금 고등학교 동기제. 어? 맞지? 고등학교 동기제. 잘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원래 전에 특별하게 아팠던 병 있나? 당뇨에 당뇨 있고 다른 건 없고 고혈압은 없고 당뇨와 고지혈증 말하지 말고 있어봐봐.
1: 잠시 후 심전도 검사 결과가 나왔다.
4: ST 올라가 있긴 한데 큐 다 생겨 있잖아.
1: 관상동맥이 막혀 심근 괴사가 진행되는 것을 시사하는 ST 분절 상승이 확인됐다.
5: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0: 예. 왜냐면 이제 지금 현재는 혈압이 좀 유지되고 있는데 시술하면서 이제 뭐 혈압이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왜냐면 그 거의 안 움직이는 부분이 꽤 광범위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심근경색도 맞았지만 그 전부터 심장 동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2: 됐어요?
6: 네.
2: 폴리 돼 있나요? 폴리요.
1: 갑자기 환자의 호흡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2: 세츄레이션 얼마나 와요? 92. 92. 지금 바로 올라갑시다. 이거 안 되겠는데. 예. 호흡곤란이 너무 심해가지고.
1: 막힌 관상동맥을 뚫기 위해 시술실로 환자를 이송했다.
2: 환자 들어가요.
1: 환자의 혈압과 맥박, 호흡까지 불안한 상태.
7: 지금 숨 쉬는 거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
2: 야, 그 인터뷰 좀 해야겠다. 거기서. 해도 좋을 것 같아. 인터뷰 좀 해주세요.
8: 아이고, 실례합니다.
1: 언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초긴장 상태에서 안영근 교수는 시술을 진행해 나갔다. 잠시 후 환자의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2: 수영골로 하나 주세요. 두 개 다.
1: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심인성 쇼크가 나타났다.

0: 것이다. 이런 경우 사망률은 50%가 넘는다.
1: 가자. 자, 테스트 해봐봐.
2: 어구매.
1: 자, 우리 인펠로 하자.
3: 보고 제가 설명하고 오겠습니다.
1: 그래. 자, 일단 와이어 주소. 지금 태풍 필만 뚫어야 되니까. 자, 엔지오.
0: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앓았던 환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꽉 막혔고 여러 곳에 심한 협착도 나타나 심근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특히 심장의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호흡곤란과 의식저하까지 나타났다. 서둘러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하는 상황. 혈관 조영술을 시작하려는 순간 혈압이 떨어지면서 신체 장기에 혈액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심인성 쇼크가 나타났다. 이런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은 물론 시술을 이어가기 어렵다. 의료진은 심장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대퇴동맥을 통해 혈관 내 미세축 심실 보조 장치를 좌심실에 놓는 시술을 시행했다. 이 장치는 좌심실을 대신해 좌심실의 혈액을 직접 끌어올려 대동맥으로 내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처럼 심인성 쇼크가 지속될 경우 전신 혈액 공급이 어려워져 환자는 생명을 잃게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 혈관 내 미세축 심실 보조장치 시술이 진행됐다. 스텐트 시술과 같은 방법으로 대퇴동맥을 통해 좌심실에 장치를 넣었다.
1: 됐죠?
4: 유별로 밑에 한 번만 잡으세요.
1: 됐죠?
5: 아닙니다. 너무 많이
1: 넣었어요.
5: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양쪽 다 위에 박힝하고 이 정도면 여기 양쪽 있잖아요. 박히고 중간쪽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0: 혈관 내 미세축 심실 보조장치가 심장 내에서 펌프 역할을 하자 혈류와 산소 공급이 안정을 되찾았다.
1: 자, 예. 자, 나 들어갑니다. 다시.
0: 한 고비를 넘기고 혈관을 뚫기 위한 스텐트 시술이 이어졌다. 이 환자는 좌전하행지와 좌회선지 그리고 관상동맥이 시작되는 좌주간지까지 완전히 막혀 폐쇄된 상태다. 시술은 먼저 좌주간지와 좌전하행지를 풍선으로 넓히고 이어 좌회선지도 풍선으로 넓힌다. 이후 두 개의 금속 스텐트를 삽입해 좌주간지에서 좌전하행지까지 넓히는 시술이 이루어진다. 석회화가 심한 경우 혈관을 넓히는 과정에서 혈관 파열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시술이 진행됐다.
1: 여기 다시 한번 테스트
5: 하겠습니다. 좋다.
0: 의료진이 힘을 합쳐 빠르게 대처한 결과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꽉 막혀 보이지 않던 혈관이 개통되면서 환자는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6: 이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만 놓쳤으면 돌아가셨을 것 같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지금 저희 그 막 폐 부종이 또 심하고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기관지 삭관해서 인공호흡기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렵게 케이스했던 환자 같습니다.
0: 시술 후에도 스텐트 내 혈전이나 부정맥, 심부전 악화의 위험이 있어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지내야 한다. 그렇다면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어떻게 될까?
7: 제 환자분 중에 가장 운이 좋았던 분은요. 저희 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그 현금 인출기가 있거든요. 현금 인출을 하다가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0: 검색이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가 한 15분 정도 만에 그 환자분 혈관을 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거의 심장 기능이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1: 급성 심근경색증은 총각을 다투는 병이다.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을 잃고 생명을 건진다 해도 후유증이 남는다. 20여 년전 김영배 씨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
2: 그냥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그런 기분이요. 아, 내가 죽었는데 다시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는 그런 기분. 아주 이저 심장이 그저 심근경색이라는 이 병이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3: 왜 무서울까? 왜 무서워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선생님?
2: 막히면은 바로 죽는 겁니다, 죽어. 그런 게 심근경색의 신호가 와갖고 땀이 난다든가 가슴이 쪼이기 시작하면은 시간 1초, 뭐 1분 1초를 다투는 거 아닙니까? 시간 지연되면 죽으니까요. 딱 그렇게 막히는 순간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혈관 뒤에 심장이 말하자면 손상이 돼갖고 죽어 들어가기 시작한답니다. 내가 느낀 바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1: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친척들과 어울려 술을 한잔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2: 육교 올라가갖고 이제 건너가지 않습니까, 도로를. 근데 올라가갖고 가다가 딱 중앙 정도, 이제 절반 정도 가갖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렸어요.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푹 주저앉아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그냥 우겨서, 그냥 머리 우겨서 밖에서 물을 부순 것처럼 쏟아져 버렸어요. 땀이. 식은땀이. 줄줄줄줄줄 해버려요. 예.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쪼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뭐, 그냥 뭐 칼로 고려내는 느낌이에요. 쪼여오는데, 그건 뭐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
1: 다행히 조카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됐고, 시술을 받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한해 동안 발생하는 심근경색 발생자 수는 3만 5천여 명. 40대부터 고령층까지 비교적 넓은 연령대에서 고르게 발생한다. 지난 20여 년간 김영배 씨는 안영근 교수의 진료를 받아왔다.
0: 이 혈관을 잘 뚫어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물론 좋죠. 좋은데 이제 심근경색이라는 것이 심장 근육이 일부는 좀뭐 속된 말로 약간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수 있고, 심장 근육이 세포가 막 죽어버린 상황이어서 치료를 잘하지 않으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요, 나중에 이제. 심장 기능. 그리고 사실 환자분도 제가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심근 수축 능력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한 3분의 2? 뭐 3, 2분의 1? 이 정도밖에 기능을 못하고 계세요. 굉장히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1: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던 김영배 씨의 심장. 시술 전꽉 막혔던 좌전 하행지를 스텐트 시술로 뚫게 되면서 혈관은 넓어졌다. 하지만 심장 근육이 손상을 받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남았다. 건강한 사람의 심장은 잘 뛰는 반면, 좌심실 괴사가 나타난 김영배 씨는 심장의 두께도 얇고, 심장의 움직임도 약하다.
0: 지금은 혈관을 잘 뚫어놨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심장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약을 잘 써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도 아마 약간 호흡곤란 좀 있으실걸요?
2: 이렇게 평상시 걷듯이 걸으면 못 느낀대. 좀 달리기를 한다든가 하면
0: 예.
2: 빨리 오지요, 호흡이.
0: 근데 담배를 지금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2: 이제 요즘 안 합니다.
0: 안 하세요? 예. 이제 저하고 맹세하십시오. 담배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2: 예, 그렇게
0: 담배를 안
2: 하려고.
0: 끊으시면 아까 그 혈관 하나 제가 잘 뚫어놨잖아요.
2: 예.
0: 또 다른 혈관이 있거든요. 그 혈관이 이제 또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담배 끊으시고, 약잘 드시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 잘 하시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쭉 건강 100세. 지금 연세가 72세시니까 네. 앞으로 28년 더 사셔야 되네. 100세까지 사시려면 그렇게 하시게끔 제가 또 많이 도와드리고.
1: 담배는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0: 경과 관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담배에는 수천 가지의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흡연하면 이들 물질은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킨다. 그 결과 손상된 내피세포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벽은 염증과 플라크가 축적돼 혈관은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된다. 이때 흡연은 동맥경화를 더 촉진시키고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든다. 결국 동맥경화로 좁아진 혈관에서 불안정하게 붙어있던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 혈전을 만들고 이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게 돼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한다. 그래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심근경색증 발병률이 무려 2배 이상 높다.
2: 최근에 지금 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름 요즘 한 하루에 세 번, 그러나 두 번 식후에 밥 먹고 나서 꼭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 방송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3: 아, 이건 안 되겠는데.
2: 네, 오래 살려면 끊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끊으려고요. 이제 거의 끊었습니다.
1: 시술을 받았다 해도 언제든 혈관은 또 막힐 수 있다.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평생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한다.
2: 또 있고 이제 하여튼 심장에 좋은 약은 내가 다 들어있죠.
1: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항혈소판제를 복용해야 한다. 그 밖에 고지혈증 치료제도 함께 복용하는데 좁아진 혈관의 파열을 막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약들은 시술받은 환자들의 재협착 위험을 낮추고 다른 혈관에 생기는 동맥경화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
2: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동차도 기름이 쫙 가야 시동이 걸리고 가는 거 아니죠. 아니, 자동차도 기름이 원료가 공급이 안 되면 시동 꺼지잖아요. 이건 심장이 엔진이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여기서 뭔가 피를 순환을 못 시키면 죽는 거죠.
1: 몸에 생기는 병을 직접 막을 방법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위험을 낮추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뿐이다.
4: 자, 왼쪽부터요. 시작. 하나,
1: 주말 오후.
4: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1: 안영근 교수는 운동을 하기 위해 산을 찾았다.
4: 그리고 팔도 휙휙 어깨로 천천히 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 저희 병원에 같이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예, 저희 병원에 러닝 크루 해가지고 좀 같이 또 동호회 같이 해서 같이 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새 달리기 그 마라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같이 참여도 하고 이렇게 같이 뛰고 있습니다.
4: 하시죠.
6: 출발할까요?
4: 네. 네.
1: 달리기는 단순히 폐활량을 늘려줄 뿐 아니라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2025년 가을, 안영근 교수가 이끌고 있는 심혈관중재학회 의료진은 심장마비로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들과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
5: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환자들의 재활을 돕고 운동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안 교수도 환자들과 마라톤에 나섰다.
7: 파이팅!
1: 그렇다면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시술을 받았던 환자들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
6: 이제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그래도 거리가 조금 나가는 운동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빠른 걷는 걸음을 한다라든지.

0: 올라간다든지 조금 비탈진 것을 올라간다라든지 또 조금 더 잘 자신감 붙으면 약간 가볍게 좀 뛴다라든지 또 수영 같은 거 이런 그 거리가 조금 나가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날마다 30분에서 1시간씩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심 혈관을 더 튼튼하게 할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만약 운동을 하다가 또는 길을 걷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 환자를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0: 자,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극을 주어서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심장 마비를 확인하면 심장 마사지를 바로 시작을 하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119로 바로 연락을 취해야 됩니다.
1: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0: 꼭 119를 통하여 환자를 호송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가용은 절대 안 됩니다. 자가용으로 호송하시게 되면 자가용 운전자가 환자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심폐소생술은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손바닥을 대고 압박해야 한다.
0: 반드시 체중을 좀 그 실은 두 손에 힘이 필요합니다. 되게 손깍지를 끼는 것이 이제 하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끼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이렇게 해서 직각 그 상태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 1분에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 압박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2분 이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심폐소생술을 할 때 약하게 압박하거나 한 손으로 압박하는 자세 또는 주먹을 쥐고 압박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0: 제가 마사지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AED 키트가 왔습니다. 이 AED 키트가 와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심장 마사지는 지속을 해야 되고요. AED 키트를 열어보면 왼쪽에 이 부착용 패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1: 환자의 옷을 벗기고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를 오른쪽 쇄골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옆구리 쪽에 부착한다.
2: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1: 기계에서 나오는 음성 안내에 따라 다시 심폐소생술을 진행한다.
2: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0: 이때 다시 이제 보고 다시 심장 마사지를 시작을 합니다.
1: 한해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 수는 3만여 명 이상. 생존율은 7.5%에 불과하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선 응급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동시에 피해야 할 행동들도 기억해야 한다.
0: 그렇게 쓰러져서 지금 있는 환자한테 니트로글리세롤 같은 거 복용시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뭐 니트로글리세롤 복용을 시킨다라든지 뭐 혀 말린다고 막 혀를 또 이렇게 빼내려고 하다가 또 손가락 같은 것도 깨물을 수도 있잖아요. 환자분들이 절대로 입 근처에 손을 가까이 대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턱을 약간 치켜들고 머리를 제끼면 충분히 방금 이야기했던 혀 말리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오직 중요한 것은 심장 마사지, 119 연락, AED 불러오고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1: 심장내과 의사인 김광선 씨는 20여 년 전 4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증을 앓았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초기 대응을 잘해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3: 그때 이제 체중이 그때 한 80kg가 넘어가지고 체중도 좀 빼고 그다음 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병원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 풀 겸 운동을 좀 해보자 그래서 친구가 권하고 그래서 배드민턴을 한번 했었습니다. 배드민턴 경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팀하고 열기 엑사이팅하게 하다가 제가 이제 좀 높은 언덕이 있어서 조금 어떤데 걸터 앉으려고 치어버치고 딱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는 딱 올라가는 순간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깨 머리 찢고 안경 깨지고 안경 찢고 머리 다치고 이렇게 의식을 잃었던 거죠. 그대로.
1: 배드민턴을 함께 치던 사람들 중 의사가 있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쓰러진 순간부터 구급차를 타고 이동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다.
3: 한 30분, 40분을 했는데 잘 안 돌아왔다고 그러네요. 심장에. 근데 이제 하도 안 돌아와도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는 한 번이라 더 해보자 그랬더니 그때 마지막에 한 번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유지가 있었다 그럽니다.
1: 무려 40여 분간 이어진 심폐소생술 덕에 병원에 도착해 스텐트 시술을 받을 수 있었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다.
3: 초기 대응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후유증이 아니면 일체면 생명을 건질 수 있고 두 번째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같이 있잖아요. 20년 지나도 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또 덤으로 사는 또 인생으로서 있잖아요. 좀 더 무엇인가를 또 조금이라도 해볼까. 또 이런 방송에 또 출연해서 모든 사람들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 이 대화도 되고 여러 가지 게 있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1: 우리나라 심혈관 치료는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다. 치료 시기만 놓치지 않는다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관상동맥 질환 치료에 있어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이 남아있다. 손상된 심장을 치료하고 나아가 관상동맥 질환이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구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안영근 교수 역시 연구팀과 함께 사람의 생체 세포를 분리해 만능 유도 줄기 세포를 만든 다음 이것을 통해 심장 미니어처인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연구가 완성되면 오가노이드를 통해 신약 실험은 물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0: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동물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런 어떤 그 오가노이드 같은 것들을 이용한 또는 AI를 이용한 그런 모델을 통해서 치료 후보 물질들의 검증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완벽하게 구현하고자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주 복잡한 유전적 질환의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도 그 오가노이드가 쓰실 수가 있고 또 치료 후보 물질의 어떤 그 스크리닝,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툴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안영근 교수가 중환자실을 찾았다. 일주일 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던 친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다.
4: 아이고 아이고 그동안에 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워낙 그 정황이 없고 처음에 응급실에 있을 때만 잠깐 좀 기억나고 그대로는 기억이 거의 없지. 그때 막 혈압도 많이 떨어지고 막 인공호흡 시키고 해가지고 거의 뭐 기억이 없을 것 같은데.
5: 생각지 못한.
4: 그래도 응급실에서 바로 알아보니까 난 참 그 반갑기도 하고 또 근데 또 그 상황에서 알아보니까.
5: 나는 암박사를 알아봤는데. 암박사는 나를 모르려고 어떻게 했지.
4: 그래서 나도 근데 바로 알겠던데. 아니야.
1: 간이 초음파 검사가 진행됐다.
6: 금세
1: 시술 후 심장 기능이 회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행히 심장이 잘 뛰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6: 30대 중반.
1: 곧바로 또 한 차례 시술이 진행됐다. 시민성 쇼크를 일으켜 급하게 넣었다.

0: 있던 혈관 내 미세축 심실 보조 장치를 제거하는 시술이 이루어졌다.
1: 자, 디센드 나왔어요.
0: 심장이 제 기능을 회복한 만큼 장치를 제거해도 문제가 없다.
2: 아, 이제 다 빼셔도 됩니다. 다 빼셔도 돼요. 따라오세요, 다 빼시죠. 네, 됐습니다.
3: 여기가 나올 때 올라가서.
4: 다 끝났습니다.
1: 어때? 괜찮아지? 어? 괜찮아? 조금 아픈가? 아마 지금 그 지혈하는데 지금 지혈 뭘 넣어놨거든? 조금 아프긴 한데 아마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5: 30년 더 살 수 있겠지?
1: 어? 30년?
5: 더 살 수 있겠지?
1: 30년.
6: 1년을 해. 내가 30년 살 때를 보다가
1: 어?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30년 살겠는데 나는 솔직히 30년. 어?
0: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0여 년 만에 의사와 환자로 만난 두 사람. 생명을 되찾은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친구에게 퇴원하며 짧지만 진심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이 시간에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이들이 있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우리의 이웃일 수도, 나 자신일 수도 있다.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라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부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이상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펠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홍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KBS 퀴즈.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65세조차 노인이라 부르기 어색한 시대. 누구나 바라는 노년의 꿈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내 발로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 그런데 느닷없이 닥친 통증.
1: 어떤 날 허리만 아프면 차라리 행복한 거예요. 이게 묘묘한 통증이요. 저렸다가 땡겼다가
2: 발등까지 막 이렇게 참기가 막 쫙 얼음이 얼음물이 내려오는 것 마냥 그렇게
3: 꼬리뼈가 빠지는 같이 아프고 이가 드럭드럭 갈려 아침으로 자고 일어나면.
0: 나이 70이 넘어가고 허리 통증이 시작되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래서 생각한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미리 수술해야 하나?
4: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야 나이 많으면 뭐 마취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수술을 받아라 이제.
3: 한 살이라도 더 먹어서 수술이 안 된다 할까봐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까 싶어서.
0: 고령이라는 변수. 수술이 가져올 득과 실 사이에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허리 수술 미리 하는 게 좋을까?
5: 많은 환자들이 너무 아파요. 수술 미리 받으면 안 될까요? 하고 여쭤보십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 고령자의 허리 수술. 왜 신중해야 하는지. 수술의 적기는 과연 언제인지. 척추수술의 권위자 신경외과 진동규 교수와 함께 현명한 선택을 찾아본다.

0: 택배 상자가 널브러져 있어도 치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
1: 제가 이제 엎드렸다 하기가 힘들으니까 애들이 오면 이제 갖고 들어가요.
2: 허리 때문에
1: 네.
2: 이런 거죠?
1: 네.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거지만 허리 굽히면은 아파요.
0: 허리를 조금만 숙이려 해도 날카로운 통증이 척추를 타고 내려온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길. 잠시 걸었을 뿐인데 그새 다리가 저린다. 길 하나만 건너면 마트지만 다리가 천근 만근.
1: 아이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프니까, 그리고 이쪽이나 이쪽이 이렇게 아플 때는 막 걸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0: 10년 전부터 서서히 아파오던 허리. 최근엔 다리까지 통증이 뻗쳤다. 신호 안에 다 건널 수 있을까 늘 불안하다. 그런데 힘들게 건넌 길을 되돌아오는 이숙자 씨.
2: 어머니 마트 앞까지 갔다 왜 그냥 오세요?
1: 힘이 들어서 못 가겠어요. 아파서. 지금 여기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2: 끊어지는
1: 기분? 네, 끊어지는 기분.
0: 길을 건너다 넘어져 골절되기도 했다.
1: 한 번은 큰 사거리에 건너다 한 중간쯤 돼갖고 이 발이 마비가 온 것처럼 딱 뛰어지질 않는 거예요.

0: 중간에서.
1: 예, 예.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서 다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돼요. 막 말이 안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2: 여기가 제일.
3: 엉치부터 허벅지를 타고 종아리까지 감각이 무뎌지며 저리다.
1: 아파서 하는 건 내가 참아요. 근데 감각이 없어지니까 다리가 이렇게 뛰어지질 않는 거야. 준명! 이거 좀 내려줘.
3: 빨래 하나 내 마음대로 널지 못한다.
1: 준명아, 식색이 끝났어. 저거 좀 정리 좀 해줘.
3: 어머니 편하라고 장만한 것들이지만 제대로 쓰질 못한다.
1: 그 수그리 따 끄집어냈다 할 때 허리가 아파.
3: 미안해도 어쩔 수가 없다.
1: 누가 보면은 너무 부려먹는 것도 알겠네.
4: 나도 허리가 아플라 그러네.
3: 허리 통증을 넘어 다리 감각까지 무뎌진 상황. 사소하고 당연하던 것들이 힘겨운 도전이 돼버렸다. 그동안 물리치료와 약으로만 버티던 이숙자 씨. 결국 수술을 결심했다.
5: 환자분은 내 몸이 노화돼서 온 병입니다. 네, 노화돼서 온 병이고 4번, 5번 뼈가 어긋나 있어. 척추는 건물로 말하면 기둥인데 기둥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어긋나서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리가 아프지. 근데 기둥이 흔들흔들하면 거기에는 협착증이라는 게 와요. 그래서 MRI에서 보면은 여기 4번, 5번 사이에 협착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신경이 눌리니까 다리까지 아픈 거예요.
3: 이숙자 씨는 척추관 협착증과 전방전이증이 함께 온 상태. 척추뼈는 배 쪽의 척추체와 등 쪽의 후방 구조물, 그 사이에 빈 공간인 척추관으로 나뉜다. 등 쪽으로 터널처럼 길게 이어진 척추관은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다. 척추관 협착증은 뼈나 인대 같은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가 앞쪽으로 밀려나며 신경이 눌리는 질환으로 두 질환 모두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이다.
5: 허리에 디스크가 다섯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 3, 4, 세 마디가 나쁜데 세 마디를 다 수술하려면 아주 큰 수술이 돼요. 네. 근데 우리 환자분 연세는 많고, 그러니까 크게 수술해서 또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게 많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수술은 등들 이만큼 쬐입니다.
6: 뒤로 들어가서 뼈를 제거해서
5: 2번, 3번, 4번 감압술을 해서 신경 통로를 넓혀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경은 다 넓어졌는데 뼈가 흔들흔들하는 이 4번 마디는 고정술, 유압술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빼내고
1: 아, 좀 더. 아이고, 아이고.
3: 버티고 미루던 수술. 더 이상 통증을 견딜 힘이 없다.
7: 수술하는 편이 되게 시원하지.
1: 걱정도 되긴 해도 뭐 이보다 더 아프겠네.
3: 요추 다섯 마디 중 세 마디가 문제인 이숙자 씨. 감압술과 유압술 두 가지 수술을 받는다.
5: 모든 퇴행성 척추질환 환자는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치료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눌리는 거를 풀어준다. 압박을 풀어준다. 그래서 감압술이 수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의 수술은 감압술입니다. 근데 이런 감압을 했는데 모든 환자는 감압은 100% 해야 되는데 감압을 했는데 척추가 불안정하다면 우리가 척추를 고정하기 위해서 척추를 튼튼하기 위해서 유합술을 하는 것입니다.
3: 고령 환자의 수술은 수술 자체보다 전신 마취와 긴 수술 시간이 심장과 폐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진동규 교수는 환자의 나이가 70대라는 것을 감안해 신중하게 수술 계획을 세운다.
5: 이 환자는 세 마디를 유합술하려면

0: 나사못이 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마디를 유압술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술 범위를 줄여서 한마디만 나사못을 2개, 4개 넣는 이런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오늘 수술은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을 먼저 시행한다. 이숙자 씨는 요추 2번부터 5번까지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심했다. 그로 인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린 상태. 특히 4번 마디는 척추뼈가 어긋나는 전방 전위증이 발생했다. 수술은 먼저 허리 부위를 절개하고 요추 후금뼈를 제거한 후 두꺼워진 후관절 일부와 인대를 제거한다. 그러면 좁아졌던 척추관에 공간이 생기면서 압박된 신경이 풀린다. 다음, 퇴행성 변화가 가장 심한 4, 5번 척추는 나사못을 박아 척추를 바로잡아준다. 이후 후궁에서 제거한 환자의 뼈와 케이지를 넣어 유합이 잘 되도록 한 후 수술을 마무리한다. 척추 감압술은 신경의 압박을 풀어주는 수술이다. 신경을 꽉 누르고 있던 후관절과 인대들을 제거해 신경이 가는 통로를 넓혀주는 것이다.
0: 노화가 심하다. 인대도 많이 눌러 커져 있지?
2: 네.
0: 얼마나 아팠을까?
1: 제거한 뼈들은 잘게 잘라 나중에 환자 몸에 다시 집어넣게 된다. 수술한 뼈가 잘 붙도록 진 교수는 이왕이면 인공뼈보다 환자 뼈를 사용하려 한다.
0: 네, 이제 유합술 시작하겠습니다.
1: 고령 환자에서 문제가 된 세 마디에 모두 유합술을 진행하는 것은 자칫 큰 수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 교수는 일부에만 유합술을 시행해 수술 범위와 시간을 줄인다. 나사못으로 어긋나고 흔들리는 뼈들을 고정해준 다음엔 환자의 몸에서 떼어낸 뼈들을 꼼꼼히 넣어주고 환자의 뼈를 채운 케이지를 넣어 유합술을 진행한다. 진동규 교수는 과도한 수술 대신 고령 환자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수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오랜 세월에 휘어졌던 허리가 곧게 교정됐다. 수술은 큰 출혈 없이 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0: 저는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이 환자는 어떻게 하면 수술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수술을 한다면 이 환자한테 최적화된 가장 적은 수술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수술 계획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2번과 3번에는 불안정증이 별로 없이 협착증만 있었기 때문에 감압술만 시행을 해서 유압술의 범위를 줄인 것입니다. 이게 유압술의 범위를 줄였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한 2시간 정도로 줄일 수 있었고 수혈을 안 해도 될 만큼 수술이 작게 된 것입니다. 네.
1: 척추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른바 척추 3대 질환으로는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이 있다.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한 해 277만 명으로 가장 많고 척추관 협착증은 185만 명, 척추 전방 전위증은 20만 명 정도다. 노화와 관련이 깊은 만큼 고령 환자가 늘고 있다. 허리 수술을 결심하고 병원을 찾은 임덕조 씨. 진료를 기다리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다.
3: 맨 변형이가 저려가
1: 8년 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 얼마 전부터는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다.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다.
2: 당겨서 아주 아플 때는 진짜 못 견딜 정도로 아프거든. 헛다리를 짓는 그런 감일까? 나이도 더 먹으니까 더 먹어가니까 더 먹기 전에 이제 수술을 한번 받아볼까 하고 오늘 상담차 여기로 온 거지요.
0: 네, 임덕조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일로 앉으세요. 네. 75세시고요.
2: 네네.
0: 어디 허리가 아프세요?
2: 다리가 저리고 좀 걸으면 네. 이쪽 왼쪽 다리가 많이 저려서. 아,
0: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저리세요. 그런데 예, 예. 다른 병원에서 뭐 이게 주사 맞고 수술하자 그러던가요?
2: 예, 수술해야 된다고
0: 수술을
2: 예,
0: 받으셨어요. 예, 예. 네.
1: 왼쪽 다리 좀 들어. 수술을 받으라는 말에 불안해진 임덕조 씨.
0: 괜찮으세요?
1: 진 교수는 다리에 힘은 있는지 마비는 없는지 살펴본다. 네.
0: 발목, 발가락을 머리 위로 힘껏 당겨보세요. 힘껏. 힘껏 당기세요. 힘껏. 네. 네. 이쪽도 힘껏 당겨보세요. 힘껏. 예. 네. 힘은 괜찮으시고. 이쪽 다리 좀 들어볼까요? 위로 번쩍. 네. 다리 힘도 괜찮으시고. 예. 이럴 때 어디 아프진 않으세요?
2: 예. 네.
0: 선생님 병은 사실은 아주 요만할 때 생긴 병입니다. 이 병을 갖고 지난 70년을 갖고 살아오신 거예요. 이 4번, 5번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서 네. 분리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진단명을 척추 분리성 전방전이증이라 해요.
2: 네네.
0: 자, 그러면 이 병은 수술 말고는 해결 방안이 없는 병입니다.
1: 하지만 수술이 해결 방안이라면 곧바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일까?
0: 70년간을 갖고 살아
1: 이럴 때 진 교수가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
0: 병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어. 걸어 다니고 활동하는 게 예.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아니면 견딜만하세요?
2: 어디 뭐 전철 타러 갈 때 한 10분, 15분 걸으면 한 두세 번은 쉬어야 됩니다.
0: 두세 번은 쉬어야 돼요.
2: 예.
0: 네.
2: 예.
0: 그러면 견딜만하신 거야 아직은?
2: 그렇죠. 그렇게.
0: 네, 저는 오늘 선생님 오늘 처음 만났어요. 제가 수술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제가 몇 번 봐가면서,
2: 네네.
0: 내가 우리 환자분이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게 해서 수술해줘 하면 할 것입니다.
2: 네.
0: 하지만 견딜 만큼 견디다가 네. 수술이라는 거는 성급하게 서둘러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2: 네네.
0: 3개월 뒤에 와서 그동안 통증이 어땠나 제가 이런 걸 체크하면서 수술 여부를 결심하겠습니다.
2: 예, 예.
1: 진통제를 먹으며 지내보기로 했다. 수술해야 하는 상황인 건 맞지만 진 교수는 수술을 서둘러 결정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0: 척추 수술은 통증과 마비에 대한 수술입니다. 꼭 한마디를 물어봅니다. 생활하는데 견딜만 하십니까? 아니면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까?를 물어봅니다. 나 그래도 좀 잘 좀 걷기는 해요. 또 내지는 나 약을 먹고 통증이 견딜만 해서 그냥 생활합니다. 그러면 저는 수술은 미룹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환자들한테 적응의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진동규 교수가 허리 수술을 미루는 데는 이유가 있다. 60년 또는 70년의 세월을 살아온 환자들은 자기만의 아프지 않은 자세와 버티는 법을 몸으로 익혀왔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통증에 몸을 맞추며 적응해 살아왔다는 것이다. 우리의 척추는 단순히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연쇄 반응을 거치며 변해간다. 척추의 노화는 디스크의 수액을 감싸는 섬유륜이 마모되면서 시작한다. 이때 수액이 튀어나오면 디스크가 생겼다고 한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디스크 수액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부피가 줄어든다. 또한 이를 지탱했던 관절과 인대가 팽팽함을 잃고 헐거워진다. 나사가 풀린 가구처럼 덜컥거리며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체는 덜컥거리는 척추를 그대로 두면 신경이 다칠 것을 알고 이 불안정증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적응 과정에 들어간다. 흔들리는 척추를 살리기 위해 디스크 양쪽과 위아래로 골격이 자라나며 디스크가 닿는 면적을 넓혀주려 한다. 또한 인대가 두꺼워지고 후관절이 커진다. 몸이 스스로 불안정증에 적응하려는 것이다. 즉, 불안정한 척추의 재안정화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척추는 다시 안정되지만 대신 유연성을 잃고 신경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한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리며 통증이 발생하지만 이 역시 우리 몸이 적응하는 한 과정인 것이다. 수술 이틀째, 이숙자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걷는다.
0: 뒤돌아서 한번 다시 한번 와보세요. 네.
1: 네. 회복도 빠르다.
0: 네. 너무 무리할 건 없는데 네. 이게 빨리 움직이는 게 회복에 좋고 네. 네. 가다가 한번 또 힘들면 또 쉬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한 세 번 이상을 움직이셔도 돼요.
3: 네. 네. 이제 오늘 이틀째 됐잖아요 수술한 지. 근데 안 믿었었어요. 설마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힘이 생기면서 걸을 수 있으니까.
1: 통증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마비가 와서 생활이 힘들 때, 그때가 수술의 적기라 할 수 있다.
0: 허리 디스크라는 거, 협착증이라는 거, 또 내지는 인전마디의 이 변성이라는 게 갑자기 생겼다, 갑자기 없었다 이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형으로 나빠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마디를 유합을 했는데 또 인전마디가 나빠졌어요. 그러면 유합술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위 분절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너무 성급한 수술, 유합술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의 질병의 노화를 좀 촉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비가 없고 통증이 어느 정도 견딜만 하다면 수술의 시기는 저울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책이나 스마트폰도 누워서 보는 최영수 씨.
4: 책을 만약에 꺼낸다 그러면은 허리를 굽히면 안 되니까 허리하고 다리하고 같이 굽어지도록 지지대를 잡고 그래서 허리에 부담이 안 가게 누워서 빙그르르
1: 다시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통나무 굴리기로 빙그르르 허리를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한다.
4: 허리 구부리지 말자.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칙이고요. 바로 이제 통나무 굴러듯이 천장을 쳐다보게 되니까는 그런 자세로 허리를 가장 데미지를 안 주는 방법을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1: 웬만하면 허리 안 쓰기. 거기엔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다.
4: 이거거든요.
1: 식당에서 신발을 정리할 때 쓰는 바로 그 집게.
4: 뭐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실수로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뭐 이런 거 충분히 쉽죠. 그다음에 양말 뭐 웬만한 건 다 집을 수 있어요.
1: 최영수 씨가 유난스러울 정도로 허리를 아껴 쓰는 데는 허리 디스크로 크게 아팠던 경험 때문이다.
4: 통증이 뭔가를 꽉 지르는 느낌? 뭐가 꼬챙이 같은 걸로 꽉 지른다 그랬으니까 악! 뭐 이 정도 소리가 엉덩이에 이렇게 퍽 꺼진 부분 그쪽 부분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제가
1: 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옴짝달싹도 못할 지경이었다.
4: 약간 살짝 들어갔잖아요. 그 아픈 강도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적도 없었고 디스크가 돌출된 게 터져갖고 그 안에서 수액이 흘러서 막 내려온 거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니까 그것도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 정도면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1: 누가 봐도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진동규 교수의 생각은 달랐다. 통증을 줄이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다.
0: 여러 군데 디스크든 나쁜데 특히 4번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5번도 있는데 최영수 씨는 그중에서 제일 심한 디스크가 돌출이 된 것뿐 아니라 아래로 흘러내려간 그래서 제일 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는 4단계를 거치며 나빠진다. 디스크가 부풀어 오르는 팽흉부터 수액이 섬유륜을 점점 밀고 나오는 돌출과 탈출 단계, 디스크가 따로 돌아다니는 격리 단계까지 최영수 씨는 이 중 마지막 단계 가장 심한 상황.

0: 상태였다.
1: 비록 디스크는 굉장히 심해서 원인은 찾았지만 마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스크가 이제 아주 심하다 하더라도 마비가 없으면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사람은 잘 적응할 수 있다. 또 이 디스크도 조금 일부 또 적응이 되면 또 좋아진다라는 의미로 제가 한 달 정도를 약속을 좀 지내봅시다. 좀 일단은 시간을 끌어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0: 한 달을 지내는 데 쓴 약, 그것은 진통제였다.
2: 이게 거의 한 달치 약이죠. 필요할 때 먹으라고 하셔서 지금 먹고 있지는 않아요. 원래는 처음에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었어요.
0: 진통제를 먹으며 몸이 적응할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1: 통증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그 통증을 좀 경감시켜주는 진통제 등을 복용하고 필요하면 경우에 따라서 물리치료와 물리요법 등으로 환자의 통증을 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통증을 이런 진통제와 물리요법으로 좀 시간을 끌면서 한 달 정도 기다려봅니다.
0: 시간을 끄는 동안 진통제를 끊게 된 최영수 씨. 오히려 허리를 위해 운동을 더 자주 할 수 있게 됐다. 거기엔 진동규 교수의 오랜 경험이 있었다.
1: 저 같은 경우 항상 디스크 환자들을 CT를 촬영을 합니다. 이 디스크에도 석회가 침착이 된 경우도 있고 석회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석회가 침착이 됐다 하면 디스크가 다시 흡수돼서 튀어나와 있는 아니면 격리된 디스크가 다시 재흡수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CT를 확인했을 때 석회화가 없다면 이 디스크는 흡수돼서 좀 감소될 수 있습니다.
0: 몸이 보내는 신호가 통증이 아니라 마비라면 어떨까? 한 환자가 겨우 걸음을 떼며 들어온다.
1: 잘 걷질 못하시네요.
3: 네.
1: 네. 허리가 아파요.
3: 허리 아프고.
1: 네.
3: 여기 통증이 이랬는데 네. 조금만 봐도 아파요, 허리가.
1: 허리가.
3: 여기가 뼈가 나오고.
1: 네.
3: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1: 그러니까 지금 허리도 휘고 네. 다리 힘도 없죠?
3: 없어요. 딛지를 못해.
1: 걸을 때 다리가 끌려요?
3: 네. 왼쪽이.
1: 힘이 없는 거네.
3: 네. 네.
1: 양말을 한번
0: 왼쪽 다리에 힘이 없다. 진 교수는 중요한 증상 하나를 포착한다.
1: 네. 이쪽 다리 좀 들어볼까요? 왼쪽 다리? 위로 봐.
3: 안 올라가요. 네,
1: 다리가 잘 안 올라가요. 네. 네, 자, 잠깐 힘 빼고. 무릎을 쭉 펴보세요. 무릎을 쭉 펴봐요. 위로 번쩍. 무릎을 쭉 펴봐요. 위로 번쩍. 힘이 없어요.
3: 네.
1: 자, 다시 한번. 양쪽 발목을 머리 위로 힘껏 당겨볼게요. 힘껏, 네. 그러니까 이쪽 발목에 힘이 없어요.
3: 예, 아파요.
1: 네, 이쪽 발목에 힘 없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3: 이거는 한 달 20일?
1: 한 달 20일? 꽤 예. 오래됐네. 왜 좀 일찍 오셨어야 되는데?
0: 발목을 젖히지 못하고 발이 아래로 처지는 풋드랍 증상까지 보이는 환자. 걸을 때도 힘이 실리지 않아 발을 질질 끌며 걸었다.
1: 물론 이 마비가 온 지 이미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네. 골든타임은 지났어요. 그런데
3: 네.
1: 지금 현 시점에서 가능한 한 빨리 검사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3: 네.
1: 우리 환자분한테 유리할 것 같아. 그래서
3: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아직 수술할지 말지 모르지만
3: 네.
1: MRI 찍어보고 아마도 수술이 필요한 게 나올 것 같아요.
3: 네. 해주세요, 교수님. 네, 아유, 저 좀 살려주세요.
0: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김화정 씨. 후드랍이 생기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운동 마비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
3: 여기 뼈가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저기 뭐야 얼음물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쑤시고 그렇게 지금 엄청 아파요. 아우 힘들어요 지금 쑤시고 아파서 이렇게.
0: 마비가 왔다는 것은 척추 질환의 위험 신호다. 진 교수는 신속하게 입원을 결정하고 MRI를 촬영하도록 했다.
1: 마비라는 거는 이제 몸이 굳는 거를 마비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신경에는 운동신경이 있고 감각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마비도 올 수도 있고 감각마비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비는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운동마비의 경우는 내가 움직임이, 다리의 움직임이, 아니면 발목의 움직임이, 아니면 손에 힘이 없어졌을 때를 운동마비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어느 일정 부분에 감각이 둔해졌어요. 이거를 우리가 감각마비라 합니다. 마비가 왔다 하면 통증보다는 좀 심각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에 마비가 왔을 때는 보다 우리가 세밀하게 가능한 한 빨리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0: 김화정 씨의 MRI 검사 결과가 나왔다. 후드랍과 마비의 원인은 무엇일까?
1: 환자는 아주 극심한 통증으로 보행이 불가능했고 발목에 운동신경 마비가 왔습니다. 보통의 환자들의 디스크는 이 단면에서 보통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환자는 디스크는 심하지 않고 협착도 없어요.
0: 디스크와 협착이 심하지 않은데 환자는 왜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꼈던 걸까? 진 교수는 의심을 품으며 영상을 자세히 살펴본다.
1: 보통의 환자가 90% 환자가 여기에서 병변이 있게 되는데 이 환자는 아주 바깥쪽. 그래서 이 MRI를 이 가운데서부터 왼쪽으로 많이 가야만 디스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단면에서 보면 디스크가 보통은 여기 요 동그란 요 안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흔히 있게 되는데 이 환자는 극외측 이 바깥쪽으로 디스크가 있어서 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디스크 양상은 아닙니다. 요겁니다.
0: 극외측 디스크. 하마터면 놓칠 뻔한 원인이었다. 디스크란 디스크의 수액이 섬유륜을 밀고 나오며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인데 극외측 디스크는 일반적인 디스크와는 조금 다른 위치에서 신경을 압박한다. 극외측 디스크는 일반적인 디스크보다 훨씬 더 바깥쪽인 신경이 척추관을 빠져나가는 구멍 바깥쪽에서 발생하며 신경줄기를 직접 압박한다. 일반 디스크보다 통증이 훨씬 심하고 날카로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신경이 강하게 눌리며 발목을 젖히지 못하거나 발이 아래로 처지는 후드랍 증상을 보인다. MRI 검사에서 신경이 나가는 길목의 끝부분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1: 극외측 디스크에 생기는 원인은 일반 디스크 탈출증하고 다 같습니다. 위치의 차이입니다. 후드랍이 생긴 거는 허리의 디스크가 특히 요추 4번, 5번에 허리의 디스크가 생겼을 때 그게 너무너무 심해서 발목을 올리는 신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발목이 못 올라가는 현상을 후드랍이라 합니다. 물론 많은 환자에서 척추에서 오지만 이게 말초신경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후드랍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네,
0: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을 놓치긴 했지만 진 교수는 수술을 결정했다.
1: 무조건 빨리 수술하진
0: 가능한 빨리 신경을 풀어주는 것이 마비 회복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했다.
1: 수술을 가능한 한 빨리 해주는 게 좋은데.
0: 마비 증상 중에서도 초응급 상황이 있다. 증상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일로 앉으세요. 네. 네. 저희가, 우리 선생님은 워낙 전방전이증과 협착증이 심해서 제가 금년 3, 4월쯤 수술 예정이었던 환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오셨나요?
4: 오늘 생식기, 회음부, 네. 엉치, 네. 허벅지, 발바닥이 저리고 늦어져서 왔습니다.
1: 그러니까 워낙이 엉치랑 다리가 아픈 거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 감각이 이제 엉치랑 그 항문 주위랑 생식기 주위에 감각이 둔해졌어요.
4: 예, 예, 예.
0: 이상을 느낀 거예요. 부위가 심상치 않다.
4: 심해졌어요.
1: 심해졌고 예. 그럼 소변은 잘 보셨어요?
4: 소변은 요 며칠 잘 봤는데 어제하고 오늘 소변이 이쪽 소매에 좀

0: 약히더라고요. 오줌발라 그런가 그게 약해가지고요.
1: 아, 소변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힘은 괜찮은데,
2: 안 좋은 증상이라니 무슨
1: 힘은
2: 의미일까?
1: 괜찮은데, 이쪽 다리
2: 진
1: 좀
2: 교수는 이학적
1: 올려볼게요. 네,
2: 검사를
1: 다리
2: 하며 증상을
1: 올라가는데 힘들어
2: 확인한다.
1: 괜찮으시고, 이럴 때 아프진 않으세요? 제가 만져볼 테니까 엉덩이를 좀 만지겠습니다. 이거 꼬집는 거 아파요? 안 아파요?
0: 꼬집는 게 조금 덜 아파요.
1: 덜 아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마비가 온게 좋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증상은, 마미 증후군의 증상이세요.
2: 척추뼈 안에는 뇌에서 뻗어나온 굵은 신경다발인 척수가 흐른다. 하지만 허리 부위인 요추 1번과 2번 사이에서 이 굵은 신경은 끝이 나고 그 아래로는 가느다란 신경줄기들이 여러 갈래로 흩어진다. 마치 말의 꼬리를 닮아서 마미신경이라고 부른다. 마미증후군은 이 신경다발이 심한 디스크 탈출이나 협착증 혹은 종양 등으로 인해 강한 압박을 받아 발생한다. 단순한 신경통을 넘어 하반신 전체로 가는 신경 기능이 일시에 무너지는 긴급한 상황이다. 신경 압박으로 양쪽 다리의 마비와 감각 저하가 나타나고 배뇨 및 배변 장애가 나타난다.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없거나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새고 대변을 밀어내지 못하거나 변이 차도 인지하지 못한다. 배음부와 항문 주위의 감각이 둔해지는데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
1: 마미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방광으로 가는 신경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방광이 효율적으로 소변을 짜주질 못해서 소변 마비가 오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는 성기능의 장애까지 발생합니다.
3: 환자분 잔뇨 체크 한번 해볼 건데
2: 곧바로 검사가 진행됐다. 소변 배출이 잘 되고 있는지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량을 초음파로 측정한다.
4: 잔뇨 186ml 나오셨어요.
2: 잘못되면 평생 소변을 인위적으로 뽑아내야 하는 상황. 진 교수의 표정이 굳었다.
1: 이제 여기서 이제 방광으로 가는 신경 또 이 생식기로 가는 신경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잔뇨량을 측정했을 때 거의 한 200cc 정도의 잔뇨량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방광이 소변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꽉 짜주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수술을 그래서 가능한 한 또 앞당겨서 빨리 하는데 수술한다고 이런 망가진 신경이 돌아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안 하면은 더 마비가 진행되면 나중에는 다리 힘까지도 없어지게 되니 수술은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 마미 증후군의 골든타임은 48시간, 길면 72시간이다. 긴급 수술에 들어간다. 좁아질 대로 좁아진 척추관. 그 속에서 비명을 지르던 신경은 결국 마비라는 최후의 통보를 보냈다.
5: 와, 뭐 조심하지?
2: 소변 배출 기능이 약해진 마미 증후군 환자. 우선 감압술을 시행한다. 두껍게 자라나 신경을 조이던 뼈와 인대를 제거해 신경의 숨통을 열어준다. 이후 불안정해진 허리뼈를 단단히 고정해준다. 자칫 더 큰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평생의 보행을 결정한다. 환자는 무사히 고비를 넘겼다. 휘어버린 허리, 위태로운 발걸음.
6: 약 먹어야 돼.
2: 이미 견딜만한 통증을 넘어섰다.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진통제 하나 먹기 위해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
6: 아이고야, 아이고야,
2: 두 발을 모두 땅에 딛지도 못하는 상황.
6: 똑바로 그래야지 이러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균형 자체가. 그래서 이쪽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디 외식 가자 그러면 사람들 많으면 네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난 안 갈래.
2: 15년 전 한 차례 허리 수술을 받아 한동안 살만했는데 다시 그 지긋지긋한 통증이 찾아왔다.

0: 허선자 씨가 유합수를 받은 곳은 요추 4번과 5번. 하지만 이번엔 그 윗부분인 3번에 전방전이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생겼다. 유압수를 한 두 개의 뼈가 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접 부위의 사용이 더 많아진다.
1: 논의를 좀 해.
0: 때문에 수술한 부위 주변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척추가 흔들리니 뭘 해도 불안한 상황.
1: 아이고.
2: 많이 아파요?
1: 아이고, 누울래나.
0: 아플 때마다 눕는 게 일이 됐다. 허리 통증 때문에 집안일을 내 손으로 하지 못한 지도 오래.
3: 어머니 괜찮은지 너무 아프신가 봐요.
1: 아, 이제 누우면 좀 나아요.
3: 누우면 좀 괜찮아지세요?
1: 네.
0: 통증 때문에 노년을 함께하는 재미도 사라졌다.
2: 좀 안타깝긴 하죠. 이제 팔팔해서 같이 운동하고 다니던 시절이 꽤나 길게 있었는데, 근데 같이 운동하는 게 거의 이제 없어졌으니까.
0: 전기가 오는 것 같다가도 남의 살 같고 조이고 터질 듯한 통증.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1: 이게 기기묘묘한 통증이요. 저렸다가 땡겼다가 이게 뭐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네. 아, 어디 아파 그래? 아, 모르겠어, 그냥. 막 이렇게 막 몰라. 이렇게 되면. 짜증이 딱 나고, 여기 다 이렇게 되고, 그냥. 이런 표정이 거의 언제나 흐린 날씨예요. 언제나 통증이 있어요, 그냥.
0: 흐린 날씨처럼 만성적으로 찌뿌둥하고, 그러면서도 언제 다칠지 모르는 불안한 고통. 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재수술이 무서워 피해왔었는데, 이제 그 한계가 온 것 같다. 고령 환자의 허리 수술에는 항상 여러 장벽들이 놓여 있다. 허선자 씨는 작년에 갑자기 뇌졸중이 찾아와 수술을 미뤄야 했다.
4: 수술을 사실은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3: 그렇죠.
4: 네,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또 이 뇌졸중이, 뇌경색증이 왔어요. 그러면은 네. 뇌경색증이 오면은 한 1년은 위험해서 수술은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년을 지나서
0: 뇌졸중이 지나간 지 1년. 이번엔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자,
4: 수술을 하긴 해야 되는데 뇌졸중이 다시 오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심장이 나빠지면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취과 선생님하고 신경과 선생님하고 또 뇌보는 신경외과 선생님 다 상의해서 이제 내일 진행을 합니다.
0: 고령 환자들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여러 기저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비해 수술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알컥증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뇌경색 앓고 난 뒤에 수술 못하는 그 자체에 너무 당황하고 놀랐었어요. 수술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그냥 감사해요, 정말. 네.
4: 이 환자는 4번을 중심으로 위에도 나쁘고 밑에도 나쁩니다. 근데 밑에 뼈는 어느 정도 안정화, 재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셔서 굳이 거기를 지금 현 시점에서 건들 필요는 없고요. 그 위에 협착증이 심한 곳만 할 예정입니다.
0: 두 번째 수술대에 오른 환자. 몸을 열자 15년 전 수술했었던 나사가 보인다. 보통 허리 재수술을 하게 되면 기존 수술에서 했던 장치들을 모두 꺼내 제거한다. 하지만 진 교수는 새로 무너진 유추 한 마디만 유압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 끼웠던 짧은 지지대를 좀 더 긴 것으로 교체하며 수술을 최소화한다.
4: 이런 걸로 충분히 뼈가 잘 붙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0: 최대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진동규 교수는 노련한 손길로 신경의 압박을 충분히 풀어준다. 지지대만 긴 것으로 바꾸며 수술 범위를 줄였다. 이것이 환자의 마지막 수술이 되길 바라며 수술을 마무리한다.

0: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진행하는 허리 수술. 때문에 진동규 교수는 수술은 예방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 많은 환자들이 내 나이가 더 들어서 수술을 못할 정도가 됐을 때 너무 겁나요. 미리 수술하면 안 됩니까? 하지만 척추는 아무리 심한 디스크와 협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잘 걸어다니고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환자 다 수술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한 90세 환자를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다녀가셨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잘 걸어다니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70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 나머지 3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수술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무 아파서 생활이 안 될 때 내지는 마비가 왔어요, 힘이 없어요 할 때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0: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T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0: 계절이 온기를 품으니 사방이 활기로 가득합니다. 여기저기 향긋한 나몰레음이 진동할 때면 손님들 발길 붙잡는 시장의 인기 스타. 바로 봄나물 전입니다.
1: 시장에 오면 이게 튀김 소리와 함께 참을 수가 없네요, 이게.
2: 감사합니다.
3: 여기?
2: 네, 여기 네. 따라보지.
4: 진짜 맛있어요.
5: 달래종 같은 거는 쉽지가 않으니까.
3: 이런 것도 다 때가 있어요.
5: 나무요?
3: 그렇죠, 나무는 봄입니다. 봄나물이잖아요.
6: 전혀. 그래서 노릇노릇 해야 맛있는 거죠.
0: 아는 맛이라 더 무섭다는 봄나물의 유혹 속으로 빠져봅니다. 추억과 정이 살아있는 5일장을 찾았습니다. 끝자리가 3일과 8일인 날이면 어김없이 활기가 넘쳐나는 곳이죠. 수많은 노점 중에서도 유난히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곳. 고소한 기름 냄새 풍기며 익어가는 전 때문이랍니다. 수북하게 쌓인 전이 먹음직스런 자태를 뽐내니 그냥 지나치기란 쉽지 않다죠.
7: 사장님, 두릅전 하나만 여기 앉아서 먹을게요.
8: 아, 일부러 여기 이거 먹으려고 찾아왔어요. 여기 양평시장. 얼마 전에 알게 돼가지고.
0: 이미 입소문 자자하다는 할머니표 봄나물 전. 나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는데요.
6: 여느 때는 이렇게 안 많았거든요. 서울 1월만 그냥 줄을 쓰고 난리가 쳤는데 오늘은 생각 이로 손님 많아. 내 복이야. 오늘 내 복. 내 복.
0: 오직 제철 나물만 사용하는 건 물론 반죽은 그저 거들 뿐. 나물을 아낌없이 넣어 부쳐낸 넉넉한 인심이 인기의 비결이라죠.
6: 냉이에요. 이제 냉이전도 오늘 끝이에요. 예, 이제 꽃이 펴가지고 못 쓰겠어요. 예.
0: 철 따라 나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 또한 문전성 씨의 이유.
3: 사장님 이게 뭐예요?
6: 어떤 거?
9: 얘는 5천 원.
3: 두릅 미나리?
9: 두릅은 15,000원.
3: 미나리는?
9: 미나리 5천 원. 원래 두릅이 비싸요.
0: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라는 두릅 전. 옛말에 봄 두릅은 금, 가을 두릅은 은이라는 말이 있죠. 귀한 봄 두릅도 한가득 넣어 노릇노릇 붙여냅니다.
10: 뭘 먹을 거야? 막걸리 한 잔 먹을 거야?
11: 아니, 우리는 놀러 왔으니까.
10: 놀러 왔으니까.
11: 예, 찍어서 인증사내려고 그러는 거죠.
0: 나물 맛 좀 아는 사람들에겐 이곳이 바로 참새 방앗간.
12: 믿기는 그 15,000원이요.
0: 갓 구워낸 두릅 전 맛 좀 볼까요?
13: 지난번에 보니까 한 바퀴 돌고 보니까 없잖아.
14: 지난번 때는 못 드셨어요, 그지?
13: 저 다 돌고 오면 재료가 떨어지. 그래서 오늘 먹고 한번 돌아보려고. 한번 먹어볼까? 이거 올려 먹어야지.
15: 골반이 있잖아요.
0: 쌉싸한 두릅 전에 향긋한 달래 간장이 더해지니 최고조에 달하는 봄의 풍미.

0: 집값이 제일 나와서 먹구나.
1: 아, 그냥 생 두릅은 삶아가지고 먹어봤는데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2: 두릅은 제철에 먹어야 최고예요.
3: 그 나물 향이 좀 많이 나요. 그리고 그 이 반죽이 그냥 일반 밀가루가 아니고 메밀 반죽이라서 더 고소하고 맛있다.
2: 메밀가루.
4: 왜 메밀가루일까요?
2: 아, 이게 좋은 거예요. 사람한테. 살 안 찌고 이게 찬 음식이기 때문에 살이 안 쪄.
5: 강원도 원주가 고향인 할머니. 친정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 투박하지만 건강한 메밀 반죽으로 전을 부쳐낸답니다.
6: 어머니 이거 직접 뭐 지으세요?
2: 곰치, 취나물, 미나리, 이제 그리고 이제 감자나 뭐 감자 전하고.
7: 상송이니까 상시예요.
2: 내가 농사 짓는 걸로 다 해쳐갖고 24년. 야채 장사까지 하면은 거의 30년 다 됐어요.
5: 농사 지으랴 전 부치랴 몸은 힘들어도 덕분에 손님들에게 양껏 베풀 수 있다죠. 오랜 세월 그 정성 알아주고 찾아주니 행복한 김남순 할머니.
2: 두릅전 다 끝났습니다. 다른 건 이제 없습니다. 야, 치 나온다요. 야. 그지?
5: 장날의 숫자가 인생의 시계가 됐다는 할머니. 늘 그렇듯이 장날을 하루 앞두고 밭으로 향합니다.
2: 이게 부추. 뭐, 곰치 같은 것도 이제 좀 있으면 다 나와요. 우리는.
8: 나도 안 들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긴 걸 봐라. 들어가겠나?
2: 네가 생긴 아이고 참 미치겠다. 너 때문에 내가
8: 요건 잘 잘라진다. 잘 들어간다. 이 할머니는 원래 초년이고
2: 강도 초년이 원래
8: 응, 강도 초년이고
6: 어머니는 도시여자였어요?
8: 아, 도시여자는 아닌데
2: 태천
8: 저기 수원서 한 30년을 직장 생활하고 살았잖아.
5: 십수년째 김남순 할머니의 일손을 거들고 있는 든든한 단짝 외사촌 동생. 자매가 함께하니 일하면서도 웃음꽃이 핍니다. 봄이 무르익기 시작하는 요즘 할머니의 밭도 하루가 다르게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중. 밭에서 미처 다 자라지 못한 것은 주변에서 조금씩 사다 쓰기도 하지만 뭐든 할머니의 손길 안 거치는 게 없답니다.
8: 아주 향, 그 택의 냄새가 좋네.
6: 이것도 봄나물이에요?
8: 네, 봄나물. 이게 진짜 산의 취나물이야.
5: 산더미처럼 쌓인 나무를 하나하나 다듬는 일. 요즘 시장에 나가는 전 종류만 무려 6가지. 억센 부분은 골라내고 연한 잎만 추려내느라고 허리 한번 펼 새도 없답니다.
6: 이 따듬는 거랑 마늘들 얼마나 걸려? 몇 시간 걸릴까요?
2: 하루 종일. 아침 한 8시부터 시작하면은 저녁 6시까지 다듬는 것만.

0: 다듬고 씻고 깨끗한 물에 대여섯 번은 헹궈내야 직성이 풀린다죠.
1: 저도 이렇게 내가 먹는 거니까 깔끔하게 해드리고 탈 없이 드시고 가서 속이라도 안 좋으면 안 좋잖아. 아니 어디 가서 뭐 먹었는데 병 났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0: 어느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어야 한다는 게 할머니의 장사 철학.

0: 이른 새벽에도 불이 환한 할머니의 집.
1: 몇 시에 나오신 거예요?
2: 2시요.
1: 일찍 나오셨네요.
2: 네.
0: 장날을 앞두고 준비할 게 산더미라는데요. 하루 2시간 남짓 눈만 붙이는 생활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2: 허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은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는 건데 또 나가야 돼. 장날은 이번에 빠져가지고 빠지면 또 타락이야. 잘 뺏겨요. 세 번만 뺏, 저거 안 나가면. 그래서 지금 또 나가야 돼. 장을.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0: 27의 시집와 4남매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린 시절 알았던 눈병으로 한쪽 시력을 잃은 남편을 대신해 가장이 되었고 자식들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더랬죠.
2: 내가 이제 벌어갖고 애들 저거 하면서 솔직히 나는 옷을 남한테 얻어 입었어요. 흔 옷을. 그랬어서도 우리 애들은 옷 안 얻어 입히고 싸구리라도 내가 사서 입혔어.
1: 오늘 살면서 언제 가장 서러웠어요?
2: 남의 집 살 때, 남의 방에, 사랑방에 살 때, 구박도 애들을 구박을 많이 맞췄어요, 우리가. 전기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그래가지고.
0: 가진 것도 없어도 자식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온 지난 세월. 이제 그만 쉬라는 사남매의 만류에도 먹고 사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3: 에이, 언니 이거 맛있게 생겼다. 팔다가 나무라 나 하나 얻다가. 아휴,
2: 너는 죽어야 되는데. 예,
3: 팔다가 나무라고.
2: 팔다가 나무면은 당신 하나 갖다 먹겠다 이 소리요.
1: 아, 나무 가져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2: 어, 그래, 그러니까 너 죽을래 그랬잖아 내가. 너 죽을래?
1: 어머니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져갈 생각부터 하시는 거예요?
3: 그래야 다 팔려 입자 못 가져가게.
0: 밤새워 만든 김치가 남김없이 팔리기를 바라는 동생 나름의 응원이랍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보따리를 풀어놓을 시간. 새벽부터 무친 김치와 향긋한 달래를 듬뿍 썰어 넣은 양념장까지 준비 완료. 장터에 향긋한 봄나물 내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고소한 전 한 장에 녹여내는 봄의 정수.
2: 전이요? 그래서 노릇노릇해야 맛있는 거죠, 뭐.
1: 우리 많이 드시는 하루에 몇 장 붙일까요?
2: 하루에 몰라. 계산을 안 해봐. 그건 몰라. 그래도 100장은 넘겠지?
0: 몰려드는 손님들 덕에 쉴 틈 없는 할머니의 뒤집게.
2: 네, 5,000원씩입니다. 네, 여기 달래전.
1: 금방 붙이
2: 요거. 예, 예. 아, 요, 요거 드려. 이거 드려.
3: 싸줘. 몇 개?
4: 이거 목수가 지금 어디서 먹어?
1: 야, 녹두 하나만 싸다
3: 먹는 건 알아서 먹어. 남는 건 부모님들이 알아서 안 돼. 그 다 칼에 수도 없는 거고. 자, 오늘. 그런데 제한돼서 덜 먹어.
1: 어머니, 손님이 어디 왔냐고 묻는데 마음대로 안식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3: 그럼 어떻게 해, 자리가 없는데. 가라 그래.
1: 가방에?
5: 한 잔만 먹고 가. 이거 잠옷에 가져가지.
6: 향이 좋네요. 이게 간장 향이 진짜. 미나리 향도 좋고.
7: 미나리에 달래.
6: 달래.

0: 생각을 해놔야지.
1: 달래향이 이게 요철에만 먹어야 또 이렇게 맛있는
2: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1: 딱 봄에 나오는 거라.
2: 네. 아, 막걸리 한 잔.
1: 왜 항상 그렇잖아요. 제철 음식을 먹으라 하는 건데, 이게 뭐, 미나리도 그렇지만은, 달래하고, 달래냉이 쓴박이 노래도 있잖아, 그죠? 옛날에. 네. 그럼요. 달래냉이 쓴박이, 그, 요새 쑥 이런 거 요새 봄에 딱 나오는 거. 그걸 먹어야, 정말 제철 음식이라는 거죠.
3: 쉴 새 없이 붙이고 또 붙이고 몸이 고될수록 할머니의 표정엔 오히려 생기가 돕니다.
4: 아, 생각하기는 뭐 안 아프면은 뭐 4, 5년도 할 수가 있지, 그걸. 자리가 좋으니까.
5: 그때 80인데 일하시려고요?
4: 80까지 할까?
6: 빨간 거 빨간 거. 사장님.
4: 잘 먹고 간다 그랬대. 맛있게. 제일 좋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5: 네.
4: 다음에 또 봐요.
5: 네, 안녕하세요.
4: 수고 많으세요.
5: 네.
7: 가족이란 소중하죠.
8: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7: 좋겠다.
9: 하나, 둘, 셋.
10: 사랑해.
11: 좀만 힘내지 않고야

0: 산과 호수를 따라 걷다 보면 고즈넉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을 하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1: 조심해.
2: 걱정 마이 사람아. 옛날에 가을이면 감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홍시 따먹고 다 했어.
1: 아이, 그건 젊을 때지. 응?
2: 아직도 그게 몸이 기억하고 있지. 걱정 마라.
1: 몸이 기억하기는 뭐.
2: 올라갈게.
0: 아이고, 꼭두 새벽부터 지붕에는 무슨 일로 올라가신 걸까요? 아, 지붕 위를 청소하시려는 거군요.
2: 아까보다 환해졌지?
0: 닦고 닦고 또 닦고 집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진 남편과는 달리 아내분 마음은 조금 복잡하답니다.
3: 자기 집이니까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계속 말해.
0: 이렇게 열심히시니 질투 나실 만도 하지요.
3: 고기 밑에도 닦아줘요. 고기 밑에.
2: 여기?
3: 예. 고기도 좀 닦아주시고.
2: 하여튼 날아다니면서 잔소리구만. 예? 날아다니면서 잔소리야. 완전하지는 않지만 개운하네. 개운해.
3: 네, 좋습니다. 네, 오케이. 내려오세요. 이제 그만. 너무 깨끗해.
0: 알콩달콩 집을 가꾸며 추억을 쌓아가는 부부. 이곳에는 어떻게 집을 짓게 되셨나요?
2: 저는 항상 마음속에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 13년 살았던 고향에 살았던 그 기억들이 너무 그 소중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정을 하게 됐어요.
1: 남편의 그 모습이 딱 물 만난 고기 같았어요. 그래갖고 눈빛이 시골살이 간대니까 눈빛이 막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제 눈빛은 약간 슬픈 눈빛이었고 남편은 너무 나 빛나는 눈빛이었어요.
0: 마음속 깊숙이 묻어놨던 13년의 기억. 남편의 평생 소원에 5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새 집을 짓게 되었다는군요. 그렇게 마음을 붙들고 지어 올린 작은 집. 인생의 마지막 집이랍니다. 오늘 건축 탐구를 안내하실 분은 임형남 소장님과 김창균 소장님이시죠?
4: 오래된 마을인 것 같아요. 이 동네 자체가 사람이 살기 좋은 데래가지고.
0: 마을의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4: 옛날에는 그 동네 입구에 동구가 꼭 있었대요. 그러니까 마을동자에 입구자가 있는데 마을의 입구이면서 거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연못이 있어서 동네에서 나오는 집에서 나오는데 하수들이 일로 다 모인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미나리광이 있어요.
5: 미나리가 이제 수질 정화를
4: 해주고 그다음에 미꾸라지가 있어요. 미꾸라지들이 그 침전물들을 이렇게 부유
5: 정화시켜주고
4: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미꾸라지가 먹고 그거를 이제 맑은 물이 그 오염된 물이 정화돼서 하천으로 가고
0: 동구박 과수원길 아가씨야 꽃이 활짝 과수원길의 동구가 바로 이 동구였군요.
4: 3종 세트가 다 있어요. 동구 있고 마을에 간
5: 제일 좋은 거죠. 느티나무 동네 입구에 이런 나무 하나 또 있어요.
6: 상징이죠. 다 1층 집들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어떤 집일지.
5: 아니, 치는 게 없어요. 치는 집이 없네.
6: 지금
5: 네.
6: 쭉 볼까요? 네. 다 한옥이고, 경사 지붕이고. 근데 지금 저 앞에 있는 게 뭔가 좀.
5: 아, 저쪽 색다른데?
6: 보여요. 새 집이긴 새 집이고.
5: 아, 동네에서 유일하게 네. 약간 좀 모던한 모양인데. 네.
6: 쭉 낮춰놨어요, 더.
5: 낮춰놨는데 이게 이 처마 이런 거는 꼭 약간 한옥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근데. 네. 특이하다.
6: 저 집인 것 같은데요? 새 집이 저거 하나밖에 없어서.
5: 저 집인 것 같은데요?
0: 드디어 찾았습니다. 회색빛의 수수한 외관은 언제나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익숙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서둘러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4: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2: 어서오세요.
4: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아이고. 아, 이렇게 이 동네에 이렇게 멋있는 집이 네. 숨어 있는 줄은
5: 예. 예. 완전히 숨어 있어가지고.
2: 예, 아이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5: 아니, 이뻐요. 예쁘게 봐주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이뻐요.
2: 그래요?
5: 네. 이게 모양이 되게 이렇게 현대적인 모양인데
2: 예, 예.
5: 동네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2: 예, 예, 예.
5: 잘
2: 예.
6: 도드라지지도 예. 않고 예.
2: 처음에 그 설계자한테 요구를 했을 때 이 동네에 조용하게 그냥 한 집이 가볍게 끼어드는 느낌 그런 걸 요구를 했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서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0: 나지막 간집들이 오밀조밀 제법 운치가 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마을 전체와 융화할 수 있도록 형태와 높이, 재료를 선정했다는데요.
5: 저기 돌담도
2: 예, 예.
5: 이 돌담은 이거 싸신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예, 예. 돌담인 것
2: 예,
5: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전에 여기에 사셨던 분의 예. 흔적을 무언가 남기고 싶었어요.
5: 아, 사셨던 분은 어떤 부모님?
2: 아니요, 아니요. 여기 사셨던 농부분인데 아, 예. 이제 그분들도 예. 제가 수십 년 동안 예. 그분들이 살아온 과정이나 이런 예. 것을 쭉 봐왔거든요.
5: 아, 이거 여기가 근데, 고향이세요?
2: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걸 전부 예. 없애버리기에는 예. 너무 아. 이전 사람에 대한 예의가 그렇죠. 아닌 것도 같고 그렇죠. 또 이 서화관 모습이 또 좋고 해서 예.
5: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진짜 그림이에요. 한 폭의 아, 그림이에요. 예. 오래된 돌담하고 예, 예. 선생님이 심으신 것 같은 나무가 하늘하늘 흔들리고 예, 예. 뒤에 이제 콘크리트 벽이 예, 딱 있고 예, 예. 뒤에 건축탕구집 저기 편말이 아 저게 살리네. 저게 딱 살리네. 아 이게 한 폭의 그림이에요 선생님 진짜.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풍경이 아까 아, 얼핏 봤는데, 아, 진짜 좋다. 폭이 한 60, 70cm?
2: 네, 네.
5: 그 정도 폭인데, 진짜 좋은데요?
0: 구식 돌담에 이어 길게 뻗어나간 신식 콘크리트 벽까지 첫 입구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열린 틈 사이로 보이는 풍경은 비밀 정원처럼 신비롭기까지 하네요.
1: 선생님이 네. 너무 싫어했어요.
5: 네.
1: 그러니까 제가 이 집 지을 때 한 두 번 정도 왔는데 네. 박물관을 그러니까 보통 집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거 건축사한테 네. 아니 무슨 박물관이냐고 내가 그랬 거든요. 네. 근데 막상 입주해가지고 네. 들어와 보니까 이게 없었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됐을까.
5: 완성이 안 됐죠.
1: 예, 네. 네. 훤히. 지금은 이게 굉장히 좋아요. 네.
5: 그쵸.
1: 저 안에 또 누워있을 때 보면은, 네. 아, 저게 없었으면 이 집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붕 떠있었겠네요. 아,
5: 예, 예, 그렇죠. 그렇죠.
0: 그러게요. 콘크리트 벽만 마당에 덩그러니 놀라실 만도 했겠어요. 이제는 그 콘크리트 벽을 보며 명상을 하실 정도로 제일 좋아하는 곳이 됐다죠?
5: 저는 아까 여기가 마당이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 근데 진짜 여기도 깔끔하게 동네가 쫙 펼쳐져가지고 마당이 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앞에가 다 정원이니까 거의, 그죠? 손님들은 여기가 대문인지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어요?
2: 오히려 더 많습니다.
5: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그러실 것 같아요.
0: 마당으로까지 이어지는 콘크리트 벽은 공간의 경계를 잡아주며 외부 시선을 적절히 걸러줘 집을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준답니다.
5: 네, 제가 점점 궁금해지고 있으네요.
4: 아, 갈까요?
5: 네.
0: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 시작해볼까요?
5: 오, 여기 천창이 있다. 네, 진짜. 어, 그렇구나.
6: 인데요?
5: 어, 그다음에 이게 별, 돌로 쫙 벽이, 예.
6: 그래서 봤던 돌이.
5: 오.
0: 아, 들어서자마자 하늘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높은 천창과 벽으로 이어진 긴 복도가 눈에 띕니다. 돌은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데요. 단층의 콘크리트로 만든 이 집은 구조는 단순하지만 모든 재료가 조금씩 집을 관통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답니다. 특히 집안을 가로지르는 돌벽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으로 분리시키는 역할까지 톡톡이 하고 있다는데요.
5: 아, 이 공간은 아주 돌, 이 벽이 아주 압권이네요. 아,
2: 네, 진짜. 낮에도 나름 또 특색이 있지만 밤에

0: 저명을
1: 팀명은
0: 해놓으면 동쪽하고 서쪽으로 이 돌벽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생겨서 좀 신비로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그렇습니다.
2: 와, 정말 예술이네요. 빛이 돌과 만나 각도에 따라 불규칙한 그림자를 만들어 극적인 경험을 선사하는데요. 빛과의 조화로 경건함까지 느껴집니다.
3: 저는 이 집안에 돌 붙이는 게 너무 싫어했어요.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나무 밭에를 갔어요. 갔는데 땀을 벌리면서 이 돌을
1: 돌을
3: 다
1: 줍고
3: 캐내는
1: 있었는데.
3: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아, 저 돌이 저렇게 소중한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이게 이제 하나하나 붙이면서 마음에 좀 들기 시작했어요.
0: 옛날 아버님, 어머님이 농사 지실 때, 이제 돌이 장애물이 되니까, 밭이나 논에서 돌이 나오면 가장자리에 모아두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크기나 두께나 색깔이나 이런 걸 봐서 제가 제 손으로 전부 골라왔죠.
4: 돌에 대한 의미가 좀 남다르시겠네요,
0: 그러죠. 그러니까 가끔씩은 거실에서 저녁에 돌벽을 바라보면서 그냥 뭐 일부러 아니고 자연스럽게 돌벽을 바라보면서 부모님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2: 돌은 그 자체로 가족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매일 함께 산책을 하며 추억을 더듬어 나가는데요.
3: 저기 보시면 저기서 돌을 캐내가지고 벽에 붙인 걸 저기서 다. 네, 저 밭에서 전부 캐가지고
0: 그래서 지금
3: 씻어가지고.
0: 집에 있는 돌도 저기 저희 부모님이 요 밭에서 옮겨놓은 저 가장자리에 저기 있는 저 석산에서 집의 크기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걸 맞춰서 골라서 지금 집에 쌓아놓은 돌입니다.
2: 이 지역은 거대한 바위산이 많아 농사지기가 쉽지 않았다죠. 돌무더기 가득한 이 척박한 땅을 평생 지키고 일구며 삶을 살아내셨던 부모님. 이 터에서 남편은 다시 나무 일을 시작했답니다.
0: 이렇게 끊어줄까?
3: 이렇게 끊어줘 보세요. 꽃꽂이 한번 해보게.
0: 그래, 한번 해봐. 그래, 어차피 전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됐지?
3: 예쁘다.
0: 이거하고 가지 하나만 더 끊어도 되겠지?
2: 쑥쑥 자라는 나무 덕분에 게으름 부릴 틈이 없답니다. 잘라낸 가지는 아내의 몫으로 모아두는데요.
3: 아, 들에 있는 꽃이나 또 남편이 뭐 나무밭에 있는 나무를 잘라다 주면서 이제 꽃꽂이 한번, 제가 취미가 꽃꽂이니까 그럼 꽃 한번 꽂아보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갖다 주고 제가 들에 가서 좀 이렇게 꺾어오고 하는, 그럼 너무 행복해요.
2: 플로리스트인 아내는 틈틈이 꽃꽂이를 하며 집안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주워온 이름 모를 꽃한 송이도 아내에게는 특별하기만 하답니다.
3: 느낌이 많이 달라요. 서울에서는 꽃꽃을 사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인위적인 느낌도 들지만 여기는 정말 들에 있는 것들을 꽂아다 하니까 더 생동감 있고 더 멋있는 것 같아요.
2: 들판에 흐드러지게 핀 꽃을 느낌 그대로 살리는 것.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죠?
3: 꽃을 꽂으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한 느낌도 받고 그래요.
5: 또 합판으로 다 마감을 특이하게 했네요.
6: 색톤도 제일 좋은데요?
0: 혹시 동굴 들어가는 느낌?
6: 네, 동굴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아, 여기 방이, 저 동네가 보이는 방이 있구나. 아, 여기 또이 안에, 장도 전부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 합판으로 다 했네요.
5: 담백한데요?
6: 야, 여기는 또 재료가, 그러니까 노출 콘크리트, 그다음에 돌, 합판, 이런 게 그냥 원 재료의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뭘 거기다가
5: 가공된 재료가 아니라
6: 가공된 게 아니고 딱 그냥 원재료 느낌이 나고 이 방엔 딱 들어오니까 선생님 아까 그 돌담이 쫙 보이면서

0: 저는 지금
1: 이웃집 지붕도
0: 예, 이
1: 보이고.
0: 동네에서 지금 되게 눈에 띄었던 게 감나무가 되게 큰게
1: 네.
0: 앞에 있고 그 뒤로 굉장히 큰
1: 은행나무
0: 은행나무가
1: 큰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0: 가을을 위한 밤이네요, 여기는.
1: 네.
0: 가을이 여기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는 화장실이
2: 네,
0: 있네요, 여기는.
2: 맞습니다. 제가 화장실 이름을
0: 예.
2: 아찌라는 화장실이라고.
1: 아, 진짜요?
0: 아찌?
1: 저요?
0: 아찌?
2: 한번 들어가서
1: 절대
2: 보셔요.
1: 아찌라는 거 아니에요?
2: 한번 보셔요. 한번 보셔요.
0: 아, 뭐야, 이거?
1: 오, 뭐야, 이거.
0: 아니, 뭐, 이렇게 개방적인.
1: 아니, 컨텐 브랜드 없는 거예요?
3: 와, 정말 아찔한데요? 욕실은 남편의 주문으로 큰 창을 냈다고 합니다.
0: 아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개방적인 큰 창이 있는
1: 네,
0: 화장실
1: 네,
0: 욕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는 좀 극단적인데?
1: 저쪽 집이랑 바로 대면하고 있고
2: 네.
1: 전창이고.
2: 네. 그런데 실제로는
1: 네.
2: 불을 켜지 않는 한
1: 네.
2: 밖에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1: 네.
2: 심리적으로
1: 네.
2: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1: 네.
2: 저 뒤에다가
1: 네.
2: 저 그걸 차폐를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주면서.
1: 아, 예.
3: 덕분에 늘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 욕실이 됐다죠.
1: 어머님이랑 며느님은 어떠세요?
4: 아니, 저희는 이 화장실 사용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아찔하고 이게 예,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예, 불안하니까.
1: 난 싫어.
3: 소장님들도 신기하신가 보네요.
1: 그렇지만 난 싫어.
5: 네, 그럼 화장실이 아찔한 화장실이에요?
4: 밖이 다 보여요, 영원하게. 네. 아찔한 화장실은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브라인드해서 막을 거예요.
5: 아버님은 계속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2: 저는 그럴 생각이에요. 오히려 저는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3: 이 집은 남편의 맞춤집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아내의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지요. 하지만 주방만큼은 아내의 로망이 실현됐다고 합니다.
1: 아니, 이게 밥솥이랑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4: 제가 이 집에서 네.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네. 이곳이에요.
1: 아.
4: 근데 이게 이제 전부 수납으로 되어 있어서 네, 여기에 밥솥 여기 들어있고 또 여기 이렇게
1: 네.
4: 다 들어있어요. 네.
3: 열어보면 밥솥도 있고 또 열어보면 전자레인지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기 쉬운 건 모두 안으로 수납을 했는데요. 와, 감쪽 같죠?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겠어요.
0: 아, 진짜 완전히 싹
4: 그런데다가 또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부분은 싱크대가 조금 좁거든요.
1: 네, 이게
4: 낮아가지고 이제 음식 같은 거 하게 되면 이게 벽으로 다 튀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재보니까 한 10cm 정도
1: 네,
4: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음식을 해도 전혀 튀지가
1: 아니,
4: 않아요.
1: 예, 예.
4: 그래서 이거 여성분들은 이거 닦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1: 네, 어디 닦으신 줄 알았어요?
4: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튄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3: 일반적인 주방보다 약간 여유 있게 간격을 주어서 덕분에 노출 콘크리트의 거친 물성에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답니다.
0: 이 집의 이제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지 않은 집을 어떻게 하면 넓게 보일까에 대한 고민. 그 하나는 뭐냐면 이 재료들이 집을 관통해 들어오는 거. 그래서 확장감, 공간에 확장감을 주는 것.
1: 흙높이 위에 쭉 연결돼가지고
0: 네.
1: 아, 끊어짐이 없으니까
0: 네.
1: 좁지가 않아요.
0: 네.
1: 계속 확장되는 느낌이 있고
0: 잘 답답해.
1: 네. 훨씬 이 집이 매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3: 29평으로 넓은 집은 아니지만 사방을 창으로 둘러 자연을 실내로 꾸려드렸는데요. 덕분에 실제 면적에 비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답니다. 한 평생 정원을 만들고 꽃을 엮으며 행복을 선사해 왔던 부부.
2: 편안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원하는 바 편안함.
3: 집은 부부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부부의 정원을 찾아 이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요즘은 도시

0: 숲속 편리한 생활과 쾌적한 자연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전원주택 단지가 늘어나고 있죠. 네 개의 새하얀 박스로 지어진 오늘의 두 번째 집이랍니다. 예쁜 펜션 같기도 하죠.
1: 안녕하세요. 저는 39번째 집에 살고 있는 오경이라고 합니다.
2: 그 남편 김수희입니다.
3: 39번째라고 하셨잖아요.
1: 네.
3: 어떻게 39번째 집이 되신 거죠?
1: 저희 남편 직장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는 관계로 제가 결혼 지금 5년 차거든요. 35년 차에 39번째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이사했다고.
3: 기억 다 나세요? 어디 갔는지?
1: 완전 나죠. 저희가 첫 결혼해서 시작한 곳이 경주였어요. 경주. 네, 경주였거든요. 경주가 신혼이었거든요. 경주가 신혼에서 거기서 이제 아이 큰애 낳고 거기서 한 서울
2: 갔다 부천 갔다가 안산 갔다가 창원 갔다가 대구 갔다가
1: 안동
2: 갔다 대구로 뭐 엄청 다녔습니다. 이제 경아 발령 났다 하면은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은 뭐 거의 보따리 반 사놨습니다.
1: 힘든 거는 없어. 저는 그래 재밌었어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돌아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 지역에 뭐 이렇게 문화 뭐 이런 것도 보는 것도 너무 좋아서 그리고 새로운 집에 제가 이렇게 꾸미고 그 집에 또 이렇게 해서 사는 건 살림 이렇게 배치하고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0: 세상에 38번에 이사라뇨. 아이들이 태어나고도 35년 동안 쭉 이어졌답니다. 당시 경찰이었던 남편의 직업 때문이었다는데요. 전국 곳곳 안 가본 곳이 없답니다.
3: 자녀들이 이사에 대해서 힘들다고 말한 적은 없나요, 혹시?
2: 말한 적은 없지.
1: 네.
0: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고요. 김보형입니다. 이 집에서 딸을 맡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김상원이라고 합니다.
3: 이사 가기 싫다고 부모님한테 말한 적이 있나요?
4: 저는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뭐 공부를 뭐 시험을 잘 쳐서 어느 정도 등수를 받아오면 이사를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제일 친했던 친구들이 막 밤새워서 저한테 공부를 알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이사는 가야 되는 건이었으니까 갔고요.
5: 사실 저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그랬겠죠. 근데 친구들이랑 떨어지는 것보다 부모님이랑 떨어지는 게 더 말이 안 되니까.
0: 아무래도 38번의 이사가 쉽지는 않았겠죠.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보니 어떠신가요?
1: 너무 행복하죠. 너무 이제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2: 그래, 저는 필요 없어.
1: 네,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마음으로 안정이 되니까 몸도 건강해진 것 같고 제 전체적으로다가 제가 정말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안정이 되니까.
0: 오랜 꿈의 결실이라죠. 35년 만에 운명처럼 이곳을 만나 예쁜 집을 하나 지었고 아내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됐답니다. 어디 이들의 일상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집은 동네 고양이들의 방문으로 하루가 시작된답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찾나 본데요.
1: 콩이 왔어? 자, 이거 먹어, 이제.

0: 마치 제 집 같습니다. 자주 오는 고양이들인가 봐요.
1: 손님이 저희 집에 오듯이 고양이들 오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밥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두 마리가 되고 뭐 이러다가 좀 요새 이제 좀 많아졌습니다.
2: 그 주로 뭐 우리 집이 고양이들 조산소입니다.
1: 조산소.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2: 여기 새끼 놓고 다 키워가 가고 나면은 다른 애들이 가서 또 새끼 놓고 가고 그래요.
0: 그렇다면 우리 잠시 고양이들의 재롱 좀 보고 가실까요? 옳지 옳지 잘 올라간다. 옳지. 고양이들도 이 집이 아주 편안한가 봅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에서 8마리의 고양이가 태어났다고 하네요.
2: 요구르트 할까요? 요구르트. 네. 알았어.
0: 고양이들의 밥도 챙겨주었으니 이제는 부부의 차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만큼은 꼭 남편이 준비한다고 합니다.
3: 이사 오면 퇴직하면 아침을 해주겠다 이렇게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아침은 지금은 거의 잘 차리고 있어요.
4: 적당히 맞는 것 같은데요?
2: 안 맞죠? 내가 약속한 일이니까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 맛있게 드세요.
3: 네. 물 좀 주세요.
0: 비록 아내가 직접 만든 빵과 아내가 직접 기른 채소로 차린 밥상이지만
2: 힘들다 먹나요? 새벽에 하시는 거
3: 계란 먹고.
0: 약속은 약속이죠.
2: 좋았어.
0: 가족을 위해 한평생 고생하셨으니 편히 쉬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2: 아, 부부 안에 서로 이렇게 잘 맞춰라 사는 거. 잘 보이려고.
0: 저 멀리 39번째 집을 찾아서 소장님들 잘 오고 계시나요?
5: 아, 여기 참.
6: 꽃도 많이 피고.
5: 네, 꽃도 많이 피고. 좀 예사롭다는 집이긴 하네요. 창문도 그렇고.
7: 그쵸. 창문이 되게 특이했어요.
5: 아, 마당에 고양이가 있어요.
7: 아, 그러네. 여기 예. 쳐다보고 있네요.
0: 고양이들이 먼저 소장님을 마중을 나왔네요. 드디어 소문으로만 듣던 39번째 집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7: 아, 집이 멀리 오셨네요.
5: 아유, 근데 여기 동네가 네. 저 밑에서는 전혀 동네가 있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2: 그렇죠. 예. 좀 지대가 좀 높고 예. 그래서.
5: 근데 이렇게 딱 돌아서니까 이제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예. 마을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야. 근데 집들도 다 멋있어요, 동네에.
2: 아, 그렇습니다. 네. 아,
5: 근데 특히 이 집이 네. 그 중에서도 군계이라.
8: 네. 아, 되게 독특하고 건축 부분에 이 네. 개성이 좀 남다르시다 했는데 역시 딱 저희가.
2: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예.
5: 아니, 그리고 전부 창이, 전창인 맞아요. 게 되게 특이했어요.
2: 저는 설계할 때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집 사람이.
1: 제 취향이 많이
5: 있어요. 취향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예. 창을 크게 내는.
1: 네, 크게 시원하게 하고
5: 싶어요.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네.
8: 이따가 들어가 보면 뷰가 되게 네. 좋겠어요.
1: 그렇죠.
2: 예, 맞습니다.
1: 네.
5: 이게 당호인가 봐요, 선생님.
2: 예, 요 집 아, 이름.
8: 겸산제.
2: 겸산제.
8: 무슨 예. 의미인 거예요, 이게? 예. 겸산제가?
2: 아우를 겸자에 예. 매산자고 집제자인데 예. 우리 할아버지 호가 겸산이야.
8: 아, 할아버님.
2: 할아버님.
8: 아람이 호에서 예. 이름 예. 당호를 따오셨군요. 예.
0: 이름의 의미는 잠시 후에 밝혀보도록 합니다.
5: 이 포치와 우교주
7: 네. 정원 쪽 연결되는 게 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네. 어차피 처마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비 네. 안 맞고 네. 우산도 이렇게 접어야 되고 네. 그런 공간이 자연스럽게 네.
5: 위에 테라스로 연결이 되고 네. 네.
7: 여기가 이렇게 프레임이 생기면서 이렇게 마당으로
8: 기분 좋게 들어가고
7: 네.
8: 현관도 가려주고
7: 가려주고 네.
1: 가자 가자 봄아 가자 가자 애기들
7: 아, 여기를 또 이제 이렇게 네. 물바지를 잡아야 돼.
0: 현관 앞 도로를 따라 배치한 노출 콘크리트 박스는 도로로부터의 시선은 걸러주며 현관까지 동선을 유도하고 있었는데요.
7: 아, 여기가 안쪽입니다.
8: 아, 이제 집에 들어가는.
5: 어우, 현관이, 예, 넓, 예. 현관이 넓네요.
2: 현관이 시원하죠.
5: 네, 아니, 이 앞에 포치도 넓고, 예, 예, 예. 입구가.
8: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여기 네. 중문이 없는데? 원래 여기 중문이 있어야 되는데.
2: 여기 앞쪽이
5: 아, 예. 아, 그렇구나.
0: 특이하게도 현관 앞이 아닌 복도 중간에 중문을 설치했네요. 보통은 위풍을 막고 소음과 미세먼지

0: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현관 앞에 설치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걸까요?
1: 현관이 보통은 여기 있는데.
2: 맞아요. 예. 예.
1: 아, 이걸 여기 2층,
3: 2층
1: 바로 올라가는
4: 거예요. 2층하고 동기바로.
1: 예, 예, 예.
5: 어, 아, 저는 여기 있는 중은 처음 봤어요.
1: 예, 저, 아, 저, 이건 처음 봐요.
0: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그자의 1층과 기역자의 2층으로 구성된 이 집은 중문을 닫으면 1층과 2층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데요. 이렇게 1층은 부부의 공간으로 2층은 자녀들의 공간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4: 서재 양도 나오시죠?
5: 네네네.
1: 아, 여기가. 예. 아, 서재.
4: 네. 예, 서재입니다.
1: 예. 아. 그럼 여기 이제 선생님 주로 선생님 공간인가요?
4: 예, 제가 뭐, 예, 주로 뭐, 예. 앉아있는.
1: 어. 아니, 근데 말이 서재지. 이거 사실 문간판 아니에요. 옛날에
4: 제가 좀 뭐, 퇴직하고 네. 약간 네. 문간방에 사는 그런 직업을 받고 있습니다.
1: 아, 아니, 근데 보통 서재는 네. 안, 이렇게 깊이 있잖아요.
5: 그렇죠. 한참 안방 옆에 있거든요.
3: 그렇죠. 원래는 안방 옆에 있었는데.
4: 안방 옆에 네. 설계를 했는데. 네. 제가 안방보다는 밖으로 좀
1: 아, 선생님이 스스로
3: 네, 예, 예, 본인이 문간방을 원했어요.
4: 스스로 원한 순환
5: 직업적인 약간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은데
1: 경비하시는 약간 그런 느낌
4: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긴 한데 좀 책이 이렇게 네, 좀 되게 오래된 책들이 있네요. 뭐, 집안에서
5: 이런 건가요?
0: 한눈에 봐도 오래돼 보이는 서책들이네요.
4: 우리 할아버지께서 구한말에 유학자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유림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1: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4: 이걸 한번 볼까?
1: 예.
4: 네. 요게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신
5: 아유
4: 그걸 원본이야.
5: 아, 이게 원본이에요?
4: 이게
5: 아.
4: 파리 장서라고 네, 네, 네. 1919년도에 네, 네. 프랑스 파리에서 제2차 세계 만국 평화회담이 열렸는데 아. 거기에 이 유림 대표들이
5: 참여하신 분들
4: 어, 서명을 해가지고 이걸 네. 보내서 네. 뭐 프랑스, 영어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김규식 선생님이 네.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네. 이거 독립운동 하다가 나중에 네. 뭐, 발, 뭐 이렇게 발각되고 해서 전부 다 감옥 가고 네. 고문당하고
0: 독립운동을 하셨던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이름을 지었던 거로군요.
3: 제 주방입니다.
1: 아, 네.
5: 오, 주방이 엄청 큰데.
1: 오, 이 안에 공간도 예. 거실 쪽은 되게 높고 네, 멋있다. 그렇죠.
0: 주방은 아내의 로망이죠. 본인의 취향을 한껏 담아 지은 공간입니다. 이 집의 중심 공간이기도 하죠.
3: 제가 원하는 주방을 별로 못했거든요.
5: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3: 제가 하고 싶은데요.
1: 하고 싶은데요.
3: 제일 하고 싶은 게 주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방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5: 근데 주방을 네.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네. 초점을 둔 게 뭐예요? 손님 접대 이런 거.
3: 그렇죠.
5: 밥을 하시는 네. 건가요?
3: 식사를 제가 이렇게 접대하는 걸 좋아해서 음식하는 걸 좋아해서 그 식탁에서 저희가 요리하면서 같이 볼 수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아일랜드를 중간에
5: 딱 중심에 네. 놓고 쫙 네. 보고 있는 거. 네.
0: 손님 초대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조리대를 따로 분리해 마주보고 소통을 하면서 요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답니다.
5: 아, 이제 거실.
3: 예, 거실. 네.
1: 그래서 이제 와. 천장 높이로 공간을 구분을 했네요. 그죠? 천장 높이로
5: 여기 공간이 2층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3: 여기는 없죠.
5: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네. 천장을 높게 그래서. 앞에 시원하게 다.
0: 부부가 주로 생활하는 거실인데요. 1.5층 정도의 높은 층고가 개방감을 줍니다. 길게 이어진 통창으로 바깥 풍광이 그대로 들어오네요.
5: 아니, 그 마당도 되게 잘 가꾸셨는데 네. 이 앞에 땅은 나대지로 이게 뭐 집이 지어질 땅인가요? 아니면은
4: 요거는 혹시나 이제 누가 앞에 집을 지으면은 가릴까 싶어서 아, 제가 구입 매입을 아, 했는데
5: 텃밭으로 쓰신 거예요?
4: 네, 텃밭으로
3: 쓰는 텃밭 아니고
4: 네, 이름을 30년 정원이라고 짓습니다.
5: 30년 정원, 30년 동안 뭘 하셔야 돼?
4: 우리 집 사람이 30년 동안 열심히 건강하게 저기서 깎아라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뭐 돈을 확 들어가지고 막 가꾸면은 보람이 그렇죠. 좀 그렇잖아. 그래서 예. 집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이렇게 가꾸고 시도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30년 동안 예. 가꾸고 건강하라고 예.
3: 중요한 건 저희 남편이
1: 같이 하셔야 되는데
3: 아, 같이 전혀 안 하고 이름을 정말 잘

0: 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1: 30년 정원은 아래의 힐링 공간.
2: 안 되고 있네.
3: 코스모스 조심해라.
1: 오늘도 아내는 혼자 30년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0: 자기 가꾸고 일 좀 하시지?
3: 알았어. 알았어. 어디 어느 깎지?
0: 그 옆에 테라스 위주로 쭉 긴 거 좀 잘라주세요.
3: 뭐 다 깎이는데 뭐 또 깎으러 가노?
0: 좀 더 깎으세요. 깔끔하게.
3: 깔끔하게?
0: 네.
3: 알았다.
1: 아내 말은 잘 들어야죠.
3: 아, 신고보다 안 된다 이거.
4: 아버님 왜 이렇게 일을 하기 싫어하세요?
3: 아, 나는 시골 출신이라서 시골에서 옛날에 뭐 어른들 이렇게 파는 걸 많이 봐서 별로 호감이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아내 자리니까 아내가 30년 동안 건강하게 이 정원을 잘 30년 동안 깎아가지고 자기만의 정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은 여기에 살고 아내는 저 밑에서 30년 동안 살아라. 여기 잠시 좀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잖아. 정원 좀 잘 가까이 되겠다.
0: 아이고, 뭘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3: 그럼 뭐 정원이 지금 영 활기가 없는 것 같은데.
1: 위에는 남편의 공간, 아래는 아내의 공간. 절대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는 일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내 곁을 지키는 사랑꾼 남편입니다.
0: 안방으로
5: 예.
0: 갈게요.
5: 아, 여기도 안방은 또 코너 창이.
0: 네.
5: 창이 또 이제 이렇게 네, 모서리 창을 네. 설치를 하셨고, 네. 그래서 전망이 쫙 좋네요. 예. 그죠?
6: 여기 네. 더 좋은데요, 전망이?
5: 네, 여기가 전망은 제일 좋은데요, 예. 안방이. 네. 보니까.
7: 펜션 같아요.
6: 네. 칼라도 그렇고.
5: 진짜.
3: 우리 뭐 늘 펜션. 처럼 그렇게 살고 예, 있습니다.
6: 즐겁게, 즐겁게.
0: 제가 원래는 이 공간이 여기가 전망도 네. 좋고 네. 이쪽 전망이 좋아서 원래 여기를 부엌으로 하고 싶었어요. 주방으로. 처음에는 이 건축사님하고 네. 이 네. 여기를 하면 좋겠다 이랬더니 건축사님이 안방이 제일 중요하다. 그 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집에 사는 부부 이 네. 안방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이걸 제일 좋은 공간 안방으로 했어요. 원래는 이 전망이 좋아서 여기 주방으로 딱 바꿨죠. 네.
5: 어떠세요, 그거는 지금?
0: 지금은 아주
6: 괜찮은데.
0: 예,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6: 아까 주방도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요.
1: 곳곳의 통창은 시선은 시원하게, 공간은 따뜻하게, 어느 곳에서든 자연을 품을 수 있게 만들었다죠. 38번의 이사 속에서도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 시작한 자수는 아직까지도 아내의 일상입니다.
0: 20년 넘은 것 같아요. 한 22,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그냥 집 꾸미고 싶고, 네, 그래서 집에 해놓고 나니까 또 그 가족들 먹는 식탁 매트나 뭐 이런 거 해주고 싶고, 같이 이렇게 놓고 싶고 이래서 하게 됐죠. 이쪽에 저 부엌에 커튼 있죠. 부엌 저 창문. 부엌 창문은 제가 참 만족하고 있고요. 2층에 창문에 그 2층에 그 창문에 다는 요 입 요거 커튼 요것도 되게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1: 자수로 장식한 커튼은 집안의 분위기를 살려주는데요. 얼마 전에는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었을 정도로 솜씨가 아주 수준급이십니다.
3: 어?
0: 이리 오세요.
3: 왜? 네.
0: 빨리 와보세요.
3: 불러세요.
0: 네.
3: 왜? 네.
0: 이거 수 다 놨거든요? 이거 달아주세요.
3: 어디에 다는데?
0: 2층에 예. 그 계단 위에.
3: 알았습니다.
0: 다가갈까요?
3: 내려.
1: 이제 김 반장님이 나설 때가 됐죠.
0: 이쪽에.
3: 이쪽에?
0: 네.
3: 알았습니다. 네. 자, 봉투 이으시고. 네. 이거 좀 잘할 수 없어요.

0: 당연히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요.
1: 와,
2: 우와, 짜잔!
3: 오, 카페가.
1: 로프탑이 있어요.
3: 네. 아니, 방두방인데, 전혀 의외에.
4: 맞아요.
3: 전혀 생각지 못했던, 테라스가 하나 숨어 있네요.
1: 야외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2: 그렇죠. 여기는 저희 딸? 딸이
1: 따님.
2: 오면은 시어머니가.
3: 아, 그럼 저쪽은 이제 아드님이 주로 쓰시고, 여기는 이제 따님이 주로 쓰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2: 색깔이,
3: 벽지 색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군요.
2: 침대도 약간 그래서 약간 공주풍으로.
3: 공주풍.
0: 마냥 어린아이일 줄만 알았던 딸은 결혼해서 외국으로, 아들은 서울로 떠나보냈지만, 그동안 함께 고생해준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아 2층에는 아들의 방과 딸의 방을 만들어 두었다는데요. 언제라도 가족들이 모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부부가 매일 정성으로 가꾸고 있다고 합니다.
2: 아, 보영이 그때 미국 갔을 때구나.
4: 비행기 타서 18시 가고.
2: 보영이 6학년 때 간 거예요.
4: 오늘 우리가 이사한다. 구미를 3년 동안 살다가 떠난다니 참 슬펐다. 난 구미가 좋다. 이때까지 사귄 친구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
0: 부부가 이렇게 함께 자녀들의 일기장을 보는 것은 처음이라네요.
4: 이게 하고싶 하나 있나?
2: 세명이나
4: 그리고 홍석이는 가슴이 탁. 가슴이 탁.
2: 아, 얘가 이랬구나, 이래가지고.
4: 내가 애 마음을 이래 몰랐구나. 조금이라도 알고 그때 위로의 말이라도 좀 설득도 하고 위로의 말도 했으면은 애가 좀 덜 상처가 될 건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아빠는 당연히 오는 거로 생각하고 무덤덤했으니까.
2: 특히 그저 친구 얘기하니까.
0: 사실 다 알면서도 그동안 제대로 마음을 전하지를 못했던 거죠. 가족 모두의 꿈이 담긴 집. 다시 함께 하길 바라며 미래를 그려봅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아들과 딸과 사위와 손자까지 이 집의 진짜 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4: 얘기 안 해?
2: 얘기.
4: 어?
2: 어? 아, 여보세요?
4: 뭐, 어떻게?
2: 아이, 좋아!
4: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2: 맞아. 엄마 고생했어.
4: 당신도 음식 준 거나 고생했다.
2: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오, 반갑습니다. 완전
4: 감사합니다. 경이도
2: 쨍!
4: 쨍! 쨍! 38번에 이사를 했다는 거는, 참, 아내 입장에서는 엄청 어렵고 힘드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남편 따라와 줬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무사히 한 것도 아내 덕분, 이 집을 이렇게 짓고 같이 사는 것도 아내 덕분, 또 애들이 뭐, 어쨌든 간에 잘 성장해가지고, 잘 건강하게 사회생활 잘 하고 있는 것도 아내 덕분, 그래서 모든 게 뭐 아내 덕분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한 집입니다.
0: 언제든 기대어 쉴 수 있는 마음의 고향. 39번째 집은 가족에게 딱 필요한 안식처가 됐습니다. 이제 인생 마지막 집이 되어 내일도 모레도 이 집에서 평온하기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내려가서요. 2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무기인 원자폭탄의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굉장히 프로이센 제국이 통일이 되면서 독일이 여러 측면에서 세계 과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세계 과학의 중심지에서 일부 과학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라늄이라는 원소의 핵이 분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자핵이 깨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원자라는 단어가 갖게 되는 의미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원자란 더 이상 깨지지도 않는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는 믿음을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가지고 있었고 많은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죠. 그런데 바로 이제 원자 핵이 더 작은 입자들로 깨지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1938년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전 세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었고요. 바로 이 시기에 이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 핵이 분열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된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고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무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것이죠.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져서 전쟁이 발발했고 놀랄만한 그런 파죽지세로 독일군이 여러 유럽의 지역들을 점령하게 되죠. 그 가운데는 체코나 폴란드와 같이 대거 우라늄이 대거 묻혀있는 광산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라늄 원광들이 히틀러 손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들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독일이 슈퍼폭탄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당시에 수많은 영국의 과학자들이 처칠 수상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원자폭탄을 독일에 앞서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이 시도는 시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1940년도에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한 독일의 대공습이 있었고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게 이런 슈퍼폭탄을 연구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저히 허용되지 않았었고 바로 이러한 영국의 상황은 처칠로 하여금 큰 결심을 하게 되죠. 미국이야말로 바로 안전하게 모든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히틀러보다 앞서서 이런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칠이 했고요. 열심히 루즈벨트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미국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 전쟁에 뛰어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또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을 합니다. 1941년도 진주만 폭격이 발생을 하죠. 바로 이런 진주만 폭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1942년 8월에 본격적으로 맨하탄 프로젝트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한 20억 불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한 45조 정도에 달합니다. 돈만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과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 수많은 대학들이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총 인원이 약 13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정말로 국가 동원 시스템이었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 할 때 제일 먼저 아마 떠올리시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천재 물리학자, 천재 과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그런데 사실 로버트 오펜하이머 이전에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로서 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그로브스 대령이었습니다. 당시의 계급이 대령이었고요. 굉장히 촉망받고 평가받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아,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이 원자폭탄을 인류 역사 최초로 개발하는 전체 총 책임을 그로브스 대령에게 맡겼습니다. 네, 그로브스 대령의 훌륭한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훌륭한 개발팀을 구성했다라는 겁니다. 그 개발팀의 리더는 단연코 여러분 다 아시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젊었죠. 당시에 38살이었었고요. 또 굉장히 큰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좀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 오펜하이머의 사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정보기관의 리포트들이 많이 보고가 돼 있었다고 해요.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굉장히 위험한 소련의 그런 사상을 이념적으로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인물이 어떻게 원자폭탄의 개발에 가장 리더가 될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로브스 장군이 오펜하이머가 아니면 자기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강력한 건의를 해서 결국 오펜하이머가 오늘날의 원자폭탄 개발의 아버지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맨하탄 프로젝트는 과학 프로젝트이기 이전에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전쟁 중이었고요. 독일이 먼저 이런 폭탄을 개발하기 이전에 빠르게 훨씬 더 강한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엄청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 달리는 총괄 책임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보안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강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이런 군의 원칙들이 과학자들과 상당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는 과정 중에서 토론을 통해서 또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가면서 그렇게 결론을 얻어가는 과정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충돌하는 두 문화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었던 게 바로 오펜하이머였다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이 오펜하이머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개발 과정을 매우 세분화해서 각자 맡은 분야를 리포트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역할들은 정말 소수의 과학자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국방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무기를 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의 원형, 그런 원칙들, 이런 틀이 바로 오펜하이머에 의해서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발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지난했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바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수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직접 조립하고 두드리고 만들어서 시험해야 되는 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는 과학자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기업에서 산업 노동자들 또 산업기술 전문가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군산학복합체, 군산학연복합체라는 말이 바로 이 시기에 맨하탄 프로젝트를 바라보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정확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라늄 폭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방사능을 띤 우라늄 235라는 동위 원소의 추출입니다. 보통 우라늄 원광은 우라늄 23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0.7%라는 아주 소량만 정말 폭탄 재료로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우라늄 235 물질이었습니다. 이것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는 거대한 시설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사이클로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오크리치라는 곳에서 엄청난

공장이 세워져서 밤낮 없이 추출 작업들이 이루어졌었고요. 바로 이 원료를 추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원자폭탄을 바로 원하는 시기에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요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루토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라늄 235의 농축물이 어느 정도 추출이 되어서 이제 폭탄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모였고요. 나머지 플루토늄에 대한 그 추출도 이루어져서 역시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었고요. 드디어 우라늄 폭탄 1기와 플루토늄 폭탄 2기가 만들어졌습니다. 3기를 다 실험에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중에서 플루토늄 폭탄 하나를 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드디어 인류 역사 최초로 핵폭탄을 개발했고 그 개발된 폭탄을 직접 떨어뜨려서 폭발시켜보는 역사적인 실험이 시행됐습니다. 트리니티 시험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45년 7월에 뉴멕시코의 사막에 30m의 거대한 철탑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이 프로젝트에 관여했었던 핵심 연구진들이 모여서 이 실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실험은 너무나 성공적이었습니다. 기념사진 보시면 참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하는데요. 30m의 철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처참하게 다 무너졌죠.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로브스 장군과 그리고 오펜하이머 그리고 몇몇 핵심 개발진들이 모여서 성공을 자축하면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제 과학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영화에서도 아마 장면으로 소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자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고백이기도 한데요. 당시의 트리니티 시험은 일반에게 공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당시의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죠. 초창기에 맨하탄 프로젝트를 승인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병으로 사망을 했고요. 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위정자들은 상당히 이 실험 결과를 보고받고 깨달았죠.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세계 제1의 패권국이 될수 있다. 그리고 그 치트키 무기는 바로 이 폭탄이다.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적인 실험 결과를 알게 된 과학자 사회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엄청난 폭발력, 파괴력을 경험을 한 거죠. 처음에 발로 나서서 개발을 촉구했었던 그런 과학자들이 이제는 반대로 이런 엄청난 무기는 정말로 쓰면 안 된다, 라는 반대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7월이라는 시점은 2차 세계대전의 승기가 넘어간 시점이었습니다. 1945년 5월 달에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사실은 연합군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독일로 진입한 연합군들은 그때까지 히틀러가 처음에 우려와 달리 그런 원자폭탄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생각도 없었고 개발하지 못했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을 혹시 쓸지도 모르는 그런 상당한 위험성을 감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 이런 트리니티 실험을 목도한 위정자들은 당시에 전쟁의 승패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빨리 항복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8월 6일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된 거죠. 히로시마의

우라늄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3일 뒤인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나머지 하나 남아있었던 팬맨, 플루토늄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엄청난 피해에 전 세계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민간인이었겠죠. 약 20만 명 이상이 일주일 이내에 즉사를 했고 지금까지도 이런 원자폭탄의 방사능 피해를 그렇게 받은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만 명 전후로 보고 있죠. 원자폭탄에 대한 위력을 보고서 반전, 반핵, 운동의 불씨가 이제 활활 타기 시작을 했고요. 한편에 있어서는 이런 위력을 확실하게 인지한 국가 경영자들, 위정자들은 바로 이것이다.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주제와 연관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과학 프로젝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시에 국가 생존을 걸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국가 방위를 위한 목표, 여기에 과학자들, 기술자들, 산업가들, 수많은 산학연 기업들, 대학들이 동원이 되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국방에 대한 과학기술, 또 무기체계 개발, 그 원형이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서부터 자리를 잡았다. 과학사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자기의 연구실 안에서만 독립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의 성공이 오늘날 굉장히 당연시되고 있는 과학활동의 전형적인 모습, 이런 거대 과학의 모습을 처음으로 제대로 자리잡게 했었던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폭탄 개발 사례를 통해서 국가와 과학기술, 그리고 군사적 목적의 무기체계 개발의 과정들이 어떻게 서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경상북도 영주시에는 새로 단장한 호수가 있습니다.
1: 이게 물이 이렇게 이거 S자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말을 해요. 이라마서 이렇게.
2: 음모는가 금모래 같이 이렇게 딱 긋다고.
0: 내 성천이 휘감던 마을은 물에 잠겼죠.
3: 옛날에는 이런 것도 먹었는데 이런 거 따닥나물이라 그래가지고 뜯어오면 요거 콩가루 묻혀가지고 엄마가 이제 부끓여주고.
4: 펀펀한 데 있잖아요. 거기 우리 집이 있었고 마그간도 있었고 저희 누에 먹이는 잠실도 있었고.
0: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 싱싱한 열대 식물이 우거진 정원에선 달콤한 꿈도 주렁주렁 익어가는데요. 여긴 어디죠?
5: 뭐 열대지방에 직접 가본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런 체험을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0: 오늘은 내 성천을 보석처럼 품고 사는 영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경상북도 영주시는 소백산에서 샘솟아 흘러나오는 물길이 혈관처럼 퍼져 있습니다. 영주시를 시원하게 관통하는 서천은 삶과 휴식의 원천이 됐죠. 물길은 흘러서 모래를 촉촉이 적시는 맑은 물, 내성천과 만나는데요. 그 물길을 또 쭉 따라가다 보면 문수면에 자리한 특별한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꽃과 나무로 단장한 1500평 부지가 봄을 맞아 새 단장이 한창이네요. 아, 여기서 제일 바쁜 이분이 주인이신가 본데요. 보소, 여기 사장님 맞으시지?
6: 여기 모슴입니다.
7: 모슴이요?
6: 예. 저는 여기에 수백 가지 식물들의 모슴입니다. 원래 여기 땅이 한 4m 낮은 땅이었는데 여기에 흙을 한 1200차, 25톤으로 1200차를 넣어서 땅을 성토해서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다른 데서 다 옮겨온 돌과 나무 식물입니다. 예.
0: 식집사이자 주인장인 준현 씨. 5년 전만 해도 논이었던 이 땅을 이렇게 새롭게 일궜습니다. 고향 땅, 맑은 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데요.
6: 고향에 와서 그 물이 너무 좋아서 정말로 유리알 같은 그 물. 그래서 물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0: 전국을 다니며 좋은 나무를 모았답니다.
6: 이 감나무는 이게 한 100년 넘은 감나무거든요. 이게 어느 가수원에서 베버리는 거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캐갖고 왔습니다.
0: 그렇게 구조하다시피 살려내서인지 그에 보답하듯 나무는 좋은 물 마시며 가지를 쭉쭉 뻗고 있답니다.
6: 이 나무는요, 향나무인데 두 그루가 이렇게 사랑을 하듯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를 공사한다고 이거 파쇄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제가 수돕시키고 갖다가 이렇게 자연수로 심어놨습니다.
0: 그런데 진짜 보여주고 싶은 정원은 실내에 있다고요?
6: 이제 바깥 조경을 보셨고요. 우리 비밀의 정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0: 본격적인 메인 장소로 들어가는데요. 가장 공들였다는 온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원지기에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와우! 입구부터 낙원이 펼쳐지는 듯 300평 규모의 하우스 안이 이야, 푸르고 그냥 울창하네요. 내성천에서 흘러나온 맑은 물로 자란 꽃과 열매들. 쾌적한 환경에서 저마다 싱싱함을 뽐내면서 주렁주렁 잘 익어가네요.
6: 이 바나나는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달리는데요.
0: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열대 과일은 판매도 한다니 일석이조입니다.
6: 키로에 한 만 원 정도 가요. 그래서 아시안마트로 보내주면은 그것을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네. 파파야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름에 먹는 이제 하귤입니다.
0: 마치 황금 어장 같은 동산이죠.

0: 자, 우리 집에 황금 잉어가 있죠. 황금 잉어. 자, 얘들 몰려오는 거 보세요. 잉어.
1: 오늘의 달콤한 열매를 맺기까지 쓰디쓴 고생도 많았지만 정원은 더 큰 행복으로 보답해 줬습니다.
0: 여기서 이게 농사를 지어서 제가 이 키우는 것을 또 다른 데로 판매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보람도 느끼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식처럼 커서 쑥쑥 자라는 걸 보고 천국 같아요. 여기 오늘은 이제 새가 안 울었을 건데 정말로 천국 같아.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요.
1: 정원지기의 발소리를 들으며 쑥쑥 크는 열대지방 식물들. 보는 이도 덩달아 온화해지고 싱싱해집니다. 커피 한 잔으로 이 달달하고 상큼한 정원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정원 카페는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 명소가 됐습니다.
2: 와, 멋지지?
3: 국내 생각보다
2: 향기 좋다. 아, 이건 금붕어 색깔이 우리 특유다.
1: 새로운 세상에 초대된 것 같다는데요.
2: 뭐 열대지방에 직접 가본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런 체험을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어렵지. 와보고 깜짝 놀랐어. 먹거리 있지, 볼거리 있지. 얼마나 좋아.
1: 정원에 들어오는 커피 향기와 새콤달콤한 맛을 담당하는 이분은 아내 미향 씨입니다. 최고의 재료는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이 정원 안에 탱글탱글 달려있죠. 적절히 온 습도를 맞춰 잘 익은 열매가 풍년인데요. 그냥 툭툭 따면 되네요. 그동안 이런 결실을 보기까지 고생도 참 많았습니다. 네, 과일로 뭘 만드는 중인가 봅니다.
4: 아, 예, 이게 여름 오렌지라 그래서 하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이드 만들 청을 만들고 있어요.
1: 남편의 추진력은 아무도 못 말린다는데요.
4: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될지 몰랐어요. 우리 아저씨가 자꾸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노후 저기 뭐야 퇴직할 나이고 해서 조그맣게 카페나 하자 그랬는데 우리 아저씨가 시작을 하더니 점점 욕심을 내서 이렇게 크게 됐어요.
1: 마침 그 장본인이 등장하시네요.
0: 아이고 우리 회장님 하귤청 담그시네요.
4: 네.
1: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0: 하귤청의 전문가 조미아 여사님.
1: 티격태격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4: 맛있습니까?
0: 먹어볼래요? 맛있어.
4: 보기만 해도 쉬어요.
0: 아 근데 그렇게 안 쉬다니까요.
4: 아니 이게 이제 이렇게
0: 숙성이 돼서 안 쉬어요.
4: 그러니까 이게
1: 여전히 고생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자연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4: 물고기 보고 새 보고 막 애들이 좋아서 소리 지르는 거 보면 보기 좋고 흐뭇하더라고요.
1: 힘은 들지만 사계절 이렇게 따뜻한 환경으로 정원을 만든 진짜 이유가 있다는데요.
0: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니까 우리의 농사도 그런 이제 아열대 식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은 좀 춥지만 그래도 이 하우스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아열대 식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시작했던 게 이렇게 됐습니다.
1: 미래를 보는 누군가의 큰 그림 속에 내성천 물길 따라 희망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그 물길이 영주시 평은면에 들어서면서 수심은 점점 깊어집니다. 8년 전 영주댐에 물이 채워지면서 인공호수인 영주호가 생겼는데요. 수위보다 높은 산이 섬이 되자 다리를 연결

0: 산책하기 좋은 길이 만들어졌죠. 숲속에 개장한 캠핑장은 특히 인기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 같이!
0: 깨끗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온몸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2: 쾌적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보면은 이제 그늘도 많고 네, 그런 점에서도 조금 상쾌하고 아이들이 이제 흙이 이렇게 모래가 많은데 요즘 캠핑장에 그런 모래 많은 데가 없거든요.
3: 인터넷 검색하니까 여기 소나무하고 이뻐가지고 텐트 처음 사가지고 이제 빨리 펼쳐보고 싶었어. 봤어요.
0: 용조 주위엔 새로 단장한 마을이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도 도로도 다 신축인데요. 특히 이 마을은 기와집이 많습니다. 옛것인 듯 새것 같은 분위기죠. 저기 이장님이요. 여긴 무슨 마을인가요?
4: 금강마을이라고. 지금 행정구역은 빛강자인데 옛날에는 그 비단금에 강강자를 썼어요. 금강마을이라고. 저거 인농장가들 집성촌인데요. 한 350년 정도 됐어요. 때임 숨을 대는 바람에 되기 전에는 한 40가구, 그 전에는 저희도 학교 다닐 때는 한 100여 가구가 있었어요.
0: 여기서 보인다는데요.
4: 저 건네가 저희들 사는 동네입니다. 숨을 댄 동네.
0: 영조댐 바로 앞 작은 섬으로 남은 이 능선 아래가 금강마을이었답니다.
5: 이게 물이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마을을 휘감아서 이렇게.
0: 10년 전만 해도요, 내성천이 휘감아 흐르고 감나무가 많던 마을이었죠. 댐이 완공되면 마을이 물에 잠긴다는 비보가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역사가 담긴 400년 된 고택과 문화재를 해체해서 신중하게 옮겨야 했고요. 농사는 금지됐고 주민들은 하나 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을의 시계는 그때 그 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옛 마을에서 옮겨온 고택과 문화재들을 새로 조성한 단지인데요. 1860년 무렵에 지어진 크고 오래된 한옥인 장씨 고택.
6: 이리 오너라.
0: 고택은 일부 자재를 가져와 고정을 거쳐 복원했습니다. 이장님은 어릴 적 놀러왔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4: 이 집은 참 마당도 굵고 특히 저 배나무가요. 우리 어릴 때도 배가 많이 달렸었어요. 이주단지 이거 옮기면서 다시 왔는데 이렇게 잘 사네요.
0: 고마운 일이죠.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순을 키웁니다.
4: 지금 요거는 저희들이 동네 뒷산에 그 제일 높은 곳에 이제 모시던 성황당하고 미륵당인데 여기 미륵뿌리 있습니다.
0: 마을을 지그시 굽어보며 지켜주었던 불상도 소중히 모셔왔죠. 여기는 금강마을을 대표하는 곳이라는데요. 금강마을에 처음 들어온 조상인 장여와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랍니다.
4: 심은정인데 우리 동네를 장식하는 참 유일한 그 정자예요. 어른들이 그 아침 식사하고 오시면 전부 이어와서 계시고 이랬어요.
0: 마을 중심 자리에서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어린이들에겐 놀이터 같은 곳이죠. 그때 정겨운 장면이 눈에 선하다고 하시네요.
4: 시장보다 큰 나무 있었어요. 저희 집안 할 때는. 그래서 여기 논에 좀 연못에서 고등하고 붕어를 1년에 한 번씩 잡아서 가마솥에 까서 이제 어른들 대접하고 이런 그런 자리예요.
0: 꽉 찼던 그곳이 이젠 텅 비었습니다.
4: 그땐 다 이제 한갑 지내면은 아이고 그 어른 오래 사셨다 그거 막 잔치할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연세 많은 분은 이제 대꼬바리가 이제 담배 대꼬바리가 좀 길고 조금 젊으면 짧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0: 기억 한 점까지 잘 옮겨와도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1: 그래도 이제 조금 미안한 게 이제 우리가 저기서 바깥 조금만 나가면 이제 옛날 동네 이제 보이니까 보이고 일부 한 2,000평 정도 남아요. 완전 24도. 그래가지고 뭐 그 낙으로 보고 사는 거지 뭐.
0: 마치 후수위 작은 섬처럼 남은 금강마을. 주민들은요, 소몰된 고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평은면에 남은 금강마을 사람이 17가구 정도 된다는데요. 여전히 장씨 집성촌답게 가족처럼 오손도손 화목하게 지냅니다.
2: 어제 저녁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아버님 제사였어.
3: 아.
2: 그래가지고 마침 오신다고 이렇게 이리로 모이라 그랬지 뭐.
3: 아, 그렇게 뭐 음식이 우리가 먹을 복이 있었고 뭐.
0: 대대로 고쳐 쓰던 한옥에서 허허 신식 주택으로 이사했죠.
2: 그래서 이제 주거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는 게 그대로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막 농사 안 지면 막 안 되고 했는데 그냥 그걸 다 버리고 노인들이니까 편하게 살고 있지.
4: 편하게 살자마는 영감이 못해 이제 힘이 없어
3: 못하지.
2: 나이대간 노인이 뭘 하시니까? 90 노인이 뭘 하셔? 노시지?
4: 그래도 모두 건강한 사람 90이 넘어도 그 일도 하고 이런데 우리는 일 못하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래.
2: 90 넘으면 다 저 산에 가 누우러 가는데 뭘 이러면 살아 계시는 것만 다행이지.
0: 마을 한쪽엔 여전히 내성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2: 이 옛날에 살던 금강 마을이 그렇게 좋았어요. 기차길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기차에서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탐나는 동네라 했어.
4: 무리여서 내성천이요 내려오자 느껴. 내려와가지고 이리 동네를 돌아가서 내려갔어.
3: 그 외나무 다리로 가는데
4: 목이 아프면 물건 없어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다 다리고 내오지.
5: 어머니 그때 가마 타고 오셨어요?
4: 가마 타고 외나무 다리 건너가지고 그 동네 지지 왔어요.
3: 그 외나무 다리예요. 열차 타고 이제 평안역에 내렸다. 건너 역에 내렸기네. 가마가 참말로 역 앞에 있어요. 역 앞에 가마 타고.
0: 맑고 잔잔한 내성천은 떨리던 새색시 마음도 어루만져 주었죠.
3: 금모래인가 금모래같이 이렇게 반짝반짝 긋다고 모래가.
2: 금을 퍼가지고 우리 결혼하고 그러면 금을 그냥 먹었어요.
3: 그 미역국도 그걸로 끓여 먹는데.
6: 지금이다 말이야.
7: 아이고 많이 모였니다.
3: 네.
7: 안녕하세요.
0: 마을이 소몰되는 큰 일을 함께 치르며 더 돈독해진 사람들 기록을 남겼답니다.
4: 올자리 그래도 바꾸더라고.
3: 그거 옛날에 그 사진 갖고.
7: 이 사진 한번 봐요. 이게
4: 아들한테 그러면 누가 좋아하고요?
7: 전 이사하고 첫 해 그때 찍은 거예요.
3: 첫 해 맨날 물하러 말라그다가
7: 우리 동네는 물 다 차 잠겼고.
0: 시장민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7: 요거 우리 동네래. 여기가 보이는 게
3: 맞아.
7: 물이 많이 찼을 때 찍었어.
3: 자가 산이라 저게 뒤에
0: 고향 땅은 뒤로 해도 곁에 남은 이웃이 있기에 웃을 수 있었죠.
3: 다 있다 말로.
7: 다 있어.
8: 제가 찍는 사람 다 잘난 사람들만 찍어.
3: 지금 9년 전이니까.
7: 2016년도.
3: 이게 다 젊은데.
0: 집 두고 돌아섰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8: 떠나오고 나니 많이 답답하죠. 고향을 물속에 잠그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적응됐어요.
3: 이리 있어 올 때 나올 때 집에 아까워가지고 막 눈물이 막 술 나오더라고.
2: 여 떠나와요 눈물 나지. 집에 아까워 눈물 났으려고.
3: 아니요 뭐 그때 집이
2: 좀 오래 살던데 정들었던 나에게 눈물 났지 뭐.
3: 맞아. 눈물 나올 때야 눈물이.
4: 고향을 그거 수십 년을 사던 고향을 떠나야겠네. 그래서 안 되겠죠 뭐.
2: 그렇지. 가끔씩 저리 돌아나가서 건너다 보고 멍하니 보고 있죠. 그쪽을 가면 아 저기가 옛날에 누구 집이다 누구 집이다 그러면서 거기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참 보고 멍하니 있다가 이제 들어오고 그래요.
0: 잔잔한 호수 속에 그리움을 묻고 사는 수몰민이 있어요.

0: 있습니다. 평은면엔 20대 마을이 더 있는데요. 강동리 마을도 그중 하나죠. 택순 씨도 스몰 마을 주민입니다.
1: 그러니까 여기까지 물이 다 찼었는데 물이 좀 한 거 빠졌죠. 이게 이제 진짜 옛날 다니던 진짜 이 길이래 이게.
0: 수심이 낮아지면 학교 다니며 오갔던 길도 옛날 집터도 볼 수 있습니다.
1: 저 대나무 옆에 하우스밑에 대나무 옆에 저 펀펀한 데 있잖아요. 거기 우리 집이 있었고 마그간도 있었고 저 누에 먹이는 잠실도 있었고.
0: 오빠 셋과 택순 씨가 태어난 다복했던 옛날 집은 허름하긴 해도 정이 넘쳐 흘렀죠.
1: 우리 할머니가 저 마당에 앉아서 선원 들고 그랬어. 갈 때는 이제 간다고 줘서 선원 들고.
0: 마을이 잠긴다고 다들 떠나갈 때 택순 씨는 오히려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영조가 생기면서 변하게 될 고향을 더 가까이 지켜보며 노후를 보내고 싶었다는데요.
1: 냉이는 멀리서 봐도 냉이 대본 알아보죠. 어릴 때 하도 많이 해서. 이렇게 좋죠.
0: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납니다.
1: 옛날에는 이런 것도 먹었는데. 이런 거 따닥나물이라 그래가지고 뜯어오면 요거 콩가루 묻혀가지고 엄마가 이제 국 끓여주고. 이제 시골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0: 얼었던 땅이 금세 봄나물로 덮이듯 10년 사이 많은 게 변했죠. 마을에 댐과 도로가 생기면서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백순 씨는 집을 개조해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남편도 같이 왔죠. 함께 영조를 보러 온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 이거 먹어요.
3: 네, 감사합니다.
2: 아들이 잘하시고 가세요.
3: 네, 수고하세요. 네.
0: 잠시 한가로운 시간. 남편 수훈 씨가 카페 조경 관리에 한창입니다. 손재주가 좋아 정원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죠.
3: 좋겠다. 생강차 한잔 하고 하셔요.
0: 부산에서 하던 유통 사업을 정리하고 아내의 고향에 따라와준 남편입니다.
3: 우리 아주 차잖아. 맛이 어떠셔요?
4: 좋아요, 아주 좋아요. 감기 예방.
0: 가끔 수록 점점 부부의 고향이 되어갑니다.
3: 순수는 제대로 다 고쳐졌나?
4: 그렇지.
3: 순수는 가서 쳐보시.
5: 사이도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3: 겉으로만.
4: 30년 넘게 살면은 그렇게 좋지도 않아.
0: 그래도 나란히 같은 곳을 바라보며 변화를 느낍니다.
1: 또 고향이 또 옛날에는 어땠는데 또 저렇게도 변했구나. 뭐 그렇게 보면서 또 변하는 걸 뭐 어떻게 잡을 수는 없고 변하면 변하는 대로 또 그걸 또 느껴보면서 사는 거죠.
0: 물과 함께 새로워지는 고향에서 이야기는 또 시작되겠죠. 유리알처럼 반짝이며 영주 땅과 사람을 촉촉이 적시던 내성천. 수몰민들 마음엔 여전히 그 맑은 물이 휘감아 흐르고 있죠. 다시 물길 위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며 꽃피워가는 내성천 사람들입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덥덥한 날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 뾰족한 막대기로 종이를 이렇게 긁어주면
1: 우와! 알록달록한 손이 생겼어요!
0: 신기하지?
1: 네!
0: 이렇게 까만 밤하늘에 뭐가 생기는지 또 봐봐.
1: 아, 네.
0: 세모를 하나 그려주고 그 위에 세모를 거꾸로 눕혀줘. 짠! 어때?
1: 별이네요? 밤하늘에 별이 뜬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요, 이런 별 말고요. 더 멋진 별 그려주세요.
0: 더 멋진 별이라? 알았어.
1: 우와, 신난다.

0: 진짜 멋져요. 또 보고 싶어요.
1: 좋았어. 그럼 이번엔 한 번 더 천천히 그려볼게. 가운데에 집 하나 그리고 바깥에 쭉 이번에 뾰족뾰족 하나씩 연결 이번엔 브이
0: 브이? 사진 찍을 때 하는 그 브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아니면 이렇게요?
1: 쌤처럼 이렇게
0: 쌤, 우리 마저 그릴까요?
1: 이번에는 바깥쪽에 큰 부위를 다섯 번 그릴 거야.
0: 우와, 다섯 번?
1: 하늘이 부위. 두 번째는 말이 부위. 세 번째는 하리 부위. 네 번째는 조화 부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별이 짠!
0: 와, 알록달록 빛나는 별! 나도 얼른 그려봐야지!
1: 딩동댕 친구들은 또 어떤 별을 그려볼래요?
0: 세모 두 개 별, 꼬부랑 엉치 별, 모모 별은 3초 안에 끝나지! 짠! 모모가 그린 별! 배꼽 아니에요! 별입니다! 별!
2: 멍그르! 혜원아, 뭐해?
3: 나 별이 지려고 별 그리고 있었어.
2: 몽글이 별 그릴래. 별 그려서 별이 줄래. 어떻게 그릴 거야?
3: 우선 손을 쫙 펴고
2: 양손을 쫙 펴고
3: 그다음에 한 손을 올려둬.
2: 이렇게?
3: 아니, 종이 위에 올려두라고.
2: 아이, 종이 위에.
3: 이제 점을 다섯 개 찍을 거야.
2: 다섯 개?
3: 먼저 가운데 손가락 위에 하나.
2: 하나.
3: 새끼손가락 위에 둘.
2: 둘.
3: 엄지손가락 위에 셋.
2: 셋.
3: 이제 손목 양쪽에 또 찍어줄 거야.
2: 알았어.
3: 넷.
2: 넷.
3: 다섯.
2: 다섯.
3: 됐다.
2: 뭐야, 별 그린다며 점만 있잖아.
3: 이 점들을 이어주면 별이 되지롱. 한번 봐봐. 위에서 아래로 쭉.
2: 쭉.
3: 다시 위로 쭉.
2: 쭉.
3: 옆으로 쭉.
2: 쭉.

0: 아래로 쭉, 쭉, 다시 위로 쭉, 쭉. 됐다! 아.
1: 쭉쭉쭉 노래같다 혜원아. 노래처럼 쭉쭉쭉 불렀는데 진짜 별이 됐어.
0: 응, 엄청 쉽지?
1: 응.
0: 아래 위 옆 아래 위 이것만 외우면 돼.
1: 응, 아래 위 옆. 그럼 이제 내가 해볼게.
0: 응.
1: 아래 위 옆 아래 위 아래 위 옆 아래 위 아래 위 옆 아래 위.
0: 아니 뭉그라 이렇게 그리면 어떡해.
1: 근데 혜원아 그거 알아?
0: 뭐?
1: 나 손가락 네 개야.
0: 진짜? 봐봐. 진짜네? 나 처음 알았어.
2: 별아, 네가 그린 반짝반짝 별이야. 너 줄게.
0: 별아, 저기 좀 봐. 별아, 저기 반짝반짝 별이야.

변경된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0: 가기 싫어.
1: 무지개 마을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2: 야, 안녕.
3: 안녕. 먹어.
2: 엄마 밥 주세요.
4: 자, 맛있게 먹어.
2: 우와, 맛있다.
3: 안 보여.
2: 됐다.
3: 먹고.
4: 베베, 치약으로 장난치면 안 돼.
2: 네, 베베랑 놀고 올게요.
4: 이는 닦았니?
2: 네.
4: 이 해봐.
2: 닦고 올게요. 놀자.
3: 뭐하고 놀까?
2: 자, 출발. 어?
3: 갑자기 왜 달려?
2: 달리기 시작. 호수까지 가기. 우와. 누가 먼저 도착하나.
3: 잠깐만. 나비다, 나비.
2: 예쁘다. 호수, 호수.
3: 호수, 호수.
2: 내가 1등이다.
3: 아니야, 내가 1등이야.
1: 어디 가니?
2: 안녕하세요. 어? 호수요. 제가 이길 거예요.
5: 할아버지, 할아버지. 준비 드세요, 준비.
1: 오냐, 오냐.
2: 안녕하세요.
6: 안녕.
2: 안녕하세요.
4: 얘들아, 이거 먹고 가.
2: 고맙습니다. 와, 맛있겠다. 또 뛰자. 내가 1등이야.
3: 아니야, 내가 1등이야.
2: 우와, 예쁘다.
3: 조심, 조심. 좀 쉬었다 가자.
2: 응,
3: 무크무크.
2: 호수다!
3: 내가 먼저, 먼저! 기다려!
2: 꼬리!
3: 내가 빨랐어!
2: 아니야, 나야!
3: 여기까지거든!
2: 여기까지야!
3: 엉터리! 그런 게 어딨어!
2: 우와! 퐁당!
3: 퐁당!
2: 내가 더 큰 소리 냈어!
3: 내가 한 게 더 크거든!
2: 아니야! 내가 더 큰 퐁당이야! 흥!
1: 꼬미와 베베, 많이 지쳐 보이죠?
3: 다리 아프지? 아니!
7: 잠깐 쉬었다 갈까?
3: 그게 좋겠다. 졸립지?
7: 아니, 안 졸려.
3: 근데 왜 아픔해?
7: 그냥 크게 숨 쉰 건데, 봐봐.
3: 이렇게 말이지?
7: 하나도 안 졸려.
3: 나도 안 졸려.
1: 꼬미와 베베는 안 졸린 척했어요. 졸리다고 하면 왠지 지는 것 같았거든요.
4: 재밌네요. 그나저나 애들 올 때가 됐는데.
3: 다녀왔습니다.
4: 어? 애들 왔나 봐요. 재밌게 놀았니? 피곤해 보이네. 졸릴만도 하지. 낮잠 좀 잘까?
2: 안 졸린대요?
3: 형아는 낮잠 안 자. 아기나 자는 거야.
2: 더 놀 수 있지? 더 놀 거야.
3: 나도.
4: 그럼 조금만 더 놀다 들어와. 사이좋게 놀고.

0: 블록이 떨어졌네.
1: 꿈이 잔다.
0: 앉았어. 잠깐 눈 감고 생각한 거야.
1: 졸리면 아기처럼 잠이나 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플레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 등,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나는 야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관련주하니
0: 맞춰봐
1: 아코디언을 연주해 아코 아코디언
0: 아니 트라이앵글을 연주해 트라이 트라이앵글
2: 아닌데
1: 어? 아 알겠다 드럼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 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찬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 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정글에 감춰진 고대 유적.

0: 설정된 임무가 없습니다. 경고. 설정된.
1: 뭐 하는 거야? 위험할 뻔했잖아.
2: 잡잡아.
1: 잡잡아.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잡잡아.
3: 잡잡아.
0: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열대 정글. 희귀종의 이름은 재규어입니다.
4: 재규어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체급 대비 무는 힘이 가장 강해.
1: 우와, 무서운데 멋있어.
5: 그런데 과자통은 어디서 난 거지?
6: 어? 저기 좀 봐. 건물처럼 보이지 않아? 저기서 가지고 온 것 같아.
1: 어? 정글 한복판에 건물이 있다고?
3: 혹시 동물들이 납치된 곳 아니냐, 피? 어? 야.
1: 슈퍼탐사대 X! 잡잡이의 엄마, 아빠, 그리고 사라진 동물들이 있는지 찾으러 가보자. 생태계를 지키는 게 우리의 임무니까. 아!
7: 너무 더워.
3: 왜 이렇게 몸이 끈적한 거냐, 삐?
4: 온도가 높고 공기 중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 기후변화 때문에 여기 열대 정글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1: 얘들아! 어? 어? 테라피아에서 본 건물이야. 어? 누가 정글에 이런 건물을 지었지?
4: 예전에는 이 행성에 문명이 번창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3: 그럼 그때 지어진 건물이냐, 핑?
4: 글쎄.
3: 자, 핑? 우와. 아무도 안 사나 보다, 핑.
5: 괜찮아.
3: 괜찮다.
4: 야? 이게 뭐야?
1: 이건 꼭.
3: 우와. 꼭 생명의 나무 같았다, 띵.
5: 가운데 눈물은 찹찹이 같아 보였고.
1: 이런 짓을. 도대체 뭐가 걸렸다 했더니 이들이 여긴 왜 있어?
0: 레드포카, 역시 너였구나.
1: 어? 드디어 위대한 이 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군. 맞다, 이 몸이 바로 위대한 레드포카님이시다.
3: 잡잡이의 엄마 아빠는 어디 있냐?
1: 그걸 내가 왜 알려줘야 되는데?
4: 역시 레드코카가 데려간 게 맞았어.
1: 오, 마치 같이 있었군. 너만 있으면 마스터 그레이님의 새 세상이 시작된다.
5: 로티, 저 녀석 아무래도 찹찹이를 노리고 있나 봐.
1: 그건 절대 안 되지. 건방진 녀석, 그 녀석을 이리 내! 하트핑!
3: 하트
1: 하트! 우와! 잠깐만! 멈춰! 멈춰!

0: 도망간다! 난 매드 쿼카를 쫓을게. 너희는 제규어를 구해줘. 어? 예. 거기서! 어?
1: 진정해. 널 구하려는 거야.
2: 비켜봐라, 핑!
1: 어?

0: 거기서! 어? 어? 야! 어딜 도망가려고?
1: 저리 비켜! 말도 안 돼! 어떻게 빠져나왔지? 어? 안 돼! 내 배들 볼까?
2: 자!
0: 다 끝났어! 그만 포기해!
2: 자!
1: 어? 저기다!

0: 얘들아 미안.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버렸네.
1: 아니야, 네 탓이 아닌걸. 고마워 그리티.
2: 어? 오. 제규어가 구해줘서 고맙대.
1: 우리야말로 도와줘서 고마워.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됐다.
0: 어? 어? 그런데 로티는?
1: 눈앞에서 찹찹이를 놓친 게 자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3: 내 걱정해주는 거야?
1: 로티.
2: 괜찮아?
3: 응, 적어도 이젠 누가 범인인진 확실해졌으니까.
0: 돌아가는 대로 난 매드포커 위치를 추적할게.
1: 나도 단서들을 다시 살펴볼게.
2: 나도 뭐든지 도울게.
4: 힘쓰는 일은 내게 맡겨라, 팀!
3: 다시 구하자. 우리 친구를!

0: 재규어 DNA 코인 저장 완료. 이건 꼭.
1: 얘들아, 어? 생명의 나무의 DNA 코인을 다 모으면 지구를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다고 했지?
2: 맞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건 왜?
1: 매드코카가 찹찹이를 잡아간 이유랑 생명의 나무가 왠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0: 에이, 뭐가 어떻게 됐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찹찹이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잡혀간 다른 동물들도.
2: 찹찹이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3: 대체 어디 있는 거냐, 핑!
0: 이런! 검둑수리가 캔디콜을 잡아갔어!
1: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4: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찹찹이를 찾아서.
0: 기다려라, 매드코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질병!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12화 잡차비를 찾아서. 잡차봐. 영상 소리였구나. 잡차봐. 그리피, 뭐 좀 찾은 게 있어?
1: 밤새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찹찹이는 안 보여.
0: 매드 쿼카, 대체 찹찹이를 어디로 데려간 거야?
2: 덫이 발견된 곳 중심으로 더 찾아보자.
3: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산악기후 지역. 희귀종의 이름은 검독수리입니다.
0: 슈퍼탐사대 X, 우선 출동하자.
4: 정말 높다, 핑!
2: 검독수리의 둥지는 보통 절벽에 있어. 절벽 주변을 우선 찾아보자.
4: 로키!
0: 잡혀봐!
4: 로키, 어디 가는 거야?
2: 찹찹인 줄 알았구나.
1: 정말 찹찹이 소리랑 비슷하네.
4: 근데 왜 이렇게 우는 거냐, 핑?
0: 검독수리!
2: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날카로운 부리, 커다란 날개와 크고 억센 발톱. 우리가 찾고 있는 검독수리가 맞아.
4: 검독수리가 왜 이렇게 낮게 날고 있는 거냐, 핑?
2: 그건 아마도... 검독수리가 발톱으로 먹이를 움켜쥐는 힘은 사자가 무는 힘보다 강해.
1: 사자보다도?
2: 응. 그래서 자기 몸집보다 큰 동물도 거뜬히 낚아챌 수 있다고 해.
0: DNA 코인을 어떻게 확보하지?
1: 캔디코가 잡혀갔어.
4: 대장.
0: 모두 얼른 차에 타. 그리피, 검독수리가 캔디코를 잡아갔어. 따라가는 중이야.
5: 뭐? 캔디코 통신을 이쪽에서 연결해볼게.
0: 캔디코! 캔디코!
6: 괜찮아, 캔디코?
4: 로키?
5: 내 쪽에서 통신을 연결했어.
6: 우리가 지금 차로 쫓아가는 중이야. 주변에 뭐가 보여?
2: 절벽에 있는 둥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0: 얼른 구해줄게! 모두 꽉 잡아!

0: 미치겠어.
1: 로티, 터치 스크린 아래쪽에 빨간 버튼 보이지? 이럴 줄 알고 슈퍼 엑스 로켓 부스터를 준비했지. 어서 눌러봐.
0: 좋았어. 로티카 슈퍼 엑스 로켓 부스터.

0: 켈리코!
1: 켈리코가 쓰러져 있다피!
0: 고산병이 있을 수도 있어. 얼른 치료해야 하는데.
1: 고산병? 그게 뭐냐피?
0: 고산병은 해발 2000m 이상 지대에 갑자기 올라갔을 때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병이야.
1: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냐피?
0: 우리는 괜찮아. 검독수리는 비교적 낮은 위치에 둥지를 만들거든. 다만 검독수리는 해발 3000m 높이 이상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새라서 붙잡혀서 같이 날았던 캔디코가 괜찮을지 걱정돼.
2: 어? 저기 봐! 다른 검독수리가 있어.
1: 빙! 갇힌 거냐, 빙!
0: 탈진한 건가? 저쪽도 상태가 위급해 보여.
2: 혹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0: 일단 어서 산소부터 마셔. 고산병에 도움이 될 거야.
1: 괜찮냐, 핑?
3: 고마워, 얘들아. 덫에 걸린 친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유인한 것 같아.
2: 저것도 그 매드코카가 놓은 덫인가?
0: 그런 것 같아. 일단 검독수리를 구해주자. 응! 이런 족쇄잖아. 풀 수 있겠어?
2: 걱정 마. 이럴 때를 대비한 슈퍼 팝툴이 있거든. 만능 열쇠가 여기 있다. 열쇠를 이렇게 돌리면 됐어.
0: 자, 이제 괜찮을 거야.

0: 놀라게 해서 미안하대. 아깐 마음이 너무 다급했다고.
1: 이해해. 괜찮아. 어,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아! DNA 코인 확보 성공! 어? 어? 아! 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다, 핑! 와! 와! 와!
0: 와! 오? 아니, 뭐라고? 왜, 뭐라고 하는데? 이거랑 똑같은 표시가 있는 친구를 봤대. 우리보다 더 작은 동물인데 목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1: 그거 차차비 아니냐, 핑! 어? 어? 이렇게 생긴 동물이 맞아? 와!
0: 와! 어디서 봤어? 찹찹이는 무사해? 와! 와!
2: 와! 와! 와! 경경! 경경! 야, 야,
3: 야. 조용히 해! 아? 어? 아! 내 검독수리! 이 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장 이리 와봐! 가만 안 둬!
0: 검독수리들의 말이 바다 한가운데 동물들을 가두고 있는 거대한 배가 있대. 거기에 찹찹이도 갇혀있나 봐.
1: 바다. 다른 단서는 또 없냐, 핑? 너무 막연하다, 핑.
4: 어? 괜찮아.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0: 검독수리 DNA 구인 저장마이어. 그리피, 매드코카의 배를 찾았다고?
1: 테라피아를 중심으로 동남쪽 방향에 거대한 크기의 미확인 물체를 확인했어. 크기나 이동 속도로 볼 때 검독수리들이 봤다는 배가 분명해.
2: 그동안 우리가 육지만 찾았기 때문에 매드코카를 찾을 수 없었던 거야.
3: 잡잡이 혼자서 얼마나 무서울까.
4: 매드코카 절대 용서 못한다.
0: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야. 슈퍼탐사대 X 준비됐지?
5: 어?
0: 가자, 우리 친구 잡잡이를 구하러.
4: 저자? 잡잡!
6: 잡잡? 잡잡!
4: 잡잡!
7: 역시 전설이 사실이었어. 네 녀석만 있으면 이 행성의 생태계를 우리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
6: 잡잡!

0: 각종 위기에 직면한 지켜야 할 친구. 어두운 갈색 전기털 전기빛 갈기 아주 멀고까지 따라
1: 로티, 지하에 수상한 공간이 있어.
2: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3: 감히 마스터 그레이님의 대업을 방해하다니!
4: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희망의 빛.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길게.
5: 술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2: 덤덤해.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우와, 뽀로로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는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2: 덤덤해.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루시.
1: 주주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저는 루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뮤. 알았습니다, 뮤. 곧 돌아오겠습니다, 뮤.
2: 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레드비즈가 떠났어. 뭐? 어디로, 뮤? 루시를 찾으러 간대. 안 되겠어. 데리러 가자.

0: 안 되겠군요, 뮤.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뮤.
1: 레드피츄! 레드피츄!
2: 벌써 멀리 갔나 보다, 뀨. 샤샤!
1: 저 나무는 왜 잎이 없지?
2: 샤샤샤! 레드피츄가 그랬다고, 뀨.
3: 어머, 뭐야? 너 털 어디 갔어?
4: 내 옷!
2: 그럼 분명 레드비즈의 창소 솜씨다, 뀨!
1: 어디, 어디? 저쪽이야!
4: 아이,
1: 저리 가! 대마녀도 못 찾고 이게 뭐야? 아, 배고파. 레드비즈? 뭐야? 안 했잖아. 아, 보고 싶다, 레드비즈. 벌써 날 잊었겠지?

0: 둘이 먹다 하나 사줘도 모르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응? 어? 공짜라고? 얼른 줄 서자. 두 개 주세요.
2: 우리도 먹을까? 그래. 배고파.
0: 어? 자,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2: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0: 여기요.
2: 이게 얼마만의 아이스크림이야.
0: 얼어라.

0: 갑자기 추워집니다, 뮤.
1: 에드피쥬!
0: 뮤! 거기서! 뮤! 뮤! 안 돼! 루시? 뮤!
1: 잡았다, 레드피쥬.
0: 얼음이 녹고 있다, 뷰!
1: 알았어. 혼자라도 해볼게.

0: 혹시 안 되나?
1: 맞아.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뀨.

0: 나쁜 마법에 걸린 수비지다. 잡아라 우랑뉴.
1: 난데 맡겨. 극조의 날개 스완 댄스 윙.
0: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2: 여기 더 있어. 마음껏
3: 먹어. 어? 처음 본 친구인데? 누구니, 주주?
1: 루시예요.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어요.
3: 아이고, 엄청 많이 먹는구만.
1: 정말 맛있었어. 감사의 표시로. 응? 아, 이거면 될까요?
3: 에? 이거 보석?
1: 모자란가요? 더 있는데. 응?
3: 뭐라고? 어? 아, 손님, 혹시 숙소도 필요하신가요?
1: 아빠도 참. 뭐, 이 정도면 괜찮네.
4: 장소 상태도 완벽합니다, 뮤.
1: 아, 참. 주주, 네가 여신이었다니. 나 진짜 놀랬거든.
4: 그랬어? 놀랄 게 더 있는데.
1: 어? 그렇다면
4: 우리가 바로 별의 여신이야. 많이 놀랐어?
1: 그게 너였어?
4: 응, 맞아.
1: 핑크비즈가 커졌어요.
4: 간식 먹자.
1: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네.
4: 그러게, 방금 아침 먹었잖아.
5: 간식 배는 따로 있다, 뀨.
4: 맛있습니다, 뮤.
5: 또 먹고 싶다, 뀨. 주주, 하나만 더 줘라, 뀨.
1: 어?
5: 뀨?
4: 또 줄 거냐, 뀨?
1: 그건 안 돼. 그렇게 계속 먹으면 퉁퉁 붓는다.
5: 두두 밉다, 뀨!
6: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좋아할지 걱정이야.
1: 제가 시식해볼까요? 제 입은 정확하잖아요.
6: 그럴래? 빵이 다 어디 갔지? 오다가 흘렸나?
1: 설마?
4: 못 살아.
1: 핑크비즈, 너?
4: 거기서! 핑크비즈, 너 베이커리 출입 금지야!

0: 지금부터 빵 만들기를 시작하겠다. 뀨! 아, 어떤 빵을 만들고 싶냐고, 뀨? 슈슈! 난 아주아주 큰 빵을 만들고 싶다, 뀨!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슈슈!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냐, 뀨?
1: 슈슈! 슈슈! 슈슈슈!
0: 이야! 여기 든 부풀어 가루를 뿌리면 빵이 커진다고, 뀨?
1: 슈!
0: 슈슈슈 괜찮다 뀨. 크면 클수록 더 좋다.

0: 내가 다 먹는다큐.
1: 핑크비주, 일어나. 학교 가야지.
0: 벌써 아침이냐큐.
1: 어? 핑크비주, 왜 그렇게 부었어?
0: 슈, 슈, 슈, 슈.
1: 크림비주가 뭐래? 심각한 표정인데.
0: 별거 아니다큐. 어? 주주, 이러다 지각하겠다큐.
1: 어?
0: 빠!
1: 지각이야.
0: 슈.
1: 핑크비주, 점심시간에 운동 좀 해. 어제 뭘 먹었길래 점점 붓는 거야? 그 빵은 또 뭐야?
0: 주주, 네가 지각하는 바람에 아침을 못 먹었다큐.
1: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핑크비주,
0: 하기 싫다큐.
1: 얼른 하라니까.
0: 알았다큐.
2: 주주, 괜찮아? 어떡해.
1: 핑크비주.
0: 슈슈.
1: 핑크비주?
0: 어떻게 된 거냐, 큐?
1: 이렇게 커진 주비주는 본 적이 없다뇨.
0: 이러다 큰일 난다, 뷰. 당장 운동을 실시합니다, 뷰.
3: 그래, 크림비주, 작아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는 없어?
0: 슈슈. 슈.
4: 그게 작아지는 마법의 가루야?
0: 슈슈.
1: 그럼 얼른 핑크비주한테 뿌려줘.
0: 슈.

0: 어떻게 된 거냐, 큐? 주러주러 가루가 아니라 나라나라 가루를 뿌렸다고 한다, 큐! 핑크 뮤즈!
1: 변신해서 따라가자.

0: 레인보우 립스틱.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디. 너무 뜨겁다 뀨. 저러다 녹아버리겠다 뀨. 이미 반쯤 녹은 것 같다 뀨.
1: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0: 간지럽다 뀨. 조심해, 빈터비주. 봤지? 걱정 마라, 뀨.
1: 빈터비주, 앞에 봐.
0: 응? 뀨.

0: 나스와다 됐다 큐. 걱정 말라고 했잖냐 큐. 난 너무 재밌었다 큐.
1: 어휴, 이 말썽쟁이들.
0: 아참, 빵이 좀 남았는데 먹어볼래 큐?
1: 어? 아, 아니 됐거든. 도망쳐 아니요.
0: 큐. 자, 먹고 말아 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5: 옥스포드 상.
1: 아, 해보고.
5: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래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1: 스쿨버스
12: 내일 떠나자.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엔
15: 순한 킹킹.
13: 진물엔
16: 덥덥한 말.
17: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쟤 진짜 귀여운데? 이거 왠지 친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예뻐진 거 맞지? 만나서 반가워. 여기 온 걸

너도 정말 좋구나. 이제부터 마샤라고 불러줘. 여기 날씨 좀 좋지? 저기 왼쪽을 봐봐. 오른쪽도 좀 보고.

좀 봐줄게. 내가 있어 다행인 줄 알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에헴. 자, 환자분, 먼저 열부터 재볼게요. 좋아, 좋아, 좋아. 오, 여긴 좀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였어. 그래, 꽤 복잡한 상황인데? 치료약은 바로? 편하게 눕는 거야. 환자분, 어서 누우세요. 누워요. 산딸기로 만든 차 대량이요. 약은 아주 달고

명심해. 절대 일어나면 안 돼.

건 아니지? 근데 아직도 아파? 그래, 좋아.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가 문제인 거지? 오! 오! 문제가 심각한데? 명심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돼!

빨리 나와야 할 텐데. 어제도 아프다고 오늘도 아프고 아직도 아픈 거야? 그래 그래 고마워. 아픈데 말해봐. 내가 봐줄게.

0: 겨울방학이 끝나감에 따라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은 새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도시의 개인용 컴퓨터와 전자칠판이 갖춰진 최첨단 교실을
1: 나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0: 또한
1: 나도 이제 한 살 더 먹었다. 나도 이제 한 살 더 먹었다.
0: 모든 시민들이 신학기에 멋진 출발 소식에 들떠 있으며 기존의 대학생들은 물론 다른 애들처럼 신입생들에게는 다양하고 문화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멋진
1: 학교 가고 싶어. 우와! 내일이면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줄 한

아니야?

원.

여기서 최고야, 최고! 강하게 쳐야 해, 약하게 쳐야 해? 피아노 없이 어떻게 살 뻔했어? 음악이 없어도 삶은 재미없을 거야.

대답이 필요해?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신나게 이렇게! 끝인사는 아주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음기 연습은 싫은데.

0: 언젠간 유명한 음악가가 되겠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덥덥한 말!
3: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깨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랑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로켓을 단 롤러스케이트 선수들.
13: 우체국 꽃배다.
14: 내가 주문한 것도 아실까? 너희 놀래주려고 엄청 큰 걸 샀어.
13: 진짜? 뭔데?
15: 잘 지내고 계시죠, 아저씨?
16: 어, 나야 덕분에 무지무지 잘 지내지. 자, 그럼 기대하시고. 오늘 이 택배 상자의 주인공은 바로 슈마.
14: 와, 고맙습니다.
17: 설마 엄청 큰 게 이거야?
18: 그래, 주마. 혹시 먹을 거여도 이걸 누구 코에 붙여.
14: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뭘 모르네. 보고 놀라지나 마셔.
19: 우체부 아저씨 오셨네. 우리 집 것도 왔나요?
16: 그럼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14: 제가 주문한 끝내주는 물건도 왔나요?
16: 아마도 이렇게지.
14: 감사해요.
19: 고마워요. 어, 레이너드, 내가 새로 산 스웨터겠지? 어, 이거는 터보 부스터가 달린 로켓 스케이트잖아. 주문도 안 한 게 왜 왔지? 근데 또 보니까 재밌을 것 같기는 하네. 한번 신어본다고 달라진 않겠지?